달리기는 심혈관의 건강을 증진하고 체지방을 연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력과 골밀도 강화 그리고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달리기를 하는 게 건강에 좋죠.

Kiss Your Lover, Exile의 노래 FM 팝스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하절기 특집 오직 하나뿐인 히트곡 원 히트 원더라고 그러죠. 한 곡만 히트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냥 어디 갔는지 모르는, 물론 열심히 활동을 했을 겁니다. 모든 가수들이 그렇죠. 이 Kiss Your Lover 이 노래도 이 노래가 히트했을 때 늘 그 지금 돌아가셨죠 박원웅 선생님께서 늘 하시던 얘기가 저는 아직도 귀에 아주 선한데요. 이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엑사일은 오랫동안 활동해 왔는데 그게 큰 히트곡을 내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활동만 했죠. 그러다가 이 곡이 완전 대박이 나는 바람에 엑사일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가수 밴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만타 생 앤 리모션, 그리고 니콜렛 랄슨의 로탈 러브, 핑클레이드의 키스 인 더 다크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사만타 생의 이모션, 뭐 이 노래는 사실 그 이 거의 비지스의 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면 사만타 생이 물론 보컬 리드 보컬을 했습니다만은 코러스도 비지스가 하고 곡도 메리기백의 곡이고요. 어쨌든 비지스의 색채가 아주 확실한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 이후에는 뭐 별 히트곡이 없었어요. 니콜렛 랄슨, 원래 그 닐 영이나 뭐 에밀로 해리스, 린더 론스타트의 백업 보컬리스트로 활동하다가 닐 영이 아마 권했던 것 같아요. 야, 너 노래 잘하니까 내 노래 원래 로탈 러브라고 있는데 이 노래 가지고 한번 데뷔해봐 이래가지고 발표했다가 1979년에 빌보드 8위까지 올랐어요. 엄청난 히트곡이었죠. 핑클레이드의 Kiss in the Dark. 아, 이 노래로 그 일본 그룹도 뭐 빌보드 차트에 오를 수 있다 뭐 이러면서 되게 그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하고 비교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기억이 나네요.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미니 리퍼톤의 Loving You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75년에 빌보드 정상까지 차지했었는데요. 딸 마야에게 바치는 노래라고 해서 그 가사에 마야 마야가 자주 등장합니다. 미니 리퍼톤의 Loving You. 아주 정말 목소리하는 꾀꼬리죠. 꾀꼬리. 꾀꼬리 같은 목소리. Loving You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리스 엘버트의 Feelings 그리고 마마레이드의 Reflections of My Life까지 이어집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클린 톰스의 Playground in My Mind, 그리고 킹 하베스트의 Dancing in the Moonlight, 크리스티의 Yellow River, 그 다음에 레드본의 Come and Get Your Love까지 네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우리 Dancing in the Moonlight 여러분께서 굉장히 귀에 익으실 텐데 우리에게는 이제 탑 로더의 버전으로 널리 알려졌죠. 이제 원곡입니다. 이 킹 하베스트의 곡이 미국인과 프랑스인들로 구성된 밴드 킹 하베스트가 1972년에 발표해서 빌보드 차트 13위까지 올랐었던 그런 곡입니다. 한 곡밖에 없죠. 자, 노래 이어집니다. 캐스케이즈의 Rhythm of the Rain. 예, 비 올 때마다 많이 듣는 노래죠. 카우실즈의 The Rain, The Park and Other Things까지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원 히트 원더 노래들로 꾸며드리고 있는 하절기 특집 오직 하나뿐인 히트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벤 맥코이의 허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AFL 65의 블루까지 두 곡입니다.

가절기 특집 오직 하나뿐인 히트곡 7일째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한 곡의 히트곡이기 때문에 더 소중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성원해 주신 많은 청취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끝곡은 Weathergirls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It's Raining Man 보내드리면서 오직 하나뿐인 히트곡 특집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Weather Girl.
1: Uh-huh.
0: And have we got news?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1: 때로는 솔로몬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3: 때로는 바나바처럼,
4: 때로는 다윗처럼.
0: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0: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오나입니다. 우리 식구분들은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1: 네. 아니 저는 마음이 좀 시리고 허전하네요. 옆에 그 아름다운 여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여자친구가 없어서.
0: 하나님 계시잖아요.
1: 그걸로 위안 삼을게요.
2: 지금은 아름다운 아멘. 여성인데 몇 년 지나면 그냥 여성이었으면 좋겠다고.
1: 그렇죠. 네.
0: 맞아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랑 목사님은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3: 네.
0: 아, 좋아요.
1: 기존 대화인 거야?
0: 네. 잘 못 지내셨으면 얘기 안 하세요.
4: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네. 네. 저희 교회가 이제 새벽 기도에 특별 기도를 하는데
1: 맞아요.
4: 당연히 매일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죠. 또 네,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그렇죠. 특별히 네. 레온 형제의 결혼과 또 우리 남희 씨의 결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5: 아멘. 아, 이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1: 여기 둘이 하는 거?
0: 네, 그럼 오늘의 질문 네. 들어볼까요?
1: 제가 20살 때부터 독립을 했는데 저는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갔어요. 네. 그 장학금이 국가 장학금이었어요.
0: 잘하네.
1: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0: 네.
1: 월세 제 손으로 내고 학비 제 손으로 내면 이게 독립 아닙니까?
0: 아, 그럼 독립이죠.
1: 이게 독립이에요.
0: 아,
1: 이게 독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5: 아니 저도 3학년, 4학년 때 그 가요계 캐스팅을 받아서 찬양한 음반을 2년 준비하고 그때부터는 저도 독립을 했습니다.
2: 진짜 훌륭하네요. 네. 저는 19살 때 독립했어요.
5: 아, 뭐야?
6: 안녕하세요. 평범한 50대 권사입니다. 아들과 대화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얼마 전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던 아들이 퇴사를 했습니다. 돌연 의대를 가겠다며 학비를 지원해달라고 하네요.
1: 학비를
6: 더 늦기 전에 안정적이고 인정받는 직업을 갖고 싶어서라고 하는데 네. 엄마로서 아들의 행복을 바라고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아들의 학비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놓고도 그 식구들 작은 자식 뒷바라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0: 네,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 다 큰 자식 뒷바라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입니다. 우리 막내 레온 씨는 네.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언제 하셨어요?
1: 제가 20살 때부터 독립을 했는데 그 독립하게 된 계기가 대학교, 진짜 저는 이제 제 자랑일 수는 있는데 네. 저는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갔어요.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갔고 네. 그 장학금이 국가 장학금이었어요.
0: 와. 네. 잘하네.
1: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네. 국가 장학금은 네. 대부분 받을 수 있어요.
5: 아, 진짜?
1: 네, 대부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2: 소득분위에만 네. 맞으면 이제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
5: 그렇죠. 경우가
1: 있어요. 정말요? 네. 왜냐면 국가장학금은
5: 다 맞추고 알았지.
1: 공부를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이런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금 대출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학자금 대출 안에서 취업 후 상환이라는 제도가 또 따로 있어요.
2: 맞아요.
1: 취업하기 전까지는 힘들고 그래도 우리 학생이 잘 커서 취업을 한다면 또 저금리 저이자 뭐 국가장학금 뭐 얘기하는 사람인가요?
2: 홍보대사.
5: 홍보대사인데요.
1: 네, 뭐 장학재단 홍보대사 같은데 네. 그런 식으로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등록금은 그렇게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을 하는 재능 그리고 에너지 있는 그 재능을 활용해서 교회 사역을 가서 하나님께 가서 재능을 그 드렸는데 또 차비도 챙겨주시고 와. 사례비도 받고 그리고 또 곳곳에서 교수님들께서 행사도 보내주시고 하시면서 저는 그렇게 해서 독립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세를 벌고 추가적으로 많이 드는 것들 비용들은 어머님께서 그래도 해주셨죠.
0: 네네.
1: 그래도 해주셨는데 그래도 월세 제 손으로 내고 학비 제 손으로 내면 이게 독립 아닙니까?
0: 아, 그럼 독립이에요. 아,
1: 이게 독립입니다.
0: 훌륭하네요.
1: 이게 독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2: 아들아 뭐하니?
5: 기특하네. 아니 저도 네. 그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첫 음반이 나왔어요. 원래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좀 준비하다가 3학년, 4학년 때 그 가요계 캐스팅을 받아서 가요 음반 준비하다가 찬양한 음반을 2년 준비하고 그러니까 1년 휴학하고 그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첫 음반이 나와서 그때부터는 저도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활동을 하면서부터는 그 대학원을 제가 세 개를 공부를 했는데 다 그 제가 그냥 다 하고 그래서 공부도 제가 하고 네. 그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부터는 독립했던 것 같아요.
0: 와, 훌륭하다. 다 둘러, 진짜 너무 훌륭하시네요.
2: 진짜 훌륭하네요. 네. 저는 19살

0: 다닐 때 여름방학기에는 아르바이트를 보통 9개 시켰어요. 뭐 그때 분식집, 호프집, 한식집 대단하시네. 뭐 해가지고 뭐 과외부터 해가지고 심지어는 그 엑스트라. 네.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도 해보고요. 안 해본 거는 이제 미장하고 용접은 안 해봤네요. 제가. 아, 그거 제가 기술이어가지고 네. 저 안 시켜주더라고요.
1: 뜨거운 걸 안 하셨는데 네.
0: 너무 웃겨. 아, 보통 그거 잘하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배는 제가 또 해봤어요. 도배 이런 것도 해보고. 그래서 그때 그렇다고 저는 어려운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늘 여유 자금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조금은 뭐 이르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집 식구들은 전체적으로 다 굉장히 독립적이라서 자녀들이 좀 빨리 독립을 한 편이에요.
2: 이제 알겠네. 그때 왜 저기 예전에 집안의 전구 이런 거 다 제가 바꿔요.
0: 막 다. 아, 저 개선돼요.
2: 아 그러니까 네. 그거 그 이유를 이제 알겠네.
0: 아 이게 다 피눈물이다.
2: 약간 그래서 피눈물 색깔로 네. 그냥 옷도 입으시고.
0: 네 성장을 많이 했죠.
3: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자연스럽게. 독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죠. 아버지가 제가 23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네. 또 목회자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뭐 전혀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자립이라기보다는 어머니 저 동생이 이렇게 같이 살게 됐고 또 동생이 마침 이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취직을 하게 되고 저도 한 1, 2년 후에는 이제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파트타임 사역에서 사실은 그 받는 그 생활비로 어머니하고 살았습니다. 동생은 또 동생이 벌어왔으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사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을 또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고 또 그때 이제 저도 우리 교수님처럼 뭐 대학원을 신대원도 하고 이제 석사 박사 계속 하게 됐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공부하는 동안은 이제 학교에서 장학금 받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네.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2: 남희 씨만 궁금해지는데요. 다 우리 일찍 독립했는데.
4: 저도 이제 20대 때 이제 대학생 때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요. 네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개그 지망생 그 활동을 하면서 제가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네. 근데 이제 핸드폰 요금은 이제 어머니께서 내주셨고 개그맨이 되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제가 가져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제가 그러면 20대 초반부터 이제 제가 그러네,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다 보람된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2: 거의 잘하셨다. 네, 네. 네.
4: 그럼 이제 질문자의 질문에 대한 네. 답을 우리가 이제 해드릴 시간인데요. 다 큰 자식 뒷바라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2: 자식에 대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가정 형편에 따라서,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또 가족이 필요하다면, 뭐, 진짜 어려우면 고등학교 때 독립할 수도 있는 거고,
4: 네, 그쵸.
2: 또 좀 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랑 아내랑은 저희 아이들 대학 졸업 때까지만 우리가 뒷바라지를 해주자라고 했어요. 제 아내는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독립하자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자라고 미리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두 사람이서 약속을 한 거죠.
4: 네네네.
2: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 사연자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 힘들어서 여기까지 사연 보내실 정도면 그쵸.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그러면 학자금 대출도 잘 돼 있고 그리고 본인이 좋아서 다시 의대 가고 싶다면
4: 네.
2: 본인 지금까지 했었던 걸 다 이거 좋아서 대학 갔을 거고 다 지원해줬는데 다시 또 다른 거 좋아서 마음이 바뀌어서 한다고 하면 이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4: 아 이건 맞는 거죠.
2: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는 부모님이 해줘야 될 건 아니잖아요.
4: 그렇죠.
2: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자기가 여기에 대한 책임지고 정말 의대 가고 싶어서 공부하고 싶으면 장학금 타라. 제가 제 자랑을 아니면 저 대학은 3개 했다 그랬잖아요. 장학금 네. 한 번도 놓친 적 없었어요.
4: 와.
2: 교육학 갈 때는 전액 장학금 다 받았고 음대 다닐 때는 50% 이상을 다 받았고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나이 들어서 그동안 해주셨던 것도 많은데 내가 진짜 공부하고 싶으면 장학금을 받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아니면 학자금 대출을 받든지 방법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가정 안에서 어떤 약속을 좀 하고 자식에게도 네가 진짜 하고 싶으면 내가 첫 학기 정도 아니면 등록금 정도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네가 진짜 하고 싶으면 나머지는 해라. 그런 약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4: 그렇죠. 맞아요.
2: 그러니까 저는 될 때까지 지원해줘야 된다.

0: 생각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전사님 말씀처럼 그냥 진짜 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낌없이 해주시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도 대신 전제 조건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노력을 했을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어머니가 지금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참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이 뭐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예고를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랑 이혼을 하셨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근데 나는 꿈이 있고 나는 예고를 가면 내가 연예인 될 수 있을 것 같은 경우 근데 진짜 연예인 됐잖아요 나름
1: 그쵸.
0: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엄마가 가지 말라고 오히려 우으셨어 제발 예고 안 가주면 안 되냐고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엄마도 좀 생각해달라고 엄마 돈이 없다고 널 어떻게 예고를 가르쳐 제가 예고 졸업한 6천만 원이 들었어요 되게 많이 들어요 이거
2: 그렇게 많이 들어요?
0: 예, 되게 많이 들었어요 레슨비 왜냐 저는 지방에서 서울 왔다 갔다 했잖아요 차비, 방값 서울에 두 달, 세 달 방학 때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 레슨비가 엄청 비싸요. 연기, 뮤지컬, 무용 레슨비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또 좋은 선생님한테 배웠고 대학을 빨리 가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레슨비를 3년 동안 쓰다 보니까 6천만 원 정도 든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지금 와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엄마가 혼자서 그걸 감당해냈는지 엄마는 도저히 지금 하라고 못할 것 같아. 그때 당시를 어머니가 그 회상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진짜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셨구나.
1: 그쵸.
0: 근데 방금 사연자이 말씀해주신 거 보면 아들이 확실히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고 중소기업을 갔다가 의대를 준비한다는 거. 근데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치를 확실히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의대를 준비하는데 나 1년만 도와주세요. 라든지 엄마 나 의대를 준비하는데 나 딱 두 번만 시험 보고 안 되면 나 다시 취직할게요. 이런 좀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3: 저는 일단 아들이 의대를 붙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 일단 의대에 붙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정말 어렵고요. 그리고 막상 의대에 들어가서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고 의대 가기 전에 지원을 해달라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인생에 이 아들이 했던 부모님에게 드렸던 기쁨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아들을 어떻게 어디까지 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부모님이 할 것이고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만약에 제 아들이 네. 저한테 엄마 저 직장 다니는데 이거 잠시 그만두고 의대를 좀 가보고 싶고 준비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너무 긴데 네. 아직 아들은 젊고 한 번쯤은 좀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올해 한 해, 2021년 소띠해에는 한번 지원을 해두고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의대를 가게 되면 의대를 가게 되면 다 저절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마음이 생기더라도 저는 서로 간에 계약서는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졸업할 때까지 예과 본과 해가지고 6년이다. 그러면 해당 들어가는 각 학기당 최소한 1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1년이면 2천만 원이고 이게 곱하기 6이면 1억 2천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부모님들이 이 돈을 만들어낸다는 건 나머지 나이 들어가는 동안에 써야 될 그
2: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3: 금액들을 내어서 인생의 적금을 떼야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3: 엄청난 거이기 때문에 대신에 나중에 의사가 돼서 그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이 부분을 생겨라. 갚아야죠. 그래서 등록금에 대해서 해당되는 비용을 지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갚는다라고 하는 일종의 뭐 계약서 같은 거를 저는 좀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자식은 좀 섭섭하지만 그래야 약간의 뭐랄까 감사함도 생겨나고 약간 부모님이 아, 우리 부모님 너무 좀 치사한 거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인생을 더 열심히 살게 돼요.
2: 그게 얼마나 큰 돈이
3: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그 전에 대학을 다닐 때 학자금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받을 수 있거든요.
2: 맞아요.
3: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이 책임지는 것 플러스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부분을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된다면 자식도 좀 독립성이 생겨나고 자기 삶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부모님도 어쨌든 자식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약조가 있은 다음에 제공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양쪽이 윈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일 먼저 기억할 건 의대를 가야 된다는 거.
1: 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3: 네, 네.
4: 제가 예전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제가 이제 호주로 어학연수를 갔어요. 제가 보내달라고 한 게 아니라 거꾸로 이제 저는 아버지가 저한테 그걸 해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녀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빚을 내서 그걸 해주신 거더라고요.
5: 아이고.
4: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은.
5: 아이고. 그러니까
4: 마지막 어떻게 보면 아들한테 선물을 주고 간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호주에 갔을 때 제가 어떤 광경을 봤냐면 제가 그 호주 분 집에 제가 하숙을 했었거든요.
6: 네네네.
4: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들이 집에 같이 안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그냥 쓰고 왔다 가는데 어디 창고 같은 데 옆에 방이 있는데, 거기 자다가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왜 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방을 안 줄까? 왜 같이 안 살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호주는 보니까 이 서구 사회는 고등학교만 돼도 벌써 독립하고 스스로 용돈도 벌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게 좀 이해는 잘 안 됐어요. 왜냐면 한국 사회는 조금 부모님들이 막 대학 갈 때 또 결혼할 때도 도와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아 맞다.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어렸을 때는 같이 있을 필요가 있지만 자라면 독립이 필요하구나.
6: 그렇죠.
4: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또 마음으로도 독립이 되고 또 신앙적으로도 독립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경우 어떻게 보면 지금 독립이 안 돼서 심리적으로도 붙어있고 경제적으로도 붙어있고 요즘 뭐 이분도 사연을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고민인 거잖아요.
5: 맞아요.
4: 아마 힘들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셨으면 이런 사연을 안 보내셨을 그럼. 것 같아요.
5: 맞아요.
4: 근데 뭔가 굉장히 힘든 거죠. 또 노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맞아요. 노년을 준비해야 될 아마 제가 볼 때 대부분의 비용이 학자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한번 고민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성경에 보면 이 성경적인 원리를 보면 결국은 부모로부터 잘 떠나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잠깐 하나 읽어드리면 창세기 12장 1절 말씀해 보면
6: 네.
4: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물론 여기 아브라함은 75세 때 떠났지만
6: 네.
4: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익숙한 부모님으로부터 떠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독립이 된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독립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자녀들이 떠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 방법론은 제가 볼 때 우리 교수님 또 전도사님 레온 형제가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6: 그쵸.
4: 저는 그것들을 좀 잘 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그런 경계선을 짓고 얼만큼 어떻게 지원할지를 조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네, 우리 질문자 분께서도 여기 계신 우리 네 분의 조언 꼭 참고하셔서 자녀분과 적당한 합의점을 잘 찾으시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볼까요?
3: 저희 엄마가 어릴 때 창피하게 느껴진 적이 되게 많아요.
6: 왜요?
3: 밖에서는 안 그랬는데 집에서 그렇게 근데 우리가 집에서 비어있어 타잖아요, 네. 다. 안 파?
7: 겨드랑이도 파요, 겨드랑이도.
3: 그쵸, 다 타잖아요.
5: 그냥 딱 11시, 자, 가자. 바로 출발. 누가 오기로 했는데도 누가 온대요? 그럼 바로 거기로 오라 그래.
6: 와, 멋있다.
5: 추진력 있게 보지만 이게 제가 싫은 거예요, 제가.
7: 회사 택시를 하다가 이틀 하고 그만두셨대요.
6: 왜?
7: 못 하겠다고.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모습이, 너의 모습이 꽁! 제가 공부를 그렇게 했거든요.
8: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약속한 사람과 3년째 연애 중인 30대 남성입니다. 현재 너무 절망스럽고 막막한 가운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노크토크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은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드시는 술꾼이셨고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오시는 날이면 접시 깨지는 소리,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술에 취한 아버지를 피해 어머니와 늘 도망 다녀야 했고 그때마다 악마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절대 닮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30대가 된 지금은 독립해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엄마를 꼭 행복하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공부했고 그 결과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심리도 교회를 다니며 많이 완화되었고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교회에서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났고 3년이라는 시간을 큰 다툼 없이 잘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던 중 처음으로 진지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요. 둘 다 감정이 극에 달한 상태였고 스스로 분노를 참지 못해 저도 모르게 여자친구에게 손찌검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들자마자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는 엄청난 공포에 눈물이 나고 온몸이 떨려 제 몸을 스스로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게 무서웠던 건 어린 시절 악마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저에게서 보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자친구에게는 진심으로 사과를 했지만 그때 모습을 떠올리면 아직도 죽을 것 같이 힘이 들고 도저히 여자친구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서 서로 대화만 한 끝에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모든 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토록 싫었던 아버지의 욱하는 모습들이 저에게도 있다는 사실이 정말 괴롭고 무섭습니다. 노크토크 식구들, 피는 못 속인다는 말처럼 부모님의 나쁜 행동도 대물림이 되는 걸까요? 순간적으로 나오는 욱하는 성격을 고치고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6: 네. 오늘의 사연은 가정폭력도 대물림이 되는지에 대한 30대 남성분의 고민 사연인데요. 오늘 사연은 마음이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우리 가족분들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싸우시는 걸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8: 저도 초등학교 때 네. 싸우시는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폭력적으로 싸우시는 게 아니라 언어적으로 네네네. 좀 폭언을 하시면서 왜 그러냐라고 싸우시면서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릴 때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싸우신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죠. 무서웠고 그리고 그때는 아버지가 남성이다 보니까 같은 남자로서 왜 약한 여성인 엄마를 건들지? 라는 그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있었어요.
6: 그쵸.
8: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이 셌으면 아빠를 나도 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어릴 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의 모습은 약해. 어려. 키도 작고 등치도 작고. 근데 이 생각은 아마 사연자님도 하셨을 것 같아요. 저와 같은. 부모님이 싸우는데 당연히 엄마 편을 들어주지. 희한하게 엄마 편을 들더라고요. 때로는 제가 어릴 때 들어보면 엄마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이렇게 하면 아빠가 왜 가만히 있는 사람 속을 긁고 그래?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어. 근데 내가 봐도 우리 엄마가 잘못은 한 것도 있어. 근데 희한하게 자식은 엄마 편이야.
6: 그런 게 희한하게 여성이 그런 게 있어서
8: 우리 엄마 건들지 마. 그때 한 번은 아빠한테 싸울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엄마 건들지 마. 이렇게 하니까 아빠가 뭐? 우리 엄마? 오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엄마잖아.
5: 나는 니네 아빠 아니냐 이거지.
8: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약간 기분이 좀 그러더라고요.
6: 아니 근데 실제로 이런 상황이라면 어디 말할 것도 없고 너무 무섭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교회 안에서도 이 사연자와 같은 문제로 기도를 요청하시거나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4: 많죠. 거의 똑같은 사연도 있어요.
5: 정말요?
6: 진짜로요?
4: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폭력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5: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잖아요.
4: 그렇죠. 저는 사실은 상담까지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을 겪고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 신앙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겨내려고 이렇게 잘 이겨내고 그걸 다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 교회 제가 만났던 성도님들 중에는 저한테 저런 얘기를 다 해주세요. 제가 그래서 사실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늘 집에 일찍 갈 수밖에 없었던 그날도 아버지가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보호자였고 그게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부부 갈등까지 되는 거죠.
6: 그렇죠.
4: 계속 어머니를 보호한 건데 나도 모르게 아내가 볼 때는 만만보이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건 아닌데.
6: 그렇죠.
4: 그런 경우 많고 거꾸로 이제 자매 같은 경우도 또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조금 뭐 폭력적인 대우를 받아서 이제 힘들어하는 경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6: 네, 생각해보면 저희 어린 시절만 해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체벌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5: 맞아요.
6: 교수님, 그럼 정확하게 가정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3: 말 그대로 가정 폭력이잖아요.
9: 네네네.
3: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아울러서 우리가 가정폭력이다 이렇게 네네네. 부르기 때문에 되게 그러면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가족에 같이 동거하지 않으면서 외부에 있는 친인척이나 가족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정폭력이라고 굳이 하지 않아요.
9: 그쵸.
3: 단 일촌, 이촌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정 내에서 어떤 폭행을 했을 때는 이건 네. 또 가정폭력이라고 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나눈 이야기들이 다 뭐냐면 세대 학습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로 정의가 될 것 같아요. 결국 윗세대에서 발생한 폭력이 아랫세대에 어떻게 반복되거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네. 관련된 이야기고 그리고 이 가족들의 이야기가 지금 나온 얘기는 다 뭐냐면 다 아무한테나 이 얘기를 못해. 누군가 특별히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목사님이라든지 정말 친한 절친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에게만 이야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가족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떤 폭력을 어떻게 행했는지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잔혹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는 건데 그렇다 보니 가정폭력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은폐예요. 은폐하다 보니까 반복이 돼요. 반복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세대를 통해서 순환이 돼요. 순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 아버지의 모습이 내 모습에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마치 일체가 되는 것 같은 그러면서 이 두 개의 세대가 하나의 세대로 이렇게 겹쳐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이걸 우리가 중복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상황이 어떤 결과를 내느냐. 첫 번째, 보통 가정폭력이 가지고 있는 주요 특징 중에 하나 또 뭐겠어요? 장기적으로 일어납니다. 장기적으로. 두 번째로는 가정폭력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뭐 밀친다든지 아니면 말로 한다든지 했다가 그 다음에 폭력이 심화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 폭력이 심화된 것에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처음에 내 아내를 혹은 내 남편을 때렸던 게 내 자식으로 이어진 대상 연결이 발생해요. 대상 연결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이건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심리적인 손상이 총체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비극이에요. 전쟁만 비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일상에 매일같이 일어나는 두려움과 실질적인 폭력과 이 연결되는 끝나지 않는 이 폭력 또 세대로 이어지는 폭력 그게 바로 내가 가장 거부했던 게 나에게 나도 모르게 일어난다는 그 무의식적인 학습 이런 공포가 또 있을까요? 전 너무 큰 아픔이자 너무 큰 비극이라고 봅니다.
9: 네, 가정폭력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걸 모두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자신의 모습 중에 가장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5: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40년 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신방을 11시에 간다. 그러면 10시 한 반부터 교회에서 기다리셨다가 11시에 교회차 바로 출발하세요. 1분 뭐 몇 초 늦는 분 안 태워. 그냥 딱 11시 자 가자 바로 출발. 누가 오기로 했는데도 누가 온대요 그럼 바로 거기로 오라 그래.
9: 와 멋있다.
5: 이게 근데 너무 제가 볼 때 너무 급한 성격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나는 이거 너무 싫은데 어느 날 저의 급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들은 좋게 보여. 야, 너 되게 추진력 있다.
9: 그렇죠.
5: 난 지금 뭐 전화해서 뭐 해야 돼? 그럼 지금 전화해서 바로 해결해야 되고 추진력 있게 보지만 이게 제가 싫은 거예요, 제가. 아, 아버지 이런 모습이 다 있네. 나는 이제 느긋해져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게 싫다 보니까 지금은 아내가 요즘은 아, 좀 빨리 좀 준비하라고 저한테 그런 모습이 싫어서 제가 이제 더 점점 느긋해지니까 오히려 지금은 이제 너무 제가 막 느긋해져서 좀 네, 그런 모습이 있죠.
9: 네, 저도 사실 제 모습 중에 좀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낯을 너무 많이 가려가지고 낯을 좀 안 가렸으면 좋겠다. 근데 애써 태어난 척 하지만 그게 표정에서 너무 보여요. 낯을 가려가지고. 근데 반면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낯을 안 가리시고 굉장히 활동적인 걸 많이 하셔서 지금은 또 방범대장으로.
3: 방범대장이요?
0: 그 정도면
3: 민주의 방범대장?
0: 통장급이야 통장급. 네.
9: 방범대장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렇게 감투 쓰는 것도 좋아하시고.
0: 맞아. 우리 어머니랑 똑같으시네.
9: 아, 진짜? 맞아.
0: 우리 어머니 통장님.
9: 통장님. 와.
0: 똑같아.
3: 저희 엄마도 통장님.
9: 와, 이렇게 다.
5: 아니, 그 시의원급들 아니신가요?
9: 거의 그렇죠.
0: 의원님들 통장목 타세요.
5: 그런
0: 목
5: 타시죠. 네.
9: 근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그러면 배우고 싶다. 낯을 또 안 가리시고. 뭐 그 취임식 때도 스케줄이 있다고 하는데도 자꾸 와서 좀 취임식에 참석해줬으면 좋겠다.
3: 아, 그 취임식도 있어요?
9: 취임식이 있었어요.
5: 아, 방범 그
3: 방범
9: 네, 대장 취임식이 있는데 취임식 인사하실 때도 대장처럼 하시더라고요. 방범 대장처럼. 네, 그런 게 의외로 저는 이제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0: 저는 이제 아버지의 모습과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모습은 끈기가 없다라는 거고 어머니의 모습은 너무 예민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예민한 거. 되게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막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막 걱정하고 막 뭐 벌벌 떨고 막 일어나지도 않는 일. 일어나지도 않는 일 가지고 일어난 것처럼 행동하고 그게 저희 어머니가 이게 항상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습성이 있고. 그다음에 아버지의 끈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운전 쪽에서 되게 오랜 경력이 있으세요. 근데 오랜 경력이 있는 건 좋은데 그 경력이 하루도 못 가고 이틀도 못 가고 3일도 못 가요. 저희 아버지 금땡 고속이라고 되게 유명한 고속회사에 계셨고 시내버스도 하셨고 시외버스도 하셨고 굴삭기도 하셨고 포크레인도 하셨고 그리고 개인 택시도 하시고 회사 택시도 하시고 그다음에 포크레인 가능하시고 덤프트럭도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정말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과관이시더라고요.
9: 왜요?
0: 회사 택시를 하다가 이틀하고 그만두셨대요.
9: 왜?
0: 못하겠다고. 회사 택시는 그 뭔가 느낌이 안 산다고. 그러다가 멋있는 또 굴삭기를 해요. 자격증을 따가지고. 네. 굴삭기 하다가 아이고 뭐 파봤자 뭐 돈도 안 되고 그래서 일주일 하고도 덤프트럭으로 넘어간대요.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모습이 너의 모습이 꼭 너희 아빠 같다. 제가 공부를 그렇게 했거든요. 어릴 때 공부를 그렇게 포기하고 끈기 없이 하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간증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전라북도 남원시 전체 부진화였어요. 수학 부진화. 수학을 너무 못해가지고
5: 대단하시네요.
0: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도
5: 제 옆에 대단하시네요.
0: 학교를 다녔어.
3: 아니 어떨 때 시계를 못 보더라고요. 네.
5: 그러니까 숫자 못 읽어?
0: 곱하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시계도 못 보고 곱하기.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그래요. 아버지의 모습과 어머니의 모습이 나한테 있는데 이게 너무 싫은 거야. 가끔 하다가 이번에 논문을 통과를 했지만 논문을 쓰면서도 포기를 엄청나게 생각했어요. 그만큼 끈기가 없는 거야.
5: 해냈네요, 근데.
0: 근데 해낸 이유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회성이 있고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될 거, 살아야 될 거, 내가 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5: 3자가 됐으니까요.
0: 그러니까 3자 때문에 달라지네요. 그렇습니다.
3: 저는 저희 엄마가 어릴 때 창피하게 느껴진 적이 되게 많아요.
9: 왜요?
3: 우리 엄마는 그렇게 학교에 옛날에 파란 그 고무 쓰레빠 있어요. 예. 그걸 그렇게 신고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좀 저 엄마 되게 예쁘게 생기셨거든요. 그런데 파란 그 슬리퍼가 모든 걸 다 흡수해요. 제 눈에 파란 그것만. 슬리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학교에서 다친 적이 있었는데 체육을 하다가 다쳤을 때도 엄마가 오는 게 너무 싫었어. 그럴 때 꼭 엄마가 와. 그랬는데 지금은 저희 엄마가 그러진 않거든요. 제가 또 평생을 거쳐서 어머니 80년 인생에 50년을 제가 잔소리를 했으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으시는데 제가 정말 엄마랑 똑같은 부분이 있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네. 일단은 뭐 목소리 똑같은 건 다 당연하고요. 외모 거의 비슷하거든요. 중요한 건 저는 제가 싫어했던 엄마 모습 중에 저희 엄마가 밖에서는 안 그랬는데 집에서 그렇게 코를 파세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 그냥 자꾸 파잖아요. 다 안 파?
0: 아니요. 겨드랑이도 파요. 겨드랑이도.
3: 그쵸. 다 파잖아요. 이게 파는데 그냥 전 집에 있을 땐 그런데 밖에서도 엄마가 가끔 우리가 그 금요 철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가는데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자꾸 파시더라고요. 주여! 하면 이제.
5: 답답하신 거 같아요. 기도하는데 얼마나 답답하니까 빠진
3: 거 이게 그냥 그랬는데 저는 나중에 친구를 통해서 알아서 밖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코를 팔 때는 손을 가리고 팔 수 있는 거구나. 저희 집엔 누구도 손을 가리고 파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 코 파는 것의 새로운 영역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는 코를 이렇게 팔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40대에 들어오면서 저도 모르게 올렸던 손을 내리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40대가 넘어가고 갱년기 가까우니까 그렇게 몸이 건조해지면서 코가 그렇게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저희 엄마가 주로 저는 엄마가 왼쪽 코를 파는 걸 못 봤어요. 늘 오른쪽 코였거든요. 어느 순간 제가 오른쪽 코를 계속 파고 있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엄마 오른쪽 콧구멍이 더 넓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저도 지금 오른쪽 콧구멍이 더 넓어요. 오른쪽 한쪽 한 우물만 봐가지고. 그래서 이게 부끄러웠는데 너무 닮아가고 그리고 지금은 엄마랑 같이 마주 앉아서 코를 파요. 근데 그게 지금은 엄마랑 그게 재밌고 좋아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팔 수 있는 게 좋은 게 엄마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9: 그렇죠.
3: 그렇게 닮아간다는 게 한 면은 싫지만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 제가 50줄에 들어서니까 이제 같이 파도 괜찮아.
5: 아, 이제 또 감동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
4: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누구한테 뭔가 이렇게 불편하거나 어려우면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뭐 성격적인 것도 있죠. 이렇게, 이렇게 참다가 끙끙거리고. 근데 이제 지금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도 사회 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못 하고. 이제 참을 때가 있는 거죠. 그게 되게 힘들 때가 많아요. 스트레스가 이제 쌓이는 거죠, 뒤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너무 직면을 잘하는 거예요. 뭐가 아니다 싶으면 불러다가 아주 따박따박 이야기를 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안 힘드냐? 자기는 안 힘들대요. 저는 막 가슴 막 두근두근거리고 예를 들어서 불편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면 그런 게 저는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3: 그게 아버지를 닮으신 건가요?
4: 참는 거는 잘 참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 그런 게 아마 목회할 때 몸이 또 뭐 스트레스 받는데 많이 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3: 목사님이 그렇게 저만 붙잡으면 집에 보내질 않아요. 속 터지는 얘기 하느라고. 좀 참지 말고 그분들에게 화를 좀 내시도록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9: 네.
3: 아멘.
9: 근데 실제로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대물림 얼마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5: 엄청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같은 식습관,
9: 네.
5: 또 뭐 생활환경, 습관, 정서, 또 무엇보다도 보아온 것들이 기억이 되고 몸이 기억한다는 게 사실은 전 대단히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요.
9: 그렇죠.
5: 군대에서도 맞은 사람이 때려요. 군대에서도 고참한테 맞은 사람이 때리는데 그 짧은 순간 뭐 1년 그렇게 그 맞았으면 그 짧은 기간 맞은 걸 갖고 또 후임들 때리는데 십수년 수십년을 살아온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걸 눈으로 보하고 몸으로 그거를 체험했던 사람이면 그게 몸에 기억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 환경과 습관들이. 그렇죠. 근데 저는 저 군대에 있을 때는 딱 두 가지였어요. 맞은 애들이 때리거나 맞은 애들이 멈추거나 했어요. 고참들 중에 내가 맞았어. 나 맞았으니까 나는 내 밑에 애들 절대 때리지 않을 거야. 하는 사람이 멈춰줘야 그게 멈춰지더라고요.
9: 아, 맞아.
5: 그러니까 이 부모님으로부터 대물림 맞는 것도 사실은 우리 그 사연자 형제가 그런 멈춤을 의도적으로 내가 해야겠다는 의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0: 이게 진짜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대물림 받은 게 많이 있어요. 재능들이.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신앙보다 인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9: 네.
0: 그 인성은 분명히 가정 환경에서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9: 네.
0: 어머니가 이제 교수님한테는 자주 방송 때 말씀드리지만 어머니가 항상 식당에 가시면 그런 걸 하세요. 우리 아들 개그맨, 우리 아들 개그맨.
9: 그쵸.
0: 우리 아들 몰라? 우리 아들 개그, KBS 개그 콘서트? 그럼 또 옆에서 그래요. 개그 콘서트 없어졌잖아? 그랬더니, 없어져도 어딘가 나와, 나와. 계속 이러니까, 우리 엄마는 지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 자랑하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 제자를 만나가지고, 제가 식당을 같이 갔어요. 근데, 이모가, 아유, 누구야? 뭐, 동생이야, 누구야? 나도 모르게, 내 제자, 내 제자, 내 제자. 그때 또, 에? 아니, 어린 사람이 어린 사람을 가르쳐? 그래서, 아니, 저희 학교, 교수예요, 저거. 어이, 교수님이셔? 이거 어떻게, 제 제자인데요? 나도 모르게 엄마의 습성이 나오는 거야. 우리 엄마가 나를 우르르 했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내 제자, 내 제자. 누가 말하지도 않는데 왜 내 제자 이러는 거야?
5: 엄마는 성향이 딱.
0: 엄마랑 저희 어머니가 노래 강사를 예전 하셨기 때문에 입담이 장난이 아니죠. 남을 씻는 것도 잘하시고, 남을 그 천국을 보내고 지옥을 보내세요. 그렇다 났다. 그렇다 났다. 어머니한테 잘못 걸리면 인생이 바뀌어요.
3: 야,
0: 근데 그 인생이 전환점도 되고 터닝포인트가 되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저희 어머니의 이 대물림. 그래서 저도 왠지 이 언어로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한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레오나 너는 저기 바다에 빠지면 입이 물에 뜨는 게 아니라 가라앉아. 저 왜 가라앉아요? 네가 말을 하도 많이 해서 물고기랑 얘기할 거야. 저는 우리 어머니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어머니의 그 언어적인 대물림. 이게 나는 무조건 영향이 있다고 봐요. 나도 그러고 있는데.
9: 그렇죠.
4: 있죠. 뭐 저도 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9: 그쵸.
4: 물론 그 무조건 대물림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다 보면 부모님의 말투, 뭐 말하는 방식, 생활 습관 이런 걸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흡수하게 되잖아요.
9: 그렇죠.
4: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익혀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코를 파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흡수해서 행동하다 보니까 그게 마치 이제 아 부모님을 대물림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9: 네.
4: 그 제가 이렇게 관찰을 많이 해보면 이렇게 조그만한 아이들 보면 아주 예의 바른 아이들이 있어요. 조그만한데도 아주 인사도 잘하고 근데 그 예의 바른 아이들 보면 반드시 부모님이 그렇게 예의 바르고 네. 또 아이들한테 예절 교육도 잘 시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꼭 무조건 대물림 된다라기보다는 부모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좋지 않았던 것들이 내가 그걸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거나 성찰하지 않으면 나도 그것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3: 우리가 암기하는 것보다 스미는 게 더 무서워요. 내가 의도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 무의식적으로 내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스쳐간 것들이 훨씬 더 나에게 강력하게 마치 물을 마셔서 그 물이 내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네.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하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과연 내가 본 것, 나에게 주어진 것만으로 사는가?
9: 그렇죠.
3: 저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정말 살아가면서 저는 저희 부모님이 서로 간에 야, 너, 뭐 혹은 욕 이런 걸 한 적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이 없어요. 전 욕 잘하거든요. 그러나 욕을 많이 뭐 제가 이제 태권도 선수 하면서 욕을 많이 들은 것도 있고 또 제가 언어 감각이 좋은 편이라 그 중에서도 욕은 가장 빠르게 습득이 되니까 저는 제가 하고 할 수 있는 언어가 꽤 여러 개인데 욕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워가는 그 과정에 사실 할 수도 있지만 욕을 제가 하나요? 안 하죠. 하지 않는 건 내 선택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다 욕할 수도 있고 좋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어느 곳에 가선 이 말을 하고 다른 곳에 가선 저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선택할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게 온 고통스러운 과거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진 것만으로 살아가진 않는다. 나머지 부분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창조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해서 의지를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두 가지는 기억하자. 하나, 가진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대단히 나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것을 아는 과정을 객관화라고 하는데 나를 객관적으로 살펴봤을 때 내가 정말 오롯이 받은 것만 가지고 살았는가? 내가 창조한 것이 더 많았나? 이거를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이 객관화를 통해서 앞으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9: 맞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교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때린 사람은 계속 때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욱하는 성격 노력하면 고칠 수 있나요?
3: 당연히 고쳐지죠. 우리가 심리학이 발달한 이유는 그냥 학문으로서만 발달한 게 아니고요.
9: 네네.
3: 당연히 사람을 향하고 사람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여러 환경들 그리고 여러 조건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부분들이거든요.
9: 네.
3: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전도사님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군대에서 맞아본 사람이 모두가 때리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9: 맞아요.
3: 그래서 실제 내가 선택할 수 있고 특별히 이번 같은 경우 그 연인하고의 관계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상처 큰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정말 대판 싸웠는데 그 첫 번째 싸움에서 폭력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이렇게 첫 번째 싸움에서 이 정도 하면 내가 과연 이 사람을 믿고 한평생 같이 내 남은 인생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9: 그렇죠.
3: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다면 저는 첫 번째 꼭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5: 맞아요.
3: 상담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첫째 내 과거가 아팠다는 거 인정하고요. 두 번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확인하고요. 세 번째 내가 어느 시점에 어떤 말에 나도 모르게 울컥 올라오는가에 대한 특별한 상황이 있어요. 요걸 발견하는 거. 네 번째, 이렇게 내가 욱하는 상황이 생겨났을 때 어떤 대안이 있는가. 이를테면 그 자리를 잠시 야,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얘기 할 수 없거든 잠시 나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이를테면 우리가 때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올 때 자기 팔을 잡는 연습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놀랍죠? 이거 안 돼요. 이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습관이었다면 제2의 습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동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 중에 성공 영역들 살펴보는 것. 두 번째, 나 혼자 할 수 없다면 도움을 받아보는 것. 세 번째, 내가 이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걸 연인에게 알리는 것. 그리고 이 연인에게 내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화가 날 땐 이렇게 해줘라고 나를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5: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3: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전문가의 도움과 연인의 도움을 함께 요청하시면서 스스로 노력하신다면, 저는 이건 정말 100%라고 제가 장담을 못하겠는데요. 저는 98% 이상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9: 네, 교수님 말씀처럼 전문가분께 꼭 상담 받아보시고요. 지금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시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현재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사연자분에게 네.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4: 네, 제가 볼 때 우리 사연자가 정말 여러 가지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또 여자친구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네. 하나님 앞에서도 굉장히 이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말씀을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이 형제가 먼저 좀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마 자신에 대한 자책감도 너무 심할 것 같아요. 여자친구에 대한 미안함, 자책감,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죄책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사연자가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한번 상담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바로 오면 좋겠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을 이번 기회에 상담을 통해서 상담 받으면서 좀 예, 자기도 돌아보고. 그래서 저는 어쩌면 물론 지금 벌어진 상황은 안타깝지만 차라리 결혼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참 잘 된 거다.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잘 감출 수도 있었겠죠. 뭐 결혼 전에.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 이게 터졌으면 아이고. 정말 더 힘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죠. 오히려 결혼하기 맞아요. 전에 이 일이 일어났고 아마 저는 이 형제가 그 아픔을 어떻게 보면 약간 숨기고 감추고 살았을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하고, 그런데 그 상처는 해결하고 돌보기보다는 그냥 묻어두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번 기회에 나왔기 때문에 정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친구에게도 이런 걸 설명하고, 충분히 내 가정사를 설명하고 내가 이런 노력을 하겠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좀 다시 한번 기다려주고 옆에서 지켜봐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 또 상담을 통해서도 이번 기회가 어쩌면 다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치료의 계기가 되고 다시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 네,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의 기도로 사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0: 하나님, 참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끄러운 일을 할 때도 참 많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형제가 자기 자신도 힘들어할 만큼 이 벌어진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들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만져주시고, 또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형제 행동을 통하여서 상처받은 그 자매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그 자매가 얼마나 큰 아픔과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 자매를 위로하시고 그 자매의 아픔도 하나님 만져주셔서 하나님 이 계기를 통하여 이 두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사람 관계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실 하나님, 치유하실 하나님, 회복시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다시 용기 잃고 저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하나님 이전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형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아픔들을 하나님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으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1: 아멘.
9: 오늘은 노크토크 48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레온 씨 어떠셨어요?
0: 저는요, 제가 지금 예술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9: 네.
0: 근데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무용이든 노래든 연기든 나를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게 가장 어렵거든요. 나를 표현해야 되고 나를 알리고 나를 보여주는 게 가장 어려워요.
9: 네.
0: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거나 모방을 하잖아요. 근데
9: 그쵸.
0: 내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분은, 오늘 사연자분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저희한테 표현해 주셨어요. 근데 이 점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나를 표현했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형제님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우리 노크토크를 통해서 터닝포인트,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반드시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9: 아멘. 아멘. 네, 오늘도 노크토크와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한 주간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은성 전도사님께서 준비한 사연자를 위한 축복송 함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4: 때로는 솔로몬처럼,
3: 때로는 다윗처럼,
0: 때로는 바나바처럼,
10: 때로는 다윗처럼.
9: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11: 토크.
0: 다음 주에 만나요.
9: 안녕.
10: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 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총각무 열무 포페츠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번들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첫 곡은 When I Was Younger, 리즈 로렌스가 부르는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오프닝 멘트가 어땠나요? 제가 제목을 생각을 했을 때 아, 이 제목을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나 생각을 조금 많이 했었는데요.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예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 짧은 시가 우리에게 행복을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 같은데, 제목을 앞에서 말을 할까 마지막에 이야기할까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에 붙여봤습니다. 되게 단순하죠.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고,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고, 외로울 때 혼자서 흥얼거릴 노래가 있다는 것.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조시 빌링스라는 시인은 행복을 이렇게 또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행복을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그것을 얻게 된다면 그건 마치 할머니가 잃어버렸던 안경을 찾아낸 것과 같다. 할머니 안경은 항상 코 위에 걸쳐져 있었으니까.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제11회 교보문고 출판 어워즈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한 작가의 책입니다. 여러분들 MC 개그맨 공채 개그맨이죠. 고명환 씨라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로 많은 활약을 그동안 해오셨는데 혹시 익숙하지 못하신 분 계실까봐 잠깐 소개를 드리면 MBC 공채 개그맨으로 출발을 해서 많은 히트작들을 냈었죠. 저는 기억나는 게 예전에 제가 정말 어릴 때 문천식 고명환의 어떤 꽁트가 있었는데 네, 그게 기억이 나고 또 뭐 슈퍼스타는 아니더라도 공채 개그맨이니까 꾸준히 방송에 나오고 뭐 바람잡이 역할도 하고 조연도 하면서 코미디 개그를 했었던 개그맨으로 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가 TV에 나와서 연기를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막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대하드라마라든가 사극, 시대극에 많이 나왔었던 것 같고 물론 메인 캐릭터는 아니었지만 감초 역할을 멋있게 해냈던 그런 배우로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150km로 달리던 덤무대를 향해 달리던 행사를 향해 달리던 그의 행사 차량이 트럭과 충돌을 해서 중환자실에 실려가는 사고를 당하게 되죠. 그때 그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대체 무엇 때문에 이토록 치열하게 살아야만 하는가? 그러니까 그때 의사가 사흘 안에 죽을 수 있다. 유언을 작성해라 라고 전했고 99% 살아날 확률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만큼 위독한 상황에서 결국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그는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11회 교보문고 출판 어워즈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자체가 이 저자가 출간을 했던 처음 출간됐던 책이 아니라 전 세계 4개 나라에 수출됐던 또 베스트셀러이기도 한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 그리고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책을 읽고 매출의 신이 되다 이런 책들을 출간을 했던 정말 독서광입니다. 저는 유튜브도 많이 보고 이분이 나왔던 뭐 프로그램 또 개인 채널 관심 있게 많이 지켜봤는데 해박합니다. 박식하고요. 출신이 개그맨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개그가 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고명환 씨의 와이프가 임지은 씨라고 유명한 배우였죠. 지금은 자주 뭐 제가 TV가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언론에 노출을 많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유명한 배우였죠. 네. 그런데 정작 아내보다 더 유명해진 게 개그맨 고명환 씨였습니다. 이 책은 고전을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책이기도 하고요. 저처럼 고전을 읽다가 굉장히 많은 고전에 당하고 치이고 상처받았던 슬픈 영혼들에게 위로가 되는 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목은 고전이 답했다라는 제목이고요. 부제가 있습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책의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정말 책 한 권을 자기 인생과 비교를 해서 책의 한 구절과 자신이 썼던 자신의 구절을 대비해서 설명을 해놓는 장면이 인상적이었고 이 짧은 챕터마다마다 고전에 대한 이야기와 설명과 본인이 느낀 관점에서의 해석을 정말 저는 흥미롭게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고전이 답했다 고명환 씨의 멋있는 작품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의 서두 머릿말에 보면은 정말 인상적인 구문이 나오는데 이 비슷한 내용이 이 책에 또 여러 번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독자 여러분께 고전의 유익함을 알려드리고 싶어 이 책을 썼는데 그 유익함의 혜택을 내가 가장 많이 받았다. 역시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네, 이 책의 중간에 보면은 어린 왕자라는 책을 소개한 글이 나오는데 그 책 소개할 때도 이런 비슷한 글이 나옵니다. 어떤 책을 읽다가 어린 왕자가 너무 궁금해졌다 그래요. 물론 이제 예전에 다 읽었지만 보통 한국 사람이면은 어린 왕자 청소년 시절에 한 서너 번 정도 읽지 않나요? 성인 돼서 서너 번. 네. 보통 한 대여섯 번은 중년 되기 전에 다들 읽어보셨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 저도 한 그 정도 읽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말이 똑 맞습니다. 읽을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달라지는 것. 고명환 씨도 그걸 느꼈나 봐요. 고명환 작가가. 그래서 이 어린 왕자를 라이브 방송을 켜고 독자들에게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일 끝나고 피곤한데 책을 열심히 읽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로 켜고 열심히 책 얘기를 막 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본인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린 왕자 생텍쥐베리의 이 책 잘 들으셨나요? 사실 이 책을 소개하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은 바로 오래간만에 이 책을 꺼내 읽고 다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이렇게 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했다고 적어놨는데요. 책에 정말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저희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이후 그때 정도까지 한 5년 6년 이상 코로나 전에 대면으로 한 3년 정도 한 것 같고 코로나 때 한 3, 4년 정도 한 6, 7년 한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 북클럽을 대면으로 또 코로나 때는 온라인으로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도 똑같은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북클럽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혜택을 받았던 건 바로 저였다고 저도 많이 느꼈고 같이 하는 분들에게도 그 얘기를 많이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고명환 작가가 했던 공감되는 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독자 여러분께 고전의 유익함을 알려드리고 싶어 이 책을 썼는데 그 유익함의 혜택을 내가 가장 많이 받았다. 역시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한 이유. 대학 시절 프렌츠 카프카의 변신을 읽고 아니 왜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했는가를 발표하는 과제가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꿈에서 깨어났는데 한 마리의 흉측한 벌레로 변신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그레고르의 이야기. 24살이었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결국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발표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카프카는 일단 그레고르를 벌레로 변신시켜놓고 그에 따라 변해가는 가족의 모습에서 변신의 이유를 보여주고 싶었나 봅니다. 당시에는 정말 변신의 이유를 몰랐다. 나름대로 해석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대학을 졸업한 나는 그렇게도 원했던 연극 무대가 아니라 안정적인 길을 선택했다. 방송국에서 개그맨으로 일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다. 당시 집이 대전이었던 나는 서울에 살 집이 필요했고 월세 내고 먹고 살려면 돈이 먼저다라는 생각에 꿈보다 돈을 선택했다. 변신에 이런 글이 나온다. 우리 부모님이 시장에 진 모든 빚을 갚을 만큼 내가 돈을 모으게 되면 그러려면 5, 6년은 더 걸릴 테지만 나는 꼭 그렇게 하고 말겠어.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이 커다란 전기가 마련되겠지. 자, 그 다음 고명환 씨의 생각입니다. 내가 서울에서 살 집 한 채만 마련한다면 아마도 5, 6년 후의 일이 되겠지만 나는 반드시 대학로에 입성할 거야. 그게 내 꿈을 찾는 일대 전환기가 되겠지. 그렇게 나는 돈을 쫓는 삶을 시작했다. 한국 축구가 최초로 월드컵 4강에 진출했던 2002년, 나는 최초로 관악구 봉천동에 첫 집을 마련했다. 97년 방송국에 입사하고 정확히 5년 만이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첫 집을 마련한 후에 대학로로 향했는가? 변신했는가? 아니었다. 집을 한 채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대학로를 선택할 수는 없었다. 결국 대신 집을 한 채 더 사는 쪽을 나는 선택해야만 했다. 하루에 두세 시간 잠을 자며 억지로 밤무대에 올랐고 결국 나는 중도금을 모두 입금할 수 있었다. 석촌호수까지 2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아파트였다.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 믿었다. 오늘 당장은 지옥같이 힘들지만 5, 6년만 지나면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고 안정적으로 나는 대학로 무대에 입성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카프카의 변신이란 책이 출간되었던 1915년 체코 사람들의 생각은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비슷하다. 카프카의 변신이란 책의 주인공 그레고르는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늘 많은 업무와 실적의 압박 속에 쫓기며 살아간다. 부모님과 여동생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그는 늘 돈을 쫓으며 살았다. 남보다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때로는 많은 돈을 집으로 가져와 가족들이 보는 앞에 놓으며 기뻐하기도 했다. 자신의 꿈이나 내적 자유를 추구하기보다 외부적인 경제 상황을 먼저 해결한 것, 금방 해낼 수 있으니 현재를 조금만 희생하자 마음먹은 것. 하지만 그렇게 미루다 보니 결국 죽음 앞에 갈 때까지 꿈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는 그걸 모른 채 살아왔다. 다시 카프카의 변신의 한 대목입니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는 잠자는 뒤숭숭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침대에서 한 마리의 흉측한 벌레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고명환의 생각. 어느 날 새벽 고명환은 불안한 꿈에서 깨어나자 자신이 중환자실 침대 속에서 온몸이 망가진 흉측한 환자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카프카의 변신의 주인공 그레고르에게 인생의 전환기가 찾아왔다. 어느 날 갑자기 그는 벌레로 변했고 세상의 주인공이던 나 고명환은 갑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고 돈도 벌 수 없는 중환자실의 환자로도 있었다. 이 변 씨는 성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앞만 보고 달리기 바빴던 나를 멈추게 했다. 힘없이 달리던 내게 일어났던 교통사고는 그야말로 완전한 멈춤이었다. 이런 상황을 겪고 나니 대학 때 몰랐던, 그렇게 읽어도 이해가 가지 않았던 카프카의 변신, 그 속의 주인공 그레고르의 변신의 이유를 단번에 깨닫게 되었다. 카프카는 생각했을 것이다. 어떻게 한 사람들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가 태어난 이유를 찾아 본래의 소명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쫓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줄 수 있을까? 그래, 아예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자. 그러려면 벌레가 되는 수밖에 없다. 맞다. 정확하게 내가 벌레로 변했다. 교통사고로 몸이 부서져 몰골이 흉측하게 변했고 병실 밖으로는 한 뼘도 나갈 수가 없었다. 벌레가 되자 인간일 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쓸모없는 것임을 깨달았다. 의사는 나에게 시간이 사흘 정도 남았으니 유언을 준비하라 말했다. 그 순간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사회생활 전체를 갈아 넣은 봉천동 빌라와 석천호수 옆 아파트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때 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이러했다. 나는 왜 이렇게 목숨 걸고 돈을 벌고 있는가? 8년이 지났는데 그토록 원했던 대학로 연극 무대는 왜 근처에도 가지 못했는가? 돈을 얼마를 벌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가? 뭐가 무서워 남들 눈치 보며 살았는가? 왜 그렇게 안정된 삶을 원했는가? 진짜 안정된 삶은 어떤 것인가? 돈이 많은 게 정말 안정적인 것인가? 한 마리 벌레가 되고서야 세상이 내게 주입했던 내 생각이 아닌 생각들을 벗겨버릴 수가 있었다. 벌레는 다른 벌레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벌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다른 벌레의 말을 듣지 않는다. 아니, 들리지도 않는다. 벌레는 재산을 쌓지 않는다. 토끼도, 여우도, 사자도, 소나무도, 꽁치도 남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는다. 오로지 내면에서 나오는 진짜 자신의 목소리인 본능에 따라 산다. 후회하지 않는다. 한낱 벌레일지라도 자기 의지대로 산다면 그렇게 살지 않는 인간보다 낫다. 내가 변신을 읽은 후 한 줄로 요약한 문장이다. 잠시 벌레로 변했다가 인간으로 다시 돌아온 나는 요식업 CEO로, 해외로 판권이 수출되는 베스트셀러의 저자로, 유명 강사로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대학로에서 연극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방송에도 나가면서 이 모든 일을 즐겁게 하며 충분히 많은 돈도 벌고 있다. 카프카는 이런 세계를 보여주고 싶어 했으리라 믿는다. 끌려다니는, 잠시도 멈출 수 없는 불쌍한 인간들을 잠시 벌레로 변신시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다. 내가 태어난 존재의 이유로 살아야 한다. 누구의 간섭이나 세상의 잣대로 사는 게 아니라 당신의 소명대로 살아야 한다. 당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벌레가 되자. 벌레가 되는 순간 인간의 말은 들리지 않는다. 오로지 내면의 나 자신과 대화하자.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이 보이고 들릴 것이다. 충분히 생각하고 자신과 대화한 후에 다시 인간으로 변신하라. 그리고 살아라. 원래 당신이 태어난 이유로.
1: 참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넌 어떻게 사는지 참 궁금해. 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평상시 음악 선곡과는 다르게 이 가요와 또 팝을 한 곡씩 섞어 보고 있는데요.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어서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고명환 작가의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입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Song경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0: 제27편 다윗의 시.
1: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0: 제28편 다윗의 시.
1: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0: 제29편 다윗의 시.
1: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보았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0: 제30편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1: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시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0: 제3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길을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시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Yes,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o 입이 트이는 영어. I'm Jennifer Clyde.
3: 자, 입티영의 모든 주제는 여러분이 다 신청을 주제 신청방을 통해서 해주시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저작권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저작권 관련된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사연으로 올려주신 건 아닌데요. 익명을 올려주셨어요. 자, 저작권 관련된 주제 자체를 저희가 그래서 영어로 설명하는 기회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저작권을 일단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1: Copyright.
3: Copyright. 저작권을 보호한다고 하면 copyright protection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고. I guess things that are protected by copyrights are music, videos, books, and even articles, right?
1: Mm-hmm.
3: You have to get the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
1: Absolutely.
3: In order for you to use it somewhere, such as on an online blog or something.
1: Mm-hmm.
3: 여러분 이제 온라인상에 우리가 영상이나 글 이런 걸 이제 다양하게 포스팅하는 시대다 보니까 저작권이 보호되는 영상이나 음악 혹은 글귀 같은 것들을 조심해 잘 써야 되죠. 그렇죠? 본인이 허락을 받고 쓴다든가. 입체형 교재 내용과 방송 내용도 사실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1: 그렇죠.
3: 여러분 네. 이제 자기 개인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 이제 그냥 다 전문을 막 포스팅하거나 이거는 조금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1: 네. 그러고 보니까 또 piracy, 뭐 plagiarism, plagiarize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는데 copyright, 뭐 저작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무단 복제 이런 단어를 나오잖아요.
3: 그렇죠.
1: 무단 복제,
3: 그러니까 piracy죠, piracy.
1: 네, 맞아요. 네.
3: plagiarize는 약간 표절하다라는 뜻이죠.
1: Exactly.
3: plagiarize.
1: 아하.
3: 그러니까 음악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뭐
3: 논문에서 논문 표절.
1: 그렇죠. 논문 표절.
3: 논문 표절 진짜 많이 들어보죠.
1: 맞아요. plagiarize 그거를 표절 자체를 plagiarism이라고 하잖아요.
3: 그렇죠. Yeah.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맥락에서는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거든요.
1: Yes.
3: 이게 이제 지적 재산권인데 거긴 뭐 상표권도 있고 특허라고 하죠. patent도 있고요. 오늘 다루는 copyright 저작권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핵심 단어 몇 개 좀 만나봤고요. 저작권 관련된 글을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은 영어 문장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신청해 주신 주제 저작권 들어봅니다.
4: Talk about copyright protection.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3: 자,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저작권이 잘 보호가 됩니다.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1: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우리가 이제 the 다음에 비교급을 쓰고 바로 뒤에 또 the 다음에 비교급을 쓰면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다다익선 예전에 저도 중고등학교 때 the more the better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뭘 붙여서 쓰는 문장인데요.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사회가 선진화되면 될수록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더 잘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The more, the better. 이거 쓰는 연습입니다.
1: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자, 지적재산권 발음 다시 한 번만 드릴게요. 천천히요.
1: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Mm-hmm. One more time.
1: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자, 이런 이제 지적재산권 중에서 저작권이란 것은 누구의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1: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3: What is exclusive?
1: Exclusive. Pertaining to that person, okay. for example. That
3: only.
1: One thing.
3: That
1: only.
3: Person.
1: Yes.
3: 그러니까 우리말에 약간 배타적이라는 얘기인데 독점적인, 배타적인의 의미가 exclusive입니다. 자, 발음 드릴게요.
1: Exclusive. E-X-C-L-U-S-I-V-E. Exclusive.
3: Exclusive right 하면 독점적 권리를 말하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저작권이 뭔가 하면은 refer to는 뭘 지칭한다라는 얘기니까 copyright.
1: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3: 누군가에 의해서 창작된 것에 대한 독점적 권리. 자, 음악이나 영상, 서적, 기사 등이 모두 이러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1: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3: Under the protection of 뭐뭐의 보호를 받는의 의미를 쓰실 때 앞에 under를 많이 쓰거든요. Something is under the protection of something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요.
1: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3: 자, 요즘에는 인터넷에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이 상당히 좀 보편화된 시대입니다.
1: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3: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자, 온라인 상에 뭘 올린다고 할 때 문장 끝에 그냥 online 붙이면 되거든요. 요즘엔 인터넷상에 뭘 올리는 경우가 많다. 다시 한번요.
1: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3: 자, 그 다음 문장 잘 보세요. 그러나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음악을 마음대로 막 올려서는 안 된다.
1: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So you can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다른 사람의 뭐 영상이나 음악을 willy-nilly 하게 올릴 수 없다라는 건데 willy-nilly, W-I-L-L-Y hyphen N-I-L-L-Y, meaning carelessly, without thinking, 정말 아무 생각 없이.
3: 그러니까 약간 우리말에 무분별하게.
1: 아무렇게나.
3: 아무렇게나.
1: 막.
3: 약간 제멋대로.
1: 그렇죠.
3: 아, 이거 참 재밌는 단어네요. 발음이 또 라임도 돼요. Willy-nilly. 자, 스펠링 중간에 하이픈을 넣어주시는 게 맞는데요. Willy-nilly. You cannot do something willy-nilly 하면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1: 그렇죠.
3: 보시면 됩니다.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1: Yes.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만약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받는 뭐 영상이나 음악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란 말이죠.
3: 그러니까 copyright에다가 protected 붙여주면
1: right.
3: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이라는
1: 그렇죠.
3: 형용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막 올려서는 안 된다.
1: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3: 자, 이런 것을 막는 인공지능 기술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1: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3: 그러니까 뭐 영상이나 아니면 음악 같은 것이 배경에 있는데 그것이 저작권 침해인지를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리고 찾아내기도 해요.
3: 그렇죠. 자, AI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죠. 자, 인공지능 기술이 that can block such actions. 이와 같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을 게시하는 것을 말하죠. has become very advanced. 상당히 선진화됐습니다. 자, 출판된 책도 마찬가지예요.
1: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3: 자, publish 자체가 출판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미 출간된 서적을 published books라고 합니다. 출판사는 뭐라고 하나요?
1: Publishing company or publisher.
3: Publisher.
1: Yeah.
3: 네, 출판사도 그렇게 부르죠. So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자,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출간된 서적도요. One more time.
1: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3: 자, 책의 내용을 이제 소셜 미디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그런 카페나 그런데 올리면 이것은 아주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입니다. So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자, take content from a book. 이 구조 잘 보세요. 책에서 콘텐츠를 따온 거죠.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r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자, 저작권 침해라는 말도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세요. Infringement 발음이요.
1: Infringement. Infringement. I-N-F-R-I-N-G-E-M-E-N-T 해서 copyright infringement.
3: 저작권 침해죠.
1: Yes. 그러니까
3: 저작권 침해 사례가 될 수 있는데 clear case 그랬으니까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볼 수 있겠다. 자, if you take content, one more time.
1: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3: 자,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3: Okay?
1: 자,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행위는 is a big no-no. A big no-no 하면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안 돼요. 이런
3: no,
1: 거잖아.
3: No. No, no. That's a big no-no.
1: Casual, informal 한 표현이긴 하지만 that's a big no-no 하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거든요.
3: 그쵸.
1: 절대 해서는 안 되며 and is punishable by law. Punishable, 처벌을 받을 수 있대요. 즉,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3: Punish 하면 처벌하다.
1: Yeah.
3: Punishable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1: 있는.
3: 법으로, by law.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붙여서 많이 쓰죠. Is punishable by law.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입티형 책의 컨텐츠도 마찬가지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 마무리할게요. 자,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 Talk about copyright protection.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3: 자, 입지형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제가 실시간 답변 드리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오픈 단톡방에 EB 튀는 영어 치시면 단톡방 두 개 나오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가 지적재산권 중 저작권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라는 단어부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자, 첫 번째 문장이요.
1: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3: 지적재산권을 이제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One more time.
1: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3: 그렇죠. 최근 몇 년간 지적재산에 대한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1: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3: One more time.
1: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3: Awareness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이게 인식이란 얘기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awareness라고 많이 합니다. 자, 발음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1: Awareness.
3: 이음절 강세예요. Awareness.
1: Awareness.
3: 오케이. 자, 그다음에 willy-nilly라는 단어 이해하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데 우리말로 제멋대로 무분별하게란 뜻입니다.
1: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3: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음악을 마음대로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 된다. Willy-nilly. 문장 끝에 one more time.
1: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3: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을 좀 후회할 수도 있을 거예요. You will regret.
1: You will regret saying things willy-nilly.
3: One more time.
1: You will regret saying things willy-nilly.
3: 아무 생각 안 하고 돈을 전부 흥청망청 써버렸습니다.
1: I spent all my money willy-nilly.
3: 어떻게 쓰시는지 감이 오시죠? One more time.
1: I spent all my money willy-nilly.
3: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Is a big no-no라고 하죠.
1: Posting the content from a book online without permission is a big no-no.
3: 자, 책의 내용을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One more time.
1: Posting the content from a book online without permission is a big no-no.
3: 한국에서는 실내에서 신발을 절대 신지 않습니다.
1: Wearing shoes indoors is a big no-no in Korea.
3: 그럴때도 쓰셔도 되겠네요. 자, 오늘 주제 관련된 대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Let's listen,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5: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6: It was online, so I printed it.
5: Really? But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6: Oh, I suppose taking content from a book and posting it online can be a problem.
5: That's right.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6: You're right. I should tell the person who posted it to stop doing that.
3: "이제 출력을 어디에서 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디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걸 출력했다고 하니까 이제 저작권 위반 아니냐 이렇게 대화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그거 어디서 출력한 거니? 영어로요.
1: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3: 그때 from이 좀 필요하거든요. 어디에서 출력한 거야?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자, 이게 조금 어렵죠? 끝에 전치다가. One more time.
1: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3: It was online, so I printed it. 온라인상에 있어서 내가 좀 그렇게 출력한 건데 그랬더니 이거 월간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1: But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3: Monthly publication이라고 하면 매월 출간되는 출간물을 말하죠. 다시 한번요.
1: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3: Okay. 그래서 온라인상에 이렇게 이런 내용을 올리는 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 I suppose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1: I suppose taking content from a book and posting it online can be a problem.
3: 그렇죠? 그러면서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지. 영어로요.
1: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3: Clearly 하면 명백하게라는 뜻이죠. Clearly.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그랬더니요. 마무리요.
1: You're right. I should tell the person who posted it to stop doing that.
3: 이렇게 게시하는 사람한테 게시 중단하라고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서로 온라인상에서도 저작권을 보호하는 그런 문화를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1: Yes,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We hope you have a wonderful day.
3: Bye, everyone.
1: Bye-bye.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4.99 고구마 파운드당 2.99 총각무 열무 풋배추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번대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99 K타운 훌라면 박스당 10.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Song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0: 제27편 다윗의 시.
1: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0: 제28편 다윗의 시.
1: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

0: 제29편 다윗의 시.
1: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

내가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0: 제30편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1: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0: 제3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길을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시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9047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Yes,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o 입이 트이는 영어. I'm Jennifer Clyde.
2: 자, 입티영의 모든 주제는 여러분이 다 신청을 주제 신청방을 통해서 해주시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저작권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저작권 관련된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사연으로 올려주신 건 아닌데요. 익명으로 올려주셨어요. 자, 저작권 관련된 주제 자체를 저희가 그래서 영어로 설명하는 기회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저작권을 일단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1: Copyright.
2: Copyright. 저작권을 보호한다고 하면 copyright protection 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고. I guess things that are protected by copyrights are music, videos, books, and even articles, right?
1: Mm-hmm.
2: You have to get the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
1: Absolutely.
2: In order for you to use it somewhere, such as on an online blog or something.
1: Mm-hmm.
2: 여러분, 이제 온라인상에 우리가 영상이나 글 이런 걸 이제 다양하게 포스팅하는 시대다 보니까 저작권이 보호되는 영상이나 음악 혹은 글귀 같은 것들을 조심해 잘 써야 되죠. 그렇죠? 본인이 허락을 받고 쓴다든가. 입체형 교재 내용과 방송 내용도 사실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1: 그렇죠.
2: 여러분 네. 이제 자기 개인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 이제 그냥 다 전문을 막 포스팅하거나 이거는 조금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1: 네. 그러고 보니까 또 piracy, 뭐 plagiarism, plagiarize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는데 copyright, 뭐 저작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무단복제 이런 단어를 나올 법하잖아요.
2: 그렇죠.
1: 무단복제,
2: 그러니까 piracy죠, piracy.
1: 네, 맞아요. 네.
2: plagiarize는 약간 표절하다라는 뜻이죠.
1: Exactly.
2: plagiarize.
1: 아하.
2: 그러니까 음악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뭐
2: 논문에서 논문 표절.
1: 그렇죠. 논문 표절.
2: 논문 표절 진짜 많이 들어보니까.
1: 맞아요. plagiarize 그거를 표절 자체를 plagiarism이라고 하잖아요.
2: 그렇죠. Yeah.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맥락에서는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거든요.
1: Yes.
2: 이게 이제 지적 재산권인데 거긴 뭐 상표권도 있고 특허라고 하죠. patent도 있고요. 오늘 다루는 copyright 저작권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핵심 단어 몇 개 좀 만나봤고요. 저작권 관련된 글을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은 영어 문장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신청해 주신 주제 저작권 들어봅니다.
3: Talk about copyright protection.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2: 자,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저작권이 잘 보호가 됩니다.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1: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 우리가 이제 the 다음에 비교급을 쓰고 바로 뒤에 또 the 다음에 비교급을 쓰면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다다익선 예전에 저도 중고등학교 때 the more the better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뭘 붙여서 쓰는 문장인데요.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사회가 선진화되면 될수록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더 잘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The more, the better. 이거 쓰는 연습입니다.
1: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 자, 지적재산권 발음 다시 한 번만 드릴게요. 천천히요.
1: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 Mm-hmm. One more time.
1: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 자, 이런 이제 지적재산권 중에서 저작권이란 것은 누구의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1: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2: What is exclusive?
1: Exclusive. Pertaining to that person, okay. for example. That only. One thing. Only.
2: That person.
1: Yes.
2: 우리말에 약간 배타적이라는 얘기인데 독점적인, 배타적인의 의미가 exclusive입니다. 자, 발음 드릴게요.
1: Exclusive. E-X-C-L-U-S-I-V-E. Exclusive.
2: Exclusive right 하면 독점적 권리를 말하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저작권이 뭔가 하면은 refer to는 뭘 지칭한다라는 얘기니까 copyright.
1: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2: 누군가에 의해서 창작된 것에 대한 독점적 권리. 자, 음악이나 영상, 서적, 기사 등이 모두 이러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1: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2: Under the protection of 뭐뭐의 보호를 받는의 의미를 쓰실 때 앞에 under를 많이 쓰거든요. Something is under the protection of something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요.
1: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2: 자, 요즘에는 인터넷에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이 상당히 좀 보편화된 시대입니다.
1: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2: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자, 온라인 상에 뭘 올린다고 할 때 문장 끝에 그냥 online 붙이면 되거든요. 요즘엔 인터넷상에 뭘 올리는 경우가 많다. 다시 한번요.
1: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2: 자, 그 다음 문장 잘 보세요. 그러나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음악을 마음대로 막 올려서는 안 된다.
1: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So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다른 사람의 뭐 영상이나 음악을 willy-nilly 하게 올릴 수 없다라는 건데 willy-nilly, W-I-L-L-Y hyphen N-I-L-L-Y, meaning carelessly, without thinking, 정말 아무 생각 없이.
2: 그러니까 약간 우리말에 무분별하게.
1: 아무렇게나.
2: 아무렇게나.
1: 막.
2: 약간 제멋대로.
1: 그렇죠.
2: 아, willy-nilly. 참 재밌는 단어네요. 발음이 또 라임도 돼요. willy-nilly. 자, 스펠링 중간에 하이픈을 넣어주시는 게 맞는데요. willy-nilly. You cannot do something willy-nilly 하면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1: Yes.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만약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받는 뭐 영상이나 음악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란 말이죠.
2: 그러니까 copyright에다가 protected 붙여주면
1: right.
2: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이라는
1: 그렇죠.
2: 형용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막 올려서는 안 된다.
1: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2: 자, 이런 것을 막는 인공지능 기술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1: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2: 그러니까 뭐 영상이나 아니면 음악 같은 것이 배경에 있는데 그것이 저작권 침해인지를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1: 그리고 찾아내기도 해요.
2: 그렇죠. 네. So AI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죠. 자, 인공지능 기술이 that can block such actions. 이와 같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을 게시하는 것을 말하죠. has become very advanced. 상당히 선진화됐습니다. 자, 출판된 책도 마찬가지예요.
1: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2: 자, publish 자체가 출판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미 출간된 서적을 published books라고 합니다. 출판사는 뭐라고 하나요?
1: Publishing company or publisher.
2: Publisher.
1: Yeah.
2: 네, 출판사를 또 그렇게 부르죠. So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자,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출간된 서적도요. One more time.
1: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2: 자, 책의 내용을 이제 소셜 미디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그런 카페나 그런데 올리면 이것은 아주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입니다. So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자, take content from a book, 이 구조 잘 보세요. 책에서 콘텐츠를 따온 거죠.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r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자, 저작권 침해라는 말도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세요. Infringement 발음이요.
1: Infringement. Infringement. I-N-F-R-I-N-G-E-M-E-N-T 해서 copyright infringement.
2: 저작권 침해죠?
1: Yes. 그러니까
2: 저작권 침해 사례가 될 수 있는데 clear case 그랬으니까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볼 수 있겠다. 자, if you take content, one more time.
1: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2: 자,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2: Okay?
1: 자,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행위는 is a big no-no. A big no-no 하면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안 돼요. 이런 거잖아. No-no.
2: That's a big no-no.
1: Casual, informal 한 표현이긴 하지만 that's a big no-no 하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거든요.
2: 그쵸.
1: 절대 해서는 안 되며 and is punishable by law. Punishable. 처벌을 받을 수 있대요. 즉,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2: Punish 하면 처벌하다.
1: Yeah.
2: Punishable 하면 처벌 받을 수 있는.
1: 있는.
2: 법으로, by law.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붙여서 많이 쓰죠. Is punishable by law.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입지형 책의 컨텐츠도 마찬가지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 마무리할게요. 자,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Talk about copyright protection.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2: 자, 입지형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제가 실시간 답변 드리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오픈 단톡방에 EB 튀는 영어 치시면 단톡방 두 개 나오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가 지적재산권 중 저작권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라는 단어부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자, 첫 번째 문장이요.
1: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2: 지적재산권을 이제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One more time.
1: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2: 그렇죠. 최근 몇 년간 지적재산에 대한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1: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2: One more time.
1: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2: Awareness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이게 인식이란 얘기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awareness라고 많이 합니다. 자, 발음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1: Awareness.
2: 이음절 강세예요. Awareness.
1: Awareness.
2: 오케이. 자, 그 다음에 willy-nilly라는 단어 이해하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데 우리말로 제멋대로 무분별하게란 뜻입니다.
1: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2: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음악을 마음대로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 된다. Willy-nilly. 문장 끝에 one more time.
1: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2: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을 좀 후회할 수도 있을 거예요. You will regret.
1: You will regret saying things willy-nilly.
2: One more time.
1: You will regret saying things willy-nilly.
2: 아무 생각 안 하고 돈을 전부 흥청망청 써버렸습니다.
1: I spent all my money willy-nilly.
2: 어떻게 쓰시는지 감이 오시죠? One more time.
1: I spent all my money willy-nilly.
2: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Is a big no-no라고 하죠.
1: Posting the content from a book online without permission is a big no-no.
2: 자, 책의 내용을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One more time.
1: Posting the content from a book online without permission is a big no-no.
2: 한국에서는 실내에서 신발을 절대 신지 않습니다.
1: Wearing shoes indoors is a big no-no in Korea.
2: 그럴 때도 쓰셔도 되겠네요. 자, 오늘 주제 관련된 대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Let's listen,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4: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5: It was online, so I printed it.
4: Really? But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5: Oh, I suppose taking content from a book and posting it online can be a problem.
4: That's right.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5: You're right. I should tell the person who posted it to stop doing that.
2: Ja. 이제 출력을 어디에서 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디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걸 출력했다고 하니까 이제 저작권 위반 아니냐 이렇게 대화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그거 어디서 출력한 거니 영어로요?
1: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2: 그때 from이 좀 필요하거든요. 어디에서 출력한 거야?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자, 이게 조금 어렵죠? 끝에 전치다가 one more time.
1: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2: It was online, so I printed it. 온라인상에 있어서 내가 좀 그렇게 출력한 건데 그랬더니 이거 월간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1: But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2: Monthly publication이라고 하면 매월 출간되는 출간물을 말하죠. 다시 한번요.
1: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2: Okay. 그래서 온라인상에 이렇게 이런 내용을 올리는 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 I suppose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1: I suppose taking content from a book and posting it online can be a problem.
2: 그렇죠? 그러면서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지 영어로요.
1: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2: Clearly 하면 명백하게라는 뜻이죠. Clearly,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그랬더니요, 마무리요.
1: You're right. I should tell the person who posted it to stop doing that.
2: 그렇게 게시하는 사람한테 게시 중단하라고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서로 온라인상에서도 저작권을 보호하는 그런 문화를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1: Yes,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We hope you have a wonderful day.
2: Bye, everyone.
1: Bye-bye.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송강무 열무 풋배추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번들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해오름 북어채 개당 12불 99, 해오름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전 안 믿으시겠지만 굉장히 내향이네. 부끄러움이 많고 또 새로운 도전을 엄청 겁내는 스타일이에요. 이제 놀랍게도 언니 오빠들 사이에서 저렇게 언니 오빠들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1등을 한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제 누군가의 등을 이렇게 떠밀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도 제 등 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써니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예능도 하고 또 뮤지컬도 하고 또 다양한 곳에서 노래도 부르면서 여러분들을 네, 만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사실 이렇게 결코 가볍지 않은 이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에 왜 나왔을까요? 네, 바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제 누군가의 등을 이렇게 떠밀어 보신 적이 있나요? 여기서 등을 떠민다는 거는 이제 표현이 등을 떠민다는 거고 누군가에게 응원과 또 상대방의 도전을 권유한다는 뜻인데요. 저는 감사하게도 이제 제 인생에서 좋은 분들의 등 떨밈을 많이 받고 계속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저의 등떨밈은 바로 초등학교 1학년 때 즈음이었어요. 그때 이제 가족들과 함께 명절 때 놀이공원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아주 조그마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댄스 대회가 열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회자분들이 야 춤에 자신 있는 친구들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회를 보고 계셨고 이제 그러니까 또래 이제 초등학생 친구들과 또 고학년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딱 용감하게 뛰어나가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 안에서는 막 이렇게 불꽃 같은 게 이렇게 일렁이기 시작했어요. 막 나도 너무 나가고 싶고 또 저희 사실 어릴 때 다들 이제 화장실 거울에서 춤이랑 연기를 많이 연마하잖아요. 네, 다들 실력들을 갈고 닦으셨잖아요. 하지만 나와서 안 했을 뿐이지. 저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저도 나가보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저는 어릴 때 정말 부끄러움이 많고 용기가 없는 내성적인 아이였어서 얼굴은 빨갛게 달아오르고 가슴은 막 두근거리는데 용기가 안 나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막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누가 너무 좋은데 무서워서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할 때. 네, 그런 것처럼. 그때 어머니께서 제 등을 이렇게 미시면서 진주야 한번 나가봐 나가봐 이렇게 해서 제 등을 처음으로 이렇게 떠미신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어머니의 그 가벼운 등 떨밈이 제가 어린 저의 무거운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게 그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무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제대로 된 춤도 아니고 막 춤을 췄었는데 이제 놀랍게도 언니 오빠들 사이에서 네, 저렇게 언니, 오빠들,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제가 1등을 한 거죠. 네, 만약에 그 한 걸음을 내딛지 않아서 거길 나가지 않았다면 제가 1등을 했을지 어떨지 전혀 저도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사회자분이 막 미래 스타다 이러면서 막 사진도 찍으시고 관객분들이 막 지금처럼 박수도 쳐주시는데 정말 그 기분이 막 흥분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막 집에 갔던 그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이제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제안의 가능성을 꺼내본 첫 도전이었었던 것 같아요. 용기가 없었으니까 이제 제 힘만으로는 꺼내지 못했던 가능성을 어머니께서 이렇게 살짝 등을 밀어주셨기에 꺼내어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저 이제 누군가에게는 그냥 이제 조그만 초등학생 친구가 무대에 나가서 이렇게 춤추고 들어온 이제 작은 에피소드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저의 이 어린, 저의 큰 세상에서는 그 한 걸음이 정말 큰 도전이었고 또 그게 네, 저의 또 다음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방금 이야기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전혀 안 믿으시겠지만 굉장히 내향인에 부끄러움이 많고 또 새로운 도전을 엄청 겁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연기를 이전에 할 때도 제가 재미있는 역할을 많이 해서 막 이렇게 즐기면서 할 것 같지만 전혀 저는 반대로 항상 막 괴로워하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연습하고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확신이 없이 막 괴로워하면서 연기를 준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 연기라는 걸 하는 것만으로도 제 삶은 이미 충분하고 벅차다고 생각했고 이제 그 외의 것들, 뭐 도전들은 전혀 네, 생각하지도 못했고 이제 스스로 한계를 두고 네, 제 자신을 가두고 살았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혹시 도전을 했는데 잘해내지 못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스스로 한계를 두고 이렇게 그 안에 안전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일단 해보자, 부딪혀보자, 도전해보고 경험해보자 이렇게 좀 새로운 세상을 좀 많이 보자 이런 마인드로 바뀌었는데 절벽에서 떨어져 봐야 자기 날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가 딱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스스로 제가 갇혀있던 제가 저 자신을 깨게 되는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게 된 일이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제 스스로 거기를 걸어 들어가진 못했고 시작은 배우 이한이 언니께서 저의 등떠밀기가 네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이 언니랑 이제 드라마를 함께 찍었었는데 거기서 제가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제 꿈을 노래하는 씬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시고 한이 언니가 진주야 너 혹시 복면가왕에 도전을 해보는 게 어떻겠니? 하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바로 단호하게 아니 언니 저는 노래를 거기 나갈 만큼 잘하지도 못하고 또 아직 인지도도 부족해서 제가 가면을 벗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이러면서 바로 그냥 이렇게 거절을 했었는데 이제 한이 언니는 저한테 작은 불씨를 그냥 던져주신 거죠. 막 강요하신 것도 아니고. 근데 진주야 가만히 있으면 어느 누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니? 한번 꼭 나가봐. 넌 잘할 거야. 라고 어릴 때 놀이동산에서 엄마가 제 등을 밀어주셨던 것처럼 저의 등을 살짝 밀어주셨죠. 이제 그 작은 불씨가 제 안에 갑자기 불이 타면서 또 그 한마디에 그 등떠밈에 저의 새로운 도전을 향한 한 걸음을 또 이렇게 내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 무섭지만 눈 딱 감고 도전해보자 하고 영상을 노래하는 영상을 찍어서 복면가왕 팀에 보냈고 그렇게 우비소녀로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저 얼마나 그 내향인이 제가 거기서 저를 제가 벗었는데 누군지도 모를지도 모르는 그 무서운 환경에서 노래를 하는 게 정말 무서웠는데 정말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데 내가 이 무대에서 노래를 하다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할 정도로 너무 떨리고 너무 긴장되고 떨다 못해 몸이 부서질 것 같았어요. 근데 하지만 어떻게 이미 무대 위에 올라왔고 뛰어들었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하고 저를 이제 내던졌죠. 하지만 무대에서 부서진 건 제 몸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설정해놓은 저의 한계였습니다. 무대가 끝나고 저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검색어 순위가 있을 때였는데 2주 동안 우비소녀가 누구냐라는 그 이야기로 2주 동안 검색어 내내 올라가 있었고 네, 제 얼굴이 공개된 후로는 저에게 배우 생활만 하던 때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들이 저한테 펼쳐지기 시작해요. 한이 언니의 등떠밈이 없었다면 그리고 제가 끝까지 용기를 못 내서 그 무대 위로 뛰어들지 못했다면 저한테 이런 날개가 있는지도 모르고 저는 지금까지도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후 저에게 두 번째

그래서 오빠가 얘기하실 때마다, 아, 네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넘겼는데, 제가 이제 그 이후로 놀면 뭐하니에 WSG라는 이제 프로젝트, 그룹으로 이제 노래를 하는 거니까, 이제 노래만 하면 되는 건줄 알고, 네, 참여를 하게 되어서 두세 달 정도 함께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모든 촬영이 끝나고, 저는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려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재석 오빠께서 또 여느 때처럼 다정하게, 진주야, 예능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니, 어떻니 하면서 또 등떠밈을 살짝 해주셨는데, 원래 저라면, 아, 저는 예능이 맞지 않고 너무 힘듭니다 하고 넘겼을 텐데, 그 등떠밈이 저한테 통한 거죠. 갑자기 다른 마음이 들면서, 도전을 해본다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불이 타면서, 정말 무섭고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재석 오빠의 한결같은 응원의 등떠밈이 제가 밀리다 진짜로 뛰어내릴 수 있게, 네, 도와주신 거죠. 당연하게도 저는 모든 게 처음인 예능에서 정말 제가 앞으로 나가는 건지 뒤로 넘어지는 건지도 모른 채 너무 많이 헤매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재석 오빠는 여느 때처럼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만 하면 돼. 하고 계속 그렇게 등을 떠밀어 주셨고, 덕분에 한 발자국씩 천천히 앞으로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헤매던 그 순간들이 참 힘들었어요. 그, 이제 진철이라는 캐릭터를 제가, 네. 이 캐릭터를 처음에 하게 되었을 때 아침에 이제 남자 가발을 쓰는데, 아, 나 정말, 나 이러다가 배우 인생이 진짜 끝나는 건가? 하면서 정말 진짜로 무서워했었고, 아, 내 분야가 아닌데 내가 이곳에 서서 해도 되는 걸까? 내가 그 정도 실력이 되는 걸까? 하면서 많이 혼란스러워했었어요. 하지만 한주한주 도전이라는 걸해 나가면서 이제 제 자신을 계속 어쩔 수 없이 이겨내다 보니, 네, 작은 저의 세상에만 있었다면 경험해보지 못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점점 저한테 큰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거, 새로운 도전들을 해보면서 저도 몰랐던 제 자신을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새끼독수리 진철이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뻐해주시고 사랑해주셨고, 네, 그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네,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내 생각에만 갇혀 있으면 정말 안 되는구나. 내가 몰랐던 더큰 세상과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하지만 내가 거기를 한 발자국을 가지 못해서 못 보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도전하는 게 전처럼 무섭지 않고, 이 도전이라는 게 새로운 저를 만나는 새로운 기회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이제 매체 배우를 하면서, 매체 연기를 하면서 10년 동안 그냥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던 뮤지컬에 다시 도전을 하게 되었고, 네, 감사하게도 무대에도 다시 이렇게 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 또 캐스팅 발표가 오늘 또 나가지고요. 네, 이렇게 한번 살짝 뛰어봤습니다. 아, 저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의 눈빛으로 봐주셔서, 사실 여러분들의 이 눈빛 또한 저에게 등떠밈이 되신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앞에 제가 겪었던 많은 일들은 저의 세상이 바뀔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었는데요. 사실 이큰 사건 안에 어떤 거창한 무언, 어떤 목표가 있거나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된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의 등을 밀어주었던 엄마의 그냥 한마디, 한이 언니의 어떤 격려, 재석 오빠의 응원 덕분에 이제 그 작은 말들, 응원의 말들이 제가 용기를 낼수 있었고, 또그 용기를 내서 했던 그 작은 도전들이 모여서 지금의 제가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어쩌면 용기라는 게 누군가의 응원의 말 한마디에도 생길 수 있을 만큼 좀 가벼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벼운 거라면 누군가의 혹은 많은 사람들의 등을 떠밀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곳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세바시 무대도 저한테는 또 엄청난 사실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정말로 여러분들께 새로운 도전을 만약에 망설이시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사실 지금도 너무 무섭고 떨리지만 네, 또 제안의 저를 또 깨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무대에 서 있는 저를 보면서 용기를 조금이라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린 제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얼마나 찬란한 존재인지 모른 채 머물러 있는 많은 분들이 마침내 자신 안에 빛을 깨닫고 두려움 대신 용기를 선택해 더큰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의 등을 한번 밀어줘 볼까요? 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무 잘할 거야. 너할수 있어. 새로운 것에 도전해봐. 네. 너무 좋아요. 그렇게. 아,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 작은 떠밈이, 네, 더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저기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제가 한번 등 한번 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할수 있어요. 네,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세요. 네. 자신도 몰랐던 자신을 만나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도 차례예요. 여러분도 제등 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등을 밀어드렸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세상을 바꿔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진주였습니다.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내 삶의 찬양 이성훈입니다. 8월의 끝자락입니다. 지난 목요일 8월 27일은 24절기 중 백중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백중은 이 무렵의 농사 수고를 돌아보고 흉년을 기원하던 때였습니다. 한 계절을 살아낸 사람에게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이었던 셈이죠. 농사를 들여다보면 잘 자란 것도 있고 생각보다 열매를 맺지 못한 것도 있었겠죠. 기대했던 만큼 되지 않은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농부가 밭에 서서 열매를 억지로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삶도 어쩌면 그렇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날보다 그렇지 않은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일이 뜻밖의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사람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기대했던 일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이럴 때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오늘 내 삶의 찬양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자신의 삶에서 경험을 합니다. 한참을 준비했던 일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경험. 오랫동안 바라보던 직장. 공들여 준비한 일. 기다리던 관계. 몇 년을 준비한 계획. 그런 것들이 어느 날 한꺼번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힘든 건 실패 자체가 아니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가족과 일상과 자신의 삶의 모든 계획을 한꺼번에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는 수용소 안에서 사람이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어도 자신에게 닥쳐진 상황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깨달음 뒤에 그가 선택한 태도는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그냥 견디고 버티는 일이었습니다. 눈앞의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 가운데에도 다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을 건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보이지 않는 내일을 포기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빅터 프랭클과 비슷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 돌이킬 수도 없는 일들, 당장 바꿀 수 없는 사람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끝없이 붙잡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을 것인가? 믿음은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상황은 그대로여도 내 마음을 완전히 내어주지 않는 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도 믿음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자신의 인생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느끼고 있다면 오늘 밤에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봐도 좋겠습니다. 한 장의 페이지가 책 전체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해되지 않는 장면 하나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면도 아닙니다.

백중이라는 날을 생각해 봅니다. 한 해의 농사는 농부의 뜻만으로 완성되지 않지요. 씨도 뿌리는 때가 있고 비를 기다리는 때가 있고 햇빛을 견디는 시간이 있고 비로소 열매를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겠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의외로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해야 할 사랑은 있습니다. 오늘 지켜야 할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낼 힘을 구하는 기도도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미래를 꼭 얻는 힘이 아니라 원하는 미래가 오지 않을 때에도 사랑을 잃지 않는 힘일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이 흔들려도 온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 길이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한 걸음씩 걷는 것,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내일을 조용히 맡겨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날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뜻대로 삶이 풀려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계절을 미리 걱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서 계시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 그걸 놓치지 않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최선의 한 주보다 괜찮은 한 주가 더 중요할 수 있다.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께서 겪게 될 최악의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가슴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실제로 그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도 않을 거지만 그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괜찮다고 느끼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지실 거예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이런 따뜻한 이야기, 좋은 찬양들로 여러분을 응원하러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월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찬양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0: 라디오 생활 백성 오전 11시 이제 어디 가지 마이소 라디오에서 생활의 지혜 챙겨가세요. 여러분 일이 많다는 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일이 많다는 거는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많다는 거니까 뭐 또 열심히 살고 있다는 뜻이니까 나쁘진 않은데 어떻게 보면 정작 내 삶에서 놓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순간 아닐까? 뭐 오늘 하신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번 물어볼까요? 자, 오늘의 게스트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0: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아, 일이 많은 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1: 어떤 일이냐에 따라 다르죠. 좋은 일로 많으면 좋은 거고요.
0: 자신의 업무라고 칩시다. 네.
1: 그 업무도 똑같아요. 네. 케이스가 꼬여서 계속 골치 아픈 일이 많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힘들고요. 근데 일이 많은데 진짜 잘 풀려서 하나하나 해결이 잘 되는 케이스가 많다. 네. 그러면은 신나는 일이고.
0: 아, 맞다, 맞다. 진짜 그러네요. 와, 일이 많은데 좀 지친다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해보니까 일이 좀 안 풀렸네요. 네. 아, 이것도 좀 꼬이고, 그 다음 것도 좀 이상하고, 네. 그 다음 다음도 이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1: 안 꼬이게 해야죠, 이거.
0: 반대로 돌리면 되겠죠? 꼬인 거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뉴욕과 뉴저지에 살다 보면 뭐 출근길 교통사고부터 직장에서도 뭐 어떤 사고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뜻하지 않게 어떤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이리 와! 하고 도움의 손길을 덥석 잡아줄 김동석 변호사님입니다.
1: 네.
0: 맞습니까?
1: 맞습니다.
0: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법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헷갈릴 때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저희 역시나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고요. 오늘은 제가 특히나 들어오시자마자 뭔가 산뜻해지셔서 이발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1: 이발...
0: 셔츠 새로 산 건가요? 뭔가 좀 산뜻한데?
1: 셔츠는 한 서른 개 돼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0: 네, 빨래 잘 안 하시네요.
1: 그렇죠.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빨래를 자주 안 해서 네, 뭐 셔츠가 많아요.
0: 네, 어쨌든 오늘 이 산뜻한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유튜브 라이브 들어오시면 K-라디오 라이브 들어오시면 김동석 변호사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입니다. 네.
1: 아, 예. 안녕하세요.
0: 변호사님 항상 활짝 웃고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하시잖아요.
1: 네.
0: 저희 사무실 옆 사무실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제 성함 모르는데.
1: 네. 파인모게지 사장님, 네. 제프 전 사장님이세요.
0: 아, 네.
1: 저하고 친한 형님.
0: 그래서 네. 두 분이 만났을 때 보니까 완전 그냥 웃음꽃이 몽글몽글 피더라고요.
1: 맞아요. 네. 네. 형제같이 지내는 형님. 저한테 크게 멘토를 해주고 되게 네. 좋으신 분이세요.
0: 와. 저도 가끔 엘리베이터 만나면 그렇게 기분이 항상 좋을 웃으시죠? 수가 없어요. 네. 네.
1: 이 해피 바이브가 네. 전염이 돼요.
0: 그러니까요. 네.
1: 그러니까는 일하다 보면은 이제 스트레스 쌓이고 인상도 쓰고 뭐 집안에서도 나쁜 일이 있을 그쵸. 수 있고 이러잖아요. 제가 직원들한테 부탁하는 게 사무실 오면은 다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0: 야.
1: 웃으면서 시작하자 이렇게 꼭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려요. 직원들한테.
0: 거의 어디 일할 자리 없어요. 아니 이제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네. 네. 앞서서 또 제가 그런 얘기 했더니 점심만 먹는 것도 못 참다셨어요.
1: 저요?
0: 네.
1: 예, 아니, 저는 일 때문에 밥 못 먹고 일하고 막 시간도 막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일하고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요.
0: 네.
1: 잠깐은 괜찮은데 이렇게 오래 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지쳐요.
0: 지치죠.
1: 일에 노예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0: 네. 예.
1: 아. 일은 즐거워야 돼요.
0: 아, 즐겨야 되는.
1: 예, 왜냐면은 자는 거 빼고 일터에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요.
0: 맞아요. 가족들하고 뭐 노는 것보다.
1: 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은 어쩔 때는 제 와이프보다 우리 직원들이 저를 더 잘 알아요.
0: 네. 네.
1: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 데인데 그 자리가 스트레스 받고 진짜 일이 노예가 되고 이런 자리가 되면 삶이 안 행복할 것 같아요.
0: 자, 제가 오늘 뭐 김동석 변호사님 오자마자 이런 행복 얘기를 많이 이렇게 던진 이유가 김동석 변호사님이 항상 저한테 주는 이미지가 그렇기도 하지만 아마 이 어떤 사건을 맡겨도 맡기 의뢰하신 분한테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1: 제가 노력해요. 왜냐면은 이 사고가 나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또 사람마다 좀 어떤 분들은 아유 뭐 사고 났으니까 변호사님 알아서 잘해주세요. 그런 분들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걱정 먼저 시작하세요. 아이고 내 보험이 올라갈 테고 내 몸은 어떡하고 내 차는 어떡하고 상대방의 보험이 없으면 어떡하고 보험이 조금 있으면 어떡하고 나는 많이 다 이렇게 언앤언 걱정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0: 네.
1: 그분들이 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힘든데
0: 네.
1: 그분들한테 차분하게 진정시키는 것도 저희 일이라고 생각해요.
0: 네.
1: 예,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0: 예. 와. 샌더스 앤 김동석 법률 그룹입니다.
1: 네.
0: 진짜 어떤 일이 나서 이제 변호사님을 찾게 된다면 그 상황이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할까 싶은데 그 상황을 이렇게.
1: 예. 네. 근데 제가 아까 그 일이 많으면 스트레스 네. 받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물어봤잖아요.
0: 네.
1: 그중에서 이제 나쁜 일이, 그러니까 꼬이는 일이 많으면 힘든다고 그랬잖아요.
0: 네.
1: 그래서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라디오에서 이런 예 많이 들었어요. 그 첫 단추를 잘 해야지.
0: 네.
1: 아무리 비싸고 예쁜 옷도 단추 제대로 안 끼면 안 예쁘다고.
0: 네.
1: 여러 번 말씀드렸죠. 똑같아요. 일도 처음에 잘 시작해야지.
0: 네.
1: 끝까지 잘 끝나요.
0: 아하. 깔끔하게.
1: 예.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팀이죠. 그러니까 네. 여의 땅 시작할 때 내 의뢰를 내가 받아서 그 의뢰 받은 건 이제 우리 직원들이 크레임 셋업을 하고 의뢰인들 치료 잘 받게 이제 도와주고
0: 네.
1: 치료가 끝나면은 리리게이션 팀에서 그걸 받아서 그 케이스 바탕으로 이제 패키지를 만들고 뭐 스페셜리스트나 뭐 디맨 패키지 가지고 상대방 보내서 그걸 이제 변호사가 싸워서 해결을 한다든지 소송을 해서 판사님 도움을 통해서 해결하고 절차적으로 간다고요.
0: 네.
1: 그게 이제 씬레스 챈 그 플로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쭉쭉쭉 잘 풀려 나가잖아요. 그러면 보상금도 잘 나오고요.
0: 네.
1: 빨리 끝나고요.
0: 네.
1: 그리고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0: 기분도 좋겠네요.
1: 네. 네. 좋은 결과 나오면 이제 축제 분위기라고 사무실에.
0: 네. 네. 야 상상해도 진짜 기분이 좋아집니다.
1: 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0: 네. 그 첫 단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의뢰인과 변호사와의 첫 단추에 그 첫 단추가 김동석 변호사님이면 그게 잘 이끌어낸다.
1: 네. 가끔씩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0: 네.
1: 상담을 하면 제가 첫 단추로 잘 시작을 해야 되니까
0: 네.
1: 사소한 거 쓸데없는 거 상담을 생각하기에 많이 물어봐요.
0: 네. 네.
1: 많이 물어봐요.
0: 혹시나 어떤 분들이 이렇게 그렇게 많이 물어보면 짜증내지 네. 않습니까?
1: 귀찮아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0: 뭐 그것까지 막 이렇게.
1: 네.
0: 네. 근데 많이 물어보는 이유가 있겠죠?
1: 첫 단추.
0: 아, 예.
1: 잘, 모든 걸 제대로 알아야지 케이스가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다고요. 거기에 대책을 세울 수 있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있고.
0: 네.
1: 예, 근데 그거를 뭐 귀찮아지고 힘들어 하신 분들은 열이면 열 거의 다 꼬여요.
0: 아, 뒤로 갈수록?
1: 예. 예. 아, 그때 내가 제대로 또 물어봤을 거 이런 것도 나오고.
0: 네.
1: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의뢰인들도 지금 다른 변호사님 의뢰해가지고 이제 라디오 들으신 분들 있잖아요.
0: 네.
1: 내가 지금 사고 나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부탁드리는 게 변호사님이 부탁하는 거 잘 따라주셔야 돼요.
0: 네.
1: 질문하는 거 잘 열심히 도와주셔야지 본인 케이스가 잘 풀려요.
0: 그게 어떻게 보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는 지름길일
1: 그렇죠.
0: 수 있겠네요. 네. 네.
1: 상대방한테 너 제대로 빨리 합의 안 하면 오래 걸리지만 더 크게 의도 터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합의하자고 그럴 때 빨리 해야 돼. 그게 전달이 돼야 돼요.
0: 네, 메시지가.
1: 예,
0: 네,
1: 그러려면은 많이 알아야 돼요, 변호사가. 그 의뢰인에 대해서.
0: 그, 많이 묻는 질문 중에서 의외에 이런 질문도 사실 물어본다. 뭐가 있을까요?
1: 누가, 제가요?
0: 네.
1: 그러니까.
0: 사건이 일어났을 때.
1: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앰뷸런스 인버전스 가잖아요.
0: 네.
1: 그러면 약, 무슨 약 처방받았냐도 되게 중요해요.
0: 나 기억도 없고 버렸어요. 이런 것도.
1: 그러면 안 처방 픽업 안 했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안 네.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중요하고요. 집안에 계단 있냐 없냐도 저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0: 계단?
1: 네. 네.
0: 우리 집은 3층인데?
1: 그러니까요. 매일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돼. 그 사고 나가지고 허리 아파, 뭐가 어깨 아파, 무릎 아파, 몸도 안 좋고 이런데 매일마다 올라갔다 내려갈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이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사고 나고 그 후유증 있고 이런
1: 그게 전달이 돼야 돼요. 상대방 쪽에.
0: 네. 네.
1: 그 계단하고 뭔 상관인데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사시는데 개인집입니까? 그러면 아, 저 렌트인데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제가 집을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스타일의 집에 사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저한테는.
0: 네.
1: 그 누구랑 사냐도 되게 중요해요.
0: 누구랑 사냐까지요?
1: 네.

0: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피해네요.
1: 그렇죠.
0: 네.
1: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까? 내가 배심원들한테 같은 걸 설득하면은 그때 가서는 누가 이길까? 그러면 이제 올라가잖아요, 금액이.
0: 예.
1: 그러면 그 다음에 흥정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가족만 있는 게 아니고 네일살롱에서 일주일에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사람인데 지금 일 못해.
0: 예.
1: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평균 이렇게 버는데 이것뿐이 못 벌어. 그 신분은 없어가지고 세금 보고는 그래, 안 해. 그렇지만 예. 버는 건 사실이잖아.
0: 예.
1: 이거 못 벌면은 가족, 제일 지장가는 게 가족이야.
0: 예.
1: 어떡할래? 그럼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그리고 예 네. 옛날에는 이제 활발하게 운동도 하고 가족들하고 등산도 가고 수영도 열심히 하고 짐에 가서 운동도 하고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사람인데 허리하고 목 아프고 무릎 아프고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몸무게가 늘었어.
0: 네. 어떡할래?
1: 예. 네, 어떡할래? 이거 너 때문이야. 너 가해자 때문이야. 그러면 또 올라가는 거야.
0: 예.
1: 그런데
0: 또
1: 많아요. 끝도 없어요.
0: 오 네.
1: 그 카드를 들고 있어야 된다고요.
0: 그러기 위해서 맨 처음에 이제 첫 단추 네. 꼼꼼하게.
1: 예. 네. 그러면 그 내가 다 쓰, 내가 물어보는 건 안 쓰는 거 하나도 없어요.
0: 네. 와.
1: 예.
0: 네.
1: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배심원 앞에 갈 때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죠.
0: 네. 그렇죠.
1: 더 구체적으로. 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입증할 수 있는 다큐멘트 만들고 그러겠지만.
0: 네.
1: 배심원까지 거의 안 가잖아요. 케이스가. 네. 그 전에 합의가 되잖아요.
0: 네.
1: 합의될 때도 쓰인다는 거예요.
0: 예.
1: 네. 근데 그걸 귀찮아서, 아유, 내가 누구랑 사는 거, 변호사님 뭐가 중요해요? 지금 다친 거 보상금만 받,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분들, 의뢰하신 분들 있으면, 변호사님, 제가 지금 신혼부부인데, 거기다 깐난 애기가 있는데, 지금 어깨가 다치고 수술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애를 못 낳아요. 그래서 애하고 엄마하고 관계가 이상해졌어요.
0: 애가 막 엄마를 피해 막.
1: 네. 네. 그 관계가 이상해져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심적으로도 힘듭니다.
0: 네.
1: 전달이 돼야 돼요. 변호사님 얘기 안 하면 몰라요.
0: 그렇죠. 그거 얘기 안 하면 아무도 모르겠다.
1: 그렇죠.
0: 예. 네.
1: 그게 첫 잔치예요.
0: 네. 언제나 참 해피바이러스를 이렇게 뿜고 다닌다 해서 유한 이미지만 갖고 있었는데 굉장히 철두철미하시네요.
1: 그렇게 안 하면 보상금 많이 못 받습니다.
0: 네. 네.
1: 그 의뢰인의 권한은 다친 것만 받는 거는 쉬워요. 치료 기록 병원에서 좀 치료 기록 보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0: 네.
1: 근데 다친 것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요. 보상금을 받을 때 다친 거 3분의 1.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거 3분의 1.
0: 네.
1: 삶이 바뀐 거, 뭐 계단 올라갔다 내렸다, 가족, 뭐 취미 생활, 뭐 축구를 한다든지 골프를 친다든지 그런 거 못하고 사회봉사하고 이런 거 3분의 1.
0: 네.
1: 그렇게 계산을 해요.
0: 일반적으로 그냥 사고 나서 뭐 치료받고 뭐 그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군요.
1: 예. 네. 그래서 어쩔 때는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0: 대신 결과는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시간 좀 걸리더라도.
1: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답을 받을 때까지 싸우다 보면 이제 오래 걸릴 때가 있다고요.
0: 네. 자,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광고 듣고 들어올게요. 네. 이쯤 되면 궁금하셨죠?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님 뉴욕에 사무실 있거든요. 플러싱 163-07 디팔 로드 스윗 넘버 101호고요. 뉴저지는 팰리세이즈 파크에 있습니다. 460 버겐 블러버드 스윗 넘버 204호입니다. 상담 전화 866-994-4949 866-994-4949 요 번호도 꼭 저장해 두시고요. 막 새벽에 갑자기 사고 나서 당황스러울 때 24시간 연결 가능한 번호입니다. 646-808-7375번입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갑자기 개인적으로 궁금한 한 가지가 생각났는데요. 여기 뉴욕에 자외선 신호가 따로 있는 데가 있잖아요.
1: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0: 네, 네. 신호등에. 네. 근데 자외선 신호가 끝나고 직진 초록불이 들어왔을 때 눈치껏 비보호 자외전을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1: 트래픽 패턴마다 달라요. 어떤 거는 아예 자외전 시그널을 받고 자외전하는 데가 있고.
0: 네.
1: 자외전 시그널 없으면 못 가게 돼 있는 데가 있고요.
0: 네.
1: 파란불인데 그냥 그러니까 반대쪽에 차 없으면 자외전 해도 되고.
0: 네.
1: 그러다가 자외전 시그널을 바뀌고 그런 데도 있고 다 달라요.
0: 예.
1: 네, 그러니까 그냥 단정 짓고 아 무조건 된다 이게 아니고
0: 네.
1: 봐야 돼 어떻게 돼 있는지 트래픽이.
0: 네. 네. 한국의 경우는 자외선 신호가 있어 무조건 자외선 신호에 가야 되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그 비보 자외선이 되기도 하고
1: 안 되기도 하고
0: 안 되기도 네. 하고
1: 자외선 시그널 없는 데서 또 자외선 되는 데도 있고요.
0: 네. 네.
1: 다 달라요.
0: 굉장히 헷갈리면서 좀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1: 네.
0: 대신 운전자가 위험은 감수해라 이건가요?
1: 아,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그냥 좀 일관성 있게 하면은 사고가 덜 날 텐데.
0: 예.
1: 어떤 데는 좌회전 시그널 받고 무조건 가게 됐고, 어쩐 데는 뭐 아무 때나 좌회전 해도 되고 다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네. 헷갈려서 사고 나는 분들도 많으세요.
0: 그러니까요. 예. 네.
1: 그리고 뭐 요, 미국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 특별히 뉴욕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우회전 좌회전 하는 사람이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는 거.
0: 우회전, 좌회전, 사람하고.
1: 특별히 맨하탄.
0: 예.
1: 몇 살 사람 많잖아요.
0: 그렇죠.
1: 요번에
0: 많죠.
1: 저희가 타임스퀘어에서 지금 봉사를 했어요.
0: 네.
1: 우리 그 선교팀이
0: 네.
1: 그 공연을 했어요. 공연하고 이제 전도하고 뭐 이런 걸 했는데 이제 그 짐이 많으니까 이제 제 SUV를 끌고 네. 맨하탄에 들어간 거예요.
0: 네. 아이고.
1: 와.
0: 아이고.
1: 머리에서 지나는 줄 알았어요.
0: 와.
1: 사람 많잖아요. 타임스퀘어.
0: 네.
1: 근데 거기에 턴을 해야 되는데 사람하고 차하고 같이 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직진하고 있고
0: 네.
1: 차는 고개를 사람을 피해서 턴을 해야
0: 맞아,
1: 되는 거예요.
0: 맞아요. 네.
1: 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0: 그러니까요.
1: 네, 천천히 거기는 뭐 걸어가는 사람보다 더 천천히 가고 그런 건 있는데 너무 긴장. 거기도 또 자전거도 다녀요.
0: 야, 참. 네.
1: 네, 거기도 또 타임스퀘어는 그 자전거 이제 사람 태워가지고 이렇게 노래 아, 빵빵 틀어놓고
0: 인력거 네, 비슷하게.
1: 네. 네, 리어커 같이 생긴 네.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니고.
0: 아.
1: 네. 사람들 막 무단횡단 막 하고 그러니까 머리에서 지날 것 같더라고요.
0: 맨하탄에 무단횡단은 불법은 아닌 거죠? 어떻습니까? 다 하더라고요.
1: 이 법이 바뀌었어요.
0: 네.
1: 그래서 무단횡단 제이워킹? 제이워킹 한다고 이제 딱지 안 먹어요.
0: 네.
1: 왜 그렇게 법을 바꿨는지 뭐 인종차별 뭐 바탕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0: 아, 맞아요. 그 딱지를 끄는 인종이 뭐 이렇게.
1: 네. 그래서 인종차별 그래가지고 딱지는 안 먹는데 그래도 과실은 과실이에요.
0: 어, 예.
1: 무단횡단 해가지고 차에 치였다.
0: 사고 났다.
1: 네. 그러면은 당연히 차 운전한 사람이 차 사람 오나 안 오나 잘 보고 가야 되는데.
0: 네.
1: 이 무단횡단 한 사람도 과실이 되는 거예요. 아, 딱지 안 먹으니까 나는 책임 없지. 그게 아니에요.
0: 아니에요. 네. 과실도 일부 있다는
1: 그렇죠. 네. 과실이 있는 거예요. 바뀐 게 없어요. 그거는. 딱지만 아. 안 먹는 것뿐이에요.
0: 네. 가끔 가다가 참 요란스러운 운전자들이 있더라고요. 막 빵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1: 네.
0: 그러니까 물론 나는 무단횡단은 안 했지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1: 네.
0: 비켜라 너희들 이런 식으로 가는 네. 분들도 있더라고요.
1: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과속하고 사람 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무단횡단 사람이라도 이 차가 negligent driving으로 그러니까는 한국말을 뭐라 하지? 그냥, 네그레진루자. 난폭운전?
0: 어, 예.
1: 난폭운전은 아니고 하여튼 과실운전을 해가지고 사고가 난게 입증이 되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다, 보행자가 다 권한 챙길 수 있어요.
0: 오, 예.
1: 옛날에는 이 사고, 보행자, 이거는 잘 아셔야 돼요. 청취자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0: 네.
1: 무단횡단 하지 마시고요.
0: 네, 일단 하지 마시고요. 네,
1: 걸어갈 때.
0: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1: 제발
0: 거예요.
1: 핸드폰 좀 그만 보고요.
0: 아. 이어폰 빼시고요.
1: 네. 네. 핸드폰 이렇게 보면서 걸어가신 분들도 많아요. 많이
0: 맞아요.
1: 봐요, 제가.
0: 네. 네.
1: 그래, 하지 마시고요.
0: 네.
1: 옛날에는 그, 뭐, 무단횡단 한다는 뭐, 그래서 이제 그, 보행자가 예를 들어서 80% 과실이고.
0: 네.
1: 차도 사람 못 봤으니까 너 20% 과실이야. 그럼 20% 과실인 사람한테 다 받아낼 수 있어요, 보상금까지.
0: 네.
1: 이제 법이 5월 26일 2026년 바탕으로 거버너 호클이 법을 바꿔버렸어요.
0: 네.
1: 아주 comparative negligence를 바뀌어버렸거든요.
0: 네.
1: 그래서 차가 그런 시추에이션에서 차가 50% 이상 과실이 돼야 돼요.
0: 만약에 차가 49다 이러면
1: 안 돼요. 못 받아요.
0: 예.
1: 그럼 배심원 앞에 가서 많이 다쳤어요. 이 사람 많이 다쳤으니까 보상 좀 주세요. 그게 안 돼요. 배심원들이 아, 이 사람이 뭐 차가 49% 과실이고 보행자가 51% 과실이 입증이 되잖아요.
0: 네.
1: 그러면 다친 거를 못 보게 돼 있어요. 아예 못 보게 돼 있어요. 그 케이스가 기각이 되는 거예요.
0: 예.
1: 지는 거예요.
0: 와, 그거 참 난감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 예. 1% 때문에 정말 별의별 맞습니다. 자료를 다 모아요.
1: 예. 네. 그러니까 무단횡단하지 마시고요.
0: 네.
1: 만약에 보행자 걸어가 돼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본인 권한을 챙기셔야 돼요, 이제. 사진을 찍어 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네. 사고 났고 어디 건넜고 이런 것 좀 해 놓으셔야 돼요.
0: 예.
1: 예. 이 그 입증이 안 되면 이제 당연히 애매하다 그러면 싸워서 입증 만들어야죠.
0: 네.
1: 그래서 과실 상대방이 더 많다는 거 만들어 내야죠. 예. 그렇게 네. 해서 이제 보상금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다 떠나서 차에 치잖아요?
0: 네.
1: 그러면 차 그 친차 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는 있어요.
0: 아, 치료는 받을 수 있어요.
1: 네, 치료는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뉴욕 치료는. 네. 뉴저지는 좀 달라요. 뉴저지는 본인 보험을 통해서 치료받게 되어 있는데.
0: 본인이 보험이 없으면 못 받나요?
1: 그러면은 플리가라고 보험, 아, 보험이 네네. 따로 나오는 게 있어요. 잘 돼 있어요. 뉴저지도.
0: 네.
1: 그러니까 그런 걸 받을 수 있으니까 된다는 치료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0: 네.
1: 포인트는 과실 입증을 해야 되니까 이제.
0: 네.
1: 그게 더 중요해졌으니까 잘 보라는 거예요. 잘 이렇게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0: 네.
1: 무단횡단하지 마시고.
0: 예.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제 뭐 사고를 당한 사람은 너무 당혹스러우니까 그거 챙기기를 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놓칠 수도 있는데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좀 많이 찍어줘야겠어요.
1: 예. 그러니까 예. 우리 한국 분들 선한 민족이잖아요.
0: 오지랖일 수도 있지만. 네.
1: 선한 민족이. 저는 한국 분들 선한 분들이라고 다 생각하고 우리 청취자분들은 더 선하다고 생각하고요.
0: 네.
1: 만약 그런 거 있으면 도와주세요.
0: 네.
1: 주변에 사진이라 찍고 막 찍어가지고 그분한테 보내줄 수도 있고요.
0: 네.
1: 연락처 줘가지고 필요하면 아무 때나 연락해 내가 줄게.
0: 네.
1: 아니면 차에 블랙박스 있으신 분은 나 블랙박스 찍혔으니까 원하면 내가 아무 때나 줄게. 그 정도는 해주시면 도움 돼요. 귀찮아요. 네. 한 2, 30분 시간 보내야 돼요.
0: 그렇죠. 네.
1: 그래도 그 한 사람의 그
0: 억울한
1: 모든 게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도와줄 수 있으면 꼭 도와드리세요.
0: 네.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자, 진짜 그런 상황을 목격했을 때 또 우리의 그 불타오르는 정의감으로 그 정도의 도움을 할 수 있다면 해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고요. 저희 잠시 후에 또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생활백서에서 함께하고 있는 오늘의 게스트는 샌덜센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입니다. K-Radio 라이브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얼굴 보실 수 있고요. 많이 부끄러워하실 것 같은데 얼굴 보실 수 있고요. 네. 지금 생방송 중인 스튜디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뉴욕 플러싱 163-07 디팟 로드 스윗 넘버 101호고요. 뉴저지는 팰리세이즈 파크에 있습니다. 460 버겐 블러버드 스윗 넘버 204호입니다. 상담 전화 866-994-4949 866-994-4949번이고요. 24시간 상담 가능한 번호 646-808-7375번입니다. 저희 잠시 후 돌아옵니다.

0: 생활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맘다니 시장이요, 본인의 그 SNS에 헬멧, 그 자전거 헬멧 쓰고 네. 있는 모습을 올렸거든요. 왜냐하면 네. 항상 그 이바이크를 많이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막 그런 모습을 SNS에 네. 올리나 봐요. 네. 근데 헬멧을 안 써서 댓글에 헬멧을 쓰라! 네. 시장님을 위하여! 이런 댓글이 달렸대요.
2: 아유. 제발 좀.
1: 썼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2: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날씨 되게 좋았잖아요.
1: 그래서
2: 와이프하고 동네 이제 좀 살도 빼고
1: 예.
2: 밥도 많이 먹고 해서 이제 소화도 될 겸 이제 걸어 다녔는데
1: 네.
2: 그 젊은 애들이에요. 젊은 네. 애들이 이제 자전거를 끌고 나왔어요. 끌고 나가 집에 걸어가지에서 나왔는데 다 좋았는데
1: 네.
2: 우리 동네는 좀 롱아랜드다 보니까는 이 퀸스 같이 전등이 많이 안 돼 있어요. 가로등 같은 게
1: 예.
2: 어둑어둑 하거든요.
1: 네.
2: 헬멧 쓰고 다 잘했는데 자전거에 리플렉터 하나 없이 그냥 그런 자전거예요.
1: 오,
2: 밤에
1: 네.
2: 막 신나게 타고 다니는 걸 보니까
1: 네.
2: 그리고 그것도 안 좋아요.
1: 오.
2: 그러니까 라이트도 달고
1: 네.
2: 이 반 그 그 차 헬라이트 반 반사돼가지고 반짝반짝 거리게 하는 거 있잖아요.
1: 네네.
2: 그런 거 달아놔야 돼요, 자전거.
1: 옷이라도.
2: 그렇죠. 네. 옷도 도움 되죠. 다 검은 옷 입으면은 네. 걔네들 멀리서 보면은 그 그림자만 보였어요.
1: 맞아.
2: 에이. 이제 걸어가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와이프하고 많이 해줘요.
1: 네.
2: 저거 봤지? 저건 이래서 한대, 저래서 한대. 그래서 우리 애들 자전거 못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는 그 청취자분들, 자제분들 자전거 타신 분들이 있으면
1: 네.
2: 자제분들 밤에도 탈 수 있으니까 헬멧은 당연한 거고
1: 맞아.
2: 리플렉터 같은 거 자전거 달아놓고 요새는 키면에 반짝반짝 거리면서 이제 리플렉터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1: 예.
2: 그런 거랑 라이트, 플래시라이트 같이 앞에 달려있고 이런 것 좀 달아놓으셔야 돼요.
1: 네. 어쨌든 헬멧 안 쓰면 자전거는 타면 안 되잖아요.
2: 위험하죠. 아니야, 저는 안 탔으면 좋겠어요.
1: 네. 성인은 그게 법적으로 규제가 안 되지 미성년자는 써야
2: 네.
1: 되는 거죠.
2: 미성년자는 네. 16살 미만이면 무조건 써야 돼요.
1: 네. 아니, 근데 좀 이상하긴 해요. 성인이면 머리가 더 커. 근데
2: 제가
1: 더
2: 보면
1: 것 같은데.
2: 내 머리보다 젊은 애들 머리가 더 튼튼할 것 같은데.
1: 어쨌든 이거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바이크든 뭐든 자전거든 이렇게 탈 때 헬멧은 진짜 챙기셔야
2: 네.
1: 그렇게 딱 챙기고 있는 게 멋있어 보여요 진짜.
2: 네 멋있어요.
1: 네.
2: 좀 매열과 딱 헬멧 쓰고 다니면
1: 네.
2: 얼마나 멋있어요.
1: 맞아요.
2: 네, 존경스러워지잖아요.
1: 네. 큰 캠페인이 아닌가 싶네요.
2: 네.
1: 자 이제 사고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퀸즈 플러싱에서 저녁 7시쯤인데 한인 운전자가 신호등 앞에 차량을 멈췄습니다. 근데 뒤에 오던 SUV가 이 신호등 앞에 멈춘 그 속도를 보지 못하고 뒤에서 부딪혔어요.
2: 네.
1: 충격으로 앞차가 밀리면서 다시 앞차까지.
2: 네.
1: 네. 사고 직후에 운전자 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이제 아프기 시작하고요. 일단 이런 경우에 차량부터 사람은 어떻게 누가 치를 3중 추돌인데
2: 네.
1: 이거 51% 어떻게 찾죠?
2: 당연히 되죠. 우리 차는 중간차잖아요.
1: 네. 우리 차는 네. 중간차.
2: 이제 입증해야 될 게 앞차가 느낀 게 쾅 한 번 느꼈다.
1: 그렇죠.
2: 그게 제일 중요해요.
1: 예.
2: 네, 뒤에 부딪힌 건 명확하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뒷사람 잘못한 건 명확한 거예요. 중간차 난 잘못 없다. 나도 같이 서 있었는데 같은 피해자다. 앞차랑 중간차랑 이 뒷차가 쳐가지고 밀린 거지.
1: 네.
2: 내가 앞차 쳐왔는데 또 뒷차가 우리 차 친 게 아니다. 그것만 입증하면 돼요. 그건 문제 없으세요.
1: 내가 앞차를 쳤는데 뒤차가 치면 맨 앞에 차가 두 번 쾅쾅하게.
2: 네, 쾅쾅 느꼈을 거 아니에요.
1: 와.
2: 네, 그러면은 뒤차도 과실 있고 네. 중간차도 과실 있는 거예요. 앞차한테는.
1: 예.
2: 예. 네.
1: 혹시 또 항상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맨 뒤차가 앞차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쾅이었는데 쾅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2: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1: 아, 예.
2: 그렇죠? 그러면 그건 거짓말. 거짓말을 입증할 수 있게 뭐가 있잖아요. 그만큼 좋은 증거물이 없습니다.
1: 아.
2: 그거는 와일드카드예요.
1: 예.
2: 내가 이 카드 뭐 꺼내면서 합의하고 이런다 그랬잖아요.
1: 네.
2: 저는 블랙박스 이미지 봤잖아요.
1: 예.
2: 그냥 보면서 곧바로 안 보내요.
1: 예.
2: 내 말로, 그냥 다큐멘트상 이렇게 다 하고, 거짓말할 때까지 기다려요.
1: 예.
2: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이시직고 하면은 뭐 다행이고.
1: 네.
2: 거짓말 하면은 그때 이제 블랙박스 이제 꺼낸다고요, 와일드카드. 그거를 거짓말했던 걸 입증을 시켜놔요.
1: 네.
2: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 사람이 뭘 말하든지 잠깐만 너가 말한 거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거짓말한 사람이잖아.
1: 네.
2: 배심원한테 가서 누구 말을 믿겠어요 그렇게 되면.
1: 안 믿겠네 그쪽을.
2: 그렇죠. 네. 예. 그 신빙성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1: 예.
2: 근데 미리 줘버리면은 그 카드를 못 쓰잖아요.
1: 그렇죠.
2: 함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 거. 함정을 만드는 거지. 좀 비도덕적인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의뢰인에 의해서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1: 네. 아 비도덕적이지 않죠. 내 편에 섰는데 내가 유리하도록 도와줘야죠.
2: 그렇죠. 이실직고 그대로는 말했는데 상대방이 이실직고 그대로 말했으면은 블랙박스가 뭐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1: 네.
2: 근데 거짓말을 했으니까 블랙박스 보여준 거잖아요. 거짓말 했으니까 주변에 CCTV 보여주는 거잖아요.
1: 예.
2: 예. 그러면 거짓말한 게 입증이 되잖아요.
1: 게임이 끝나간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2: 그래서 이 중간에 사고 난 사람은 예. 상대방이 앞에 차가 거짓말 할 수 있는 걸 예측을 하고 네. 안 할 수도 있지만
1: 네.
2: 거짓말 했을 때 거짓말을 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게 뭘 만들어 놔야 돼요.
1: 네.
2: 중간에 증인을 만들다든지 아니면은, 사고 났을 때 말이랑 2, 3일 있다가 말이랑 다를 수가 있어요.
1: 그렇죠.
2: 네. 네. 집에 와서 생각해볼 때 잠깐만 양쪽으로 보다 지금 양쪽으로 봤는데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1: 그렇구나.
2: 그러면 현장에서는 보통 다 이실직고 해요.
1: 네.
2: 뭐야 what happened? 나 쾅 한번 느꼈는데 저 지 차가 너 차 밀려서 내 차를 쳤나 봐.
1: 네.
2: 리코딩 해놓는 거예요.
1: 예.
2: 네. 너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거짓말했잖아. 제일 좋은 거는 블랙박스 있으면 뭐 실컷 너 실컷 떠들어. 난 증거물 있어. 이게 되니까.
1: 네가 거짓말할수록 내가 유리해지네요. 네. 블랙박스 있으면.
2: 예. 네. 네. 그렇게는 조치를 해놓으시면 되고.
1: 네.
2: 차는 뒷차가 다 책임지게 돼 있고 만약에 입증이 됐으면.
1: 네.
2: 그다음에 치료는 본인 보험으로 치료받게 돼 있는 거고요.
1: 네. 네.
2: 보상금도 뒷차가 이제 책임져서 이제 보상금을 중간차하고 앞차하고 만약 다쳤으면은 네. 주게 돼 있는 거고요.
1: 네. 만약에 이분이 병원을 가지 않았다. 다치긴 다쳤는데 이러면은
2: 괜찮아요. 그렇게 많이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사고 났을 때
1: 네.
2: 몸이 너무 안 좋으세요. 막 혈압도 막 올라오고 막 힘도 없고 구토도 하고 네. 어지럽고 막 이래요. 네. 그런 분들 앰뷸런스 타고 빨리 가셔야 돼. 뭐 나쁜 일 생기면 안 되니까.
1: 네.
2: 근데 사고 딱 났는데 너무 멀쩡해요. 놀라긴 했죠. 심장만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1: 네.
2: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잘 만들었어요.
1: 어떻게?
2: 예. 이 사고가 나잖아요. 놀래잖아요.
1: 네.
2: 그러면 몸에서 내가 사고가 나서 내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내 몸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리고 몸이 저절로 호르몬이 올라와요. 몸에.
1: 네.
2: 어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막 올라와서 몸을 이렇게 다 덮어싸요. 호르몬으로.
1: 네.
2: 그러면은 호르몬 그 성분 때문에 아픈 걸 못 느껴요.
1: 아.
2: 예. 근데 이제 호르몬이 그게 떨어지잖아요? 어드레날린이 떨어지잖아요?
1: 네.
2: 그럼 그 다음날 되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몸, 왜 이렇게 몸이 쑤시지? 어지럽고, 왜 이러지, 몸이?
1: 아이고, 그날은 괜찮았는데.
2: 예, 힘도 하나도 없네? 이건 이제 차사고요.
1: 예. 예.
2: 그러니까 당연히 사고 났을 때는 안 아팠으니까 병원 안 갔죠.
1: 네.
2: 그 다음날 아팠으니까
1: 병원.
2: 그때서는 이제 김동석 변호사 찾아가서 치료받고 보상금 받고 다 절차대로 이제 가는 거라고.
1: 네. 한 일주일 뭐 한 열흘 정도도 괜찮았는데 그 뒤에 아픈 것도 괜찮습니까?
2: 법적으로 뉴욕은 30일 안에 접수를 하게 됐고요.
1: 예?
2: 나 아픕니다. 치료받겠습니다. 뉴저지는 45일이거든요.
1: 네.
2: 근데 통상적으로 제 경험으로 제가 수천 명 이제 의뢰인들 만났잖아요.
1: 네.
2: 제 경험으로 사고 나고 한 2, 3일 있으면은 증세가 다 나타나요. 통상적으로.
1: 왜?
2: 가끔씩 당일날 아프신 분들도 있고요.
1: 예.
2: 가끔씩 2, 3주 후에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1: 어떡해요, 그럼. 3주 후면.
2: 30일 아니잖아요.
1: 네.
2: 그
1: 네.
2: 저희 와이프가 그랬어요.
1: 예.
2: 네. 뭐, 크로스 하는데 딸 태우고 가다가 길이 막혔는데 뒤에서 모르고 쾅 친 거예요.
1: 네.
2: 당연히 사고상의 변호사 와이프가 사고가 났는데 갔죠. 가가 네. 다 도와줬는데 괜찮대요. 딸도 괜찮대요. 우리 딸은 어렸으니까 애들은 유연해서 잘 안 다쳐요, 다행히.
1: 오, 예.
2: 딸도 괜찮아서 그런가 보다 넘어갔는데 한 2주 후서부터 몸살기 나고 막 손목 아프고 어깨 아프고 말해가지고 이거 몸살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검진을 해봤더니
1: 네.
2: 이제 차사고 후유증을 이제 다친 거예요. 손목도 많이 피아노 우리 아이폰 피아니스트예요.
1: 예.
2: 이제 피아노 치면 손목 얼마나 많이 써요.
1: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죠.
2: 예, 이제 차사고로 손목을 다쳐가지고 한 5년 고생했어요.
1: 네.
2: 예.
1: 와.
2: 그 손목을 써야 되니까 피아노 쳐야 되니까. 근데 뭐 손목은 아프니까 치료 받고 오면은 조금 낮에다가 치료 피아노 많이 치면 손목 다시 아프.
1: 예.
2: 아유, 예. 지금 많이 건강해졌는데.
1: 네.
2: 그러니까 제 포인트는 교통사고 사고상의 변호사 와이프도 2주 후에 아프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1: 사람에 따라 다르다.
2: 그렇죠. 다 다르다는 네, 거예요.
1: 증상은. 예. 그리고 일단 뉴욕은 30일 안에
2: 접수하면 된다. 네. 그러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1: 유저지는 45일.
2: 45일, 그렇죠.
1: 네, 요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네. 네. 자, 좋습니다. 다음 질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뉴저지인데요. 펠리세이즈 파크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랑 직진 차량의 충돌 사고입니다. 네. 퇴근 시간에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에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차랑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호등과 네. 비슷하네요. 충돌했습니다. 양쪽 운전자가 전부 내 신호가 파란불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대요.
2: 자, 좌회전하는 사람은 본인 신호가 파란불이든 안 파란불이든 좌회전 시그널에서 턴 안 했으면
1: 네.
2: 그러면은 직진하는 사람이 유리해요.
1: 무조건.
2: 네. 좌회전하면은 좌회전할 때는 직진한 반대쪽에서 직진한 차가 있나 없나 보고
1: 네.
2: 없을 때 좌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2: 아니면 좌회전 시그널 left turn arrow
1: 네.
2: left turn only 봐서 left turn만 네. 할 거야. 네. 그 신호등을 받고 left turn을 하다가 빨간불을 안 쓰고 무시하고 빨간불을 서 있는 거 무시하고 나가서 섰다. 그러면 빨간불을 무시한 사람이 잘못이겠죠?
1: 그렇죠.
2: 자, 네. 그러면은 레프턴 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1: 아,
2: 내가 레프턴 에러였다. 그리고 이 사람이 빨간불을 지나갔다. 입증을 해야 돼요.
1: 블랙박스가 없으면 그거 어떻게 입증하지?
2: 그러면 그 교차로니까 뭐 주변에 뭐 CCTV가 있다든지 이렇게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네. 제가 계속 잔소리하는 게 블랙박스 다르시라고.
1: 네.
2: 제가 지금 블랙박스 얘기가 나왔었는데 잘 고장난다고 그랬잖아요.
1: 네.
2: 우리 아들 블랙박스가 고장이 났어요.
1: 오, 예.
2: 예, 뭐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돼요.
1: 네.
2: 근데 당장 보스턴을 가야 돼요.
1: 예.
2: 갔다가 와야 돼요. 멀잖아요.
1: 그쵸.
2: 운전도 오래 해야 되고.
1: 많이 해야 되는데.
2: 근데 저번에 저 여행 갈 때 일회용, 휴대용 그 블랙박스 샀다 그랬잖아요.
1: 네네.
2: 그거 달고 갔어요.
1: 아, 예.
2: 예. 그러니까 블랙박스는 꼭 다르세요. 얼마나니까. 휴대,
1: 네.
2: 이거 뭐 선 껴가지고 하고 그런 거 귀찮으시면 그냥 그 USB 꽂는 거,
1: 네.
2: 뭐 시그널째 꽂는 거 그런 휴대용으로 된 그 블랙박스도 있으니까
1: 네.
2: 뭐든지 꼭 하나 다르세요. 앞만 나와도 괜찮아요. 없는 것보다 나아요.
1: 아, 앞쪽만 찍어도 괜찮다?
2: 네. 뒤도 나오면 제일 좋죠. 근데 그거 귀찮으시면 앞만이라도 나올 수 있으면 그거라도 싸워서 이겨낼 수 있으니까
1: 네.
2: 다시 부탁드릴게요. 제 일 편하게 위해서 블랙박스 꼭 다르세요.
1: 그리고 듣고 계시죠? 확인하고 계시죠? 예.
2: 블랙박스 다르신 분, 아, 네, 김 변호사가 한 5년 전에 블랙박스 해가지고 다 달아놨어. 그런 분들은 블랙박스 잘 작동하는지 체크해보세요.
1: 아, 왜요? 있다고 다가 아닙니다.
2: 네, 예. 이 기계가 계속 돌아가니까 기계니까 고장나더라고요.
1: 예.
2: 그럼 바꿔 끼면 돼요?
1: 아, 네. 심지어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블랙박스도 있다는 거 사실 저는 변호사님 통해서 알았거든요.
2: 네, 진짜 블랙박스가 얼마나 조그마하냐면요. 제 네. 엄지손가락이 좀 못생겼는데 이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커요.
1: 예.
2: 네, 그리고 진짜 가벼워요.
1: 와, 엄지척이네요. 그야말로.
2: 네, 요만 엄지손가락만한 거라서 선도 길어가지고 꽂는 데도 문제 없고.
1: 네. 네. 와, 진짜로 블랙박스 없이 에이, 그 무슨 일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일어나면 좋지만 일어났을 경우를 생각해서 지금 몇 번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꼭 장착을 하셔야겠습니다.
2: 그리고 이제 운전 미숙하게
1: 네.
2: 다 배우신 젊은 친구들, 아들,
1: 네.
2: 자제분들 이렇게 운전하고 그러면은 이 젊은 애들이니까는 좀 상황 파악 잘 못하고
1: 네.
2: 사고 나고 말 잘못하고 이럴 때가 많아요.
1: 예.
2: 예, 또 착한 애들은 또, 아, I think I had a green light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1: 아,
2: 착하다 보니까.
1: 예.
2: 그러니까 겸손한 거. 겸손하게 말을 한 거잖아요.
1: 네.
2: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1: 어...
2: 다 싸워야 되는 일인데 내 생각엔 너 생각 안 중요해. 너가 팩트가 중요한 거지.
1: 네.
2: 그렇잖아요. 뭐가 진실인 게 중요한 거지 너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그거를 좀 예방하고 싶으면 자제분들 차에
1: 네.
2: 블랙박스도 꼭 달아주시고요. 그래도
1: 네.
2: 부모님 어르신들 사고 나면 연세도 안 많으신데 말하기 힘들잖아요.
1: 네.
2: 블랙박스 있으면 효자 노력하거든요.
1: 맞아. 예. 아유, 어르신들 사고 났을 땐 진짜 필요하겠다는 생각 드네요.
2: 예.
1: 얼마나 놀라시고.
2: 그러다 보니까 블랙박스 파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사무실.
1: 아니, 근데 하셔도 될 것 같은데.
2: 아, 싫어요.
1: 아니, 근데 제가 그 옆에 조그만 자리에 펴놓고 거기서 할게요.
2: 싫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또 꼭 하세요. 아마존 가니까 많더라고요.
1: 예. 예.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진짜 아마존 있으니까 오늘 시키면 내일 오는 거 아니에요?
2: 네, 금세 다른 것도 본인이 달아도 되고 되게
1: 아,
2: 쉽게 돼 있으니까.
1: 옛날에는 분명히 뭐 차 문을 뜯어가지고
2: 그렇게도 달 수 있고요.
1: 네. 네,
2: 그건 이제 정비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고 나서
1: 네.
2: 저희 이제 의뢰인들 오잖아요. 근데 이제 차 고치시잖아요. 차 고칠 때 블랙박스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정비소 직접 연락할 때도 있고요.
1: 네.
2: 은행한테 꼭 말씀드려요. 애마존 가서 블랙박스 사서
1: 네.
2: 정비소 사장님한테 이 고칠 때 네. 애니메이 뜯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할 테니까 아, 네. 할 때 수고스럽죠. 이거 좀 달아주세요. 다 달아주세요. 서비스로 달아주세요. 그냥
1: 네.
2: 차지 안 하고.
1: 예.
2: 네.
1: 꼭 그때 뭐 아유 너무 네. 늦었지만 그때라도 달아야
2: 그렇죠. 다음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 그렇다고 아, 난 블랙박스 다음에 이제 사고 나면 달아야지 이러지 마시고.
1: 네. 꼭 달아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갑자기 궁금한 게 그 자외전 신호 뭐 초록 불 때 눈치껏 이렇게 가는 그 자외전일 때 뒤에서 막 빵빵해요.
2: 네.
1: 내 눈에는 저 차가 다가올 것 같아서 지금 가기 싫은데 빨리 가라고 자외전하러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2: 그러면 한 길을 뜯고 한 길을 빼면 돼요.
1: 아, 버티면 된다?
2: 네. 네. 그 사람이 사고 나면 빵빵한 사람이 해결 안 해주거든요.
1: 네.
2: 사고 난 거 뒤에서 봤어도 그냥 갈 거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그 뒤에 빵빵거린다고 신경 쓰지 말고요.
1: 네.
2: 본인 생각하기에 제일 안전하다. 그럴 때 턴하셔야 돼요.
1: 아, 네. 저는 강박에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 네. 빵빵
2: 아니,
1: 그냥
2: 아니요. 그러다가 네. 이 오는 차는 못 봐도요.
1: 네.
2: 그 좌회전 할 때 차하고 사고 날 때 제일 흔한 사고가 뭐냐면요.
1: 네.
2: 트래픽이 좀 있어요. 반대쪽 길이 레인이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어요.
1: 네.
2: 이제 레인, 예를 들어서 이제 노던 블루버드 퇴근길이에요.
1: 네.
2: 이제 퇴근길에 이제 이스트반드로 노던 블루버드 차들이 많이 가잖아요.
1: 네.
2: 나는 이제 좌회전을 해야 돼요.
1: 네.
2: 첫 번째 차 가라고, 트래픽이 있으니까 가라고 시그널 줬어요.
1: 네.
2: 두 번째도 가라고 시그널 줬어요. 아, 네. 되는구나 갔어요. 세 번째 차 레인에서 그냥 와봐가지고 부딪히는 게 많아요.
1: 아, 네. 네.
2: 세 번째 차는 옆에 차들이 많으니까 오는지 안 오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1: 그러네요.
2: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첫 번째 차, 두 번째 차 좌회전하는 거 허락했다고
1: 네.
2: 세 번째 차 허락한 건 아니잖아요.
1: 와.
2: 그렇죠?
1: 진짜 상상을 해보니까 저라면 갔을 것 같아요.
2: 네.
1: 가세요, 가세요 하니까.
2: 뒤에서 또 빵빵빵하니까. 네. 그래, 네. 가도 천천히 가서 세 번째 보면서. 레인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다 세워놓고.
1: 네. 확인하고.
2: 네, 그러고 가셔야 돼요.
1: 네. 네, 와. 그런 부분은 진짜 놓치기 쉬울 것 같아요.
2: 네. 그러니까, 네. 이, 사고 예방하는 건요, 이기주의 운전을 해야 돼요. Selfish driving.
1: 예.
2: 예.
1: 뭐, 어떻게
2: 이기주의가 돼요? Selfish, 뒷사람이 빨리 가야 되는데 빵빵거리고 남 배려해 주는 게 아니고,
1: 네.
2: 내 안전이 먼저예요.
1: 예.
2: 예, 네, 그다음에 디펜시브 드라이빙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1: 네.
2: 보호를 해서 운전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내가 애들한테 그래, 너 니들 착한 거 아는데 딴 사람들 배려해서 뭐 빨리 가지고 빨리 턴해주고 그거 하지 마라. 너가 먼저야.
1: 네.
2: 뒤에서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빵빵거려도 너가 판단해가지고 갈 때 돼서 가야지. 뒤에서 빵빵거린다고 무리해서 가고 이러면 사고 난다.
1: 예.
2: 네. 네. 되게 중요합니다.
1: 저 오늘 크게 하나 마음에 새기게 되네요. 네.
2: 그 selfish driving을 해야 돼요. 운전 네. 사고 예방하려면.
1: 네. 다른 부분에 다 selfish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또 아이 괜한 배려를. 그리고 갑자기 또 생각이 하나 나는데요. 신호등에 사람이 건너가고 있을 때
2: 네.
1: 파란불이어서 건너가기도 하고 빨간불인데 무단횡단하기도 하고 그때 우회전 차량이 사람이 건너가고 있을 때 가도
2: 기다려야
1: 되나요?
2: 돼요.
1: 다 사라질 때까지?
2: 기다려야 돼요. 네. 한국은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1: 네.
2: 그 교차로에
1: 반드시 섰다가
2: 사람이 있잖아요.
1: 네?
2: 저쪽에서 한국 길 넓잖아요.
1: 네.
2: 저쪽에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요.
1: 네.
2: 그래도 털 못하게 돼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바뀌어가지고
2: 네.
1: 한 1년 됐나 뭐. 네. 네.
2: 저번에 한국 가니까 그러더라고. 전 되게 답답해서 야, 왜 턴 안 해? 친구가 운전하는데 형 법이 바뀌고 저 앞에 있는 사람 그 인도까지 갈 때까지 턴을 못한대요.
1: 그럼 건너던 중에 신호가 빨간 불로 바뀌어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2: 기다려야 되는
1: 사람
2: 거예요.
1: 갈 때까지. 네,
2: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 와, 사람이 최고네.
2: 사람하고 쇳덩어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슈퍼맨 아니면 그러네. 사람이 질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2: 네. 그러니까 쇳덩어리 타고 다니면 우리가 양보해야죠.
1: 예. 네. 쇳덩어리라고 네. 얘기하니까 그러네요.
2: 예.
1: 네. 그렇다.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2: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1: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2: 턴을 해서 진입을 했을 때 네. 보행자가 있으면 서줘야 돼요, 무조건.
1: 네. 어떤 분은 저쪽 긴 차선, 왕복 8차선이더라도
2: 네.
1: 저쪽에서 신호등 파란불이 돼가지고 한 마리라도 내려서 이 사람 걸어오고 있으면 여기서 우회전하면 안 된다고 또 하시는 거예요?
2: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길을 그러면은 트래픽이 마비가 될 거예요.
1: 그렇죠. 네. 뒤로 막.
2: 예, 네, 마비가 될 거니까 그건 아니고요.
1: 네.
2: 그렇지만 이제 어르신들 특별히 그 미국 할머니들 이상한 거 워커 같은 거 네. 끌면서 천천히 걸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불안감을 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편안하게 걸어가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
2: 그럼 기다려줘야 된다고.
1: 기다려야
2: 완전 클리어 될 때까지. 네.
1: 네. 그리고 또 괜히 나가니까 뒤쳐 그냥 생각 없이 따라오다가 이분 걸어오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2: 네. 네.
1: 자, 여기까지 말씀을 또 나누어 봤습니다. 샌더스 앤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과 오늘 상담 나눴고요. 상담 전화번호입니다. 866-994-4949 866-994-4949 24시간 연결 가능한 번호 646-808-7375번입니다. 변호사님
2: 네.
1: 오늘도 곳곳에 해피바이러스 전해주시고요.
2: 노력하겠습니다.
1: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총각무 열무 포페츠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번들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0: K라디오
1: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 Welcome aboard.
3: 입이 뜨이는 영어.
4: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뜨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2: Yes,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o 입이 뜨이는 영어. I'm Jennifer Clyde.
4: 자, 입티영의 모든 주제는 여러분이 다 신청을 주제 신청방을 통해서 해주시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저작권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저작권 관련된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사연으로 올려주신 건 아닌데요. 익명으로 올려주셨어요. 자, 저작권 관련된 주제 자체를 저희가 그래서 영어로 설명하는 기회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저작권을 일단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2: Copyright.
4: Copyright. 저작권을 보호한다고 하면 copyright protection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고. I guess things that are protected by copyrights are music, videos, books, and even articles, right?
2: Mm-hmm.
4: You have to get the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
2: Absolutely.
4: In order for you to use it somewhere, such as on an online blog or something.
2: Mm-hmm.
4: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상에 우리가 영상이나 글 이런 걸 이제 다양하게 포스팅하는 시대다 보니까 저작권이 보호되는 영상이나 음악 혹은 글귀 같은 것들을 조심해 잘 써야 되죠. 그렇죠? 본인이 허락을 받고 쓴다든가. 입지형 교재 내용과 방송 내용도 사실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2: 그렇죠.
4: 여러분 네. 이제 자기 개인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 이제 그냥 다 전문을 막 포스팅하거나 이거는 조금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2: 네. 그러고 보니까 또 piracy, 뭐 plagiarism, plagiarize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는데 copyright, 뭐 저작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무단복제 이런 단어들 나올 법하잖아요.
4: 그렇죠.
2: 무단복제,
4: 그러니까 piracy죠, piracy.
2: 네, 맞아요. 네.
4: plagiarize는 약간 표절하다라는 뜻이죠.
2: Exactly.
4: plagiarize.
2: 아하.
4: 그러니까 음악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2: 뭐
4: 논문에서 논문 표절.
2: 그렇죠. 논문 표절.
4: 논문 표절 진짜 많이 들어보죠.
2: 맞아요. plagiarize 그거를 표절 자체를 plagiarism이라고 하잖아요.
4: 그렇죠. Yeah.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맥락에서는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거든요.
2: Yes.
4: 이게 이제 지적 재산권인데 거긴 뭐 상표권도 있고 특허라고 하죠. patent도 있고요. 오늘 다루는 copyright 저작권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핵심 단어 몇 개 좀 만나봤고요. 저작권 관련된 글을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은 영어 문장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신청해 주신 주제 저작권 들어봅니다.
5: Talk about copyright protection.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4: 자,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저작권이 잘 보호가 됩니다.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2: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4: 우리가 이제 the 다음에 비교급을 쓰고 바로 뒤에 또 the 다음에 비교급을 쓰면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다다익선 예전에 저도 중고등학교 때 the more the better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뭘 붙여서 쓰는 문장인데요.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사회가 선진화되면 될수록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더 잘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The more, the better. 이거 쓰는 연습입니다.
2: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4: 자, 지적재산권 발음 다시 한 번만 드릴게요. 천천히요.
2: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4: Mm-hmm. One more time.
2: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4: 자, 이런 이제 지적재산권 중에서 저작권이란 것은 누구의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2: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4: Mm-hmm. What is exclusive?
2: Exclusive. Pertaining to that person, okay. for example. That
4: only.
2: One thing. Only.
4: That person.
2: Yes.
4: 우리말에 약간 배타적이라는 얘기인데 독점적인, 배타적인의 의미가 exclusive입니다. 자, 발음 드릴게요.
2: Exclusive. E-X-C-L-U-S-I-V-E. Exclusive.
4: Exclusive right 하면 독점적 권리를 말하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저작권이 뭔가 하면은 refer to는 뭘 지칭한다라는 얘기니까 copyright.
2: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4: 누군가에 의해서 창작된 것에 대한 독점적 권리. 자, 음악이나 영상, 서적, 기사 등이 모두 이러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2: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4: Under the protection of 뭐뭐의 보호를 받는의 의미를 쓰실 때 앞에 under를 많이 쓰거든요. Something is under the protection of something.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요.
2: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4: 자, 요즘에는 인터넷에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이 상당히 좀 보편화된 시대입니다.
2: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4: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자, 온라인상에 뭘 올린다고 할 때 문장 끝에 그냥 online 붙이면 되거든요. 요즘엔 인터넷상에 뭘 올리는 경우가 많다. 다시 한번요.
2: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4: 자, 그 다음 문장 잘 보세요. 그러나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음악을 마음대로 막 올려서는 안 된다.
2: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So you can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다른 사람의 뭐 영상이나 음악을 willy-nilly 하게 올릴 수 없다라는 건데 willy-nilly, W-I-L-L-Y hyphen N-I-L-L-Y, meaning carelessly, 아. without thinking, 정말 아무 생각 없이.
4: 그러니까 약간 우리말에 무분별하게
2: 아무렇게나
4: 아무렇게나
2: 막
4: 약간 제멋대로
2: 그렇죠.
4: 아, 이거 참 재밌는 단어네요. 발음이 또 라임도 돼요. Willy nilly. 자 스펠링 중간에 하이픈을 넣어주시는 게 맞는데요. Willy nilly. You cannot do something willy nilly 하면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2: Yes.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만약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받는 뭐 영상이나 음악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란 말이죠.
4: 그러니까 copyright에다가 protected 붙여주면
2: right.
4: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이라는
2: 그렇죠.
4: 형용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막 올려서는 안 된다.
2: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4: 자, 이런 것을 막는 인공지능 기술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2: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4: 그러니까 뭐 영상이나 아니면 음악 같은 것이 배경에 있는데 그것이 저작권 침해인지를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2: 그리고 찾아내기도 해요.
4: 그렇죠. 네. AI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죠. 자, 인공지능 기술이 that can block such actions. 이와 같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을 게시하는 것을 말하죠. has become very advanced. 상당히 선진화됐습니다. 자, 출판된 책도 마찬가지예요.
2: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4: 자, publish 자체가 출판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미 출간된 서적을 published books라고 합니다. 출판사는 뭐라고 하나요?
2: Publishing company or publisher.
4: Publisher.
2: Yeah.
4: 네, 출판사도 그렇게 부르죠. So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자,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출간된 서적도요. One more time.
2: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4: 자, 책의 내용을 소셜미디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그런 카페나 그런데 올리면 이것은 아주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입니다. So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자, take content from a book, 이 구조 잘 보세요. 책에서 콘텐츠를 따온 거죠.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r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자, 저작권 침해라는 말도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세요. Infringement 발음이요.
2: Infringement. Infringement. I-N-F-R-I-N-G-E-M-E-N-T 해서 copyright infringement.
4: 저작권 침해죠?
2: Yes. 그러니까
4: 저작권 침해 사례가 될 수 있는데 clear case 그랬으니까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볼 수 있겠다. 자, if you take content, one more time.
2: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4: 자,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4: Okay?
2: 자,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행위는 is a big no-no. A big no-no 하면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안 돼요. 이런
4: no,
2: 거잖아.
4: No. No, no. That's a big no-no.
2: Casual, informal 한 표현이긴 하지만 that's a big no-no 하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거든요.
4: 그쵸.
2: 절대 해서는 안 되며 and is punishable by law. Punishable, 처벌을 받을 수 있대요. 즉,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4: Punish 하면 처벌.

0: online.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1: Pattern practice.
2: 자, 입지형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제가 실시간 답변 드리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오픈 단톡방에 EB 튀는 영어 치시면 단톡방 두 개 나오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가 지적재산권 중 저작권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라는 단어부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자, 첫 번째 문장이요.
3: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2: 지적재산권을 이제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One more time.
3: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2: 그렇죠. 최근 몇 년간 지적재산에 대한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3: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2: One more time.
3: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2: Awareness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이게 인식이란 얘기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awareness라고 많이 합니다. 자, 발음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3: Awareness.
2: 이음절 강세예요. Awareness.
3: Awareness.
2: 오케이. 자, 그 다음에 willy-nilly라는 단어 이해하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데 우리말로 제멋대로 무분별하게란 뜻입니다.
3: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2: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음악을 마음대로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 된다. willy-nilly. 문장 끝에 one more time.
3: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2: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을 좀 후회할 수도 있을 거예요. You will regret.
3: You will regret saying things willy-nilly.
2: One more time.
3: You will regret saying things willy-nilly.
2: 아무 생각 안 하고 돈을 전부 흥청망청 써버렸습니다.
3: I spent all my money willy-nilly.
2: 어떻게 쓰시는지 감이 오시죠? One more time.
3: I spent all my money willy-nilly.
2: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It's a big no-no 라고 하죠.
3: Posting the content from a book online without permission is a big no-no.
2: 자, 책의 내용을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One more time.
3: Posting the content from a book online without permission is a big no-no.
2: 한국에서는 실내에서 신발을 절대 신지 않습니다.
3: Wearing shoes indoors is a big no-no in Korea.
2: 그럴때도 쓰셔도 되겠네요. 자, 오늘 주제 관련된 대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Let's listen,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4: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0: It was online, so I printed it.
4: Really? But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0: Oh, I suppose taking content from a book and posting it online can be a problem.
4: That's right.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0: You're right. I should tell the person who posted it to stop doing that.
2: 자, 이제 출력을 어디에서 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디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걸 출력했다고 하니까 이제 저작권 위반 아니냐 이렇게 대화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그거 어디서 출력한 거니 영어로요?
3: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2: 그때 from이 좀 필요하거든요. 어디에서 출력한 거야?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자, 이게 조금 어렵죠? 끝에 전치다가 one more time.
3: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2: It was online, so I printed it. 온라인상에 있어서 내가 좀 그렇게 출력한 건데 그랬더니 이거 월간지란 얘기를 합니다.
3: But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2: Monthly publication이라고 하면 매월 출간되는 출간물을 말하죠. 다시 한번요.
3: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2: Okay. 그래서 온라인상에 이렇게 이런 내용을 올리는 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 I suppose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3: I suppose taking content from a book and posting it online can be a problem.
2: 그렇죠? 그러면서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지 영어로요.
3: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2: Clearly 하면 명백하게라는 뜻이죠. Clearly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그랬더니요.

0: 거고요.
1: You're right. I should tell the person who posted it to stop doing that.
0: 이렇게 게시하는 사람한테 게시 중단하라고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서로 온라인상에서도 저작권을 보호하는 그런 문화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1: Yes,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We hope you have a wonderful day.
0: Bye, everyone.
1: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8호로 14번째 페이지. 잡지사의 희성처럼 찾아와서 먼지처럼 살포시 눌러앉은 손님,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1: 반갑습니다. 우주에서도 태양계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죠?
2: 그쵸. 가끔씩 또 찾아와서 우리를 아주 설레게 합니다.
1: 설레게 하고 그대로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을 거고.
2: 네.
1: 가끔 어디 들이받기도 하고.
2: 아, 아주 좋은 질문인데. 예. 사실 태양계 바깥에서 날아온다는 거는 이미 태양의 중력에 애초에 붙잡혀 있었던 적이 없는 외부의 천체라는 거고. 네. 그렇다면 당연히 속도도 아주 빠릅니다.
1: 네.
2: 그래서 태양의 중력에 붙잡혀 있는 천체였다면 예쁘게 찌그러진 타원궤도를 그리거나 원궤도를 그리거나 했을 텐데.
1: 네.
2: 보통 이렇게 외부에서 날아오는 빠르게 잠깐 들어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천체들은 우리가 흔히 쌍곡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크게 이제 돌아가는 그런 궤적을 그립니다.
1: 네.
2: 그래서 이런 천체들은 애초에 너무나 에너지가 높은 상태라서 태양계 안에 어디에 들이받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
1: 아.
2: 그냥 아주 빠른 속도로 잠깐 만났다가 다시 멀어지는.
1: 스치듯.
2: 맞아요. 아. 정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인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렇게 되는군요.
2: 네.
1: 혜성이나 소행성은 태양계 바깥에서 온 손님입니까? 아니면 태양계 안에 맴돌고 있던 친척 같은 친구들입니까?
2: 아, 이것도 진짜 너무 좋은 질문인데.
1: 네네.
2: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태양계 안에 있는 대부분의 소행성이나 혜성들은 아무래도 당연히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함께 태어났던 부산물일 거예요. 그래서 아주 먼 옛날 지금으로부터 거의 50억 년 전에 그 거대한 먼지구름이 수축하고 중심에 응해 나 아기 태양 태어나고 그다음에 또 주변에 남아있던 찌꺼기들을 또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응애 아기 지구 이렇게 여기저기 만들었을 텐데. 근데 이제 그 주변에 또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조금 더 있었겠죠.
1: 있겠죠. 네.
2: 그것들이 이제 계속 그 주변을 떠돌다가 일부는 또 목성 같은 덩치 큰 행성에 추락하기도 하고 여전히 또 외곽에 남아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부분의 소행성과 혜성일 거고요.
1: 네.
2: 다만
1: 네.
2: 또 그 중에 일부는 가끔씩 우리 태양계도 가만히 우주 공간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은하계를 함께 휘젓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주변에 다른 별들이 우연히 스쳐 지나가거나 하면서 외부에서 날아온 애들도 조금씩 조금씩 스파이처럼 껴있을 수도
1: 네네네.
2: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혜성이나 소행성들의 뭉쳐있는 성분을 분석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다른 일반적인 소행성과 좀 많이 다르다. 얘는 좀 출신이 이상하다.
1: 외부에서 온.
2: 네. 네,
1: 외부인인지.
2: 맞아요. 네,
1: 내부자인지.
2: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색출하는 경우들도 가끔씩 있죠.
1: 아, 그렇구나.
2: 네.
1: 근데 이제 태양계 뭐 바깥 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태양계는 어디까지를 태양계로 봐요? 경계가 있습니까?
2: 아, 진짜 이거 너무 재미있는 질문이에요.
1: 삼삼콤보 칭찬.
2: 예, 진짜로. 예, 예. 이게.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태양계의 경계, 여긴 더 이상 태양계가 아니다라고 하려면 태양의 중력의 영향을 거의 받을 수 없는 거리여야 할 것 같아요.
1: 네.
2: 그러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벗어나야 더 이상 태양의 중력에 붙잡혀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보통 네. 이 경계를 오르트 구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1: 아, 오르트 구름.
2: 네. 그래서
1: 저희 오르트 구름 얘기 한 번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2: 그런가요?
1: 이게 뭡니까 오르트 구름이?
2: 의외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2: 네. 네. 네. 노래 제목도 있잖아요.
1: 유나 씨 네. 노래 제목이죠.
2: 이 네. 오르트 구름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 태양계 외곽에 크고 작은 얼음 조각들, 혜성이 될 아이들이 동그랗게 퍼져서 뭉쳐있는 그런 거대한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1: 네.
2: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태양계 외곽에 숨어있다가 뭔가 주변 행성들의 중력 섭동으로 인해서 궤도가 틀어지고 우연히 태양계 안쪽으로 갑자기 날아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1: 네.
2: 그게 이제 태양계 근처로 오면 긴 꼬리를 그리면서 우리가 말하는 혜성으로 보이는데 이 혜성들 중에 이제 유난히
1: 네.
2: 주기가 아주 긴 애들이 있어요. 거의 그 한 바퀴 궤도를 돌 때 걸리는 주기가 막 수만 년씩 걸리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런 장주기 혜성들의 궤적을 거꾸로 쭉 따라가면 네. 이 혜성들이 원래 어디에 살고 있었을지를 내다볼 수 있겠죠.
1: 역추적하는
2: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관측했던 장주기 혜성들의 궤적의 그 출발점을 쭉 그려보니까 네. 태양계 외곽에 태양을 중심으로 했을 때 거의 만 AU, 10만 AU까지
1: 그러니까 1 AU가 지구에서 태양거리죠.
2: 맞습니다. 예, 예. 그것의 만 배에 달하는 네네. 엄청난 먼 거리에 살고 있던 얼음 조각들이 온 것이다 라는 거를 추적하게 된 거예요.
1: 그게 그 태양의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은 그 경계랑도 일치하나요?
2: 네. 아, 그래서 예. 거기에 가장자리에 아슬아슬하게 잡혀 있으니까 이제 어디 안 가고 태양계 안에 그래도 태양의 중력의 그 소나기 안에 잘 그냥 떠돌고 있다가 네. 우연히 이제 뭐 주변에 다른 묵직한 별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태양계 행성들의 어떤 중력적인 섭동이 겹쳐서 네. 우연히 이제 안쪽으로 잠깐 궤도가 찌그러지게 되면 그때 이제 천천히 곤두박질 치게 되는 거죠.
1: 네. 오르트 구름 얘기도 또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잡지사에서 전에 이제 설명해 주셨던 그 성간천체
2: 네.
1: 태양계 바깥에서 찾아왔다는 성간천체. 뭐 그중 어떤 거는 막 외계선으로 사람들이 착각하기도 하고
2: 아, 맞습니다. 예,
1: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요.
2: 네네. 네. 그 우리가 이제 한동안 잡지사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최근에 목격된 오우무아무아라는
1: 아, 그렇죠.
2: 그 이상한 천체도 있었고 네. 또 그것보다 더 거대한 두 번째 그 방문자 아틀라스도 있었습니다.
1: 그게 외계선인가요?
2: 아, 이제 어떤 분들은 네. 오무아무아가 선발대고
1: 아 맞다, 맞다. 네. 아 그랬다 그 후발대
2: 쓰리아이 아틀라스가 이제 본체다
1: 예, 맞아요,
2: 뭐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네. 뭐 잠깐 태양계를 빠르게 스쳐 지나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여유가 많지는 않았지만 네. 현재로서는 이제 그 태양계 바깥에서 아주 낮은 온도에서 만들어진 얼음 덩어리 같은 천체가 태양계 안쪽으로 지나가면서 이제 얼음 성분이 다 날아가고 하면서 속도가 변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닐까라고 지금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성간천체라는 게 그러니까 별과 별 사이를 떠도는 천체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그럼 걔는 어떤 항성계에 묶여있지 않은 애들인가요?
2: 그쵸. 그러니까 아마도 네. 얘네들도 원래는 고향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태양계 외곽에 있는 그 혜성들처럼 원래 자기가 살던 별이 있었을 텐데 네. 예를 들어서 그 중심 별이 터지거나 아니면 그 별이 또 다른 더 묵직한 다른 별과 중력적인 힘겨루기를 하게 되었거나
1: 네.
2: 그런 어떤 중력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러면 원래 살고 있던 고향을 벗어나서 이제 자기도 원치 않는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1: 네.
2: 그렇게 별과 별 사이 어느 한 별에 정착하지 못한 채 유랑을 하다가 또 우연히 태양계를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목격이 되었던 겁니다.
1: 그렇군요. 이렇게 태양계 안팎을 왕래하는 천체들에 대한 얘기로 좀 시작해봤는데요. 오늘 좀 파고 들어가 볼 주제는 이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태양계를 찾은 손님 중에는 뭐 혜성이나 소행성, 뭐 성간천체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항성,
2: 네.
1: 그러니까 별 자체가 태양계를 찾아온 적도 있다면서요?
2: 그럼요. 그러니까 이 별들이 네. 정확하게 다 똑같은 속도와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1: 네.
2: 가끔씩 가다가 우리보다 뒤처지는 별들도 있고 또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별들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약간씩 서로 어긋나는 방향으로 쭉 나아가다 보면 또 별이 우연히 비슷하게 같은 거리를 지나갈 때도 있거든요.
1: 네.
2: 그러면 이제 그럴 때 가끔씩 태양계에서 오르트 구름에 거의 닿을락 말락할 정도로 다른 별들이 쓱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1: 선을 넘을락 말락.
2: 맞아요.
1: 태양계의 선을.
2: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옷깃이 스치면서 네. 이제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는데
1: 네.
2: 예를 들면 오르트 구름은 가장자리에 있으니까 네. 그 먼 거리에서는 태양의 중력도 상당히 미약할 겁니다.
1: 그렇죠.
2: 근데 갑자기 그 주변에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또 다른 묵직한 별 하나가 쓱 지나가면
1: 네.
2: 이제 오르트 구름 천체들 중 일부가 그쪽 별로 넘어갈 수도 있고
1: 그 오르트 구름 천체는 그 아까 얼음 조각이라고 네. 하셨던
2: 그쵸.
1: 그런
2: 태양계
1: 것들이.
2: 가장자리에 있는 혜성들 중 일부가
1: 네네.
2: 이제 다른 별 제극에 끌려가면서 우리가 빼앗길 수도 있고
1: 그렇죠. 예.
2: 또는 그 별이 스쳐 지나가면서 예쁘게 안정된 궤도를 돌고 있던 소행성들, 혜성들의 궤도를 다 흐트려 놓아서 갑자기 태양계 안쪽으로 지구를 향해서 융단 폭격이 벌어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1: 아 그렇구나. 예전에 뭐 태양은 어디 뭐 성단에도 안겨있고 되게 홀로 있는 외톨이 별이라고 하셔서
2: 네.
1: 이렇게 다른 별이 근접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또 그런 경우도 있네요.
2: 네. 대표적으로
1: 네.
2: 그 이제 이런 태양계를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과거에 지나갔던 별로 제일 유명한 별 중에 하나가 숄츠의 별이라는 별이 있습니다.
1: 숄츠의 별? 별.
2: 네. 네. 그래서 이 별은 약간 음모론으로도 많이 활용되는 별이기도 한데 네, 네. 오래전에 이 별이 지구 근처를 태양계 근처를 지나가면서 네. 그때 이제 지구의 대멸종을 일으켰다. 갑자기 소행성들이 쏟아지게 만들어서 뭐 그런 약간 음모론의 주인공으로도 자주 활용되는 별이기도 해요.
1: 가까이 지나간 건 맞아요?
2: 맞습니다.
1: 그건 맞아요.
2: 이 별 네.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태양 그 은하계에서 우리 은하계에서 네. 수많은 별들이 어떻게 어느 방향과 속력으로 움직이는지를 잘 알고 있어서 네. 그 움직임을 거꾸로 추적하면 네. 이제 우리가 실제 각 별들이 과거에는 태양계에서 어느 정도 거리까지 접근했다가 또 멀어졌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추적할 수 있거든요.
1: 네. 근데
2: 숄츠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22광년 정도 거리에 있어요.
1: 22광년이요?
2: 네. 예. 근데 뭐 22광년이면 아주 멀진 않거든요.
1: 그럴 것 같아요.
2: 별치고는.
1: 예, 예, 예.
2: 근데 과거에는 이제 거의 우리 태양계의 오르트그룹 안쪽까지 다가와서
1: 예.
2: 태양으로부터 5만 AU.
1: 5만 AU?
2: 네. 그 정도면은 거의 한 0.5광년 정도 될 거예요.
1: 아, 0.5광년 정도까지 네. 근접을 한 거예요?
2: 오르트 와. 구름이 거의 다을락 말락할 정도까지 다 다가오는 거죠.
1: 예.
2: 그래서 한 7만 년 전에 태양계를 가까이 스쳐 지나갔던 별이라고 부르고 그 정도로 가까웠다면 아마 네. 그때 7만 년 전이면 우리의 네. 또 먼 조상들이 지구 어딘가에 살고 있었을 테니까 그들도 충분히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았을까.
1: 그러네.
2: 이런 생각도 해볼 예. 수 있습니다.
1: 7만 년 전처럼 가까운 과거는 아니지만
2: 네.
1: 오늘 이제 진짜 소개해 주실 별이
2: 네.
1: HD 7977이란 별인데
2: 맞습니다.
1: 이 별도 태양계에 근접해서 이제 다가왔던 모양이에요?
2: 맞습니다. 예. 방금 소개드린 숄츠의 별은 비교적 최근에 한 7만 년 전에 또 태양계를 잠깐 구경하고 간 별이라면
1: 네.
2: 방금 또 편집장님 말씀해 주신 HD 7977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밝혀진 사실인데요. 한 250만 년 전에.
1: 250만 년 전.
2: 네. 250만 년 전에 또 비슷하게 우리 태양으로부터 한 만 AU 안팎까지 접근을 했다가 멀어진 별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 만 AU까지 접근한 게 사실이면
2: 네.
1: 아까 숄츠의 별보다 더 가까이 맞습니다. 온 거네요.
2: 네. 예. 그래서 아마 정말 최대로 가까이 접근했다면 이게 워낙에 오래전에 지나간 별이다 보니까 예. 궤도의 오차가 좀 크긴 합니다.
1: 예.
2: 그래서 그 정말 가까이 지나갔다면은 뭐 한 3, 4천 AU까지도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1: 네.
2: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오차가 좀 적은 답을 찾아보면 한 만 AU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1: 네. 오늘은 HD 7977이 근접했을 때 태양계와 근접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것 같은데요. 그 오르트그룹에 있는 얼음 천체들, 그 소천체들의 궤도에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요인들부터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좋습니다. 예. 사실 우리 태양계가 우주 공간에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별 수천억 개가 원반 모형으로 모여있는 은하계 안에 멤버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2: 그래서 사실 태양계에게도 이 은하 자체가 가하는 중력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르트그룹은 태양계 가장자리에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태양이 붙잡고 있는 중력도 워낙에 작아요.
1: 그렇죠.
2: 오히려 태양계 바깥 그 수많은 별들, 은하가 통째로 가하는 외부의 중력 효과가 더 셀 수도 있는 거죠.
1: 그렇겠죠. 예.
2: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하에 의한 중력적 효과다라고 해서 은하 조성력이라고 합니다.
1: 은하 조성력.
2: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이런 외부의 방해가 없었다라고
1: 네.
2: 하면 그냥 혜성들은 이쪽에서 그러니까 앞쪽에서도 똑같이 날아오고 뒤쪽에서도 똑같이 날아오고 오른쪽 왼쪽 뭐 어디 할 것 없이 사방에서 똑같은 빈도로 날아와야 합니다.
1: 태양계를 향해서
2: 네 맞습니다.
1: 예, 예, 예.
2: 태양을 중심으로 했을 때 혜성들의 궤도 분포가
1: 네.
2: 뭐 어느 한쪽으로 그쵸 예. 치우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방으로 어느 뭐 방향성 없이
1: 네.
2: 아무데나 그냥 넓게 퍼져서 똑같이 동그랗게 둥글게 퍼져서 분포해야 되거든요.
1: 네.
2: 근데 이 은하의 조성력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2: 실제로 천문학자들은 어떻게 기대를 하냐면 네. 은하 조성력이 선호하는 특정한 방향으로 혜성들의 궤도가 더 많이 찌그러져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태양계 안쪽으로 쏟아지는 혜성들의 그 출발점 분포 역시 혜성들의 고향 그 위치 역시 사방에 그냥
1: 그렇죠.
2: 고르게 예. 분포하고 있지 않을 거다.
1: 은하의 분포에 따라서 더 강하게 끌어들이는 쪽으로 그 오르트 구름에 있는 혜성들도 더 끌려가겠죠.
2: 그렇죠. 네.
1: 그걸 실제로 뭐 관측을 해보기도 했습니까?
2: 그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26년에 그 천문학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수만 년을 주기로 아주 길게 찌그러진 궤도를 그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장주기 혜성들의 궤도 분포를 이제 비교를 해봅니다.
1: 네, 올해 비교해봤네요.
2: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혜성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쪼갤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역학적으로 브랜뉴한 혜성, 최근에서야 이 태양계 안쪽으로 날아오기 시작한 신입생들.
1: 신입생들.
2: 네, 그래서 네. 이거를 역학적으로 새로운 혜성이라고 이제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네. 얘네들은 그 궤도의 장 반경, 그러니까 긴 반지름, 타원 궤도의 긴 반지름이 한 만 AU를 훨씬 넘는 정말 길게 찌그러진 혜성들입니다.
1: 네.
2: 그러니까 이런 길게 찌그러진 궤도를 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오르트 구름에 잘 살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처음으로 태양계로 들어오기 시작한 애들이
1: 신입생이니까
2: 그렇죠. 예. 신입생이니까 그 먼 거리에서 태양계 안쪽까지 그려야 하는 궤도 자체가 길게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1: 네.
2: 그래서 이런 그 신입생 혜성들을 분류를 했고요.
1: 네.
2: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젊은 귀환 혜성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2학년쯤 됐다고 볼 수 있어요.
1: 네.
2: 그래서 첫 번째 신입생 1년차는 이제 한번 잘 돈 거예요.
1: 네.
2: 그리고 다시 또 다음 주기가 되었을 때 잠깐 태양계 바깥으로 잠깐 방학을 보내고 왔다가
1: 네.
2: 다시 또 다음 학기를 보내러 태양계 안쪽으로 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번에 처음 들어온 애들이 아니라 앞서서 한 바퀴 돌았고 이번에 다시 이제 안쪽에서 한 번 더 궤도를 돌고 있는 그런 선배 혜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다시 돌아온 애들이구나.
2: 네.
1: 예.
2: 그래서 얘네들은 당연히 신입생들, 이번에 처음 들어오는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줄어든 궤도를 그리게 되죠. 옛날에는 저 멀리서 처음 와야 되니까 그 길이 길어야 하지만
1: 네.
2: 이제 한 바퀴 돌고 다시 두 번째 바퀴를 돌고 있는 애들은 네. 훨씬 좀 쪼그라든 안쪽으로 작아진 궤도를 그리게
1: 이제는
2: 됩니다.
1: 이제는 태양계에 묶여서 좀 이렇게 작아진 궤도로 도는
2: 맞습니다.
1: 네, 그런 친구들이군요.
2: 네.
1: 예.
2: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태양계 오르트 구름 이 가장자리 천체들에게 그 영향을 가하고 있는 게 오로지 은하 자체의 중력, 은하의 조성력밖에 없다고 하면
1: 네.
2: 처음 들어오는 신입생 혜성이든
1: 예.
2: 아니면 한 번 돌고 다시 또 들어오고 있는 귀환 혜성이든
1: 네.
2: 어쨌든 비대칭한 분포를 가져야겠죠.
1: 그렇죠. 비대칭해야죠.
2: 네.
1: 예.
2: 근데
1: 네.
2: 정말 이상한 결과가 나왔어요.
1: 왜요?
2: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예.
2: 만약에 네. 그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1: 네.
2: 어떤 애가 더 많은 영향, 그러니까 이 은하의 조성력 말고 또 다른 외부 요인이 함께 섞여 있어서 숨어 있는 요인이 더 섞여 있어서 함께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누가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될까요?
1: 제 생각에는 그 신입생들이요.
2: 어떤 점?
1: 왜냐하면 더 바깥쪽 경계 쪽에 있으니까 더 외부와 좀 접촉을 잘 할 수 있고 또 멘탈적으로도 신입생들이
2: 네.
1: 아무래도 기도해야죠.
2: 아 뭔가 취약하고
1: 예, 노련미가 떨어지거든요.
2: 정말 놀라운 통찰력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로.
1: 네네.
2: 아, 사실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1: 예, 예, 예.
2: 직관적으로
1: 네.
2: 오랫동안 여행한,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린 그 선배 혜성들
1: 네.
2: 한 바퀴 돌고 또 돌고 있는 애들이.
1: 네.
2: 그냥 여행한 시간이 더 길 테니까
1: 네.
2: 그래서 여러 요인들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지 않았을까?
1: 아, 그렇네. 그 말도 듣고 보니까
2: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 네네네.
2: 근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1: 오!
2: 그러니까 두 번째로 설명드렸던 한 차례 앞서 들어왔다가 다시 한 바퀴 돌고 또 들어온
1: 네,
2: 선배 혜성들, 2학년 혜성들 이 친구들은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것처럼 그 한쪽으로 치우친 비대칭한 분포를 잘 그리고 있어요.
1: 그러면 은하,
2: 은하
1: 조성력의
2: 영향을
1: 잘 받고 그쵸, 있어요.
2: 예. 그대로 잘 보여주는 거죠.
1: 네네.
2: 근데 오히려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한 신입생들 있잖아요.
1: 네네.
2: 이 친구들은 은하 조성력의 영향을 안 받는 것처럼 되게 사방에 고르게 분포하는 그
1: 고르게 분포해요?
2: 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1: 은하 조성력의 영향을 안 받을 순 없을 테고.
2: 그러니까요.
1: 그러면 그 은하 조성력을 좀 방해하는 다른 요인이 있는 건가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신입생들한테는?
2: 이게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오히려 덜 직관적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1: 네.
2: 은하 조성력은 은하가 존재한 이래로 계속
1: 그렇겠죠.
2: 작동했을 거 아니에요.
1: 예, 예, 예.
2: 그러면 2학년들에게도 당연히 작동을 하고 있을 거고
1: 네.
2: 2학년에게 뒤이어서 또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신입생 혜성들도 똑같이 당하고 있을 텐데
1: 네.
2: 오히려 오래전에 들어와서 한 바퀴 돌고 또 들어온 이 선배 혜성들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1: 네.
2: 최근에 유입된 애들은 안 받고 있다는 거니까
1: 그렇죠.
2: 그러면 옛날에는 은하 조성력이 있다가 최근에 갑자기 사라졌다? 이상하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1: 어떻게 설명하죠? 그 등방하게 분포하는 그 신입생들.
2: 그래서 예. 이번에 천문학자들이 어떤 가설을 제안을 했냐면 오히려 아까 우리 편집장님이 너무나 뛰어난 통찰력으로 해석하셨듯이 옛날에 들어왔던 네. 우리 선배님들 때 시절에는 아직 은하 조성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은하 조성력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고 그때 라떼는 은하 조성력밖에 없어서 아, 예. 그냥 그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비대칭한 분포를 잘 보였던 거예요. 우리 선배님들.
1: 그 상태로 고여버렸어.
2: 그렇죠. 그 상태로 고여버렸어요. 예, 예, 예. 근데 갑자기 요즘 아이들, 요즘 예, 예. 후배들, 요즘 예. 것들이 들어오는
1: 예성들.
2: 그렇죠. 예. 얘네들은 이 은하 조성력 말고도 네. 또 다른 무언가의 영향을 함께 받았는데 그것이 우연하게도 은하 조성력의 효과를 지워버리는 반대쪽에서 다시 이 혜성들을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작동했을 거라는 거죠.
1: 아, 반대쪽에서 끌어당겼을 거다? 네. 그래서 말이 되죠. 네. 그게 뭘까요?
2: 이게 네. 그래서 뭘까 네. 생각을 해보니까 네. 천문학자들이 아, 숄츠의 별 같은 애가 하나 더 있었나 보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 신입생들이 한 차례 이제 입학하던 그 시즌에 네. 이 태양계 근처를 어떤 별이 지나가면서 얘네들의 궤도를 다시 고르게 약간 평탄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1: 그러니까 다 태양계 바깥에서 다른 별이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2: 네네 맞습니다.
1: 태양계까지 근접을 해서?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1: 그게 HD 7977입니까?
2: 네. 그래서 그 아~ 범인이 있나 정말? 유력한 용의자가 있나 예. 싶어서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태양계 주변 다른 별들의 움직임을 지금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추적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 각각의 별들의 속도를 쭉 거꾸로 따라가서 유력한 범인을 찾아본 거예요.
1: 네.
2: 그랬더니 이제 HD 7977이 네. 지금으로부터 한 250만 년 전에 꽤나 가까운 거리에서 지나갔었고 딱 그때 지나가면서 네. 250만 년 전에 딱 휘젓고 지나가면서 그때 이제 신입생들의 일부가 발랑 까졌고
1: 그렇죠.
2: 그래서 그 발랑 까진 신입생들이 이제 이런 이상한 궤도를 그리게 되었다.
1: 골고루 분포하는.
2: 네, 골고루 등방하게 분포하는 궤도를 그리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1: 250만 년 전에 그랬던 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지금 관측했을 때 그게 뭘 아직도 그러고 있나요?
2: 이게 너무 예. 좋은 질문인 게요.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숄츠의 별이랑 네. 오늘 소개해드린 그 HD 7977이랑 비교를 하잖아요.
1: 네.
2: 그러면 오히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인들의 입장에서는 250만 년 전에 지나갔던 이 첫 번째 별이 더 위험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1: 더 위험하다?
2: 네. 왜냐하면 그 먼 거리에 머물고 있는 오르투구름 가장자리 얼음 조각들이 이제 잠깐 흐트러져가지고 이제 안쪽으로 날아오게 될 텐데
1: 네.
2: 그 날아올 때 걸리는 시간이 대략 200만 년 단위거든요.
1: 아, 그 시간이 200만 년이에요? 네. 아, 그럼 얼추 오히려 지금이랑 맞아지는 거네요.
2: 그렇죠.
1: 타이밍이.
2: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던 고향집에서 네. 이제 입학하는 이 대학교로 네. 오기까지 걸리는 네. 그 여행 시간이 200만 년인 거예요.
1: 아, 그 얼음 조각이 떨어진다는 게 결국 혜성 같은 거잖아요.
2: 맞습니다.
1: 아, 그게 그럼 지금 더 많이 보일 수가 있겠네요.
2: 맞아요. 그래서 이제 슬슬,
1: 네, 슬슬.
2: 이 네. 앞서 250만 년 전에 지나갔던 별의 네. 영향이 네. 이제 조금 나타날 수 있다. 아. 이런 생각 해볼 수가 있는
1: 거죠. 반대로 숄츠의 별이 근접했던 건 7만 년 전이니까
2: 네. 아직 한참 남은
1: 그 영향을 우리가 보려면 한참 더 기다려야 되는 거고.
2: 네, 맞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네.
1: 이건 무슨 얘기죠? HD 7977이 오르투구름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도 영향을 줬다고 하던데요.
2: 아, 맞아요. 예.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르투구름은 아직 관측으로 실체를 확인한 적이 없는데
1: 네.
2: 단지 그 궤도 분포를 가지고 태양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퍼져 있을 건지 그 안에 개수가 얼마나 될지를 유추만 하고
1: 그렇죠.
2: 있는 거예요.
1: 예.
2: 근데 이제 이번에 HD 7977이라고 하는 별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럼 250만 년 전에 얘가 지나갔을 때 앞으로 얼마나 많은 혜성이 떨어질지 또 지금까지 날아왔던 장주혜성들의 분포가 어떤지는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비교해 본 거예요.
1: 네.
2: 그랬더니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정말 그 별이 지나가면서 평상시보다 현재 혜성들이 한 두 배 이상 많이 쏟아지고 있는 특별한 시기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라면
1: 네.
2: 평상시에는 덜 떨어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그렇죠.
1: 그렇죠.
2: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별을 몰랐을 때에는
1: 네, 네.
2: 그냥 원래 지금 떨어지고 있는 혜성들의 빈도가 평상시인 줄 알았던 거예요.
1: 그렇죠.
2: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쏟아지고 있는 이 양이 뻥튀기 된 양이었다는
1: 거예요. 보정을 해줘야죠, 그러면.
2: 그러면은 평상시가 아닌 거니까
1: 네.
2: 다시 평상시 수준으로 보정해서 오르투구름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1: 네, 네.
2: 그러면 옛날에는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그게 정상 수치인 줄 알고 아 이렇게 많이 쏟아지고 있다면 오르투 구름은 이렇게 거대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정상 수치가 아니라 뻥튀기 수치였으니까
1: 줄여야겠네요. 맞아요. 오르투 구름 규모를
2: 다시 줄여야겠죠. 아, 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오르투 구름의 규모나 얼음 조각의 양이 한 절반 가까이 줄 수도 있다. 쪼그라들 수도 있다라고 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1: 아 그러네요.
2: 네.
1: 알겠습니다. 250만 년 전에 태양계를 근접 방문했던 별. 아, 참 신기한 얘기인데요. HD7977이라는 별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HD7977처럼 별의 이름엔 보통 일련 번호가 붙는데요. 재밌는 건 천문학자들이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별 목록, 성표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같은 별이어도 성표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리우스의 경우 성표에 따라 뭐 큰 개자리 알파성으로 우리가 부를 수도 있지만 HD48915로 불릴 수도, HR2491로 불릴 수도, HIP32349로 불릴 수도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 개인에게 부여된 어떤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가 또 각각 다른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 시리우스, 베텔게우스, 북극성처럼 이런 고유 이름을 가진 별은 극히 드물다고 하니까 인간의 기준에서 보면 그 별들은 나름 또 축복을 받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총각무 열무 풋배추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번대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해오름 북어채 개당 12불 99, 해오름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아주 반가운 얼굴이 함께했습니다. 미국에서 왔어요.
3: 미국에서.
2: 근데 한국 사람보다 더 구수한 매력이 있는 일명 서방이라고도 불리는 크리스존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크스방 크리스 존슨이라고 합니다.
3: 아니, 크서방 제가 참 아끼는 동생인데.
2: 아끼진 않고 애껴요.
3: 아끼진 않아. 애껴.
2: 애껴.
4: 한국말도 잘하신다.
3: 크서방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저랑도 기독교 연예 합창단도 같이 하면서 멤버로서 굿TV 방송 나오니까 너무 반갑네요.
2: 아니, 제가 여기 있게 된 이유가 선정 누나 덕분이에요.
3: 아이고.
2: 선정 누나가 잘 꽂아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빚만 지고 평생 빚지다가 죽겠네요. 제가.
3: 아니, 근데 그 서방이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많대요. 아니, 근데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2: 그 계기가 그냥 제가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자연스럽게 외국인들도 만나고 한국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살다가 북한 사람들 좀 접할 일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뭐 밥자리도 하고 같이 뭐 영화도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북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우리 억양 좀 다른 사람도 있었고 완전 서울 말만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북한 출신이구나 알게 되고 한 명씩 이렇게 늘어나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 좀 가지게 되고
3: 그 본인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타지로 와서 약간 고향을 그리워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북한 분들도 이제 왔으니까 남한으로 남아있는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북한에 약간 그리운 마음도 그런 게 약간 동질감이실 것 같아요
2: 맞아요 오히려 더 잘 말이 더 잘 통할 때가 있어요 북한 사람이랑
5: 잘 나오셨어요
2: 그러니까요
5: 사실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은 서방 국가들 좀 적대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특히 미국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2: 아, 예. 잘합니다.
6: 아니,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2: 아, 여기 신체의 특징 하나 짚고요. 네. 뭐라고 해요? 코가 크니까 코쟁이.
3: 코쟁이.
2: 네. 제일 먼저 들었던 게 이 촌면인데 미제식 양이.
7: 양키놈.
2: 미제는 알겠지. 저 미국 그거 제품. 뭐 제품도 아니고 사람인데 미제 승냥이. 승냥이는 좀 생소했어요. 그 말이.
4: 와, 그러니까 인간의 탈을 쓴 승냥이라는 거죠. 예, 늑대.
2: 늑대.
4: 예. 그러다 보니까 양코백이 미국놈 막 그러고 뭐 철천지 원수 한 하늘을 이거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우리가 대를 이어가면서 싸워야 돼. 맨날 미제를 몰아내고 저국을 통일하자 이거를 부르면서 살다 보니까 미안해요. 북한에 있을 때 결국 그렇게 봤다 보니까 Our sworn enemy 그랬는데
2: Sworn enemy.
4: 근데 나 이제는 오빠고 enemy 아니에요.
2: 이제는 friend.
4: 지금 프렌이고 와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막 북한에서는 뭐 아기들 우물에 빠뜨려 죽이고 뭐 통나무에 쳐져 죽이고 와보니까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6: 아니 진짜 주님 안에서는 다 모두가 친구죠. 그렇죠? 오늘 또 우리 크리스가 같이 또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 우리 새로운 가족이 또 한 분 계셔서 또 소개시켜 드려야 되니까 우리 김유아 씨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8: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고향이 양강도 삼지연이군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017년도에 자유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또 이렇게 전문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안보 강의,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알리는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5: 대리 안보 강의를 하러 다니시면 반응이 좀 어떤지 궁금하고요. 사실 뭐 우리나라 학생들이 안보 강의를 들었을 때 북한에 대한
3: 잘 모를 텐데.
5: 그러니까 얼마나 알고 있는지.
8: 아시는 분들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일부분이고 그 밑에 깔려있는 북한 주민들의 실상은 더 참혹하죠. 네.
6: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세요. 학생들한테.
8: 네, 얘기하고 있는데 애들이 엉뚱한 질문할 때도 굉장히
6: 어떤 질문?
8: 저는 초등학교 갔는데 학생이 했던 질문이 뭐라고 하냐면요. 김정은이도 사람처럼 이렇게 대소변을 버냐.
3: 어머.
8: 그래서
3: 남한의 초등학생이 네, 그런 말을 해요.
8: 네.
6: 북한도 아니고.
3: 그러니까.
5: 잘 모르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3: 맞아요. 그러게요. 아니 우리 유아 씨가 네. 2017년도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럼 벌써 8년.
9: 네.
3: 꽤 됐습니다. 네. 유아 씨는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8: 네. 북한에 있을 때 1호 제품 공장이라는 데서 일을 했거든요.
6: 여기, 1호 제품?
8: 네, 1호. 북한에서는 김씨 일가를 1호라고 합니다. 1호. 1호 제품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다 네. 유기농입니다.
3: 걔들은 유기농 못 보는
8: 거예요? 당연하죠. 걔들은 오래 살아야 되니까요. 만 20강 해야 되잖아요.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 비닐하우스로 관리를 하는데 누구나가 들어갈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신체 검사를 해야만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월급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월급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다 보니까 생계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3살부터 저는 살겠다고 가진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네, 12살 때 할머니가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3: 아이고.
8: 네, 굶어서 돌아갔는데 빨래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어차피 막 그 벌레 이나 썩이나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사람이 신체가 식으면서 막 벌레가 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13살 나이 나도 죽으면 저렇게 되겠네. 죽으면은 짐승이 돼버리네. 이 생각해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골목골목 사거리 골목에 앉아서 까까오 사십시오. 까까오 사십시오.
10: 까까오라고 사셨구나.
8: 그러니까
6: 까까오가 뭐예요?
8: 아이스크림.
6: 아이스크림. 네.
10: 아이스크림도 아니에요. 그냥 얼음에 탁 넣어서 사카딘 넣고 이게
8: 슈가. 우리나라 슈가를 넣고 이게 떡 얼려서 파는데 처음에는 아이스크림 까까오 장사를 할 때 냉장고 네. 얼려가지고 만드는 집들이 있는데 저한테 안 주셨어요. 너무 짜꼬마고 진짜 먹지 못해가지고 진짜 절에다가 이렇게 호박을 끼워놓은 것 같거든요. 그냥 믿음이 안 가니까 안 주시더라고요. 사정을 했어요. 엄마가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믿어서 좀 해달라고 하니까 전날에 10개 주시는 거예요.
6: 아유, 다행이다.
8: 근데 10개를 20분 만에 다 팔았습니다.
3: 그거 하나가 얼만데요?
8: 그때가 기억이 잘 안 나요.
10: 5원에 사 먹었던 것 같아요.
8: 5원, 10원에 했던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5원에 10개면은 겨우 50원 버는데.
8: 20분 만에 다 팔 수 있던 그 이유가 너무 조그마잖아요. 지나가는 어르신들이 불쌍하게 생각하죠.
6: 그 와중에도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8: 그래서 하다가 한 17살부터는 또 살아가야 되니까 국경을 넘어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저 이 북한 생활을 얘기하려면 하루가 모자라요.
3: 모자라서
8: 너무 배고파서 허덕이니까 아버지는 자식들이 불쌍하니까 쥐고기를 먹인 거예요.
6: 쥐고기?
9: 근데 처음엔 쥐고기.
6: 쥐?
8: 네, 그래 쥐고기도 먹다 17살 학교 졸업하고 밀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6: 아니 제가 이 오자유어를 하면서 듣는 그 어려움들, 고통들 정말 많이 들어보면 얼마나 진짜 고생 정말 많이 하시는구나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건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10: 근데 이제 네. 13살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의 13살 얼마나 작은 줄 압니까? 너무 마르고 정말 작아요.
8: 그러니까 정말 젓가락에 호박 얹혔다는 게
10: 그거예요.
8: 그 표현이 네. 본인이 그렇게 마르고
10: 작고
8: 전 모든 사람이 다 그 모습이었어요.
6: 그러니까 저도 영상에서 네.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분명히 저 얼굴을 보면 아, 한 10살, 11살 됐겠구나 근데 그 18,
10: 맞아요.
6: 19살 맞아요. 이러니까 네. 우리가 엄청 놀란 거예요. 네. 그리고.
10: 근데 뭐 쥐고기도 없어서 못 먹는데요. 뭐.
6: 그러니까
10: 좀 안타깝지.
6: 아니 뭐 저 크리스 얼굴을 보면 정말 저렇다고? 뭐 그럴 수가 있지? 막 이런 표정이에요.
2: 북한 분들 많이 만나뵀는데 쥐꼬치는 좀 네, 해맑은 얼굴이었는데 이런 네. 되게 슬픈 사연.
3: 그러니까
8: 밝게 살아가려고 노력해. 북한 했을 때 웃음이란 게 없었거든요. 웃어본 적도 없고 뭐 누가 농담을 해주면은 농담을 받을 그런 경황도
3: 여유가
8: 없었어요.
3: 예,
8: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6: 그러니까.
8: 주변이 다 그냥 시끄러운 거예요.
2: 아니 저는 대단하십니다. 일단
3: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 관심 있었어요?
2: 한국 관심 가지게 된 게 또 운명이었어요.
3: 오.
2: 학교 다니다가 한국 친구 만났는데 네. 그 친구 엄마가 막 된장찌개 먹게 해주고 그 된장찌개도 얻어먹고 뭐 김치찌개도 얻어먹고 그
10: 맛보고
2: 너무 맛있는 거예요.
3: 어머,
2: 맛있어.
10: 원래 그 소방이 될 팔자네.
2: 아, 그 팔자였나 봐요, 진짜. 아니, 어떻게 한 입에 어떻게 마실 수 있지?
6: 그러니까.
2: 전혀 한국에 대한 생각 별로 없었고 관심 그렇게 크게 없었죠.
6: 네.
2: 밥만 먹기 전에.
6: 네, 밥 먹기 전에.
2: 여러분도 이런 정신 없는 생활 하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이란 나라 좀 듣게 된 계기 뭔지 아니면 원래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또 저랑 다를 수도 있으니까.
8: 네, 저 북한에 있을 때 중국이랑 밀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처음부터 한국을 안 건 아닙니다. 중국으로 밀수를 하면서 처음으로 접한 게 중국 문화를 접했습니다. 네, 중국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진짜 삐걱번쩍하고 중국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처음에요, 쇠덩이를 하나 주더라고요.
6: 쇠덩이요?
8: 예. 네. 메모리 칩이 쇠잖아요.
6: 쇠덩이.
8: 쇠덩이. 요 안에 보면은 네. 너네가 싫어하는, 조선이 싫어하는 남조선이란 나라의 모든 것이 있으니까 보라 하더라고요. 야, 너 지금 난 놀리니야? 철덩이 안에서 사람이 어떻게 나오니? 막 이렇게.
2: 마음이 됐구나.
8: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네. 넘어가면은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지 말라고 당국에서 엄청 통제를 하거든요. 예, 사람이에요. 뇌는 하지 말란 쪽으로 빠져요.
10: 맞아.
8: 네. 이상해. 그래가지고 과연 저 쇠덩이 안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단속을 할까 하고 봤습니다.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6: 아 그냥 뭐.
8: 예, 쇠뇌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6: 얘기구나.
8: 예, 안 믿었고요. 그러다가 자꾸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뇌가 가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과 사회주의 국가라는 북한을 비교하게 됐습니다. 비교하면서 내가 자유롭게 살려면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댔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북한에서 너구리 라면을
6: 너구리 북한에서 우리 한국 라면을 드셔보셨어요?
8: 그 어떻게 먹어봤냐면요. 저희 삼지연이 6.18 돌격대라고 전국에서 와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11: 네, 갔었어요.
8: 아, 진짜?
11: 네.
8: 네. 아, 우리 다음에 만나서 네. 많은 얘기 합시다.
10: 몇 살인데 가지?
11: 저 그때 21살.
6: 어릴 때네.
8: 사람이 인산 인해를 잃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6: 네.
8: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엄청 해줬습니다. 대한민국 적십자사 쌀이 40kg
6: 들어오고,
8: 예, 그 다음에 라면도 들어오고요, 네. 시멘트도 들어왔어요. 그 삼지연 씨가 우리나라의 도움으로 1도선 도시거든요.
10: 네. 그런데
8: 그 노구리 라면 있잖아요. 지역 사람들한테 준 게 아니고 돌격대원들한테 보상금으로 줬어요. 근데 그것도 지휘부 사람들

0: 엄마를 지고 가서 물물 교환하고 가져왔는데 와, 6.25 전쟁 난리도 아니었겠죠? 아니, 근데... 아빠 엄마가 싸우는데.
1: 아 진짜요?
0: 네.
1: 땡구리 라면 말고
0: 네.
1: 또 뭐 드셔봤어요?
0: 그 다음에 막대 커피.
1: 그 막대 커피
0: 한 잔만 먹어봤습니다. 믹스 커피.
1: 아, 네.
0: 믹스 커피. 그것도 먹어봤어요. 최고의 뇌물.
1: 그렇죠.
0: 맞아요.
1: 그렇죠.
0: 네.
1: 아니, 네. 북한에서 땡구리 라면도 드시고 막대 커피도 먹었으면 네. 괜찮게 사신 거잖아요. 솔직히.
0: 그 한번부터는 괜찮아요. 제가 밀수를 하면서.
1: 네. 한 번도 못 맛본 사람이 있는데.
0: 밀수를 하면서. 네.
2: 하시면서 네. 조금 괜찮아요.
1: 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을 결심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0: 아우, 중국을 수없이 수만 번을 다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 아. 지역에서는 중국 다니는 사람들을 자기들끼리 호칭이 있습니다.
3: 뭐라고 해요?
0: 비공식 방문자들.
3: 비공식 방문자들. 방문자들.
0: 비공식 방문자들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장군님은 매일 중국을 다니지 못하는데 우리는 비공식적으로 매일 왔다 갔다 한다.
4: 장군님보다 더 많이
0: 갔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4: 세상에.
0: 근데 어느 날 여름철은 그나마 밀수가 활성화할 수 있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어려워요.
5: 추우니까.
0: 아니, 추운 거는 그나마 참을 수 있습니다.
3: 얼어요.
0: 아니요.
3: 그럼요.
0: 눈이 쌓이다 보니까 눈길을 걸어가면 그 길 따라 꽃옷이 보이브가 따라오거든요.
2: 가자고.
0: 그렇죠. 여름철 같은 거는 숲이 우거졌기 때문에 찾을 수도 없고 되게 수월해요. 근데 겨울철에는 발자국 따라오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에 들어와서 다 일을 합니다. 중국에 일을 들어와서 제가 한 몇 개월 일을 하다가 딱 나갔는데 보이브에서 백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 백호.
0: 백까지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백호라고 합니다.
3: 백호 아니고? 오늘 많이 배웁니다. 백호. 네.
0: 백호라고 하는데 중국에 있다가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스파이가 벌써 알려버린 거예요. 엄마가 밖에 있다가 저기 백호 온다 빨리 숨어라 해서 숨었던 것이 북한은 집집마다 북 밑에 돼지를 기르거든요.
3: 부엌 밑에서
0: 짐승이랑 같이 삽니다. 예, 네, 같은 집 안에서
2: 부엌 밑에 돼지를
0: 그래가지고 돼지우리 안에 들어갔는데 돼지는 이렇게 뚜지는 습성이 있잖아요. 막 제 옷을 뚜지면서 꿀꿀꿀꿀 막 날 그걸 딱 보는 순간 나 진짜 돼지보다도 못하구나. 빨리 떠나야지.
3: 돼지를 보면서
1: 그렇죠.
3: 그러니까
5: 사실 근데 또 한국에 오셔서 믿음 생활도 시작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탈북 여정을 되돌아 봤을 때 아,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0: 네,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탈북할 때 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4: 네, 그거 올 텐데.
3: 아니, 들고 올 수가 있어요?
0: 역시. 자, 봐요.
3: 네.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인간이거든요. 네. 특히 북한은 더합니다. 같이 오다가 잡히면은 적쳐요. 안 불고는 못 견딥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람을 데리고 갈 기면 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떠났어요. 네. 여 염소는 너자 떠들었을 것이다. 생각이 기막혀요. 아주 그냥.
3: 염소가 또 풀만 먹으면 되잖아요.
0: 그리고 그렇죠. 내가 메고 가지 않아도 돼요.
3: 그렇죠.
0: 풀고 가면 돼요. 그렇게 하고.
4: 근데 걔네들 자꾸 울 텐데.
0: 근데 밤이 내 염소가 굉장히 겁이 많아요.
3: 아.
0: 웬만해서 밤에는 울지 않습니다.
4: 뭐 진짜?
0: 압록강 쪽 길 보면 구불구불 하거든요. 압록강을 딱 건넜는데 저 앞에 커브길에서 자풀빛이 쫙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 연방대 요놈 새끼들이 또 지금 오늘 순찰하러 올라왔구나. 그래서 피해야겠다고 피해서 숲속에 들어갔는데
4: 염소하고
0: 일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서나 안 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얘들이 그 자리에 딱 차를 세우고 숲에 지금 전지 쫙 붙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4: 근데
1: 어머
4: 어떡해.
0: 무서우니까 우리가 뭐 무서우면 아무거나 이렇게 붙잡는 습성이 있잖아요. 염소라는 걸 깜빡했습니다. 양 옆구리에 끼고 얼마나 힘주고 눌렀는지 얘들이 죽을 만큼 우는 거예요. 막 목소리가 안 나가지고
2: 염소인지 까먹고
1: 울면 안 되는데
0: 까먹었어요 저. 막 이렇게 하고
1: 그러니까
0: 안고 있었는데 염소가 삐매 하니까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변방대가 울면서 총부리를 딱 겪고 있는데 와 중국말 뭐라고 하는데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거든요. 저도 북한말로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걔들이 살려줄 것 같아요. 차에 타라는 거예요.
4: 그만 어떡해.
0: 아 죽었구나 하고 차에 타면서 북한에서 하나님 교육 한 번도 안 시키고요. 하나님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자마자 하나님 어머. 제발 살려주세요.
1: 어머.
3: 아 바로 기도.
0: 하나님 어머.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진짜 이거 타고 가면 죽습니다라고 했는데 쫙 가다가 차가 시험을 갔죠. 시험에서 내리래요.
3: 왜?
0: 내리래요.
4: 왜?
0: 내리면서 거기 책임지고 왔던 사람이 저한테 중국 돈 300위원인 거 주면서 가래요.
4: 어머나.
0: 염소는 자기네가 가지고.

0: 어.
1: 아, 중국 돈 300원을 주는 거예요.
2: 아, 샀어요? 염소를?
0: 싸게 네. 산 거지 뭐.
1: 그래, 가요. 저도 그, 지금 그게 아이러니.
3: 아직도 모르겠어요.
1: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입니다. 그 간절한 상황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자체가 찾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0: 중국 사람들이 북한에서 넘어오는 거, 돼지, 뭐, 염소 이런 거 엄청 좋아한대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이 그거 약으로 쓰려고.
2: 그래. 약으로 쓰려고 염소.
0: 하고 그냥 나는 가져가도 별 쓸모가 없잖아요, 걔들 입장에서.
1: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의 방법이야.
0: 그래, 방법이야. 네. 염소를 데려가게 네, 한 거지.
1: 유아 씨 가족들을 신뢰하지만 아직 북한에 계신 거죠?
4: 가족 얘기를 하면 항상 지스러운 마음이 웅놀이가
1: 네. 연락이 좀 되세요?
4: 네, 1년 반 만에 제가 연락을 어렵게 진짜 어렵게 했거든요. 네. 돈을 써가면서까지 사람 찾았는데 네. 어머님이 저 때문에 감옥 생활을 하고 나오셨더라고요. 너무나도 지스러운 거예요. 솔직히 엄마 잘못도 아니고 제 잘못도 아니고 그렇죠. 북한 당국이 잘못인데 자기네 잘잘못을 개개인한테 넘긴다는 게 막연한 일이거든요. 어머님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좀 살아가는 데 보탬이 되라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셨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귀신 돈을 보내지 말래요.
2: 왜요?
4: 감옥에 가서 그만큼 죽을 거비를 겪었다는 겁니다. 어머니 연세가 70세가 넘으셨거든요. 아이고, 할머니가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네. 할머니가 감옥에 들어가셨으니까 북한에서 감옥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개나 고양이는 진짜 사람 북한 사람들보다 더 한 사랑을 받으면서 커요. 개 내 집보다도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입에 담기 힘든 말을 담으면서 막 고문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엄마가 감옥 생활을 하시면서 느끼신 게 있겠죠. 맞아 죽으나 굶어서 죽으나 두 가지 선택입니다. 차라리 나는 굶어 죽는 게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5: 돈을 갖다 벌리면
4: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냥 그쪽에서 너만 행복하게 살아라. 저는 그래 보내도 걱정이고 오늘 안 보내면 굶어서 돌아가실까 봐 그냥 지금 사는 게 겉모습은 진짜 행복해 보이지만은 이 안에는 진짜 제가 들어앉아가지고 어디 가서 네, 네. 말을 네.
2: 사실 그 예전만 해도 이렇게 탈북할 때는 좀 수월했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뭐 힘들지만 근데 지금은 그게 좀 많이 막혀 있잖아요.
4: 네. 그러니까
2: 지금 가족들을 데려오기가 좀 힘든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4: 제가 올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가족에서 한 명이 떠나면 나머지 가족은 그냥 감시만 했거든요. 아유. 근데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로는 가족에서 한 명만 떠나면 나머지는 어디 가는지도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데려가려고 하면은 통째로 다 데려가야 돼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이 7명입니다. 그런데 두르는 금액대가 또 어마어마해요.
6: 아, 그러게요.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3: 그러게요.
4: 1인당, 예. 1억을 달라 하거든요.
2: 1인당 1억?
1: 1억. 그러면 7명이면 7억.
6: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고요.
4: 포기를 한 상태. 못하죠. 그래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0: 근데 7억을 써도 온다라는
4: 그렇지. 안전성이 없죠.
0: 1억 대도 안 하니까. 네.
1: 아니 여기 계신 우리 지철호 씨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요즘에 탈북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때요?
7: 일단은 그게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그런 감시도 심각해지다 보니까
3: 중국 자체에서요? 네.
7: 그래서 일단은 사람이 이동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환경이나 인적인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일단 물리적인 환경으로는 다 철조망을 쳤고 지뢰를 깔았고 그리고 CCTV를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렵고 그리고 또 인적 그런 환경이라고 했을 때는 북한에 그 국경 경비대가 있어요. 이 한 사람이 탈북하는 것을 방조를 했거나 본인의 그 부주의로 인해서 폭포를 쳤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출당 생활재대 그리고 그 가족까지 탄광에 끌려가야 될 수 있는 정도로 너무나도 가혹하게 그 사람들의 강제적인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비대도 돈을 받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돈이라는 건 씹어먹으면 끝이지만 본인의 삶을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요걸 또 거간하는 브로커들도 진실된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 중에서도 또 사람을 못 믿어서 사기당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1: 다속적
7: 중국에서는 또 중국대로 AI로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톨게이트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이 얼굴을 찍히면서 신상 정보가 떠요.
3: 다 인식이 돼서
7: 네.
3: 다.
7: 그래서 솔직히 저도 뭐 북한에서 아빠가 전에 뭐 나오다가 돌아가셨고 뭐 고문도 당하셨겠지만 지금은 솔직히 아빠한테 미안하지만 그렇게 돌아가셔서 있은 게 낫지 않았을까.
2: 차라리.
7: 지금 계셨다면 도움을 주고 모셔 오기도 힘든 상황이고 또 못 모셔오면 못 모셔온 대로 그런 불효의 마음.
0: 맞아요.
7: 네, 이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눈물이 흐르고. 네.
1: 아니 철호 씨 말 들어보니까 네. 진짜 지금 수억을 줘도 탈북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다른 루트의 탈북길이 열리길 우리가 기도해야겠어요, 정말로. 예. 네.
2: 얘기를 직접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3: 아니, 이 탈북 스토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다 들었다 생각할 법한데 매번 새롭게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놀랍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1: 완전 생생하죠.
3: 긴장했어요.
1: 오, 어머, 같이 마, 같이
3: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0: 들을 수 있어요?
3: 이 영수 얘기 엄청 생생하게 들렸어요. 잊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0: 100점 만점. 리스닝 100점 만점.
5: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매번 들어도 새로워요, 그죠? 새롭고 참 놀라운 이 탈북 이야기인데 우리 이야기 또 나눠주셔서 너무나 유아 씨한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가 또 우리 유아 씨의 앞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족 크리스, 김, 유아 씨 함께 한 시간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남북극장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북극장 나와주세요.
8: 왔다. 선정이 너 왔어. 너 아침 일찍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너 아침에 뭐 타고 왔니?
1: 아니, 나 당연히 11호차 타고 오지.
0: 11호차.
1: 튼튼하잖아.
8: 그렇지. 11호차 아주 튼튼하잖아. 튼튼해. 근데 너 요즘에 그 크리스랑 부쩍 좀 친해진 것 같아. 내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뭐 치즈 군빵을 서로 이렇게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니까 요즘 다시 그렇게 관계가 좋아진 거야? 친해진 거야?
1: 아니, 내가 크리스를 좀 오해한 게 있었더라고. 그래서 치즈 군빵을 먹으면서 이게 오해가 풀렸어. 그래서 다시 베프가 됐지. 내가 애끼는 동생인데.
8: 그럼 내가 널 딱 보니까 북한이랑 러시아가 떠올라.
1: 왜?
8: 북한이랑 러시아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뭐 북러 동맹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가 많잖아. 근데 점점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게 우려가 되는 거야.
1: 왜?
8: 우리가 이 통일이 점점 멀어져. 그런 느낌이
1: 들어. 안 돼, 안 돼. 통일만은 지켜야 돼. 절대 통일만은 지켜야 돼. 그러면은 북한과 러시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볼까?
8: 궁금하지?
1: 좋지.
8: 그래서 내가 준비했잖아. 북한과 러시아
9: 둘 사이에 무슨 일이? 빠밤.
0: 어느 빠밤은 다르네.
5: 잘 봤습니다. 크리스 어때요?
3: 아, 너무 즐겁게 네. 활기차게 잘하시네요.
5: 활기차게 잘해. 우리 시그니처예요 이게.
3: 저 이름도 거기 언급해가지고.
5: 그러니까.
3: 깜짝 놀랐어요. 아, 사이가 서먹서먹해졌다. 이거 실제 사이인 줄 알고 네. 좀 긴장됐어요.
5: 아니.
1: 몰입을 엄청 하셨네.
5: 그러니까. 자, 오늘 남북극장에서 보셨듯이 북한과 러시아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알아보기 전에. 꽁트 대산에 있는 그 북한말이 어떤 것인지 네. 또 먼저 알아봐야겠죠. 자, 혹시 눈치를 채셨나요?
1: 저는 전철이 11호선이 있나요?
5: 11호선?
1: 나는 11호차라고 해서
5: 11호차.
1: 전철
0: 11호선. 3호선까지 밖에 없어요. 평양에.
5: 평양에?
0: 네네.
1: 11호차가 뭐예요?
7: 11호차. 11호차라는 건 이동을 할 때,
5: 이동할 때.
7: 네, 일단은 첫째로 도로가 안 좋고 기름이 없고
5: 기름도 없어요.
7: 차가 달리기 힘든 구조잖아요.
5: 그렇죠.
7: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직접 다리로, 두 다리로.
5: 두 다리로?
7: 그런
5: 왜, 왜? 왜 두 다리인데?
0: 11이잖아요.
5: 아, 다리 하나하나 11호?
7: 이게 단점은 육체적으로 많이 필요한 것. 네. 그리고 장점은 산길을 갈 수 있어요. 질러 가다 보니까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네.
5: 11호차 괜찮은 차인데요?
8: 좋네, 11호차.
7: 네. 그래서 북한의 산들 보면 한국과 다르게 네. 골짜기마다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다녀서. 네. 그래서 그걸 등짐을 30kg, 50kg짜리 짐을 메고 네.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 고개가 또 눈물의 할딱 고개입니다. 네. 할딱 하면서 그 고개를 넘어서면 또 내리막이 있고
8: 우리는 헐떡헐떡인데 거기는 할딱할딱이에요. 할딱할딱. 숨차다고.
0: 헐떡보다 더한 게 할딱이야.
5: 할딱이야.
0: 진짜 숨 넘어가기 직전. 너무 가슴 아픈 거야.
5: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하나 들어봤는데 뭐
1: 치즈 군빵.
8: 치즈 군빵.
3: 아, 군빵? 건빵이요?
5: 뭐, 크리스 뭐 먹은 것 같아요? 치즈 군빵?
3: 군대 많이 다니니까 네, 건빵 군대. 좋아하잖아요. 건빵.
0: 건빵. 오.
3: 북한식 건빵 치즈 추가.
5: 치즈 추가.
0: 아, 진짜 보인다.
5: 사람들이 보시고는 에이 말도 안 되는.
0: 군대에 치즈가 어디 있어요?
5: 그러니까.
3: 원래 아. 치즈 영어 말이긴 한데 영어 안 쓰는 줄 알았더니.
5: 그러니까.
3: 이거 무슨 모순인가 했다.
0: 그랬다. 그랬다.
5: 진짜. 자,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치즈 군빵.
0: 어느 지역마다 이게 쓰는 게 다르겠죠. 근데 치즈 군빵이나 뭐 빠다 군빵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드셔본 적은 없는데.
5: 빠다 군빵. 네. 네네.
0: 근데 제가 이제 평양에 갔을 때 이탈리아 식당을 아버지가 데려와서 가봤어요. 네네. 근데 피자를 삐짜라고 써놨더라고요. 삐짜.
10: 네.
0: 네. 그리고 이탈리아도 이탈리아 이렇게 써놨고. 네. 스파게티 막 이런 식으로 써놨고. 그래서 아마도 네. 이 영어를 찾아보다 보면 빠다 군빵, 치즈 군빵 이렇게 나오나 봅니다.
5: 덕분에 또 북한 말을 또 재미있게 또 알게 돼서 아주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치 절친. 그죠? 아까 베프라고 했는데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번 움직임에 어떻게 대비하면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이번 움직임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은 예로부터 미국 최대의 적국이라고 다 여기잖아요. 그렇죠? 러시아와는 또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북한에서 과연 러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듣고 배우고 있는지 궁금하죠?
2: 네, 궁금해.
1: 궁금합니다.
2: 궁금해요.
1: 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 드라스비지 라스비도 아니야. 드라스비지 라스비도 아니야.
1: 네, 예.
3: 드라스비지 라스비도 아니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입니다.
4: 아, 드라스비지 라스비도 아니야.
3: 북한에 있을 때 로우를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가 있을 때는 사실 최근에 보니까요 북한도 로우보다도 영어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 그래요?
3: 최근에는 네.
5: 그게 이제 왜냐하면 90년도까지는 러시아어 우방이었기 때문에 다섯 개 학급이 있다면 거기에 네 개 학급은 러시아어 학급이고 한 개 학급이 잉글리시 학급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90년대에 러시아가 이제 망하면서 사회주의 깃발을 내리고 자본주의 깃발을 둔 다음부터는 영어 학급이 확
1: 반대로
5: 높아지고 러시아어 학급은 평양 외국어 대학이나 외국어 대학교에서만 배워주는 과목으로 취급되었습니다.
3: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네. 나 러어 배웠다 그러면 나이를 딱 가늠할 수 있어요.
1: 나이?
3: 저희는 영어거든요.
5: 아~
3: 그래서 벌써 러어 배웠다고 하시면 저희보다 네. 많이 선배십니다.
5: 네. 네.
3: 저희 때부터 나이 러어가 한 개 학급이나 있을까 말까 했기 때문에.
6: 네. 그리고 북한에서는 주로 러시아라고 표현을 많이 하기보다는 소련이라고 표현을 많이
3: 해요. 아, 맞아.
6: 과거 북한에서도 러시아로부터 원조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북한 이게 공산주의 진영 간의 그런 외교는 자유 진영은 달러로 하잖아요. 네. 그런데 대부분 그 달러보다는 기축통화가 아니다 보니까 물물 거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석탄이나 아니면 마그네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나가면 러시아로부터 뭐 기름이나 그 외에 뭐 버터, 식량 이런 것들을 대박 까오는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도 소련하면 뭔가 빠다.
3: 예. 네. 베개빵.
6: 네, 베개빵.
5: 밀가루.
6: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네. 우리 북한하면 흔히 영화에서 많이 보는 게 보드카에 절인 돼지고기, 지게를 먹는 영화를 보던.
3: 그렇지.
6: 그걸 보면 아, 저건 어떤 맛일까? 저거 너무 먹고 싶다. 여기로 말하면 베이컨 같은 그런 건데 그걸 보면서 너무 동경하고 정말 가보고 싶다, 먹어보고 싶다 이런. 네.
1: 아니. 크리스가 딱 보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야. 그 러시아 뭐
2: 아 눈치 빠르시네요. 네. 그죠? 눈치가 좀 빨라요.
1: 네. 네.
2: 아니 러시아 말 듣자마자
1: 네, 네.
2: 혹시 러시아에 대한 남다른 추억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좀 러시아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Yeah.
7: 거의 그 북한에서는 해외를 바라볼 수도 없잖아요. 네. 나갈 수도 없고. 네, 네, 네. 그런데 우리랑 같은 일반 주민들이 그래도 국가의 승인을 받아서 나가는 게 러시아였어요. 그래서 어려는 해외 뭐 벌목공도 나가고 일하러도 나가고 하는데 이 옆집에 사는 부부가 네. 러시아 벌목공을 관리하는 관리직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경찰하다가 네. 마누라 같이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일하게 부부가 갔다 왔는데 딱 갔다 오더니 와플 기계를 가져왔습니다.
2: 와플 기계?
3: 네. 그 시대.
7: 그때.
3: 네.
7: 그래서 와플 기계를 가져오다가 전기가 안 오니까
2: 네.
7: 가끔 전기 오면 동네 애들 불러요.
2: 네.
7: 자, 요거 봐라. 이게 바로 바깥 세상에 아주 신기한 물건이란다 하면서. 네. 근데 저희는 그때 이게 뭘까? 뭐 그냥 네. 뭐 납작지짐 뭔가 이런 식의
2: 납작지짐. 네.
7: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한국에 와보니까 이게 뻥뻥 들어간 것이 와플이었어요. 이러한 네,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1: 지혁씨도 그 엄청 있어. 관심 꽉 있어. 뭐예요?
5: 저희 아버지가 네. 75년도 후반에 제서생이었습니다. 제서는 소련에 거주했다. 있을 제자를 써서 제서생 이러거든요. 아, 저 사람 제서생이야. 뭐 벌목공으로 3년 갔다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소련 가면 제일 먼저 가져오는 게 손풍금입니다. 그러니까 딸들이 있는 아버지들은
2: 아, 콜디안.
5: 가져와서 아. 자기 딸이 음악제에 들어가는 걸 엄청 선호하고 아. 소련 3년간 했다고 하면 자기 부인 이제 쇠꼬시개. 쇠꼬시개는 기본이고요.
8: 아, 시계.
5: 쇠꼬인게 많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님 뭐 자켓 같은 것도 이제 사오시고요. 사탕가루, 재봉기. 러시아 재봉기가 되게 튼튼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소련에 대한 부소련에 대한 친근감이 많이 남아있어요. 올 때 뭐 초콜릿도 가져와서 이거 소련제 초콜릿이야 이러면 친구들이 와 내 주변에 모여들고요. 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9: 아니 근데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경제 외교를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 그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 안 되는데 북한 주민들이 러시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괜찮아요?
10: 맞죠. 그 러시아가 그거를 합법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네. 지금 이제 학생 비자로 다 떼줘요. 아~ 그래서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봐도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북 제재를 받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90년대 초반에 NPT 탈퇴하면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네. 그 살아남은 것도 사실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붕괴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췄어요,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붕괴되지 않는 이유가 중국이 혈관주 사놔주고 러시아가 먹을 거 대주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두 국가가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잖아요. 안보리 상임 이사국에서 그것도 두 완전 대두란 말이에요. 근데 버젓하게 이렇게 대북 제재를 어기면서 북한을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으니까 과연 안보리에서 채택된 이 대북 제재가 먹히고 있느냐 아... 이게 제대로 효과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 퀘스천 마크가 달아지는 거죠.
1: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2: 사실 그 이제 러시아죠. 러시아하고 북한 이 관계 언제부터 어떻게 이렇게 행보를 했는지 제가 한번 짧게 한번 정리를 아~ 한번 해드리도록
1: 하겠습니다. 정리해. 네.
2: 왜냐면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아니면.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9월에 자, 김일성 주석은 북한 정권을 수립한 다음에 소련과 국교를 맺었습니다. 1965년에는 군사원조 협정까지 맺었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뭐 좋았어요. 네, 좋아요, 좋아요. 그러다가 1988년에 소련 서울 올림픽에 네. 참가를 하면서부터
10: 아이고 삐졌다.
2: 조금 그렇죠 삐졌어. 조금씩 북한과 소련의 사이가 점점 멀어졌어. 네, 멀어져 갔어요.
9: 그렇죠.
1: 아,
2: 자,
1: 자,
2: 넘겨서 다음은 선정 씨가
9: 2000년도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고요.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네, 네, 네. 자, 이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러시아를 공식 방문해서 네, 외교와 경제협력 체제를 굳건히 다졌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에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이 처음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2024년 6월에 평양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네. 이때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1: 자, 예, 저에게. 네, 2024년 작년입니다. 그죠? 평양에서 진행된 북러 정상회담. 그 모습을 여러분들 아마 뉴스에서 다 보셨을 건데요. 이때 탈북민 여러분들이 더 관심 있게 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어떠셨어요? 보시고?
5: 저는 그때 보니까 김정은이랑 김여정이랑 그 평양 순환공항에 와서 그 기다리다가 그 새벽 2시 넘어서 도착했는데 김정은이가 그때까지 자지 않았다는 거는 그 대단한 사람을 지금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푸틴이 탁 내리니까 거기서 이제 막 군악대랑 같이 마주하면서 명예우병대가 이제 사열하면서 이제 진짜 붙잡아야 될 최고의 지금 고도를 붙잡는 거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아첨하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10: 저는 눈에 띄었던 게 7억을 호가하는 아우루스라는 차량이었거든요. 그 대북 제재에 엄연하게 어긋나는 겁니다. 몰래 줄 수도 있는데 너무 대놓고 국제사회 아 완전히 이건 뭐 어긴다는 걸 보여줘. 그래서 저는 그 차량을 보면서 네. 아, 앞으로도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서는 저런 불법적인 행위들이 많이 일어날 거야 하는 징조의 시그널이구나 이렇게 봤죠.
2: 네. 저도 그걸 봤어요.
1: 보셨어요?
2: 그 푸틴 차가 네. 저 다운타운 평양인가 이거 한파기 그... 돌면서 그 도로가 양쪽에 고층 아파트 다 백퍼 그 빛이 반짝반짝 이렇게 나고 있고요.
10: 맞아요, 맞아요.
2: 근데 북한이 전력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혹시 그때만 그냥 보여주기 시기로 쇼하는 건가요? 아니면 항상 평양 이렇게 반짝반짝 나야 되니까 이거 좀 이해가 안 돼요.
6: 네, 북한에서 항상 불빛이 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1: 어디예요?
2: 어디요?
6: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
1: 동상.
6: 네, 여기만큼은 정말 특별 공급이라 해가지고 여기에 전기가 끊기면 그 사람은 정말 없어집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이 뭐 어떤 그 국가 원수가 왔다고 해서 평양 전체를 불밝힌다? 한국처럼 전체적으로 어디나 다 빛이 있다면 상관없어요. 네. 뭐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북한에서 이게 명절 공급입니다. 불도.
8: 명절?
6: 아, 네. 그래서 그렇구나. 북한에서는 쌀 주는 거 못지않게 기쁜 것이 전기를 주는 것입니다. 밤에도 새벽 1시에 불이 오잖아요. 네. 자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외칩니다. 불이야! 아, 불이 왔다!
2: 아, 네. 근데 뭐 불 키면 좋아하나요?
6: 그러니까 그게 뭐랄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무덤덤해지잖아요. 인간으로서. 네, 네. 하지만 어둡고 강설불 그리고 폐등유 밑에서 숙제를 하고 같이 밥 먹고 정말 사람 얼굴만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사람 형태가 밤에도 보인다. 이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주민들이네. 네.
10: 새벽 3시에 불 들어오면 아까 기쁘냐고 그러잖아요. 너무 기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게임을 했어요. 저랑 저희 오빠는. 네, 그때는 또 전기불도 220V가 빵빵하게 들어와요. 대낮에 들어오면 수수도구로 들어오거든요. 다 공장 기업소가 끌어가니까.
9: 얼마나 귀하냐. 어,
10: 너무 귀하니까.
9: 그 전기가 얼마나 귀하냐.
5: 충전이에요. 충전. 충전하고 저는 콩만 갈라 뛰어가야 돼요.
10: 아, 어떡해.
8: 지역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9: 그 정도로 국민들이 좋아하는 전기를 왕창 쓴 거네요.
8: 그렇죠.
9: 아, 장난이. 그런데 2024년 북러 정상회담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요거 뭘까요? 네,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누가.
8: 진짜 어렵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동반자.
7: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들 간에는 네.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좀 올라가면 약간 포괄적인 전략으로 가고 그다음 동맹으로 가는 건데 아, 네. 이것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협정 다 갖춘 거예요.
8: 아. 동맹인가요?
7: 동맹. 동맹입니다. 동맹 이상의 역할을 가지는 건데
10: 그럼 동맹이란 단어만 안 쓴 거네요.
7: 그렇죠. 그런데 아. 이 협정 안에 23개 조항이 있습니다.
8: 23개요?
7: 그, 예, 23개. 그 중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 뭐냐면 4조에 보면 네. 북한이나 러시아 중에 어느 한 국가가 네. 침략을 당했을 수 있는 오, 네. 군사적인 지원을 무조건 한다가 돼요. 네. 그럼 이건 뭐냐면 우리가 군사 동맹이 만들어진 국가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네, 그렇죠. 이거는 자동적인 군사 개입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시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 조항을 보게 되면 뭐 무역 뭐 투자라든가 경제라든가 군사 기술 이런 거 지원을 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또 뭐냐면 김정은이가 완성하고 싶은 게 정찰 위성입니다.
2: 아, 위성?
7: 네, 이 위성에 대한 군사 기술도 협력을 해서 러시아가 지원해줄 의향이 있다라고 푸틴 입으로 직접 말을 했습니다.
2: 아, 위험한데.
8: 점차 이제 성사가 되겠네요.
2: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거 쉽게 풀면 네. 이거네요.
11: 형! 얘가 나 때렸어!
2: 뭐라고? 너 내 동생 건드렸어? 너 내가 바로 가서 혼내줄게. 너 가만히 있어.
7: 바로 가야 돼.
2: 이런 것처럼 양측이 한쪽에서 무력 침공을 하면 또 도와준다는
9: 무조건.
2: 거 아니야? 무조건. 아, 이거
9: 혈연관계처럼.
2: 혈연관계처럼.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로서는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생길 수 있는 맞아. 거네요.
5: 이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이제 적대적 부국가론을 외친 상황에서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뭐 한미일 협정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8: 네. 자,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동행. 왜 서로 이렇게 밀착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맹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요. 개인이나 단체가 서로의 이익이나 또 목적을 위해 맹세해서 맺는 약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관계라고 써 있는데요. 그렇다면 러시아는 북한에게 과연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10: 그런 맹세를 했을까?
8: 예, 그런 맹세 했을까?
7: 어떻게 보면 그 러시아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알기로는 장기 집권 독재 또 두 번째는 지금 이 평화론식이 우크라이나랑 지금 전쟁을 지금 발발을 해놨습니다. 그럼 국제적 고립을 스스로 자초한 건데 네. 이러한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이라는 요 축을 가지고 가는 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북한의 무기 탄약 전쟁 용이라고 늘 쌓아놨던 이런 것들을 네. 지금 러시아에 계속 싼값에 주고 있습니다. 병사들까지. 그러면 뭐냐면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면서 군수 이게 그 물자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는 거예요. 북한이 다 해주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되면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통일했을 때는 우리 북방 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러시아가 위에 있으면서 우리가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이런 압박카드로도 북한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또 하나는 뭐냐. 서방에서 지금 러시아를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왜 이 전쟁을 해야 되냐, 너희가. 이러한 서방연대란 이런 정서적 감정을 키워가는데도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가져가는 메시지가 굉장히 이득이 많죠.
10: 근데 김정은이 너무 살판난 게 뭐냐면, 지금 러시아도 김정은을 원하고 있고, 중국이 지금 대만과의 전쟁하겠다 하잖아요. 그럼 누가 독을 보겠어요? 김정은은 지금 아주 너무 좋습니다.
8: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진짜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서 얻는 이득이 엄청날 건데
12: 어떤 게 있을까요?
8: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있을까?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5: 작년도에 보니까 이제 북한이 지금 최고의 그 배가 선박이 이제 5천 톤급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자기네가 ICBM을 배에서도 쏘고 뭐 이제 그 뭐 육지에서도 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건조기술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북한이 우리나라 같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번에 뭐 핵추진 뭐 그런 말이 나온 것처럼 북한도 러시아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같은 거 기술 그리고 ICBM 같은 거는 이제 그게 이제 목표까지 정확하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재진입 기술 그런 거를 러시아로부터 전수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10: 근데 우리가 제일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건 이 군인들의 실전 경험이거든요. 실전.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실전 경험이 베트남 전쟁 참전 이후는 없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차세대 전쟁이 아니잖아요. 지금 북한군이 이번에 나가서 그 처음에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게 드론 공격으로 당했잖아요. 이번에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날 열병식 나오는데 드론을 엄청 공개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그럼 그 기술 어디서 왔겠어요? 러시아에서 오는 거죠. 근데 북한이 제일 잘하는 건 뭐냐? 남의 거 갖다가 분해해놓고 자기네 식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걸 잘해요. 그래서 이걸 해냈고 그다음에 이번에 열병식에서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인데 원래 장거리 미사일인데 앞에다 핵탄두를 탑재한 거예요. 어느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은 괴상한 무기가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런 기술이 솔직히 북한이 있느냐? 없잖아요. 러시아가 대놓고 도와주는 거. 우리 한반도 입장에서 볼 때는 안보가 그쵸.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13: 네. 불안한데요.
8: 아니,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뭐 인적 자원도 마찬가지지만 갖고 있는 재래식 무기들도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벌어들인 돈이 한 20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이에요?
10: 아, 그거보다 많을 수도 있죠.
8: 그렇죠. 아직 정확하게
10: 아니, 왜냐면
8: 통계가 나온 건 아니니까.
10: 북한은 이미 일경제라고 하는 국가경제는 내려놨어요. 90년대 초반에 대북제재 1차로 받으면서.
8: 네네.
10: 그때서부터 북한이 한 게 무기 밀매예요. 시리아 내전 때는 얘네들이 얼마나 양심을 내려놨냐면 한쪽에는 이스칸데르 계열 미사일을 팔고 한쪽에는 방어 시스템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양쪽을 싸움시키는데 그냥 팔아버리고.
12: 득이면 뭐든 다 된다.
13: 너무 얄미운데.
14: 사실 이제 러시아에서 뭐 북한에 좀 식량을 공급해 주면 북한 주민들의 삶이 좀 나아질 수가 있잖아요.
13: 그렇죠.
14: 네? 그런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8: 네. 그러니까
10: 말 싫어하지 말.
8: 네.
5: 그러니까 파병하고 북한 소식통을 물어보니까 북한에 이제 배급을 주더래요. 그래서 뭘 주는가 했더니 러시아 밀가루.
10: 아이고.
5: 러시아 밀가루. 그리고 시장에 사탕 가루랑 빠다가 돌아다니고 4월 10일 김일성 생일날에 평양부터 지방까지 그 매 가정마다 이제 빠다 200g씩 딱 공급을 했더라고요.
8: 빠다. 빠를 빠를.
5: 네, 보토를 빠다.
8: 또 사탕 가루 뭐예요?
5: 네, 사탕 가루 설탕.
8: 아, 설탕.
5: 북한에서는 사탕가루라고 하지 설탕은 대한민국 편이에요.
8: 네네.
5: 그러니까 설탕하고 보토가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는데 북한 주민들이 밀가루 주는 게 더 좋다. 아, 보토 요만큼 줬어요. 어디 코에 바르겠냐. 물론 뭐 지짐지짐 먹을 때 조금 뭐 효율적이긴 했겠지만 근데 김정은 좋은일만 하는 거죠. 군인들이 가서 무조건 너네는 포로가 될 바엔 죽어라 하고 괜히 안 러시아에서 돈을 받겠죠. 그런 거 김정은 주머니 채우는 짓만 하는 것 같습니다.
8: 맞아요, 맞아요.
12: 북한은 지금 러시아에게 이렇게 한없이 퍼주고 관대한데 우리나라한테는 좀 아주 냉정하고
8: 맞아.
12: 왜 이렇게 선을 긋더라고요?
13: 그러니까.
14: 냉랭해.
8: 냉랭해 막 주세요. 거부려서 선을 긋죠.
13: 적대 국가라고 하고.
12: 근데 희망도 있는데 아직.
5: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북한에서 이제 보니까 미국의 식민지인 우리 대한민국이랑 뭐 대화하는 것은 자기네 국격이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말을 짓거리더라고요.
10: 국격이라 있는 것들이
5: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너무 넘사벽이기 때문에
10: 맞아요.
5: 같은 동족이라고 하면 아니 같은 아래쪽은 아랫동네는 저렇게 잘 사는데 아니 우리는 이렇게 옥수수밥도 먹기 힘드냐. 이렇게 되면 이게 넘사벽이잖아요. 네. 대한민국은 같은 동족이에요, 동족.
14: 맞아.
5: 동족이면 북한 사람들이 다 동경할 거잖아요. 네. 이거를 딱 차단하기 위해서 적대적인 두 교전 관계, 적대적인 더 국가 관계,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도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북한 체제,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7: 맞아요.
14: 맞아요. 오래오래 본인이 독재를 해먹고 싶으니까.
5: 그렇죠.
15: 네네. 장애적관 해야 되니까.
8: 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통일을 논하는 데 있어서 김정일과 김일성 그 선대와는 좀 달라요.
14: 달라요.
8: 네, 완전 노선 자체가 다른데 어떤 노선을 걷고 있을까요?
10: 원래 선대들의 유군 통치 때문에 김정은이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던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걸 다 뒤집어 엎으면 사실 김정은은 내려놔야 돼요. 아, 무슨 목목으로 제가 저기 갑니까?
14: 그렇죠.
10: 뭘 했어요? 우리 권한행군 겪을 때 제가 스위스 가가지고 놀고 있었잖아요. 아... 근데 두포잡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을 있었던 이유가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이유. 네. 그다음에 유훈 통치를 이어받을 수 있는 뭐 유일한 백두혈통이라고 하면서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막 북한 주민들은 그 정감에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 다 똑같을 거예요. 우리는 통일을 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11년제 의무교육이었는데 네. 맨날 뭐 통일열차다 뭐 싣고 비단 뭐 천에다가 뭐 무슨 쌀을 싣고 남녘의 교례들 도와주러 간다고 그 명분이 없는 교육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2023년 12월 달에 김정은이 한국이라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적대적인 두 국가다. 교전 중인 교전국 관계다. 한민족 동족 관계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적대국으로만 눈을 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도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조선지도 이랬는데 이제는 여기 조선, 여기 한국 이렇게
8: 붙여버렸어요. 아, 예. 분리시겠어요? 네. 알아버렸네요.
10: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교육받는 애들은 대한민국을 더 이상 남조선이라 하지 않고 한국이라고 하겠죠. 아.
14: 적대국가로.
10: 그렇죠.
14: 근데 사실 뭐 세계 정세나 지금 국내 정세나 등등등 뭘 지금의 현 상황을 봤을 때 통일이 점점 멀어진다. 아. 가까이 오다가 더 멀리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탈북 가족 여러분들은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7: 저는 그 요즘에 러시아에 지금 나와 있니까 무역 경제라는 협력 아래서 한 5만 명의 노동자들 또 내보냈더라고요. 보이지도 하다가 제대하고 네. 올해 6월에 나온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봤는데. 네. 이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동경하고 있고
10: 그럼요.
7: 본인들이 사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좌절을 하고 그렇죠. 대한민국을 좋아하는데 그 좋아한다는 표현이 어디서 나와서 네. 휴대폰을 다 뺏었답니다. 아. 옛날에는 줬는데 근데 그 휴대폰을 밥해주는 식모 있잖아요. 네. 식모 휴대폰을 가지고 밤새 이불 속에서 그 유튜브를 봐가지고요. 아침에 나오니까 눈이 빨갛더랍니다. 아. 그래서 눈에 빨갛냐 하니까 밤새 탈북민 유튜브 탈북전화 방송 다 봤다고. 그러니까 이 사실 우리가 마음은 한민족이란 마음은 지울 수 없잖아요.
10: 없어요.
7: 그죠?
10: 맞아요.
7: 이 순리를 거스르는 김정은이 정말 밉네요.
14: 그러니까요.
8: 유아 씨는 어떠세요?
16: 네, 김정은이 혼자 입장에서는 네. 두 국가론을 발표하겠죠. 그렇지만 북한 주민들은 두 국가론이 먹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멈출 수 없어요. 네. 일단 북한 사회에 들어간 자유, 민주주의, 그 유행은 그 무엇으로도 이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혼자 날쳐도 날갈로 바위치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의지만 있다면 통일은 진짜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의지가 없으면 영원히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4: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억압하니까.
16: 네. 네.
8: 맞아요.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 때 양반과 천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한 거예요.
7: 맞아요.
8: 근데 그걸 뭘로 아까 표현하신 게 자유거든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 자유가 분명히 북한에도 들어가면 그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야겠지.
14: 그쵸.
8: 들어가면 진짜 틈이 확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딱 들긴 하더라고요.
12: 너무 그 구구절절 말씀이 맞습니다.
8: 아주 완벽한 말씀.
14: 외국인 방송도 구구절절
12: 잘 모시겠습니다. 신경 형님으로.
8: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북한과 러시아 둘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위험한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굿TV에 또 우리 출연해주신 크서방님. 네, 오늘 어떠셨어요?
12: 아우, 형님 덕분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선전 누나.
15: 저 때문에?
12: 형님 먼저고요. 네. 다음에 선전 누나. 네. 자리 꽂아주신 것도 있고.
9: 자리 꽂아주신 것도
10: 있고. 우리는요?
12: 유나 씨.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셔가지고. 네. 마음이 좀 편했습니다. 네. 긴장 많이 하고 왔는데. 덕분에 더 편하게.
9: 긴장한 거예요?
12: 네. 긴장 많이 한 거예요.
9: 전혀 못 느꼈는데?
10: 한 사람보다 더 한 사람 같아요. 사회생활을 저렇게 완벽하게.
12: 아유. 이야. 정말. 아름다우세요.
10: 배워야겠습니다.
15: 덕분에 우리 크 서방님 덕분에 너무 유쾌한 방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유아 씨도 오늘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16: 정말 떨렸거든요. 네. 어저께 한 3시간 정도밖에 솔직히 자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다 보면은 짱짱한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저만 이렇게 왜 이 자리에 저를 앉혀주셨지?
15: 오실만 하니까요. 네.
16: 걱정이 솔직히 90% 이상이었는데 앉아보니까 네. 너무 편합니다.
15: 아, 그래요?
16: 너무 편하고 아까 보니까 말을 안 끊으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또 여기 와서 너무 행복한 하루 보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 감사합니다.
15: 덕분에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응답은 왜 안 될까? 사실 답답하지만 또 뒤돌아보면 기도가 놀랍게 이루어진 거를 또 예, 발견을 합니다. 통일이 왜 자꾸만 멀어지기만 할까 또 생각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또 쉬지 않고 기도하면 언젠가 통일이 가까워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0: 아멘.
15: 네, 한 주일도 통일을 위해 작은 실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17: 오 잘.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정기입니다. 목사님, 사람의 예.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다. 예. 옛날 예. 어르신들은 그러셨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만큼 눈이 하는 일이 정말 많은 거 예. 중요하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예.
0: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예.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네.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랬어요.
1: 그러니까 그만큼 눈이 중요한 그렇습니다. 거네요.
0: 근데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력을 잃고 네. 어둠에 갇혀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육의 눈도 그리고 영의 눈까지 네. 밝혀주는데 앞장서 계시는 분이 계셔서 예. 오늘 매일 주와 함께 모셨어요.
1: 자, 어떤 분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 평생을 암흑 속에 갇힌 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밝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사랑의 손길을 펼친 이가 있습니다. 바로 국제실명구호기구 비전케어의 김동혜 이사장인데요. 안과의사로 활동하다 의술로 사랑을 전하기 시작한 지 17년. 지구촌 38개국에서 1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해온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 김동혜 이사장을 만나봅니다.

0: 예, 명동 성모안과의 원장님이시고요. 비전케어의 이사장님이신 김동혜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 자, 우리 원장님은 의사로서 일도 하시고, 또 비전케어 일도 겸해서 하시고,
1: 네.
2: 하고 있는 그 비전케어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1: 아, 비전케어는 뭐 말 그대로 비전을 케어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만든 예. 단체입니다.
2: 예.
1: 사실 제가 이사장으로 있긴 하지만 예.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0: 예.
1: 많은 자원봉사자들, 특히 안과의사, 간호사, 네. 안경사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0: 예.
1: 이제 안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 그런 선교지를 가서 수술하고 또 의료진들을 교육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국제실명예방기구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그러면 그게 기독교인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느 종교에 있건 그냥 초교파적으로 하는 건가요?
1: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부터 선교지를 선교사님들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의료 선교를
0: 네.
1: 도울 목적으로 만들었던 거고요.
0: 예.
1: 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정부 기구와
0: 네.
1: 또 다른 이제 그 관계한 안과 의사
0: 예.
1: 또 병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된
0: 예.
1: 그런 단체입니다.
0: 아.
1: 하지만 저희가 목적 자체는
0: 예.
1: 선교사와 선교지를 돕는 것이 예. 저희의 주 목적입니다.
0: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1: 2002년도부터 저희가 이 단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 그럼 15년.
1: 네, 이제 15년이 됐습니다.
0: 예. 우와.
2: 그럼 그 일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이렇게?
1: 저희가 예. 이제 안과 수술하러 가는 그 일주일짜리 단기 선교를 아이캠프라고 하는데
0: 예. 네.
1: 거기 이제 한 번 이상 오신 안과 의사들이 한 200여 명.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의
0: 예.
1: 분들 합해서 한 200여 명 가까이 되고요. 그중에 절반 가까이가 이제 한 번 이상
0: 예.
1: 와서 이 일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예.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일반 자원봉사자들.
0: 네.
1: 물론 이제 간호사들을 포함해서 뭐 학생들,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뭐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한 4천 명 가까이 오셔서 이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1: 저희는 이제 이거를 한 달에 두 주, 세 주 이렇게 가는데
0: 예.
1: 같은 사람이 가면 힘들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1년에 일주일씩 오는 사람들이
2: 예, 예.
1: 안과의사가 100명 모이면은 이걸
2: 예.
1: 다 나눠갈 수 있고
2: 그렇죠, 그렇죠.
1: 또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계속 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꾸준히 여러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2: 그럼 15년 가까이 해오셨으면
1: 네.
2: 방문한 국가만 해도 엄청날 것 같은데 몇 개국 가나?
1: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역하는 나라는 38개 나라입니다.
2: 38개.
1: 네.
2: 그런데 38개를 방문하시면서 그러면은
0: 대략?
2: 치료한 사람의 수는요?
1: 일반 외래 진료를 통해서 치료한 사람은 한 지금 벌써 한 14만 명 가까이 되고요. 예, 우리가 수술한 사람, 주로 이제 백내장 수술과
0: 예, 예.
1: 소아 안과 수술 예. 이런 걸 하는데 한 19,000명 가까이 됩니다. 1년에 저희가 한 2,500명 정도 수술을 합니다.
0: 와, 대단하네요.
2: 엄청난 숫자인데.
0: 예.
1: 네.
2: 그러면 그 선교단체가
1: 예.
2: 그냥 소규모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엄청난 많은.
1: 저희는 소규모죠, 사실은. 저희가
0: 아,
1: 이제, 뭐, 이렇게 대규모의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일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을 또 많은 선교지에서 만나고 있는 거죠.
2: 예.
0: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안과는 되게 그 섬세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자원봉사 할게요, 그러면, 가서 뭘 하나 궁금하거든요.
1: 안과 병원에 가보셨잖아요.
0: 예, 예.
1: 가보시면은 물론 이제 의사들이 많은 데도 있지만 의사가 한두 명이 있으면은
0: 예.
1: 거기에 이제 간호사들 또 예. 접수 보는 사람들
0: 아,
1: 또 이제 거만하는 사람들
0: 예, 예, 예.
1: 또 소독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0: 예.
1: 저희 비전케어는 사실 이것을 의료선교를 의사 혼자만 하면 너무 힘들고 사실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0: 예.
1: 아무리 뭐 의사가 훌륭한 의사라도
0: 예.
1: 선교지에 가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다른 자원봉사자들 팀들이
2: 예.
1: 가기 전에 훈련을 받죠. 어떻게 환자들을 수술을 준비시키고
0: 아.
1: 기구를 소독하고 이런 것들을
0: 준비 모임
1: 네 그렇죠. 준비 모임을 통해서 배우고 그분들이 또 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0: 예. 이제 의사 그러면 되게 편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군데에 늘 가서 수술하고 이렇게 치료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사소 고생을 하나 편하게 사실.
1: 사실 저는 이제 이것이 제가 이제 의사가 된
0: 네.
1: 소명이고
0: 아,
1: 사실 저는 이게 좋습니다.
0: 아.
1: 뭐 한국의 병원에서 환자 보고 수술하고 뭐 네. 돈 벌고 사실 뭐 다 그것도 좋죠. 하지만
0: 예.
1: 또 우리를 필요한 곳에 가서 예. 우리가 정말 수술했을 때 그 환자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 있는 저희 병원에서 환자들이 수술하고 느끼는 그런 감동하고는 조금
0: 또 다르니까 아, 예. 언제 그러면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됐어요 원장님께서는?
1: 제가 이제 언제 시작했냐면 2001년도에 네. 우리 9.11 사태라고 있었잖아요. 예, 예. 사실 그 전까지는 저는 이제 국내에서 뭐 우리 교회나 선교단체 뭐 무의촌으로 봉사 이런 걸 했었죠. 근데 예. 사실 그런 거 하면서 조금 아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여주기식으로 이런 그 단기 선교를 하는 것들이 좀 불만이기도 하고 예, 예.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9.11 사태 났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아 저 지금은 사실은 뭐 무슬림, 이슬람, 뭐 이런 테러, 빈라덴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그동안 많이 매스컴에 나왔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이슬람교가 뭔지 또 이슬람 국가가 어디에 있는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벌써 한 16년 전이니까.
0: 예. 네.
1: 근데 연일 그런 뉴스가 뭐 이렇게 그 뉴욕의 큰 빌딩에 비행기가 엄청난 뉴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거 도대체 이슬람교는 뭐고? 저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제가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0: 아.
1: 그래서 마침 그때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때 흑역권의 선교사로 가셨던 분들이
0: 네.
1: 다 이제 한국으로 철수
0: 그렇죠.
1: 좀 피난을 와 있는
0: 예, 예, 예.
1: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모임에 가도 이슬람 선교 또 이슬람 선교사를 쉽게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0: 네.
1: 그런 모임에 계속 꾸준히 가면서 아, 이슬람교가 어떤 거고 이슬람 국가의 선교가 도대체 어떤 건지
2: 아, 예, 예.
1: 또 어떻게 하면 또 나도 좀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듣고 그러면 중에 파키스탄에서 오신 그 한인교회 목사님과 또 선교사님들을 네. 만나게 됐고
0: 예.
1: 그분들 중에 이제 거기서 의료 선교 병원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가보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002년도 딱 요맘때
2: 예.
1: 구정을 앞두고 결심을 하고 구정 때
0: 네.
1: 한번 처음 파키스탄에 가봤죠.
0: 파키스탄이
2: 처음 방문한 게 파키스탄이었네요.
1: 네, 처음 간 데 네. 파키스탄이었습니다.
0: 예.
2: 그럼 어떻게 그곳에서 시작을?
1: 근데 사실은 그 가면서 그냥 가면은 또 예전처럼 또 단기 선교를 또 제가
2: 예.
1: 뭐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가기 전에 저희 병원에 마침 간호사 중에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그런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 기왕에 선교사로 갈 거면은 파키스탄으로 가서 한번 너도 경험해 보고 간 김에 우리 안과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이기 때문에 그 동네 안과는 어떤지 또 안과 시설과 장비 또 어떤 수술을 하고 어떤 약을 쓰고 또 수술비는 얼마를 받고 이런 것들을 좀 가서 좀 미리
0: 사전 답사하는
1: 사전 답사를 좀 달라. 제가 이제 가기는 또 여러 가지 힘드니까
0: 예.
1: 기왕에 이제 가는 김에 글로 가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래서 제가 구정 때 가기 전에 두 달 전에 그 간호사가 갔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0: 네.
1: 다니면서 이제 리포트를 걔한테 보냈죠. 그래서 저도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가서
0: 네.
1: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그 병원도 갔지만 그 나라의 이제 정부병원,
0: 네.
1: 대학병원, 또 안과의사들, 보건국 관계자들
0: 예.
1: 이런 분들을 만나서
0: 예.
1: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수준인지 그게 뭐 적을 알아야지 뭘 하지 않겠습니까?
0: 예.
1: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
0: 예.
1: 가서 사실 진짜 놀랐습니다.
0: 왜요?
1: 공항에 딱 내렸는데
0: 네.
1: 남자들은 다 똑같은 옷 입고 있고
0: 예.
1: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있고
0: 예.
1: 여자들은 전부 시커먼 옷을 입고
0: 예.
1: 있고
0: 예.
1: 얼굴 다 가리고 있고
0: 예.
1: 물론 얘기는 다 듣고 뭐 그랬지만 진짜
0: 막상 가보니까
1: 그럴이라고는 사실 생각 안 했는데 가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길거리 갔는데도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이제 길거리에 있는 큰 스피커에서 시간이 되면은 이제 아잔이라고 해서 기도
0: 예,
1: 소리가
0: 예.
1: 나잖아요.
0: 예.
1: 그러면 사람들이 길을 멈추고 기도하고 그런 거
0: 예.
1: 보면서 정말 여기 이슬람 국가고 파키스탄 이슬람 종교가
0: 예.
1: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됐죠. 그래서
0: 네.
1: 그래도 긍정적이었던 것은 사실 선교병원에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안과 환자를 한다고 했을 때 본다고 했을 때 환자들이 이제 병원에 오죠.
0: 네.
1: 오면서 그 여자들이 이걸 안 열 줄 알았는데
0: 예.
1: 다 열고 자기 눈이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안과 진료를 한다 하면은 환자들이 오는구나. 그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안과 수술 장비를 보내기로 결심을 했죠.
2: 그런데 이제 막 장비까지 동원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1: 네네.
2: 그러면은 안과 수술하는 것은 좀 다른 거하고 좀 달리 좀 장비가 조금 간소한가요?
1: 단순하면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안과 제가 안과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도 네. 사실 뭐 대학병원에서 하는 진료하는 의사와 개인 병원에서 하는 의사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그 수술이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수술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른 과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게 대부분입니다. 예, 예. 요즘에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예, 예, 예.

0: 빨리빨리 이유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1: 결과를 보고 네, 싶어서.
0: 결과를 빨리 보고 싶은데 그리고 또 치료를 확실하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예. 사실 뭐 다른 과 의사들
2: 시간이
0: 많이 걸리고
2: 확 티가 나니까
0: 네, 이거는 확 티가 나죠. 그래서 다음 날 바로 보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보여도 이제 뭐 0.1이냐 0.5냐 이게 수치가 딱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 굉장히 이게 매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과를 좋아하는데 예. 뭐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도 안과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게 틀림없습니다.
1: 맞아요.
0: 우리 수경에 보면 예. 이 안과 사역을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안과 의사지만 예수님이 이걸 아셨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무기라는 걸 아셨던 거죠. 그래서 예. 그냥 단기 선교가 아닌 좀 제대로 준비해서 전문적으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겠다. 그때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예.
2: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아 난 의사가 돼야지라고 꿈을 꾸고 진행을 하신 거예요?
0: 아닙니다.
2: 그래요? 네. 어릴 때 꿈은 다른 거였어요?
0: 네, 저는 뭐 과학자가 되고 싶고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죠. 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의과대학 갈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다. 근데 뭐 아마 목사님이나 뭐 지금 50대 저희 뭐 보면은 대부분 그때 학력고사 세대인데
2: 그렇죠.
0: 점수가 딱 나오면 이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그때 뭐 300점 이상은 어디 뭐 대부분 좀 예, 표가 딱 있지 않습니까?
2: 예, 예. 그래프가 있었어요.
0: 예, 그래서 또 그 학교에서도 뭐 어느 대학 몇 명 보내야지
1: 그렇죠,
0: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아마 시험을 제가 좀 잘 봤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저는 전혀 의과대학 갈 생각이 없었는데
1: 그럼 뭘 전공할 생각이 있어요?
0: 저는 사실은 그 물리학과나 천문학과 그런 걸 사실 좋아했었거든요.
2: 예.
0: 근데 가고 싶었는데 이게 그 제 마음대로 잘 안 되게 되더라고요.
1: 그러면 성적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학교에서
0: 아니, 성적이 갈... 천문학과 물리학과로 갈 수 있는 데가 사실 많지 않았거든요.
2: 예.
0: 근데 그 아주 잘 본 건 아니고 조금 못 봤는데 그 점수에 맞게 간 의과대학에 이제 맞춰가게 된 거죠.
2: 그러니까 요 정도면 의과를 가면 되라고 그냥 찍어주신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0: 뭐 그러셨겠. 쳤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렇고 제가 근데 사실 고3 때 시험 봐서 떨어졌습니다.
2: 아 그래요?
0: 네, 근데 떨어지고 나서 이제 제가 의과대학을 생각을 깊이 했던 것 같아요.
2: 네.
1: 근데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시잖아요.
0: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 뭐 원망하고 원통하고 뭐 나는 열심히 했는데 뭐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조금 더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2: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님하고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셨어요?
0: 저는 사실 굉장히 그 성실하고 모범생이었습니다.
2: 예, 예.
0: 그래서 엄마가 교회 가라 그러면 어렸을 때 교회 가고,
2: 예.
0: 뭐 숙제하라 그러면 숙제하고, 뭐 그 집이 지금 신촌인데 신촌 장로교회 제가 다니거든요. 근데
2: 예.
0: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 근처에서 교회 다녔고, 지금 교회는 4학년 때, 우리 이사하면서부터 계속 다녀서 개근하다시피 계속 잘 다니고 그랬죠.
1: 그럼 몇 년째 다니고 계세요?
0: 뭐 지금 한 44년 됐나요. 네.
2: 사춘기 이런 것도 없었어요? 엄마가 야 교회 가라 그러면 네 그러고 나와서 다른 데 가서 놀다가 교회 간 것처럼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0: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1: 반항해보신 적이 없으시네.
2: 왜 그러셨어요?
0: 뭐,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제가 사실 근데 대학 가서는 제가 84학번인데
2: 네.
0: 그 당시에 대모는 열심히 했습니다.
2: 아.
0: 그래서 학교 의과대학 다니면서 무슨 대모 했냐 그랬지만
2: 예.
0: 그 당시에 뭐 다 대모 했잖아요.
2: 그렇죠.
0: 그래서
2: 예.
0: 사실 87년도에 뭐 이렇게 직선제 개헌하고 해서 굉장히 우리는 성공했다 싶었는데 결론적으로 그때 뭐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됐잖아요.
2: 네.
0: 그래서 아 이게 아니었는데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그때 제가 굉장히 낙담하고 4년 동안 열심히 뭐 한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낙담하던 중에 그 친구가 그러지 말고 금식 기도회를 가자. 그래갖고 그때 CCC 제가 열심히 활동 안 했는데 CCC에서 원당 금식 기도회가 3박 4일 그런 게 있었어요.
2: 예.
0: 사실 처음인데 그때 너무 그 저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던 중에 친구가
2: 가자
0: 그래서 한번 가게 된 거죠.
2: 그래서 그 하루 버티기가 되게 힘들다 그러던데.
0: 3박 4일 딱 10기를 하더라고요.
2: 예,
0: 그래서
2: 예.
0: 저는 못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잘 지나갔어요.
2: 그래요?
0: 예. 네.
2: 기도가 나오든가요? 전 기운이
0: 기도...
2: 없어가지고.
0: 근데 한 며칠 지나니까 기운이

0: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그때 느꼈던 가장 큰 깨달음이라 그럴까 그런 거는 사실 저는 의과대학을 단과대학 다녀서 다른 과 학생들이랑 이렇게 교제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학생들이 천 몇백 명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금식기도를 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의과대 학생들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너 의과대학 다니냐, 너 의사 될 거냐, 무슨 과를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정작 저는 그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의과대학을 가게 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의사로
1: 부르셨구나.
0: 쓰려고 하는 거구나. 그거를 대학교 4학년 때 그냥 졸업하려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장 큰 그 결심이 의사가 돼야 되겠구나. 의과대학교 4학년 때, 본과 2학년 때 제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2: 이미 뭐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 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깊이 제 직업이나 이 소명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때 기도회에서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이 의사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4학년 동안은 공부를 그렇게 잘 못했고 간신히 그냥 낙지 안 할 정도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막판 2년은 좀 열심히 해서 의과대학을 낙지 안 하고 6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2: 그럼 대학 졸업하고 바로 개원을 하셨어요? 아니면 다른 활동을 좀 하셨어요?
0: 그 졸업하면 이제 인턴을 1년 했어요. 인턴 1년 하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안과를 어플라이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그때 제가 마침 그 교제하는 여학생이 있었죠. 그래갖고 인턴 끝날 때쯤에 끝나고 보통 우리 안 되면은 군대 가거든요. 그래서 아 그럼 군대 가는데 결혼하자. 저랑 동갑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그때 제가 27, 28이었는데 여자들 27이 그때는 보통 많이 결혼을
1: 하는데 조금만 지나면
0: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아 이게 나는 좀 어리지만은 여자가 동갑이니까 어차피 군대 가니까 군대 가서 그냥 결혼하자 해서 그때 인턴 끝날 때 결혼하고 군대로 갔어요.
1: 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군대를 갔다 오셔서 개원을 하신 거예요?
0: 아니에요. 근데 안과 레지던트를 해야 되죠. 안과 레지던트 하는데 제가 군대를 가려고 했는데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이제 이 군대에서 적정 인원을 뽑아가고 남은 사람은 이제 무이촌으로 보내는 공중 보건이 그 훈련을 마치면 그렇게 나눕니다.
1: 군대하죠.
0: 저는 어떻게 했는데 하여튼 군대로 빠졌어요. 그 공중 보건을 배치를 받은 거예요. 저는 사실 결혼할 때 돈도 없고 그래서 그 군대 가면 관사도 주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살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또 사실 저는 서울에서만 계속 살고 그래서 뭐 기왕에 그렇게 된 거 지방에 한번 살아보자. 근데 보니까 저 너무 먼 건 그렇고 그래서 경기도 너무 가깝고 그래서 충청도 정도 가면 좋겠다 해서 충청도를 지원을 했어요. 그 충청 북도에 배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배치를 받아서 도청에서 무슨 교육을 하고 시험을 봐갖고 성적 순서대로다가 이 병원을 선정한대요. 그래서 언제 전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서 아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시험을 잘 봤어요. 그래서 그때 2등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를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그 기간 중에 가야 되는 곳들 중에 이제 뭐 보건소, 병원 막 이런 게 있는데. 꽃동네라는 곳이 거기 있어요, 충청북도에. 근데, 저게 뭐 하는 건가 봤더니만, 이렇게 불황인, 노인, 장애인 이런 시설인데, 다들 이렇게 별로, 거기 일이 많고, 뭐, 힘들어서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결혼해서 철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 내가 이제 의사로 살기로 했으면은, 교회가 뭐를 11조 하잖아요. 근데, 돈도 11조지만은, 인생의 11조. 한 10년 의사 생활하면 1년 정도는 봉사활동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1년 가 있을 생각하고 또 거기서 1년 하면은 거기가 약간 오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갈 때는 원하는 대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원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가서 일을 하시고. 하게 됐는데 제가 거기가 좋아서 3년 동안 거기 살게 됐어요.
2: 꽃동네에서?
0: 그래서 그 꽃동네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그렇게 됐죠.
1: 그 나이 드신 분들 힘드신 분들 어려운 분들이 사시면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좋으셨어요?
0: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아프고 버려지고 또 죽고 그러거든요. 1년에 네. 200여 명 이상이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 동네 처음 생긴 초기라서 뭐 매주 그냥 버려진 사람들 뭐 이런 애들이 들어오고 막 그런 상황에서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일이 많고 그럴 때에 이게 은혜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뭐 광야에서 은혜가 있다고 다들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제가 그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수녀님, 수사님 말고 일반 자원봉사자들 같은 분들도 많이 오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 아픈 분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이 있고 우리가 같이 이제 제가 그 안에서 같이 살기 때문에 네.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에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거기 돌아가시면은 이제 사실 의사가 환자 바로 죽을 때 옆에 있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도 버려질 수 있고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그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좋았던 것 같고 또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도 저는 수녀님, 수사님들하고 친하게 그때 인연이 계속 있는데 참 좋았던 것 같고 또 마침 제가 안과 뭐 성적도 안 좋고 해서 안과에 떨어졌었는데 저희 대학의 교수님들이 거기 1년에 몇 번씩 무의촌 수술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수님들하고 친하게 되고 제가 안과 떨어졌다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그때 인연이 또 안과를 또 더 잘 선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거기서 사실은 그 당시에 꽃동네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안구 기증을 많이 했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눈을 적출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의사들이 오기도 하고 좀 돌아가신 분을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제가 이제 거기 있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많이 가르쳐 주셔서 돌아가시면 제가 눈을
2: 적출하는
0: 걸 했죠. 그래서 아마 제가 뭐 수술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안구 적출을 제일 많이 한 의사가 됐죠.
2: 그럼 누구보다도 이렇게 안구 이식 수술은 또 탁월하게 잘 하시겠네.
0: 각막 이식도 많이 했었죠. 근데 요새는 잘 이제 하기 어려운 이제 상황이죠. 한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뭐 그런 경험들이 제가 안과 수술을 더 잘할 수 있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안과 의사가 되기 전부터 네. 시키지 않으셨나.
1: 예.
0: 뭐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1: 그러면서 첫 스타트는 파키스탄으로.
0: 안과 레지던트를 4년을 전공을 했는데요. 네. 제가 이제 강남성모병원에 있었는데 레지던트를 마치고 그냥 대학병원에 남아서 계속 일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게 잘 안 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랬는데 예. 결과적으로 그 다른 사람이 다 취직이 될 때까지 저는 취직이 안 됐었어요.
1: 예.
0: 그래서 참 힘들게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마침 그때 이제 우연히 그 의사 신문에서 나온 광고를 보고 간 곳이 실로암 안과병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1: 예.
0: 그 당시 이제 지방 무의촌 이런 수술을 하러 다니는 그런 병원이었고 또 장로교 교단에서 선교 100주년 기념 병원으로 만든 병원이고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됐죠. 근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지방을 다니면서 이동 진료하고 수술했던 것이 지금 비전 케어 사역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1: 그러네요.
0: 그 경험을 뭐 장비를 싸갖고 가고 뭐 짐을 싸고 또 이런 것들이 거기도 팀으로 움직이고 그런 것 때문에 좋았고 근데 사실 지금은 벌써 뭐 오래됐지만 국내에는 이제 무의촌이 없고 그런 이동진료 버스 같은 것이 거의 이제 필요가 없죠.
1: 제일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디예요?
0: 제가 처음 시작 갔던 파키스탄이 제일 많이 남죠. 제가 환자하고 친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현지 말로다가 눈을 뜨세요 감으세요.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1: 예.
0: 그래서 제가 현미경에다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1: 예, 예.
0: 뭐 눈 떠라 감아라.
1: 예.
0: 그 앞에 보아라. 움직이지
1: 예.
0: 말아라.
1: 예, 예.
0: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환자가 안심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환자는 수술하는 것도 불안한데다가
1: 예, 예.
0: 외국 사람한테 받으면 그렇죠. 더 불안하잖아요. 근데 자기네 나라 말로다가 한번 해주면은 이게
1: 맞아요.
0: 환자가 갑자기 이제 편안해졌어요.
2: 의료 선교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은요.
0: 네.
2: 보람된 일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시죠.
0: 모든 게 보람이죠. 모든 게 은혜고 감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1: 예.
0: 제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아까 파키스탄에서 사실 저희가 한 4, 5년 전에 동티모르 가서 아이캠프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만났던 사람이 누가 왔냐면은 파키스탄 사람이 진료를 하러 온 거예요.
1: 네.
0: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 저 끝에 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1: 네.
0: 근데 거기서 파키스탄 사람 만날 줄은 몰랐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진료를 하는데 너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자기 파키스탄 선교사로 왔다는 거예요.
1: 예, 예.
0: 파키스탄 사람이 무슨 선교사가 있냐?
1: 예,
0: 그러니까
1: 예.
0: 자기 선교사라는 거예요.
1: 어.
0: 저는 사실 파키스탄 선교사 처음 봤고 지금도 다른 선교사 못 봤어요. 근데
1: 예.
0: 그 양반이 선교사고
1: 이
0: 우리 사역하는 거 보러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반갑다. 나도
1: 예.
0: 파키스탄 잘 알고 나도 거기 많이 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1: 예, 예.
0: 그 양반이 얘기하는 게 자기 아버지가 파키스탄에서 한국 사람들이 와서 수술했다는 거예요. 너 아버지 어디 살아? 자기 집이 라오르라는 거야.
1: 예, 예.
0: 우리 병원이 라오르에 있어요. 야, 뭐 제가 너무 반갑더라고요.
1: 예, 예.
0: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선교사들이 와서 이런 일 하는 거 보고 자기도 선교의 꿈을 갖게 됐는데 저 때문에 선교사가 온 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그 사역을 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동티모르까지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조금 우리를 사용하셨다.
1: 네. 아프리카도 다녀오셨다면서요?
0: 네, 아프리카는 저희가 2007년도부터
1: 네.
0: 사실 파키스탄 이렇게 서남아시아라 그러거든요.
1: 네.
0: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이쪽까지 정도면 생각했었는데
1: 네.
0: 제가 아는 이제 장로님, 또 안과의사 분이시기도 하고 교수님이신데 아프리카의 뭐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선교팀의 안과의사가 뭐 두고 이런 요청을 계속 하셔갖고
2: 네, 네, 네.
0: 저희가 남아공에 가려고 그러다가 못 가고 스와질랜드에 처음 네. 그 아이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 아프리카에 집중해서 많이 가고 있죠.
1: 네.
0: 근데 저희가 지금 장기 사업으로다가 많이 요새하는 게 아프리카는 안과의사가 인구 100만 명당 한 명도 안 됩니다.
1: 그래요?
0: 네, 전반적으로.
1: 네.
0: 아프리카 저도 다니면서 알게 됐지만 이 나라가 이 대륙이 그렇게 크고 나라가 많고 사람이 많은 줄 몰랐거든요. 근데 뭐 많은 이제 인터넷에 지도가 나오는데 아프리카 대륙에 미국, 중국, 뭐 유럽을 다 집어넣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대륙이고 인구가 13억이 넘고 나라가 50몇 개, 54개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큰 나라구나 하는 것을 그 알게 되고 장기 사업을 한 게 2010년도에 이디오피아에 또 거기 선교사님이 요청을 해서 처음 이제 갔었어요. 근데 처음 이디오피아 갔는데 사실 이디오피아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이디오피아 갔는데 거기 한국 전쟁, 6.25 때 참전했던 군인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분들이 아직 살아계신가. 그게 이제 6.25 끝난 지 지금 60년이 넘었잖아요.
1: 예, 예.
0: 근데 80세, 뭐 90세 다 된 분이 진료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근데 보통 그 정도면 다 백내장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1: 예.
0: 첫 캠프에서 저희가 20명 정도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야, 정말 그 분들을 다시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감동이었는데, 저희가 마지막 날, 저희가 모든 환자를 다 봐서 마지막 날은 다 한꺼번에 한번 다시 보고, 약이 필요하면 약을 더 주고 이렇게 하고, 이제 뭐 기념 촬영도 하고 이렇게 오는데, 마지막 날 이분들이 다 군복을 입고 오신 거예요.
1: 옛날 생각하시면서.
2: 그렇죠, 그렇죠.
0: 예, 제가 그때 저도 놀랐고,
1: 예.
0: 많은 그 같이 갔던 우리 팀원들도 너무 놀란 예. 거예요. 그 군복이 여태 있었다는 것도
1: 예.
0: 그렇지만은 그 군복을 입고 왔다는 게 근데 너무 그 가슴이 찡한 거 있죠. 우리 60년 동안 그분들이 와갖고 한국전에서 싸우고 우리를 위해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어떻게 보면 많은 발전을 하게 되는데
1: 예.
0: 그 나라는 지금 아프리카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너무 감동이 되고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저희들한테 경례를 하면서 한국 사람 자기 만날 줄은 몰랐지만 만나서 반갑고 너무 고맙고 한국에 전쟁이 나면은 그분이 85세인가 그랬는데 전쟁 나면 자기는 또 참전하겠다.
2: 또 참.
0: 그러니까 우리는 갔던 사람들이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한국에서 정말 너무 우리가 이디오피아에 무관심했구나. 사실 거긴 선교사님들도 많지 않아요.
1: 근데 아,
0: 그런데 야 이건 뭔가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디오피아를 꾸준히 더 가게 됐죠.
2: 예.
0: 가면서 지금 장기 사업을 하면서 의사들을 교육하고 간호사들을 훈련하고 또 꾸준히 그 안에서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죠. 그것이
1: 네.
0: 이디오피아, 우간다, 장기 사업 예. 아프리카에는 단기 이런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고 병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한 계기가 이디오피아의 그 6.25 참전용사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된 건데 지금 이제 몇 분 안 계세요?
1: 네,
0: 한 200분도 안 계세요. 예. 그래서 하지만 벌써 시작한 지가 이제 7년 되고 그랬으니까 매년 뭐 많이 먼저 가신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 계기로 해서 아프리카에 저희가 눈을 뜨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1: 네, 자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 거기 가시면 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0: 아, 그건 작년에 예. 처음 저희가 한 거예요.
1: 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게 됐어요?
0: 사실 아프리카에 다니면서 그 아프리카 상황을 좀 세상에 많이 알리고 싶은 거예요.
1: 예.
0: 제가
1: 예.
0: 안과적으로 많이 도움이 필요하고 아프리카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걸 알리고 싶었는데 뭐 사실 제가 이렇게 뭐 매스컴이나 뭐 이런 저희는 비전기관 사실 그런 걸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나 후원 개발을 잘 안 하는데 뭐 좀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걸 좀 아이디어를 냈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사실 제일 필요한 게 운송 수단이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 다른 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 간의 분쟁도 많아요.
1: 그렇겠죠.
0: 그래서 뭐 케냐만 해도 부족이 한 80, 90개 됩니다. 이디오피아도 80, 90개. 근데 사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른 부족이 사는 곳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 저는 그런 걸 잘 몰랐죠. 그래서 환자들이 이 병원에 있으니까 와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그분들은 이동수단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위험 이런 것들이 항상 같이 있는 거더라고요.
1: 그래서
0: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병원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여기 옛날에 실로만까지 일할 때 버스 타고 다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하려고 했죠. 그런데 보니까 이동이 너무 힘든 거예요. 길이 일단 안 좋고.
1: 그렇죠.
0: 그리고 또 정말 100만 명에 한두 명밖에 없는 의사들이 병원을 비우고 가게 되면은 그 병원이 또
1: 어떻게 해요?
0: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저 같은 생각을 했던 선교사들이 또 있어요.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한국 의사 선교사들이 탄자니아에도 한 명, 우간다에도 한 명. 이번에 또 우리 비전교회에서 의사가 이디오피아에 또 한 명 한국 의사 갑니다. 근데 그분들 말고도 미국 선교사, 남아공 선교사, 안과 의사들이 영국 선교사 각각 나라에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이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돕고 또 비전케어는 발런티어나 후원하시는 분들이 그 병원을 같이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을 잘 엮어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동을 육로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고 사실 제가 국내에서도 오토바이 좀 타거든요.
2: 좋아하셨구나.
0: 네,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죠. 저희 집사람부터 시작해서
1: 그렇죠.
0: 선교사님들도 다 거기 아프리카 길도 없고 위험하고 그랬는데
1: 내비도 없는데
0: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결심을 하고 가자 해서 갔는데 예상보다 너무 좋았어요. 길도 좋았고 내비게이션이 없었는데 어디 가나 아프리카 핸드폰 다 터져갖고 구글 맵이 다 되더라고요. 야 이렇게 하여튼 뭐 그리고 예상외로 안전하고 뭐 경치도 날씨도 너무 좋아서 제가 이번에 가면서 아프리카를 정말 깊숙이 이해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좋은 기회가 됐고.
1: 얘기 들으면서 저희요 얼른 가봐야 되겠다는 얘기 드리거든요. 저희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뜨거운 뙤약볕, 8,000km가 넘는 거리, 제대로 길도 닦여지지 않은 비포장 도로. 지난 여름 김동해 이사장은 두 달간 오토바이를 타고 아프리카 10개국을 종단했습니다. 안과 치료를 받기 힘든 아프리카 주민들을 위해 눈을 떠요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인데요. 간단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시력을 잃은 사람들. 이들에게 빛을 찾아주고 현지의 의료기술을 전하는 비전케어의 사역을 통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1: 따라가고 싶습니다, 저희도.
0: 어, 한번 가시면 좋아요. 제가 조언도 많이 알아놨어요.
1: 예.
0: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1: 네. 근데 이렇게 다니시면 병원 비워야 되지 않아요?
0: 거의 뭐 절반 이상 병원을 비우니까.
1: 네. 그래도 괜찮아요.
2: 근데 운영이 되나요?
0: 네. 비전 케어를 하면서 가장 큰 소득은,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도, 저희들을 맞아주고, 함께 일하는 분들이 생긴 거죠.
2: 예, 예.
0: 그리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자원봉사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의사가 5명이 있는데
1: 네.
0: 다 비전케어 때문에 같이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죠.
1: 예.
0: 간호사들도
1: 한 또, 팀이네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어떤 사람은 중국 담당, 예. 어떤 사람은 소아안과 담당, 녹내장 담당, 망막 담당 이렇게 다 역할 분담을 해서 이게 가장 큰 성과죠. 사실 저 혼자 하는 일이면은 이거는 개인 사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없어도 뭐 목사님이 더 잘 아시지만은 제자들을 만들어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없어도 이 일이 되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2: 예, 그래서 예. 그럼 아프리카에서 특별히 치료한 환자들 중에서 네.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으시다면?
0: 뭐 많은 환자들이 눈을 떠서 좋아하는 환자들은 네. 여태까지 많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제가 환자들을 통해서 얻었던 거는 뭐냐면은 제가 많이 제일 많이 했던 환자들 보면서 했던 게 too late, 너무 늦었다.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다 놓친 환자들을 매번 만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두 달 동안에 저희가 뭐 450명 수술하고 환자도 많이 받고 했지만 저희 팀 내에서는 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을 예방하고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는 그런 걸 좀 개발해야 되겠다. 정말 안과 의료진들 의사가 부족하면은 간호사나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교육해야 되겠다. 아프리카에는 아이들 선천성 백내장 환자가 우리나라보다 몇 배 많습니다. 선천성 백내장을 치료하는 의사도 물론 없지만 그 선천성 백내장이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뭐 풍진 루벨라 예방 접종을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는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저는 다니면서 생각했거든요. 왜 이렇게 애들이 선천성 백내장이 많은가? 20살, 30살이 돼도 선천성 백내장은 치료 못 받아서 보지 못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안과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려서 예방 접종을 안 해서 또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병원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이
2: 그러면 다니시면서 예방 접종도 많이 이렇게 해주시는
0: 아니에요 건가? 저희는 그런 걸 안 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소아과나 다른 사업하는 분들한테 더 많이 하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많이 이미 됐어요.
1: 네.
0: 그래서 뭐 우리 아프리카 생각하면 뭐 다 걱정하는 분들이 거기 가면 뭐 말라리아 많고 에이즈 뭐 이런 거 뭐 그 걱정 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너무 잘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에이즈 치료나 말라리아 치료가 한국의 대학병원보다 더 잘하죠. 왜냐면 경험이 너무 많거든. 그 사람들은
2: 넘쳐나니까.
0: 환자가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많고 약제도 국가 단위로 뭐 빌 게이츠 멜린다 재단의 가장 큰 사업이 에이즈 퇴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아프리카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걱정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느꼈던 거는 그런 큰 빅 프로젝트에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안과 환자 돕는 사람 없고 치과 환자 뭐 피부과 환자 이거는 원조나 지원이 없는 거예요.
2: 그 병에 비하면은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 거죠.
1: 네, 한 사람을 위해서 가시는 거네요.
0: 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에이즈 말라리아 이런 빅 프로젝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는 이제 미국, 중국, 일본에서 한국보다 수십 배 많은 돈을 거기다 쏟아붓고 있거든요. 한국은 사실은 그 굉장히 작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해서 효과적인 사역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들 안 하는 거, 안과 사업이란다든지 아니면 뭐 치과, 정형외과 의사 없어요.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거기는 사실 예산이 별로 많이 안 들거든요.
2: 근데 막 사역하다 보면 많은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충당을 하시면서 하세요?
0: 돈을 저희가 1년에 한 20억 정도 쓰거든요. 비전케어에서.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0억 정도 써요. 그래서 뭐 코이카 같은 데서 우리 장기 사업 하고 또 코피 보건복지부 뭐 이런 데도 하고 또 기업 후원도 받고 교회에서도 후원 받고 뭐 하는데 이 예산으로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하죠. 왜냐하면 저희는 의사들이나 다 발런티어거든요. 그 언제 미국에 이런 일 한 사람 만났더니 어떻게 이거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의사들이 돈 안 내요. 우리는 그러니까 돈을 안 주거든요.
1: 예.
0: 의사들한테 이런 내는 돈이 사실 제일 큰 예산이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의사들이 다 자비량으로 와요. 비행기 값도 다 자기가 내고, 저도 물론, 제가 내고, 비전 케어는 다 이 자비량,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그 예산 갖고, 그 많은 나라에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항상 재정이 넉넉하진 않지만,
1: 그래도,
0: 정말 제가 비전 케어를 15년 하면서 가장 큰 간증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는 우리의 어떤 핑계 같다는 생각을 비전케어 사업을 통해서 정말 매년 매번 느끼는 거죠. 항상 저희는 통장은 빵꾸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어떻게 또 이게 다
1: 들어가고
0: 결산하면 또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 그러면 앞으로 기도 제목이 많으실 것 같은데 기도 제목 좀 나눠주세요.
0: 모든 선교 사역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모두 협력하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교지에서 이런 협력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또 한국 교회도 같이 협력하여 선교하고 선교의 열매를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언제까지 이 비전케어가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곳에서 이 일들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들과 재정들과 또 협력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우리 김동희 원장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0: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제가 아까 재수를 하고 안과 레지던트 떨어지고 아프리카에서 길이 없는 곳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확실히 인도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
1: 네.
0: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저의 간증이고 하나님에 대한 저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1: 예. 그래서 오늘 찬양을 길로 정하신 거예요?
0: 네. 제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 찬양을 들으면서 힘을 얻었거든요. 제가 사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아프리카 갈 생각도 없었거든요. 파키스탄도 사실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그곳에 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삶을 이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저의 간증이 된 것 같습니다.
1: 오늘 그러면 한부영의 길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목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2: 저는 오늘 이 시대의 사마리아인을 본 모습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있거든요. 그 핵심은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우리의 선한 행동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님 명하신 대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도 작은 거 하나하나 이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뭐가 됐나 그러면 그쪽으로 막 달려가고요. 또 뭐가 떴다 그러면 막 그쪽으로 가서 한꺼번에 뭔가 폭발할 것처럼 무리지어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꾸준히 내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소명을 향해서 가는 한 분을 오늘 만나면서 나는 정말 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한부영의 길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총각무 열무 풋배추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번째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에 이름을 붙인다면 어떤 단어로 부를 수 있을까요?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작가 잔보의 책 마음의 이름을 보면 100개의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고독하다, 고요하다, 설레다, 뿌듯하다는 혼자일 때 비로소 들리는 이름이라고 쓰여 있죠.

다정하다, 마음이 쓰이다, 걱정하다, 보고 싶다는 너와 나 사이에 머무는 이름이고요. 궁금하다, 반갑다, 희망하다, 황홀하다는 우리의 일상 속에 숨어있는 이름이라고 하죠. 이렇게 마음에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고 마음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 알게 될 거라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우리도 무심코 흘러가는 마음에 이름을 붙여볼까요? 그러면 슬픔은 희미해지고 행복은 또렷해질지도 모릅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일요일 아침의 첫 곡은 슈베르트의 가곡집 백조의 노래 슈반넨게장 가운데 첫 번째 곡 사랑의 전령 리베스보차프트. 발톤 올라프 베어의 노래와 제프리 파슨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마음의 이름이란 책을 쓴 저자 잔보는 필명이라고 하는데요. 잔잔한 하루하루를 살고 싶은 마음에 이런 필명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름을 붙이다 보면 바쁜 일상도 조금은 천천히 살펴보면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 마음에 따라서 오늘 내 마음의 이름은 섭섭이, 오늘 내 마음의 이름은 외로미, 오늘 내 마음의 이름은 설레미. 이름을 붙이면 나도 잘 몰랐던 내 마음을 더 잘 알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07 가운데 첫 번째 곡 프렐류드 그리고 두 번째 곡 알레망드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무스티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1186번님 사연인데요. 밭에서 무씨 뿌리고 쪽파랑 대파, 상추 뭐 정도 심으며 듣고 있습니다. 항상 곁에 두고 듣고 있는데 이런 사연은 처음 보내보네요. 밭에서 들려오는 정원님 목소리도 잔잔하게 들려오는 클래식도 저를 힐링하게 하는 큰 선물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별것 아닌 것에도 아 이게 정말 내 삶의 선물이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선물이 되잖아요. 행복이구나 생각하면 행복이 되고 아 감사합니다. 또 이게 밭에서 자연과 함께 하시면서 음악 들으시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C장조 쾌활번호 467 가운데 아름다운 2악장 안단테 보내드릴게요. 밭에서 들으시면 정말 좋을 음악입니다. 마리아 조앙 프레스의 피아노 클라우디 아바도가 주연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C장조 교향번호 467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마리아 주앙 피레스의 피아노

클라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2985번님 사연인데요. 전산에 문제가 생겨 15일째 출근해 일하며 조용하면서 따뜻한 음악으로 위로받습니다. 처음부터 쭉 들으니까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15일째 쉬지도 않고 15일째 일하시는 건가요? 설마? 아유,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러면서도 또 음악으로 위로받는다 말씀해 주시니까 다행입니다. 좋은 음악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낙타를 타고 낙타의 방울소리를 들으며 사막으로 떠났다. 햇살이 조금씩 달아오르고 바람이 선들선들 불어온다. 내게 등을 빌려준 낙타의 이름은 빠땅, 10살. 마미코의 낙타는 또따, 8살. 빠땅의 등에서 흔들리며 바라보는 사막은 건조하고 황량하고 메말랐고 그래서 아름답다. 알 수 없는 사막의 언어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리꾼 고힌다와 브라싱. 마른 풀과 가시가 뾰족한 작은 나무들이 듬성듬성 박힌 메마른 땅 위로 걸어가는 생물체는 지금 우리들뿐. 말할 수 없이 충만하다. 문득 눈을 뜨니 나뭇가지를 흔들고 지나가는 바람과 새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푸른 하늘과 기우는 오후의 햇살. 세상은 저 홀로 완벽한 평화 속에 있다.

내게는 이 사막 한가운데서 별을 보며 침묵 속에 머무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기쁨이다. 사막에는 모래 언덕을 보기 위해서만 오는 게 아니다. 메마른 사막 위로 해가 지고 별이 뜨고 다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인디언들이 그랬듯 침묵 속에 신의 음성을 듣고 잠시나마 자연 속으로 귀의하는 것. 그것이 사막에 와야 하는 이유이다. 모래 언덕 위로 어둠이 내려앉는 소리, 별들이 눈뜨는 소리, 보글보글 밤물 끓어오르는 소리, 내 뱃속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 배고픈 낙타들이 건초 씹는 소리, 몰입꾼들이 동네 소문들 주고받는 소리, 모닥불 탁탁 튀어오르는 소리, 붉은 달, 별빛을 잠재우며 몰래 떠오르는 소리. 사막에서는 조금 외로워도 괜찮은 법이다. 외로움 정도는 모래 언덕 깊이 묻어두고 와도 되니까.

프란츠 리스트의 술레이헤 첫 번째 스위스 가운데 두 번째 곡 발렌슈타트 호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라자 베르만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여행가이자 작가 김남희의 책 우리에게도 고양이 같은 잠이 필요하다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야, 이런 여행도 참 뜻깊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여행인데 영화에서나 보고 상상으로만 해봤던 사막 여행. 사막이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래서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는 곳인가 봐요. 바람소리, 낙타가 건초 씹는 소리, 모닥불이 탁탁 튀는 소리까지 아마 그 고요 속에서는 내 마음의 소리도 평소보다 좀 더 잘 들리지 않을까요? 사막에서는 조금 외로워도 괜찮다는 마지막 문장. 우리는 외로움을 자꾸 없애야 할 감정처럼 생각하는데 때로는 사람과 소음에서 조금 멀어져서 혼자 있는 이 외로운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올 땐 저자의 말처럼 마음속 외로움 하나쯤 모래 언덕 깊이 묻어두고 올 수 있다면 또 그것만으로도 사막에 다녀올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번 계획을 세워볼까요? 사막. 4536번님 사연 보내오셨네요. 습하기도 하고 음악도 좋고 한 주 동안 수고한 내게 작은 포상으로 에어컨 켰습니다 하셨어요. 아 이거 좋네요. 에어컨 늘 틀지 않고 뭔가 나에게 상을 주고 싶을 때 트는 것. 자, 이어진 음악은 바흐의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147번, 마음과 입과 행동과 생명으로 가운데 여섯 번째 곡,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듣습니다. 데이비드 윌콕스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드스, 그리고 캠브리지 킹스 칼리지 합창단의 연주를 함께합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바흐의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147번 마음과 입과 행동과 생명으로 가운데 여섯 번째 곡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데이빗 윌콕스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드 그리고 캠브리지 킹스 칼리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의 크로스오버 앨범 프로포즈 음반 쭉 들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뭐 이 곡은 너무 잘 아시죠.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가운데 라시아 기오피앙가 울게 하소서. 너무나 아름다운 곡인데 우리가 늘 사람의 음성으로 들었잖아요. 오늘 바이올린으로 들으면 이 곡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리날도를 사랑하는 리날도를 빼앗긴 그 알미레나가 포로로 붙잡혀서 부른 날이에요. 나를 울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자유를 갈망하게 나를 놔둬주세요. 뭐 이런 가사인데요. 정말 단순하고 아름다운 선율인데 또 그 안에 슬픔과 간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헨델 오페라 아리아 중에 가장 사랑받는 곡 중에 하나죠. 자, 바이올린 선율로 만나면 어떨지 한번 들어봅시다. 헨델의 울게 하소서 김지연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가운데 라시아 기오피안가 울게 하소서 김지연의 바이올린 그리고 LA 스트링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참 아름다운 음반이었어요.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 정말 김지연 특유의 그 아주 섬세하고 감성적인 그런 감정으로 해석해낸 음반이었습니다. 오늘 이 곡을 끝으로 프로포즈 음반 전곡 막을 내립니다. 이 음반도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전곡을 듣기는 잠시 쉬어갑니다. 제가 돌아온 후에 전곡 감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팬님이 사연 보내오셨네요. 아버지께서는 거실 어항관리를 지극정성으로 거북이도 한 마리 있었는데 지금은 이 거북이가 막내 동생네 가 있어요. 거의 35년 넘은. 그래서 동생네 가면 이 거북이님께 깍듯이 인사부터 드립니다 하셨어요. 야, 거북이가 오래 살면 진짜 오래 살잖아요. 제가 옛날에 키웠던 청거북이들은 다들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다 눈병 걸려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또 35년째 살고 계신 거북이님이 계시는군요. 참 그래서 함부로 생명 키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잘 보살펴서 오래오래 키울 수 있는 사람들, 그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만 키워야지.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그리그의 페르긴트 제일 모음곡 가운데 첫 번째 곡, 아침의 기분 보내드립니다. 제프리 테이트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그리그의 페르귄 모음곡 가운데 첫 번째 곡 아침의 기분, 제프리 테이트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A단조 작품번호 28 보내드립니다. 아르투르 그리미오의 바이올린, 마뉴엘 로젠탈이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구모균 작사 작곡 기억의 향기 베이스 손혜수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랜만에 우리 혜수씨 음성 반갑죠? 우리 아당님들도 또 특별하게 생각하는 우리 아당 자주 찾아주었던 스페셜 DJ로 손혜수님의 목소리로 감상했습니다. 언제나 낮고 이 중후한 음성 참 편안하죠. CBS 마이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쇼팽의 녹턴, D플랫 장조, 오프스 27의 E, 렌토 소스텐누토, 마리아 조앙 피레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3959번님 사연인데요. 아름다움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는 친구에게 지금 이 시간, 오늘 하루, 지금 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알게 될 거라고 답하고 싶네요. 이야,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들으면 된다고 가장 쉽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내가 아름다워지는 느낌 저도 종종 갖곤 합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도 그런 음악이에요. 음악 들으시면서 눈 감고 들어보시면 음악이 아름답다가 아니라 음악을 듣고 있는 내가 아름다워지는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드볼작의 보헤미안 숲으로부터 가운데 다섯 번째 곡 고요한 숲, 오프라 하노이의 첼로 찰스 맥클라스가 지휘하는 프라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드보작의 보헤미안 숲으로부터 가운데 다섯 번째 곡 고요한 숲, 오프라 하노이의 첼로 찰스 맥크라스가 지휘하는 프라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8216번님, 아당의 정원님, 마냥 듣기만 좋아하는 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라 몸도 마음도 편하게 듣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쉬는 날은 조금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으시죠. 또 소통도 가끔씩 이렇게 하시면서 또 시간이 넉넉하실 때는 한번 신청곡도 보내보시고요. 또 음악만 들으시는 거랑 다른 재미가 있으니까요. 라디오 참여하는 재미. 자, 이어지는 곡은 4A Requiem 가운데 네 번째 곡 삐의 예수, 자비로운 예수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캐슬린 베트레 노래 그리고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그랑 카나리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4A 레퀴엠 가운데 네 번째 곡 비의 예수, 자비로운 예수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캐슬린 베트레 노래, 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그란 카나리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5380번님 사연인데요. 오래전 몇 번의 문자 참여에 실패했다 포기하고 듣기만 하다 용기내어 다시 문자 보내봅니다. 클래식은 잘 모르다 보니 신청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문자 참여에 실패하셨다는 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사연을 안 읽어드린 걸 혹시 실패했다고 표현하셨나요? 아유, 그러지 마세요. 그게 뭐 실패예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도 혼자 다 읽거든요. 아, 이런 분들 이런 생각하시는구나.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음악 듣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꼭 읽어드리지 못하더라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고요. 저도 골고루 읽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80번님. 신청곡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이야기 전해주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 가운데 아홉 번째 곡 님로드 보내드립니다. 정말 따뜻하고 평안한 위로가 되는 음악이에요. 앤드류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 가운데 아홉 번째 곡 님로드, 앤드류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2784번님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열심히 청취하는 애청자입니다. 취준생을 둔 엄마인데요. 더운 날씨에도 취업 준비하느라 딸이 고생하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학교 보낼 때는 입시 뒷바라지하고 또 이제는 학교 잘 마치고 나선 또 취업 준비하느라고 항상 부모님들은 늘 곁에서 걱정하시면서 또 함께 고생하시는데요. 다들 하는 과정이죠. 꼭 빨리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도 응원드립니다. 자, 이어진 음악은 베르디 오페라 나부꾸 가운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가라 내 마음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베르디 오페라 나부꼬 가운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가라 내 마음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3870번님 사는데요. 60대가 다 돼 다시 찾은 클래식이 마음에 큰 울림을 주네요. 아름다운 당신에게라는 콜링이 마음에 두근거림을 더해줍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저희 제목이 그렇죠. 아름다운 당신에게 뭔가 나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제목이죠. 감사드리고요. 클래식 음악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이어진 음악은 베토벤의 미뉴엣 G장조 듣습니다. 유진 월먼디가 주연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예요.

베이트맨의 미뉴엣 G장조 보내드렸습니다. 유진 얼먼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세자레 안드레아 빅시오의 바람에 붙이는 노래 듣겠습니다.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성으로 함께하죠.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성이었습니다. 세자레 안드레아 빅시오의 라미아 칸소네 알벤토, 바람에 붙이는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참 익숙한 곡이죠. 엄마야 누나야. 저는 어렸을 때 이 곡하고 섬집하기하고 두 개가 너무 슬펐거든요. 김소월 씨 안성현 곡인데요. 오늘은 가사 없이 안영수의 기타 연주로 듣습니다.

안성현곡 엄마야 누나야 보내드렸습니다. 안영수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알버트 케텔비의 페르시아 시장에서 준비했습니다. 알렉산더 파리스가 지휘하는 런던 프롬나드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합창단의 연주고요. 오늘 끝곡이에요. 내일부터는 두 분의 스페셜 DJ가 함께하죠. 배우 박건영 씨와 리베란테의 김지훈 씨가 우리 아당님들을 찾아옵니다. 저는 연주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올게요. 또 무대에서 공연장에서 뵐 수 있길 바라고요. 박건영 씨, 김지훈 씨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앞으로도 응원의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녀와서 뵙겠습니다.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백세로TV, 백세로인솔의 김태승 대표입니다. 네, 오늘의 강연 주제는 스몰토크와 다중지능의 이해라고 잡았습니다. 다중지능이란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죠? 1983년도에 하버드대학교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이 저서 정신의 구조, 다중지능 이론을 발표하면서 다중지능 이론을 창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중지능은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다중지능은 대인관계 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대인관계, 그리고 논리수학 지능이라는 것이 있고, 또 신체운동 지능, 또 음악 지능, 또 자기 이해 지능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화면을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이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은 발달 심리학자세요. 발달 심리학자이면서 시험 성적의 결과만 가지고는 재능을 잴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화면에서 지금 제가 색깔을 달리 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해놨어요. 이 지능을 8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지능을 어떻게 검사를 하냐 하면요. 지문을 가지고 합니다. 지문. 지문을 엄지, 검지만 가지고 지문을 하는 간단 지문 검사가 있고요. 열 손가락을 다 지문을 찍어서 지문의 어떤 모양들을 보고 통계치를 분석해가면서 하는 지능, 이 다중지능 평가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그 체조를 잘하는 나라가 러시아잖아요. 뭐 코마네치 선수를 비롯해서 유명한 체조 선수들이 많은데 그 이 다중지능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그 체조 선수를 뽑을 때요. 그 면접 시험을 하는 거죠. 근데 선수는 물론이고 그 선수의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님들까지 오시게 해서 그 어머니, 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지문을 다 봤다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지문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 유전자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다중지능에서는 주기질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기질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근데 기질이 안 바뀝니다. 제가 한 40대까지는요, 상대방의 기질이나 성격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을 했었죠. 제 스스로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절대 안 바뀝니다. 그것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전자 DNA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약 13주 정도 됐을 때 지문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자에 따라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데 21주 되어야 지문이 완성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태아에서 완성된 그 지문이 우리가 태어나서도 또 청소년이 되어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지문은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팁은 뭐냐면요. 제가 강연에서 가끔 인용을 하는데요. 강호동 선수는 대표적인 씨름 선수잖아요. 강호동 선수의 그 주기질에는 씨름에 대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뭐 피겨스케이팅을 하는 김연아 선수처럼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체조 선수로 혹은 씨름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기능이나 주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기능을 또 지능, 이런 기능들을 주기질을 미리 발견해서 부모님과 소통하면서 스몰 토크하면서 이 아이가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칭하고 가이드를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 다중지능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다중지능의 영역들을 한번 볼 텐데요. 이 정신 영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해인데요. 헬렌 켈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란 그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를 좋아하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가 친구에게 구해야 할 것은 행위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이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해. 친구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중지능에 있어서는 내 자신,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자기 이해 지능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나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 다중지능을 공부하면서 저의 지문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거기에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창의성과 접목시키는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요. 모방성 창의력이란 말이 나옵니다. 모방성 창의력.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모방해가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모방성 창의력의 그 지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제가 나왔더라고요. 창의성 창의력도 좋게 나왔지만. 그리고 거기서 이 스몰토크와 관련된 언어에 대한 것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좌뇌, 우뇌가 있잖아요. 이 좌뇌는 오른쪽을 컨트롤하게 되고 우뇌는 왼쪽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언어 영역은 LAD 기능이라 해서 좌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언어에 대한 능력이 있거나 외국어에 소질이 있는 친구는 좌뇌가 발달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태어나면서 지문을 프린트했을 때 미리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내일.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지 모른다라는 건데 이 지문은 어떤 통계학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빅데이터의 그 통계를 분석해서 그 지문의 영역에 넣고 분류하고 적성을 평가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중지능이라는 것은 상당히 유익하다, 유용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는 지능이 있고요. 그리고 논리수학 지능이나 공간지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신체 운동 지능이 상당히 높죠. 이것은 체감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음악적인 지능이 높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음악적 지능은 언어 지능과 밀집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것은 청각인데 제가 외국어를 하다 보니까 외국어를 저한테 배우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요. 특히 중국어 같은 경우에 한 친구는 음악을 상당히 잘해요. 노래도 잘하고 한 친구는 노래가 약간 좀 딸려요. 이 노래를 잘하고 청각이 발달한 친구가 더 잘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어는 성조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이게 사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음가를 기억해서 그대로 흉내내는 학생들이 언어의 그 습득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시각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자연탐구 지능 영역까지 들어갑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스트레스라는 걸 받게 됩니다. 나의 경쟁 상대는 타인이 아니라 나, 유일한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어제의 오늘과 일주일 전에 나와 또 한 달 전에 나와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나와 나를 비교했을 때는요. 분명한 건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낫잖아요. 그리고 오늘 열심히 노력하면 오늘보다 내일이 행복해진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과 오늘부터는 굿TV 시청자 여러분, 특히 오세고감을 애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오늘부터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면요. 열등 비교를 하게 된단 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못하다 이런 비교를 하지 말고 어제의 나, 또 일주일 전에 나, 2주일 전에 나와 이렇게 비교를 하면 성장해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빈 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예, 진정한 스몰토크는 소리 없이 강한 겁니다. 이 스몰토크는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부드러움이 결국은 강함을 이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요, 힘들 때요, 그 얘기를 오픈해야 됩니다. 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요즘에 장사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아요 라는 걸 오픈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오픈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대화하고 소통하면 좋습니다. 스몰 토크는요. 약 70%가 몸짓이에요. 바디랭귀지입니다. 몸으로 얘기하고 몸으로 웃고 또 이야기를 잘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은 상당히 좋아요. 재밌어요.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이야기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얼굴, 내 얼굴은 내 얼굴을 바라봐주는 분의 거다라고 말했잖아요. 소유권이 제게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얼굴은 나를 바라봐주는 분의 거다. 그래서 내 얼굴이지만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얼굴은요. 파티의 초점장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름다운 얼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무역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용장 아시잖아요. Letter of Credit. 신용장이 LC라고 하잖아요. LC를 열어야 수출이 되는 것처럼 아름다운 마음은 아름다운 얼굴보다 더 상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얼굴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름다운 얼굴은 초청장.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은 LC, 신용장이다. 그리고요, 우리의 두뇌는 계속 변화가 됩니다. 타고나는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나는 이런 유전자, 주기질 이런 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목표를 잘 세우고 또 시작을 잘하고 그것을 끈기를 가지고 유지할 때요. 전문적으로는 이제 습관을 관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목표를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가겠죠. 마치 등대가 있으면 그 등대를 바라보고 방향을 가듯이.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습관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가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Habit is second nature. 이런 말도 있어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그거 못 바꿉니다. 우리 몸에 특히 이렇게 각인되어져 있는 그런 습관들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요. 그거 상당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만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터치하셔야 바뀝니다. 잘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고 막 애를 쓰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데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다름, 차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싸울 일도 없고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논쟁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상대방의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또 대화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리고요. 이 대화를 할 때, 스몰 토크 할 때는요. 이 저는 아하 기법이라고 쓰는데요. 아하, 오, 와우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하라는 건요. 그거죠. 아하, 유레카, 뭔가를 깨달았을 때,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감동할 때, 아, 와우 이런 말 하잖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네 명의 선생님을 항상 모시고 다녀요. 같이 다녀요. 네 명의 선생님 누구냐? 그걸 저는 사감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사감 선생님. 뭐 비사감과 러브레타의 사감 선생님이 아니라요. 사감 선생님은 감사와 감동과 감탄과 감격입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 이 선생님을 모시고 다닌다면 늘 감사하게 되고요. 또 작은 일이지만 감동하게 되고요. 또 상대방의 어떤 깊은 마음을 느꼈을 때 감탄하게 되고요. 감탄의 더 상위 버전이 감격입니다. 감격에 눈물을 흘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감 선생님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아하 기법에서는 아하에서는 재미와 어떤 하나의 그 프레임, 틀과 생각의 어떤 변화, 체인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습의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세 가지 정도 이상의 장점들을 타고난다고 합니다. 그것이 다중지능에서도 주기질로 나타나는데요. 저는 이번에 다중지능을 공부하면서 저의 장점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게 됐어요. 저의 동생은 뮤지션이라 이런 노래도 잘하고 작곡도 잘하는데 저는 노래, 성가대는 했지만 노래를 잘한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가수들은 어떻게 노래를 잘할까 그 생각만 했는데 그것이 스몰토크와 스피치를 학습하는 것과 원리가 같더라고요. Repeat and repeat. 반복하면 잘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노래도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잘하시는 분으로부터 코칭을 받고 레슨을 받으면 좋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습 능력을 나의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학습의 효과가 달라지듯이 학습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로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가슴 속이 뭉클해서 뭔가 배우고 싶어질 때 그때의 그 성과도 더욱더 상승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좀 이슈잖아요. 오징어 게임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이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게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확률 게임인데 이 우리가 게임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이 특히 자녀분들이 게임할 때 뭐 중독 이런 상태 말고요. 뭔가 집중하잖아요. 얘야 밥 먹어라 이래도 그 듣지 못하고 빠지잖아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그 아이에 있어서는 그 게임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재미가 있다는 건 매우 행복한 거죠. fun이라는 건 매우 행복합니다. 그러나 fun과 다른 개념의 joy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런 게임들이 우리에게 어떤 행복과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그 조이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과는 좀 차원이 다른 클래스가 다른 그런 즐거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을 게임처럼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굿TV를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그런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즐거울 수도 있고요. 또 불행할 수도 있지만 그 불행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요, 무엇을 줄까요? 네, 잠을 주십니다. 잠. 그래서 충분한 수면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운동해야 됩니다.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이 운동하고 걷다 보면 또 이제 좀 피곤하게 되잖아요, 몸이. 그래서 또 숙면을 취한다는 거죠.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것보다 괴로운 게 없습니다. 잠을 못 자게 하면서 하면 상당히 예민해지고 또 정신이 뭐 불편하게 될 만큼 되는데요. 잠을 충분하게 자는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은 언제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원천이 되고 어떤 비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읽고 있는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멘토가 누구인가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열등감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렇습니다. 자존감이라는 말이 있고요. 자존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자존심이 유난히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열등감이 강한 분들이에요. 열등감이 많은 분들이 자존심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세웠다. 이게 내 자존심이 이게 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적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분과 다투거나 논쟁하거나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큰 싸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존심보다는 자존감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이 생기면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막게 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소망을 뺏어가는 것이, 빼앗아가는 것이 열등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탄소 아시죠? 탄소는 C잖아요. C. 이 원자가, 탄소라는 C라는 원자가 무엇과 만나느냐, 무엇과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흑연도 되고요. 또 다이아몬드도 됩니다. 우리가 열등감과 결합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과 결합할 때 우리가 독수리가 비상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에 날개 치면서 올라가는, 우리가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독수리처럼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인가요? 이렇게 나오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요.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봄의 기적, C라는 말을 꼭 명심하시고요. 사랑의 시작은 바라봄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과 역경 또한 충분히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기 표현력이고 현대의 경영이나 관리는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커뮤니케이션 능력, 스피치 능력, 스몰 토크 능력,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야기를 할 때요, 스몰 토크의 기술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알기 쉽게 말하는 것,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 그리고 긴 이야기를 짧게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 짧은 이야기를 했지만 인상이 깊게 상대방의 가슴 속에 가슴을 울리는 말, 상대방의 마음 속 비석, 신비에 새기는 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스몰 토크의 기술인 거죠. 인상 깊게 표현하는 거죠. 스몰 토크에 대한 내용을 쭉 이제 살펴보시면서 오늘 강연을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셨죠? 지난번 강연에서도 이 스몰 토크는 노래와 시다라고 정의했고 시와 노래. 오늘은 스몰 토크와 다중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알기 쉽게 단문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자기 이해를 하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나의 장점들을 미리미리 찾아서 발굴하는 거죠. 저는 그래요. 제가 잘 못하는 거, 제가 잘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보고 계속 집중해서 노력하는 거죠. 스몰 토크는 간단할수록 좋고요. 인디안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는데요.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말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말에서 내려서 뒤를 한번 돌아봅니다. 아, 내가 너무 빨리 달려서 나의 영혼이 나를 쫓아오지 않는 건 아닐까? 나의 영혼이 뒤에 있는 건 아닐까? 한번 돌아본다는 거죠. 영어 속담에도요. Hindsight is always 20/20 이런 말이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시력이 2.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가끔은 뒤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이 읽어야 되고요. 적자생존이란 말이 있잖아요.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우스갯소리지만 인상적인 말은 기록하고 기억을 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적고 필사하고 기억하고 외운다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써보고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해 놓으면 어려움이 있을 때 상대에게
어떤 마음을 담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상대에게 생명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만 보더라도 상당히 달라지잖아요. 상대방의 이야기가 상대방의 태도가 나를 경청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만방자한 자세보다는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누구에게 평생 기억할 만한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강력한 스피치가 또 있을까라고 비카스 징그라니 이야기한 거죠. 누군가에게 평생 기억하게 되는 잊혀지지 않는 그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피치는 생각이고 연습이고 훈련이고 능력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몰토크와 다중지능에 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한 스피치는 생각이고 연습인데 우리가 그냥 하면 됩니다. Just do it. 그냥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나바쿤다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냥 묵묵히 최선을 다할 때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면서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이 없이는 얻는 게 없잖아요. No pain, no gain. 그리고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질문에 좋은 질문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더 좋은 질문을 던지고요. 그 결과 더 좋은 대답을 얻는다라고 앤서니 라빈스도 얘기했죠. 좋은 질문, 열린 질문을 하시기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내 삶의 찬양 이성훈입니다. 8월의 끝자락입니다. 지난 목요일 8월 27일은 24절기 중 백중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백중은 이 무렵의 농사 수고를 돌아보고 풍년을 기원하던 때였습니다. 한 계절을 살아낸 사람에게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이었던 셈이죠. 농사를 들여다보면 잘 자란 것도 있고 생각보다 열매를 맺지 못한 것도 있었겠죠. 기대했던 만큼 되지 않은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농부가 밭에 서서 열매를 억지로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삶도 어쩌면 그렇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날보다 그렇지 않은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일이 뜻밖의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사람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기대했던 일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이럴 때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오늘 내 삶의 찬양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자신의 삶에서 경험을 합니다. 한참을 준비했던 일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경험. 오랫동안 바라보던 직장. 공들여 준비한 일. 기다리던 관계. 몇 년을 준비한 계획. 그런 것들이 어느 날 한꺼번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힘든 건 실패 자체가 아니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가족과 일상과 자신의 삶의 모든 계획을 한꺼번에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는 수용소 안에서 사람이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어도 자신에게 닥쳐진 상황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깨달음 뒤에 그가 선택한 태도는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그냥 견디고 버티는 일이었습니다. 눈앞의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 가운데에도 다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을 건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보이지 않는 내일을 포기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빅터 프랭클과 비슷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 돌이킬 수도 없는 일들, 당장 바꿀 수 없는 사람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끝없이 붙잡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을 것인가? 믿음은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상황은 그대로여도 내 마음을 완전히 내어주지 않는 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도 믿음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자신의 인생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느끼고 있다면 오늘 밤에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봐도 좋겠습니다. 한 장의 페이지가 책 전체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해되지 않는 장면 하나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면도 아닙니다.

백중이라는 날을 생각해 봅니다. 한 해의 농사는 농부의 뜻만으로 완성되지 않지요. 씨도 뿌리는 때가 있고 비를 기다리는 때가 있고 햇빛을 견디는 시간이 있고 비로소 열매를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겠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의외로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해야 할 사랑은 있습니다. 오늘 지켜야 할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낼 힘을 구하는 기도도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미래를 꼭 얻는 힘이 아니라 원하는 미래가 오지 않을 때에도 사랑을 잃지 않는 힘일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이 흔들려도 온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 길이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한 걸음씩 걷는 것,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내일을 조용히 맡겨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날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뜻대로 삶이 풀려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계절을 미리 걱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서 계시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 그걸 놓치지 않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최선의 한 주보다 괜찮은 한 주가 더 중요할 수 있다.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께서 겪게 될 최악의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가슴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실제로 그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도 않을 거지만 그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괜찮다고 느끼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지실 거예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이런 따뜻한 이야기, 좋은 찬양들로 여러분을 응원하러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월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찬양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송강무 열무 포페츠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번대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AI는 보고서를 요약하고 자료를 비교하고 번역하고 코드를 작성합니다. 오랜 훈련이 필요했던 일을 불과 몇 초 만에 해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능력은 무의미해질까요? 아닙니다. 능력의 종류가 바뀔 뿐입니다. 무엇보다 AI가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미래학에서 창발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답이 공짜가 된 시대에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은 역설적이고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0: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미래학을 가르치고 있는 서용석입니다. 그 미래학자라고 소개하면 사람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AI 시대는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어떤 직업이 유망할까요? 저는 이 질문이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직업이 사라지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살아남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뒤에는 늘 세 개의 후보가 따라붙습니다. 능력일까요? 태도일까요? 아니면 그냥 운일까요? 우리는 오랜 동안 능력을 많이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빠르게 일하고 더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유능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AI가 등장하면서 이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AI는 보고서를 요약하고 자료를 비교하고 번역하고 코드를 작성합니다. 오랜 훈련이 필요했던 일을 불과 몇 초 만에 해냅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신문 칼럼도 쓰고 논문도 씁니다. 그런데 요즘 AI가 쓴 글을 보면 사람보다 더 사람답고 더 매끄럽습니다.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문장의 완성도만 놓고 보면 이미 인간을 앞서는 영역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계에서는 논문 작성에 AI를 썼느냐 안 썼느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 논쟁이 핵심을 비껴간다고 봅니다. AI를 썼던 쓰지 않았던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저는 그래서 논문을 심사할 때 기존 연구에 비해서 무엇이 새로운가, 그래서 어떤 학술적인 기여를 했는가를 묻습니다. 도구를 검문할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심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능력은 무의미해질까요? 아닙니다. 능력의 종류가 바뀔 뿐입니다. AI가 답을 잘 낼수록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AI가 선택지를 많이 내놓을수록 그것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이 정보가 정확한가? 무엇이 더 바람직한가? 이 일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모든 판단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무엇보다 AI가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미래학에서 창발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먼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0: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그 인터넷에서 그 이미지가 많이 좀 돌고 있는 그런 영상을 이제 구글 제미나이 그로 이제 만들어 본 영상이에요.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이 영상을 따라했습니다. 다리미판을 들고 암벽을 올랐습니다. 다리미판을 들고 윈드서핑도 하고 패러글라이딩도 했습니다. 저마다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의 아이디어가 수십, 수백 개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번졌습니다. 이것을 AI가 할 수 있을까요? AI는 이 장면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특이한 장면이네요 라고요. 근데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보고 그럼 이걸 다른 상황에서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뻗어가는 일, 그 일은 아직 인간만큼 잘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리미와 다리미판이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조합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미래학에서는 이걸 작은 변화의 씨앗, 약신호, 위크 시그널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앞으로 새로운 가능성으로 자라날 수 있는 변화의 징후입니다. 아직 데이터가 되지 못한 것, 세상의 가장자리에서 이제 막 피어오르는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일, 그것이 바로 창발이고 창발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입니다. AI가 과거의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은 잘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평균값에서 미래에 씨앗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답을 많이 아는 사람보다 정답이 바뀌었음을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 능력자다. 예, 물론 태도도 중요합니다. 아, 또 뭐 열심히 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이 실패라는 태도입니다. 실패를 자산으로 만드는 태도입니다. 백수십 년 전에 사진 기술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회화는 끝났다. 그때 발터 벤야민이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복제해도 복제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원본만이 가진 독특한 아우라다. AI가 인간을 모방하고 닮아가는 시대 끝까지 남는 것이 바로 이 아우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우라 예술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최근 제조업 현장 엔지니어들의 노하우를 AI가 학습하도록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제조 강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은 매뉴얼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생산 현장에서 보낸 사람들의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35년 동안 용접을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불꽃 색깔만 봐도 온도를 가늠할 수 있다. 그리고 숙련된 설비공은 기계의 진동과 소음만 들어도 이 기계의 이상 여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암묵지라고 부릅니다. 건물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설비도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몸에 새겨진 시간과 암묵지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정답을 많이 맞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책임지고 다시 해본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사람의 아우라를 만들고 암묵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경쟁력은, 경력은 정답 목록이 아니라 시행착오의 서사입니다. 정답이 공짜가 된 시대에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은 역설적이게도 겪어본 사람입니다. AI가 여러분의 결과물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지나온 시간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런 걱정도 나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넘기고 나면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가. 숙련된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AI에게 쉽게 내놓지 않는 이유입니다. 저는 그래서 AI 시대에는 새로운 약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을 나눈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은 지위와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수없이 실패하면서 쌓아올린 한 사람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운은 우리를 살아남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절반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운이 아닙니다. 사실 AI의 충격은 무작위로 오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벽에 부딪히는 사람은 노동시장에 새로 들어서는 청년입니다. 신입이 하는 일은 사실 AI가 가장 잘하기 때문입니다. AI는 자료 정리를 잘하고 초안도 매끄럽게 씁니다. 데이터 분석도 훌륭합니다. 모두 신입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이 겹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고용 유연성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뽑으면 해고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 미래가 불확실해질수록 신규 채용부터 줄입니다. 청년의 취업 자체가 막히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경험을 쌓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누적되면 개인은 좌절하고 국가는 미래의 인재를 잃을 겁니다. 반면 이미 안에 들어와 있는 40에서 50대 경력자에게는 AI는 날개와도 같습니다. 그들에게 AI는 생산성을 몇 배로 올려주는 도구입니다.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같은 기술이 누구에게는 사다리를 치워버리고 누구에게는 날개를 달아줍니다. 세대 간 고용 격차는 그렇게 벌어집니다. 지금의 청년들이 운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보다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왜 하필이면 AI 시대 취업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청년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운이 아니라 구조 문제입니다. 청년이 뭘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이 서 있는 자리 자체가 위험합니다. 개인이 던진 주사위라면 개인이 감당해야겠죠. 그러나 구조가 정한 운이라면 그것은 개인의 숙제가 아니라 사회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을 통계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쉬었음입니다. 단어만 들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같습니다. 저는 이 쉬었음 청년들을 실제로 만나봤습니다. 한 10명 이상 인터뷰를 했어요. 물어봤습니다. 왜 쉬었어요? 왜 일을 안 했어요? 청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안 쉬었는데요. 쉰 적이 없다는 겁니다. 뭐 했냐고 물어봤더니 치매 걸린 할머니를 돌봤다고 합니다. 또 다른 청년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왜 일 안 하고 쉬었어요? 그 청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선거 캠프에서 일했는데요. 근데 쉬었음 청년으로 분류됐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종교 활동을 하고 지역 공동체를 돌봤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모두 달랐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들을 만나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쉬고 있는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쉬었으므로 분류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 그 활동에 시장이 값을 매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GDP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계산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쉬었음 청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돈은 버는 일만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이 질문을 오래 고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 아렌트입니다. 정치이론가 한나 아렌트는 통념에 반박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노동만이 인간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살면서 하는 모든 활동과 행위도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통계와 제도는 오직 시장에서 값이 매겨진 노동만 인정합니다. 돌봄과 공동체에 대한 헌신은 사회를 실제로 지탱하면서도 장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I 시대에도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합니다. 저는 새로운 사회 계약이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중심에서 다양한 사회적 기여, 행위를 인정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돌봄과 사회적 헌신, 또 공동체 활동처럼 시장에서 값이 매겨지지 않던 행위를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금 가입이나 또 학습, 창업에 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청년들의 행위들을 쉬었음이 아니라 기여했음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통계 용어를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사회의 가치로 인정할 것인가를 다시 정하자는 제안입니다. AI 시대 국가의 역할은 뒤처진 사람을 나중에 돕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이 도전할 기회를 갖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좋은 운의 구조를 만드는 것. 저는 그것이야말로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은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만들어야 할 구조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AI 시대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것은 능력일까요? 태도일까요? 아니면 운일까요? 저는 셋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은 오늘의 나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나만으로는 내일을 살 수 없습니다. 태도는 내일의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태도만으로는 애초에 설 자리조차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누가 어디에 서게 되느냐. 그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

0: 미래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AI 시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과정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 통계에서 보이지 않은 쉬어쓴 청년들, 자신의 경험이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듣고 대신 질문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논의가 이미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 재정, 환경, 법률 전문가들이 철저히 미래 세대의 입장에서 현재 세대와 토론하는 시스템, 바로 이게 미래 사회 옴부즈만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드는 제도와 선택은 미래 세대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운이 됩니다. 그 운은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드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몇 명의 승자를 만드는 사회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사회. 저는 그것이 AI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일부 천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그 사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AI 시대의 진짜 경쟁력은 가장 빠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이 함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사회입니다. 감사합니다.
1: 자, 이번에는 우리 연사분들의 강연을 듣고 AI가 질문을 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AI가 질문을 합니다. 자, 먼저 서영석 교수님께 던지는 AI의 질문 들어보시죠.
2: 서영석 교수님에게 질문 드립니다. 교수님은 AI 시대의 승패를 가르는 것이 개인의 능력이나 태도만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만드는 구조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데이터로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좋은 구조를 만들자는 말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구조는 잘 바뀌지 않는 걸까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구조를 바꾸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1: 어휴, 세상에 어떡하면 좋죠? 이런 질문은 네가 답해야지 라고 우리가 AI한테 물어볼 것 같은데 AI가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세계 최초의 세바시만의 시도입니다. 자, 액션!
3: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론. 가장 큰 장벽은 결국 갈등이다.
1: 갈등. 아,
3: 사회적인 갈등인데 예? 이 구조가 변한다라는 것은 이게 기존의 균형이 깨진다라는 거거든요.
1: 예?
3: 그 균형이 깨지면서 또 거기에 그 얽혀있었던 여러 이해관계자들.
1: 어.
3: 그러니까 이게 충돌하고 예? 결국 이제 갈등으로 번지게 되는데
1: 예.
3: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가 워낙 되게 갈등이 높다 예.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1: 예?
3: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갈등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긴 하지만 이게 워낙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해 왔고 지난 네. 또 70여 년 동안 압축 성장과 압축적인 사회 발전을 이제 추구하다 보니
1: 네.
3: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결국은 갈등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구 사회도 물론 이제 우리처럼 이제 갈등이 있었고 또 이런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2, 300년 동안 꾸준하게 뭐 피해 투쟁도 벌이면서 이제 이거를 나름대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합의의 기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좀 합의의 기제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 이제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1: 예.
3: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좀 그 사회적인 합의의 기제를 좀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예. 이게 국회가 될런지 아니면 무슨 뭐 광장이 되는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이 되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 예.
3: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결국은 구조를 뭔가 바꾸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갈등이고 또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적인 합의의 기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드리고
1: 예,
3: 싶습니다.
1: 구조가 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진단은 갈등이고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갈등은 결국 정치를 풀어야 되고 결국 이광재 위원장께서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두 분께 다시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교회 저스 더 치어치.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만 하는 바로 그 교회. 지금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고 찾으시는 교회. 온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연합니다.
1: 안녕하세요. 와싱턴 비전교회 성인 김찬영 목사입니다.
0: 네, 이 시간에는 김찬영 목사님과 함께 오늘 또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삶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함께 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모신 귀한 목사님 어떤 분이십니까?
1: 네, 오늘 모신 귀한 분은 버지니아 페어팩스에서 정말 건강하고 또 행복한 교회, 또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와싱턴 소망교회 배현수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워싱턴 북한 선교회 디아스포라 통일 선교 아카데미 원장님으로 오랫동안 또 복음을 위해서 애써 또 수고해 오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배현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0: 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배현수 목사님 환영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배현수입니다.
1: 어서 오세요, 목사님.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은 또 얼마 전에 북한 선교 행사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모시고 또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좀 개인적인 거랑 그리고 소망교회에 대해서 더 많은 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1: 네. 네, 네 목사님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2: 예. 저희 교단은 PCUS의 미국 장로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 이름은 워싱턴 소망교회 비전 프레스비테리언 처치입니다. 그리고 이남 일녀를 두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만 지금 36년이 지나고 37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 네, 목사님 네. 워싱턴 소망교회 이름이 특이해요. 왜 특이하다고 하냐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소망을 호흡이나 다른 걸로 쓰는데 여기는 비전으로 쓰셨다고 그러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목사님?
2: 예예. 대부분 다 호흡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저희는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 쓰기를 원했습니다. 소망 그렇게 한국말로 하면 똑같지만은 영어로 하면 조금 다른데 호흡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 그것을 소망한다. 이렇게 네. 사용할 때 호흡을 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데 더 중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체험해가는 실제 느껴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비전 프레비테리언 처치라고 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그런 소망보다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그렇죠.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간다는 데 소망을 네. 두신 네. 그런 워싱턴 소망교회입니다.
2: 예. 네,
0: 이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의 신앙 여정과 또 이 교회의 역사 그리고 또 워싱턴 지역 한인 성도들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1: 네. 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다르게 또 의미가 다가오네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데 정말 체험해가는 그런 교회.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 소개를 하셨는데 목사님을 조금 더 청취자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목회 길을 가게 되셨나요?
2: 사실은 이제 제가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신학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려고 했을 때 아버님이 네. 그 어려운 길을 그렇게 쉽게 가려고 하느냐. 네. 그래서 제가 그때는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친구가 간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제 마음에 아니 저 친구가 가는데 나는 못 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아마 한 4살 정도 되는 아이였습니다. 아주 유치부 아이인데 평소에는 길에서 만나면 그 유치부 아이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네. 그날은 저에게 한 번만 그랬어도 또 그런데 두 번이나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1: 신학도 안 하는
2: 가기 전에 네. 지금 갔으면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게
1: 네.
2: 되었고
1: 네.
2: 또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신학교 갈 때에 사실은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0: 네.
2: 그래서 장신대에서 이제 오라고 해서 가긴 갔는데
1: 네.
2: 등록은 다 해야 되는데 마지막 날 이제까지 등록금을 마련을 못했어요. 그래서
0: 네.
2: 제가 용기를 가지고 교무실로 갔죠. 그때는 장신대에 교무실에 그 교수님들이 따로따로 앉아 계신 게 아니고 다 같이 고등학교처럼 모여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신학교를 왔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등록금을 처음 것만 좀 대주시면 그 다음은 제가 기도하면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교수님들이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이제 아마 모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등록금을 교수님들이 내주셔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정말 간증이시네요. 네. 아마 목사님 같은 그런 경우는 좀
2: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0: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경우고요.
2: 아, 그런데 사실은 제가 굉장히 용기를 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사실은 상당히 샤이 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그냥 벌벌 떨면서 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0: 용기를 내서 간다고 하더라도 또 그 교수님들의 마음을 또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네, 참 은혜에 정말 감동의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신학대학을 들어가셔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셨네요.
2: 네.
1: 그 목사님의 가정은 그 전부터 다 기독교 가정이었나요?
2: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고 어머님은 집사님이셨다가 나중에 권사님으로 이렇게 다 먼저 하나님께 가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너무나도 목회자의 길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왜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만류를 하셨었죠.
0: 오히려 이제 바깥에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좀 이제 영적 권위도 있으시고 존경의 대상이긴 하지만 장로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얼마나 목사님의 그 위치가 참 힘든 건지를 아마 겪으셔서 아들에게는 좀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을 것 같아요. 네.
2: 꼭 어려움이 없기만을 바라서만이 아니라 네가 지금 피하면서 다른 걸 피하면서 신학을 한다고 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그 목회하는 그것이 그 아버님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있으셨겠네요, 가슴속에.
2: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해서 왜 그런가 하면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제가 이제 이리 신광교회 안경훈 목사님에게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였지만은 예배 시간마다 제가 받는 은혜가 아주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아주 가깝게 살았습니다. 사는 자체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좀 쉽게 그리고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결국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1: 기쁘게 할 수 있는 일.
2: 신학을 좀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0: 그러면 이제 열심히 이제 그렇게 가고 싶었던 신학대학을 교수님들의 그 응원과 이제 후원으로 시작을 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셨겠죠.
2: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했고 바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성적장학금밖에는 기대할 곳이 없었습니다. 누가 후원하는 사람 없고 제가 봉사할 수 있는 교회가 생기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시골에 있다가 서울을 가서 공부하는 거였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적장학금으로 이제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그래도 그 처음에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셨네요. 처음에 내주시고 교수님들도 굉장히 참 잘하셨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신학대학을 나오시면 이제 전도사님 생활을 보통 하시잖아요. 어떻게 이제 그 신앙의 그 목회 여정을 이어가셨는지요?
2: 제가 이제 학교 졸업 하고 교육전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교육전사로 일하는 그 기간 동안에 신학교 다니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나중에 주어져서 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아마 전임 전사님 정도를 막 강요해서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 예배도 드려야 되고 수요일날 저녁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금요일 날 철야를 저에게 하라고 그래서 학생들과 교육전사인데 학생들과 함께 철야를 하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토요일 날 또 교회 여러 가지 뭐 일들 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중고등부의 아이들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저녁에 성가대 연습을 시키고 뭐 지휘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0: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요.
2: 그걸 다 하면서 이제 네. 신학 공부를 하려니까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죠.
0: 성금까지 받으셨어요. 그런데 네. 아, 그 정말 훈련의 과정이셨네요.
2: 네. 그래서 그런 훈련 과정을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히 여기셨는지 서울의 좀 큰 교회에 전임전사로 제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화곡동교회 김학만 목사님이 신무하셨는데 저를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안경훈 목사님께서 추천을 해 주셔서 그 교회에 가서 제가 한 교우를 담당하고 그렇게 있다가 안수 받고 그 다음에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1: 그렇게 되셨군요. 지금 또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2: 제가 처음에 가르친 학교는 세계 선교 대학이었습니다. 직장 선교회에서 만든 신학교였는데 지금은 월드미션 대학으로 바뀌었죠. 네. 거기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제가 미드웨스트 워싱턴 분교에서 또 리더십, 크리스천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과목들을 가르쳤고 아마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가르친 지가 거기서.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거의 이제 10년, 8년, 9년, 9년쯤 되는데 워싱턴 야베스 대학에서 제가 크리스천 리더십뿐만 아니라 성경 과목 여러 가지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학교에서 이제 다른 분들에게도 교수님들에게도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는 적어도 신학교 학생인데 성경을 제대로 좀 뭐 구체적으로 아니라도 좀 공부를 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경 과목을 좀 강조해서 가르치면 좋겠다. 그래서 주로 성경 과목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1: 이야, 목사님은 다방면으로 뛰어나시네. 공부도 하시고 또 축구도 잘하세요. 축구도 잘하시고.
2: 축구는 잘 못해요.
1: 목사님 해병대 혹시 나오셨지 않으셨어요?
2: 아, 해병대가 아니고요. 아니. 공수부대입니다. 아, 특전사.
1: 몸이 엄청 좋으셔가지고. 네. 그러셨구나.
0: 그러시군요.
1: 다른 분하고 다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체력도 주시고 또 공부도 많이 하시고.
0: 이제 보통 이제 팔방맨이라고 그렇게 이제.
1: 그러니까
2: 별로 내놓을 것이 없는 팔방맨. 네.
0: 그리고 또 워싱턴 북한 선교 디아스포라 통일 선교 아카데미 지금 원장님으로도 계세요.
2: 네. 2년 과정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며 이제 또 나름대로 헌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과정이 끝나면 통일 선교사로 위촉하기도 합니다. 네. 그 과목들은 뭐 여러 가지를 같이 하죠.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도 있고 이론적인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앞으로 전개하면 좋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그런 과목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과목들을 통해서 이제 통일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열심히 공부하셨고 또 열심히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정말 이야기를 하려면 이 워싱턴 소망교회를 좀 이제 어떻게 개척하신 겁니까, 목사님?
2: 예. 아, 네. 1991년 첫 주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에 미주 한인장로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도 노회에서 노회가 지원하는 교회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에게 이제 그 처음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서포트 노회가 서포트하는 그러한 교회로 처음에는 샘물 장로 교회 이런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웃브루지에서 시작을 했죠.
1: 노회에서 개척하는 교회가 시작됐군요.
0: 그런데 이 샘물 장로교회가 워싱턴 소망교회의 전신인 겁니까?
2: 그렇죠.
0: 아, 이름만 바뀐 거예요. 그렇군요.
2: 그 이름이 바뀐 거는 외부에서 상당한 성도들이 떠돌고 있는 분들이 한 20여 명 이상 됐었습니다. 네. 그분들이 부활절 가까이 돼서 저를 만나고 그다음에 부활절 때쯤 저희 교회에 오게 되고 네. 2000년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제 다시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워싱턴 소망교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네. 샘물장로교회로 할 때에는 처음에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제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다가와서 샘물장로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의 샘물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샘물장로교회라고 했었습니다.
0: 네. 네. 지금 30년이 넘었어요. 35년.
2: 36년 지나고요. 7년째가 네. 되는 겁니다.
0: 아, 올해가 이제 37년.

0: 교수님 지금 어떤 교회에서 그런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나요?
1: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선교사님을 정해서 기도로 후원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뭐 적지만은 계속해서 선교비를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신학교와 연계해서 제가 리더십을 갖고 이제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도록 교회가 좀 협력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0: 여러 곳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1: 예, 멕시코의 이짜말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 학원 선교하시는 분이 이철남 선교사님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갔었고 그다음에 치앙마이 태국에 거기는 이제 중국의 지하교회 그 리더들이 될 만한 사람들을 데려오고 나와서 세미나 하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세미나도 하고 이런 일들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처음에 가서 그 남광우 선교사와 여러 선교사들이 있는데 신학교, 교회 개척 사역 또 섬기는 사역 이런 것들을 조금 돕다가 왔고 그다음에 올해에는 가서 제가 거기에 신학생들이 있는데 신학생들에게 이제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 일을 할 때마다 그 제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선교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0: 그렇군요. 그게 선교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들끓고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가 참 쉽지 않는데
1: 그렇죠.
0: 목사님은 벌써 몇 군데 선교를 다녀오시고 또 학생들에게 그런 소망을 또 심어주시고 또 교회 성도들이 또 온 힘이 돼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됐는데 네. 또 목사님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친교가 그렇게 음식도 맛있게 하고 하는 교회라고.
1: 예, 뭐 성도들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도 특별히 저희 교회에 방문하거나 참석하신 분들은 그러한 경험들을 계속 나누어주고 계신데 점심시간이 너무나 즐겁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한식으로 함께 식사를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나서 헤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아주 행복한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지역에 있는 많은 그 청취자들이 목사님 교회를 가셔서 이렇게 친교하고 그 행복한 것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부담 없이 그저 방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 참석하시면 더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이 오시면은 환영하겠습니다.
0: 사모님이 잘하세요. 저도 사모님 아는데 참 귀하신 분이세요.
1: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희 집사람 때문에 좀 목회를 잘 할 수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0: 네. 찬양을 잘하십니까?
1: 찬양을
0: 잘하셨어요.
2: 앞서서 이제 먼저 좀 인사를 해드려야 되는데 사모님 어떤 분이세요?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1: 국제적으로 만났습니다.
2: 국제적으로.
1: 저는 한국에 있었고요. 네. 저희 집사람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네. 미국 온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을 때인데 네. 네. 이제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 저희 장인어른이 장로님이신데 아주 열심히 섬겼던 그런 수석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러이러한 처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저희 아버님이 다니시는 저희 이제 본교회, 시골 교회, 본교회에 그 목사님께 저희 아버님이 또 저를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마침 그 두 교회의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친구세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소개하는, 중매하는 그렇게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죠. 그런데 나와서 이제 처음 첫 선을 보는데 가장 아주 획기적인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제 각기 담임 목사님이 중매쟁이가 될 수 없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와야 된다. 그러면서 다른 친구 목사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맞선을 처음 보러 나갔는데 목사님만 네 분 쭉 앉아 계셨습니다. 네.
2: 목사님들, 양쪽 교회 목사님들, 또 네. 양쪽 교회 부모님, 장로님들이시고 그렇죠. 또 저 하신 목사님들까지 해서
1: 자기들이 이제 중매를 하겠다고 저를 아는 다른

0: 친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네. 이제 양쪽 교회 담임 목사님의 네. 친구분. 네. 근데 저를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 내가 빠지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네.
1: 결혼식 때 다 오셨겠어요.
0: 그렇죠.
1: 아 정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얼마나 두 분이 다 좋으신 분들이면 솔선수범 하셔가지고 만남을 이어가셨을까 싶고요. 그 덕분에 이렇게 목사님께서 지금 맛있는 음식들을 성도님들도 드시고 목사님도 네. 드시고 정말 또 좋으신 아내분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셨네요. 네. 그
0: 음식 맛만 문제가 아니고 말씀의 맛을 좀 더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1: 아, 네. 네.
2: 그래서 목사님 그 교회 예배 시간이 좀 다른 교회 예배 시간과 약간 특이한 점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0: 예, 예배 시간에 이제 이게 사실은 통합측 그 예배 모범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실행을 안 하더라고요.
2: 네.
0: 그게 뭐냐면 저희들은 예배 순서 중에 고백기도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2: 네.
0: 고백기도는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하는 시간.
2: 네.
0: 그거는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죄를 짓고 계속 뭔가 좀 잘못한 부분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2: 네.
0: 아예 예배 시간에 넣어서 고백하는 시간을 잠깐 갖습니다. 그래서
2: 네.
0: 이제 침묵으로 왜냐하면 개인 기도를 하는 거니까
2: 그렇죠.
0: 침묵으로 네. 하고 그다음에 그 침묵 기도가 끝날 즈음 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다 같이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진 사함의 확신을 제가 읽어드리죠. 성경 말씀을. 그래서 마음에 내가 오늘도 깨끗함을 입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네.
2: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
0: 네.
2: 성도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떤 기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1: 네.
2: 그러지 않고 그냥 예배 왔을 때 그분이 하나님과의 예배하기 전에
0: 그렇죠.
2: 정말 자기 네. 모든 걸 비우고 하나님 용서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배한다면
0: 네.
2: 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0: 그래서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1: 그리고 목사님 교회가 꿈이 있는 교회예요.
0: 네.
1: 이 꿈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좀 이름이랑도 워싱턴 소망교회랑도 좀
0: 네.
1: 의미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0: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너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러한 모습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1: 네.
0: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 네.
0: 또 하나는 이제 참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1: 네.
0: 이 땅에서 그런 아름다움을 꿈꾸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서로 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러한 바람이 있는 분들이 저희 교회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함께 실천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이시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저희 성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가족 같은 느낌으로
1: 네.
0: 가정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함께 꿈을 꾸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워싱턴 소망교회로 가시면은 따뜻한 곳에서 예배도 드리면서 또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0: 네.
1: 그런 소망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0: 예, 그 조지 메이슨 유니버시티 바로 건너편에 있는
1: 네.
0: 커머셜 콘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그 예배당으로 허락을 다 받아서
1: 네.
0: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0501 브레닥 로드 유닛 넘버 7A 페펙스 퍼지니아 22032입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10시 반까지 주일날 오시면 같이 예배를
1: 네.
0: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조지 메이슨 대학 근처니까요. 또 이제
0: 네.
1: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좀 알려져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0: 네.
2: 네. 네. 목사님 너무 제가 목사님을 오랫동안 아는데 너무 귀하세요. 되게 신실하시고 또 한결같으시고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이걸 들으시고 많이 이 교회를 찾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1: 네. 네, 목사님 좋아하시는 찬양 너무 많으시죠? 네. 그 중에서 이제 하나만 좀 같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듣고 싶습니다. 어떤 찬양 좋아하세요?
0: 기편 찬송가 435장 네.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1: 아, 나의 영원하신 기업.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인데 왜 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시는지요?
0: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일에 갔더니 특송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나서 네. 준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가서 저희 집사람이 엘토를 하고 제가 소프라노 하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찬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곡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1: 네. 아, 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기도 하지만 또 네. 사모님과의 또 함께 처음으로 불렀던 찬양이시네요.
0: 그렇죠.
1: 네. 그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찬양을 함께 듣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 목사님의 또 귀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목사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아, 목사님 목회하시는 동안에 여러 성도들 만나고 추억이 있을 것인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성도나 어떤 추억이 있으시면 나눠주실래요, 목사님?
1: 예, 예. 저희가 교회 시작을 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2: 네. 이제
1: 하나님께서 정말 땅을 빨리 주셨습니다. 2년 반 정도 후에 저희들이 땅을 구입했는데 이제 땅을 주셨으니까 그 다음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건축을 이제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성도들은 아무래도 부담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2: 네.
1: 그러다 보니까 한참 지나서 96년, 7년 그때쯤 된 것 같습니다. 건축을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다 이제 시험에 들어서 뭐 좀 상당히 잘 모였는데 젊은 분도 계시고 좀 유력한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다 나가서
2: 네.
1: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낙심하고 있는데 이 두 집사님들은 여집사님들이셨어요. 그때 당시에
0: 네.
1: 힘도 별로 없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눈에 띄게 뭘 하고 그런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0: 그런데 네, 네,
1: 갑자기
0: 네.
1: 이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그래도 교회를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두 분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의도 하시고 집에서라도 계속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정말 너무나도 힘이 됐고 용기가 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억에 남는 분들이고 특별히 오집사라고 하는 분은 한글 학교 때문에 교회 시작하자마자 그때부터 나오신 분인데 아주 오랫동안 봉사하시다가 이제 여기에서 은퇴를 하시고 LA 쪽으로 옮겨가셨습니다만은 아마 은퇴하셨기 때문에 가셨죠. 근데
2: 네.
1: 그렇지 않으면 아마 끝까지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0: 네,
1: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계속 머릿속에 아주 많이 남습니다.
0: 네.
1: 또 한 분은 조집사라는 분인데 그분은 남자 집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에 이제 간암이 걸려서 도저히 수술도 안 되고 죽는다 이런 판정을 받고 그런데 원래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이제 그 부인 집사님만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부활절이었는데 정확히 지금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부활주일날 그분이 나오셨어요. 남편이. 그러면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좀 제가 여쭤봤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제 뭐 소망이 없고 죽어야 될 텐데 마누라가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2: 네.
1: 그래서 소원 풀어주는 마음으로 교회 올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 와서 앉아서 예배를 다 드린 거예요.
0: 네.
1: 근데 그날 마침 이제 부활절이니까 부활에 대한 설교를 했죠.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일단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제가 한번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개런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매일과 같이 저랑 함께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할 일도 없다는데 수술도 안 된다는데
2: 네.
1: 그래도 한번 같이 기도해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분이 그렇게 할 거란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뭐 의사도 다 손들었다는데
2: 네.
1: 근데 이분이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NIH 잘 아시죠? 국립보건원
2: 네.
1: 여기에서 실험적으로 하는 케이스에 연결이 어떻게 돼가지고
0: 네.
1: 거기서 수술을 하는데 특별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간을 밖으로 빼내서 뭐 아주 강한 걸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암세포를 어떻게 죽인 다음에 다시 넣고 뭐
2: 네.
1: 이런
2: 네.
1: 실험적인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2: 네.
1: 그런데 열고 보니까 간이 두 겹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더 커져가지고 다른 하나는 3분의 2 이상이 먹었는데 간암이 퍼졌는데 그래도 다른 그 이 간이 좀 더 커져가지고 다 커버가 돼가지고 네. 이게 그냥 수술을 해도 된 거예요.
2: 네.
1: 의사가 열고 나서 보니까.
2: 기적이네요.
1: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날 밤 12시에 8시간 이상 수술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에 12시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다고 목사님 빨리 기도해 주시라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피가 그 속에서 터져가지고 배가 남산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하는 분은 살려내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술을 8시간 하면은 그 의사는 반드시 집에 가서 쉬고 있어야 되는데 네. 밤 12시까지 무슨 뭐 서류 작업 같은 거 하느라고 병원 내에 있었습니다.
2: 네.
1: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알려주니까 곧바로 와가지고 두 번째 수술을 한 겁니다. 그 밤 중에.
0: 같은 날에.
1: 같은 날.
2: 네.
1: 그래가지고 피 다 닦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제 가위를 하나를 그냥 놓고 꿰매버린 거예요. 조그만 가위를. 그래서 그거 다 끄집어내고 다시 다 접합하고 그래서
2: 네.
1: 이제 리커버리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잘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0: 지금
1: 잘 살아계십니다. 저희 교회 계속 나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 네.
1: 이분도 이제 아무래도 요양도 해야 되고
2: 네.
1: 건강도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태평양 강가 쪽으로 이사를
2: 네.
1: 가셨어요.
2: 네.
1: 그래서 그도 거기 가셔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시고
0: 네.
1: 교회에서 전도부장도 하시고 이렇게
2: 네.
1: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2: 네.
1: 그분이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0: 네. 네. 네. 이야, 좀 귀한 간증이시네요.
2: 네.
0: 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또 보여주시는.
1: 그렇죠.
0: 네.
3: 그리고 과거에 기억나는 사람 말고 현재 기억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 김원규 장로님, 한주미 권사님 이 두 분은 연세가 있으셔도 제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어찌 보면 동고동락하는 것 같이 모든 일들을 함께 상의하고 함께 이제 힘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교회를 지탱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0: 네. 또 목사님 이렇게 말씀 너무 감사한데 목사님 성경 가장 좋아하는 성경 본문도 하나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목사님?
1: 예예.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이제 계속 좀 바뀌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에베소 2장 22절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0: 네.
1: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0: 아멘.
1: 이제 너무나도 부족하니까 날마다 더 지어져 가야 되겠다. 날마다 변화되어 가야 되겠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좋아하게 되었고 이 말씀을 모토로 삼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0: 네.
1: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것이 이 땅의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제 동안에 저에게는 가장 큰 인생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목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또 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참 어려움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또 일반 성도들이 겪지 못하는 어려움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극복이라는 단어를 좀 쓰기는 뭐하지만은 어떻게 네. 좀 이겨 나가셨습니까? 네.
1: 결국은 이제 이 지역 성도들에게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과는 나도 그렇게 됐으면 하시는데
2: 네.
1: 과정은 안 하고 싶다는 겁니다.
0: 네.
1: 기도를 하지 않고 뭐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2: 그런데 네.
1: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다는, 작정하셨다는
2: 네,
1: 거예요.
2: 네.
1: 그런데 그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너무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이제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2: 네.
1: 저의 삶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민교회는 대부분 새벽기도를 매일 하지를 않더라고요.
2: 네.
1: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꾸준히 하려고 하는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2: 네.
1: 거의 매일 이렇게 새벽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 네. 기도로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시면서 지금까지 와 계시네요.
1: 그렇죠.
2: 근데 이제 기도라는 거를 생각하면 이제 물론 크리스천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고, 네, 일반 분들은 또 기도라고 했을 때 이게 참 어렵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 좋은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1: 근데 그 기도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2: 네.
1: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2: 네.
1: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기도하면 훨씬 수월하고 쉽고, 그 다음에
2: 네.
1: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 내가 너 그 모르겠는데 라고 하실 수가 없는 거죠.
2: 그쵸.
1: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2: 네.
1: 거니까.
0: 네.
1: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기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네. 우리 자녀들이 아빠 네. 부모에게 이제 얘기하죠. 아빠가 그렇게 엄마가 얘기하지
1: 그렇죠.
2: 않느냐고
1: 예, 예.
2: 하는 것처럼 이제
1: 네,
2: 성경
1: 네.
2: 말씀이 사실 이제 능력이고
1: 네.
2: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 들이대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시죠.
1: 그렇죠.
2: 아, 네. 그러려면 이제 성경을 또 많이 보셔야겠네요.
1: 그렇죠.
2: 네.
1: 그래서 저희 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이제 권장하고
2: 네.
1: 표도 만들어드리고 종종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 네.
1: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 네. 그렇군요.
0: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2: 일하신다. 네.
0: 예,
2: 일은
0: 참
2: 하나님이
0: 좋네요.
2: 하시는
0: 예.
2: 거죠.
0: 네.
2: 네.
0: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 혼자 있으면 나 혼자 해결해야 되지만
1: 그렇죠.
0: 하나님 앞에 던져놓으면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2: 네.
0: 것이고
2: 네.
1: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0: 네.
1: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다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0: 아, 네.
1: 아버지라고 하는 그 개념을 좀 더 깊이 가까이 이렇게 느끼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2: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1: 네.
2: 또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네.
1: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멀리 좀 무서운 분, 거룩한 분, 나하고는
2: 네.
1: 다른 분 이게 아니고 내 가까이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염려하고 나를
2: 네.
1: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
2: 네.
1: 이런
2: 네.
1: 마음으로
0: 네.
1: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2: 아, 네. 네, 알겠습니다.
0: 목사님께서 네. 좋아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C.S. 루이스가 당신은 처음으로 돌아가 시작을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해 결말을 바꿀 수 있다.
1: 네.
0: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2: 아, 네. 너무 좋습니다.
0: 어떻게 이 말씀을 좋아하게 되셨어요, 형사님?
1: 예,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 저를 잘 아는 제가 잘 아는 그분이 써놓은 것을 좀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2: 네.
1: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0: 네.
1: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데 뭐 그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또
0: 네.
1: 미래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시간이지만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어서 미래를 가지고 왈가왈부 해봐야 별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0: 네.
1: 현재 이 순간
0: 네.
1: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제 합해지면은 개인의 삶이 되는 거죠. 결국은
0: 네.
1: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언제나 우리에게 골든타임이라는 게 골든타임.
2: 네.
1: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내가 하는 생각, 말, 행동, 선택, 결정 이것이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가 미치는 게 아니라 미래가 미치는 게 아니라
2: 네.
1: 현재, 지금 어떤 모습인가 이것이 내 삶을 바꿔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0: 네.
1: 생각해야 되고 지금 사랑해야 되고 지금 행동해야 되고 지금 섬겨야 되고 지금 봉사해야 되고 지금 용서해야 되고
0: 네.
1: 지금 감사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고 지금 말씀을 읽어야 되고 지금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러한 이 지금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면은 결말이 바뀔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0: 그렇죠.
1: 과거는 뭐 바꿀 수 없지만은 C.S. 루이스 말이 너무나도 지극히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이 내 인생의 골드 타임이다. 골든타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네. 지금에 충실하며 사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2: 네. 네.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시죠?
1: 예예예.
0: 네.
1: 예, 예.
0: 네, 오늘 목사님 모시고 정말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됐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행복한 교회 같다. 목사님이 행복하신 것 같아요. 일단 예. 행복한 교회, 또 꿈이 있는 교회, 그리고 정말 바른 예배를 정말 예쓰는 교회, 그 교회 워싱턴 소망교회인데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꼭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1: 네, 저희 예배 시간은 10시 반입니다. 어떤 분이 11시에 오셔가지고 11시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분이 여러 분 계셔서 다시 한번 10시 반임을 알려드리고 저희와 함께 참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워싱턴 소망교회 배현수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이제 지금 두 번째로 뵙는데요. 그렇죠. 참 너무 따뜻하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또 이 교회를 가면 왠지 그 행복하고 또 꿈이 정말 마음속에서 막 살아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꿈과 또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길 원하시면은 우리 배현수 목사님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은 제가 이제 2년 전에 망막박리가 왼쪽에 생겨가지고 아, 왼쪽 눈이 실명 위기였고 네. 지금도 이제 이쪽 눈은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어요. 오. 사실은 영구적인 시력 손상이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보이는 게 약간 찌그러져 보입니다. 이쪽으로 보면은. 네. 왜냐면 제가 좀 늦게 가서 그런 건데 이 수술을 받는 게 사실 황당하죠. 네. 왜냐면 저는 뭐 술, 담배를 그렇게 하는 편도 아니고 나름대로 운동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고 그래도 관리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갑자기 무슨 한쪽 눈이 안 보이게 생겼으니까 게다가 눈을 쓰는 직업이잖아요. 네.
2: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너무 많으신 분입니다. 전직 의사 출신으로 현재는 웹소설가의 142만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 하시는 그 비결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드라마 중증 외상센터의 원작자이십니다. 이낙준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아,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예.
1: 안녕하세요. 저는 한산이가라는 필명으로 웹소설을 쓰고 있고 닥터프렌즈라는 의학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낙준입니다. 반갑습니다.
2: 아, 작가님하고는 한 프로그램에서 네, 만나 뵀었는데요. 야, 그때보다 더 어려지신 거, 살이 빠지신 것 같기도 하고 더 동안이 되셨어요.
1: 다들 약간 살이 빠졌다고 하시는데 네. 글쎄요, 러닝을 해서 그런 거.
2: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서 아, 진짜 무슨 대학생 같았어요.
1: 아이, 제가 마흔이 넘었는데 어떻게 해요. 사실 동안으로 치면은 집사님이 진짜 장난 아니죠. 저는 네. 저랑 그렇게 차이 안 나는 줄 알았거든요. 네, 네. 그날 뵙고 네. 그래서 검색해보니까 근데 어? 네. 그래서 놀랐습니다 사실.
2: 네. 뭐라 그럴까 프로그램 하면서 되게 좋으신 분이다 라는 생각은 했지만 크리스천인지 저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너무 반갑습니다.
1: 아, 예. 반갑습니다. 예.
2: 그 프로그램 나갔다가 사실 애들한테 아빠들 막 쓴소리 듣고 그랬잖아요.
1: 아, 그렇죠. 저희 애들도 뭐라고 하고 그랬었는데.
2: 그때 참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1: 예, 잘 나간 것 같습니다. 사실.
2: 네, 맞습니다. 예. 녹화할 때 보니까 아이들이 작가님을 굉장히 많이 닮았는데요. 아빠 글 쓰는 재능을 닮은 자녀가 있나요? 아빠 보기에는?
1: 그냥 첫째가 좀 글을 네. 좋아하는데요. 네. 근데 쓰는 글을 보면은 저랑은 좀 달라요. 오. 저는 되게 장르적인, 피상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글을 쓴다면은 첫째는 네. 저보다는 조금 더 생각이 깊은 거 아닌가라는 오. 생각이 들더라고요. 쓴 글을 보면은 네. 얘가 이제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게 되고 네. 학교에서 과제를 한번 내줬는데 네. 이제 선생님이 너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되었을 때 어떨지 네. 글을 쓰라고 한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버지가 됐을 때 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제 딸은 우리 아빠는 프리랜서 작가니까 네. 늦잠자도 되고 오. 오늘은 글 안 쓰고 그냥 백화점 가서 내 옷이나 사야지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예. 우리 딸은 내가 놀고 먹는 줄 아는구나 라는 생각을
2: 근데 되게 특이한 상상을 한다.
1: 아, 예, 그러니까요.
2: 야, 아빠가 봤을 때 어때요? 어떤 느낌이에요? 그런 글을 봤을 때?
1: 근데 생각보다 글을 조리 있게 써서 되게 놀랬고요. 저는 네. 마냥 이제 애기로만 보이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해봤자 애기잖아요, 사실. 얘가 어느새 여기까지 컸지? 네.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또 애가 그 안에서 제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또 저를 좋아하는 것도 느껴져가지고 되게 너무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 저희 배우들한테도 그런 질문 많이 하는데 만약에 자녀분 중에 작가님처럼 글을 쓰는 작가가 되겠다라고 하면 찬성하세요?
1: 아,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2: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행복하게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1: 아, 예, 저는 글 쓰는 게 되게 중독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2: 네. 네. 근데 굉장히 행복해 보이세요. 자기의 이 직분을 굉장히 사랑하는 게 느껴집니다. 저희 내가 매일 기쁘게 섭외 받으시고는 기분이 어떠셨어요?
1: 이게 사실 네. 좀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에서 섭외를 받으면은 부담이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신앙적으로 엄청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네. 사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2: 어, 그러세요?
1: 아버지가, 아버지는 항상 나가라고 하긴 해요.
2: 네, 네.
1: 근데 이제 뭔가 마음에 부담은 있는데, 그래도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죠.
2: 네.
1: 그래서 나를 불러주시다니.
2: 야, 등 뒤에는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네요.
1: 아, 예, 그렇죠.
2: 야, 저는 그런 거 항상 내가 매일 기쁘게 하면서 정말 많이 놀라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믿음은 정말 위대한 유산이라는 거.
1: 맞습니다.
2: 예, 참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OTT에서 방영이 된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잖아요. 중증 외상센터가 공개 2주 만에 17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1: 어,
2: 예. 완전 뭐 그때 보도가 엄청 많이 되고요. 이제 소위 대박이 난 드라마인데요. 드라마 원작으로서 원작자로서 이렇게 드라마가 잘 될 줄 아셨나요?
1: 아, 솔직히 전혀 몰랐죠.
2: 네.
1: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처음 쓴 게 2019년인데
2: 네.
1: 그때는 웹소설이 드라마가 되는 거는 고사하고
2: 예.
1: 웹툰이 되는 것도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2: 예, 예, 예.
1: 근데 그렇게 그냥 썼던 작품이 이제 드라마가 된다고 하는 것도 놀라운데 이게 좀 근데 그 전에
2: 네.
1: 좀 재미있게 흘러가긴 했어요. 우여곡절이 좀 많았는데
2: 네.
1: 그래서 되게 뒤로 밀린 거거든요.
2: 예.
1: 근데 그 전에 저희 드라마 주연 배우 중 하나인 추영호 씨가
2: 네.
1: 이제 옥시 부인전으로 엄청 스타가 된 거예요.
2: 네.
1: 저희 드라마 찍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2: 네, 네, 네.
1: 저 감독님한테 전화 왔어요.
2: 네.
1: 이거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2: 네, 네.
1: 그리고 방영이 구정에 딱 맞춰서 됐는데
2: 예.
1: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폭설이 내렸습니다.
2: 예.
1: 그러니까 연휴인데 폭설이라서 사람들이 못 가니까 어? 어쩌면 강제로 이 드라마를 보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는데 여러 가지가 맞물려가지고 진짜 잘 됐죠. 예상치 못하게 너무 잘 돼서.
2: 근데 드라마가 이렇게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드라마가 주는 매력, 그 또 붉은 힘이 많은 세계 시청자들의 어떤 진정성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겸손하신 말씀이고 되는 작품은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1: 근데 뭐 사실 원작을 썼을 뿐이지
2: 네.
1: 드라마 각색이랑 촬영은 또
2: 네.
1: 감독님이나 다른 스태프님들이 하신 거고
2: 네.
1: 또 배우들이 워낙 열연을 해주셔가지고
2: 네.
1: 아 이게 진짜 다르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제가 좀 보면서 많이 배운 것도 있어요.
2: 네.
1: 아 원작을 저렇게 쓸걸 저랑 좀 다르게 각색된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2: 그쪽에서 봤을 때는 좋은 원작이 있다라는 거에 되게 감사했을 거예요. 저희가 그런 소재를 찾는 거에 대해서 되게 노력을 하는데도 잘 찾지 못하는 거 보면 엄청 좋은 그 원작을 찾은 그 팀들도 굉장히 행복했으리라고 저는 느낍니다. 연기하는 배우들도 다들 원작을 보고 그 다음에 대본을 보거나 시나리오를 보잖아요. 그 대본에 얼마나 몰입이 되었는지가 느껴져서 네, 보는 사람들도 참 몰입감이 대단했던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네. 드라마 방영 전과 후의 삶이 그래도 조금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작가님?
1: 많이 달라졌죠.
2: 그렇죠.
1: 글을 쓰는 거는 똑같습니다.
2: 네.
1: 그 전에 글을 쓰는 루틴 자체는 똑같은데
2: 그러고
1: 나면 원래는 이제 좀 개인 시간이 많거나
2: 네.
1: 혹은 뭐 아이들 등하원을 하거나 그런 시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강연도 뭐 그 전에도 들어오긴 했지만
2: 네.
1: 1년에 뭐 진짜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2: 예, 예, 예.
1: 지금은 엄청 많이 들어오고요.
2: 네.
1: 그리고 뭐 방송도 사실은 내가 매일 기쁘게 나오게 된 것도
2: 네.
1: 드라마가 아니었으면은 PD님이 저를 알고 섭외를 할 수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2: 믿음이 네. 좋으셔서 드라마가 아니어도 아마 저희 또 만나 뵐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리고요
1: 강연을 나가면은 옛날에는 정말 저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느낌이었다면
2: 네.
1: 지금은 몇 분이 저를 아는 게 느껴져요
2: 그분들도 집중도가 네, 엄청 나아지잖아요.
1: 얘기하는 게 또 편해지는 것도 있고
2: 네.
1: 여러 가지로 많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2: 네.
1: 많이 달라졌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보통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뭔가 일이 들어가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여쭙고 뭐 기도로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또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자녀분이었으니까 더 몸에 습관화처럼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글쓰기 전에 어떻게 시작을 하세요?
1: 글쓰기 전에 일단은 뭐 저희 부모님이 일단 기도를 항상 하시고 저희 아버지는 또 항상 너가 이렇게 된 거는 부활이 내 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2: 아버지 재밌으시네요.
1: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저도 뭐 아주 틀린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네. 저한테 신앙도 가르쳐 주셨지만 사실은 이런 장르 소설도 소개를 해주고 네. 되게 특이한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 배운 것도 있고 글쓰기 전에는 어찌됐건 머리를 깨워야 되니까 네. 일단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짧게 묵상 네. 같은 거를 합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을 정리하면서 네. 아, 뭐 그냥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하고 이제 글을 쓰고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출판사 사장님도 기독교인이시고 그 친구는 저보다도 더 되게 열심히거든요. 네. 새벽기도도 나가고. 네. 근데 제 웹툰 작가님도 예. 기독교인입니다.
2: 이야, 신기하다.
1: 그래서 이 원작이 웹툰이 될 때 세 명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2: 이건 우연이 아닌 예. 것 같아요. 야, 하나님 개입하신 거라고 저는.
1: 예, 런칭 날짜 좀... 앞두고도 뭐 세 명이서 기도도 하고 막 네. 그랬으니까.
2: 야, 예. 너무 신기하네요. 그 글을 쓰기 전에 어떤 주제를 정하고 시작이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영화 하시는 분들은 시나리오 쓰시기 전에 뭐 한 장면에 꽂혀가지고 시작이 되더라고요. 뭐 제가 아는 감독님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태국에 있는 누나 집에 놀러 갔다가 건물이 계속 이렇게 금빛이라서 반짝반짝거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나라에 햇볕이 이렇게 오래 있는 나라에 저렇게 반짝반짝한 건물을 왜 많이 줬을까 이러면서 눈이 부셔서 계속 보다가 저기서 누군가가 나를 겨누고 있다면 저 불빛이 저 반짝이는 불빛이 혹시 충구라면 이 생각에서 시나리오를 그 한 장면 때문에 시작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작가님도 그렇게 뭐 짧은 하나의 커트? 짧은 장면으로 시작이 되시는 건가요? 글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시작을 해요?
1: 이거는 글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시작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2: 네, 네.
1: 어떤 한 장면을 그리고 싶어서 시작하는 글도 있고요. 네. 또 어떤 작품은 제가 이제 엄청 잘생긴 배우분을 한번 직접 본 적이 있어요. 되게 젊은.
2: 네, 네.
1: 근데 보자마자 이 사람한테 어울리는 배역이 뭘까? 라는 생각을 딱 하게 네, 된 거예요. 네. 잠깐의 마주침이었는데 네. 그때 아무리 봐도 사람 같지가 않아서 이거는 뱀파이어나 네. 이런 캐릭터가 어울리겠다라고 네. 해서 저장을 해놨다가 예. 이제 다른 소재랑 연결이 돼서 글을 쓰는 경우도 있고 중증외상센터 같은 경우에는
2: 네, 제일 궁금해요.
1: 사실은 전작이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다음 작품이 이제 적당히 잘 안 되지 않으면은 이제 작가를 좀 그만하고 네. 그냥 이제 의사의 본업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다음 작품을 무조건 성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네. 이 확률을 높일 수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2: 네.
1: 제가 이전까지 썼던 작품을 다 리뷰해가지고 나 원래 평소에 농담하는 거 좋아하니까 내 글에는 항상 코믹이 들어가 있구나. 이거 하나 넣고
2: 네.
1: 그리고 저는 정식으로 글 배운 적이 없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제 문장이 이렇게 막 오밀조밀하지가 못하거든요. 대신에 툭툭 치고 나가는 게 있는데
2: 네.
1: 내 문장이 이렇게 치고 나가는 속도감이 있으니까 좀 전개가 빠르고
2: 네.
1: 답답한 거를 막 시원하게 풀어나가는 재미를 줘야겠다
2: 네.
1: 라고 정하고 답답한 의료 현장을 찾다 보니까 외상외과가 보였고 그거를 제일 잘 살릴 수 있게 캐릭터를 만들어서
2: 네.
1: 이제 쓰게 된 거죠.
2: 와, 작가님의 이전 작품을 종합해서 평가를 한 완성체
1: 이때 처음으로 그런 식으로 기획을 해봤어요.
2: 이야, 그래서 지금 계속 작가...
1: 이 작품 덕분에 이제 작가로 계속 살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예.
2: 얼마나 좋아요.
1: 예, 너무 좋죠.
2: 또 그런 딱 위기가 한번 있어야 더 감사함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겸손함을 계속
2: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쉽게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1: 이게 자아가 비대해지기가 쉽거든요.
2: 네.
1: 그때마다 한 번씩 망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고
2: 하나님이 그렇게 비대해질 때마다 네. 얘라 네. 정신 차려야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네. 맞아요. 참 그런 순간들이 그 당시에는 힘들지만 뒤돌아보면 참 감사한 순간이기도 네. 하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글을 잘 쓰는 재능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웹소설계의 봉준호라고 불리시는데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그렇게 불리우고 계시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1: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한예종의 교수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시거든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2: 그분이 그러셔서 막 이렇게 계속 번져나갔고
1: 아, 그러니까요. 아, 근데 봉준호 감독님은 사실은 네. 진짜 우리나라의 거장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워낙 필모가 훌륭하시고 또 하나는 아, 봉준호 감독이 신작을 한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를 하잖아요. 네. 사실 저는 중증 애상센터라는 작품이 이제 2차 창작으로 잘 돼서 그런 거지 네. 웹소설계에서 보면은 저는 열 손가락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진짜 잘 쓰는 사람 너무 많고. 아니, 실제로 그래요, 근데. 네. 너무 많거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작가들 네. 중에서도 뭐, 비교하면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잘 쓰지? 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전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성공한 작품이 있는 작가지
2: 네.
1: 아직은 성공한 작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앞으로도 한번 그렇게 성공한 작품을 가지고 있는 작가님들은 계속 영화나 드라마 하시는 분들이 다음 작품을 되게 기대하고 있는 거 아시죠?
1: 네, 그렇습니다. 네.
2: 그런 연결고리를 갖게 되신 거죠. 사실 소설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1: 아, 맞아요. 진짜. 네.
2: 그 웹소설이 영화화되기도 힘들지만 웹툰이나 이런 소재를 가지고 영화가 성공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한 번에 이렇게 탁 전 세계적으로 1등 순위를 찍은 거는 저는 대단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1: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2: 네, 정말. 맞습니다. 뭐. 지금 작가님 너무 겸손하셔서 그렇지 이렇게 매일매일 성실하게 창작물을 만든다라는 게 보통의 인내로는 안 되는 거를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작가님들을 늘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또 이렇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긴장하게 팽팽한 상태로 있을까
1: 근데
2: 작가님은 어떤 성격이세요? 좀 성실한 편이세요? 느낌은 되게 성실한 편이잖아요.
1: 아, 근데 사실 머리를 켜서 그렇지. 네. 원래 되게 게으른 편이에요.
2: 그러세요?
1: 저는 누워있는 거 진짜 좋아하고, 네. 최대한 쉽니다. 저희 와이프나 저희 어머니가 저를 정말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데, 저는 막 어렸을 때 항상 네. 그냥 집에 앉아있으면은, 어머니가 제일 자주 했던 말이 너 되게 뒤통수도 게으르게 생겼네. 제가 뭐 어렸을 때 만화책 보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그게
2: 그 얘기를 늘 듣고 자라나 봐요.
1: 네, 어떻게 이렇게 손가락도
2: 엄마들한테
1: 제가 좀 얇은 편인데 어디가 어떻게 생겨서 게으르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게으른 손이라고 그러고

0: 보니까 더 매력적이네요. 아, 보통 작가님들 빈틈이 없으려고 하는데 너무 매력적이시네요.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알고리즘에 희한한 게 떴더라고요. 지금 작가님 말씀하시니까. 누워서 오래 있는 사람들이 천재가 많다고. 아. 진짜 창작자들은 특히 천재가 많다고. 아. 제 알고리즘에 그거를 제가 저장을 했거든요. 그와 비슷한 게 너무 많이.
1: 그렇죠. 계속되죠.
0: 예. 네. 저도 사실 누워있는 걸 좋아해서 합리화시키려고 저장했는데, 진짠가 보다.
1: 작가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살면 안 된다. 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대처가 안 된다.
0: 맞습니다. 네, 네, 네.
1: 대충 살고 있어야 바짝 해서 해결이 되지. 계속 바짝 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0: 부부도 계속 싸워야지 큰일이 없다고 그래서 저도 일부러라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1: 종종 싸우십니까?
0: 네, 완전. 어떠세요?
1: 저는 거의 안 싸우긴 해요.
0: 싸우셔야 됩니다.
1: 아, 그런가요?
0: 네. 크게 싸우면 큰일 난다고.
1: 보통 제가 혼나요, 그냥.
0: 아, 그거는 저도 일방적으로.
1: 듣다 보면은, 예.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냥. 듣다 보면은 뭔가. 네. 아, 그리고 와이프가 제가 봐도 저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이거든요. 훨씬 부지런하고.
0: 네, 네.
1: 그 다음에 뭔가 아이들한테도 더 잘하고.
0: 네.
1: 향상심도 있고.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0: 네.
1: 있다 보면은, 네. 그치, 뭐, 나보다 나으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누군가가 나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고리즘이 또 가르쳐
1: 줘서. 아, 그런 게 있군요.
0: 참, 아내분들은 참 현명한 것 같아요. 아내를 통해서 많이 교육받고.
1: 네, 맞습니다.
0: 많이 달라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1: 못 달라지는 면도 있는데, 네. 그럴 때는 양해를 구합니다.
0: 양해
1: 구해야죠. 그런데 10년 동안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내가 못하는 거면, 그냥 못하는 거다. 이거는 혼내지 마라. 네가 해라.
0: 그거 받아들이고 안 혼내세요?
1: 더 많아요.
0: 다 똑같네요. 네. 다 똑같네요. 그래도 뭐, 내가 하고 싶은 소리를 할 수 있었다는 네. 용기에
1: 네.
0: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일단. 네. 요즘, 동시에 믿어지진 않지만 새 작품을 쓰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이야, 저희 같으면 이제 이쪽 드라마 찍고 이쪽 영화 찍고 이쪽 드라마 또 찍고 이런 식이잖아요. 겹치기 출연이라는.
1: 근데 배우분들은 그게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0: 네.
1: 제가 그 촬영장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윤경호 배우님이 네. 이제 한유림 역 자기 딸이 실려와서 이제 오열하는 장면을 하는데. 아, 저건 정말 너무 감정성우도 심하고 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0: 감정에 완전 몰입해 있잖아요. 네.
1: 그리고 끝나면 탁 나와서 네. 말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계속 이렇게 농담하다가 네. 또 들어가면 싹 하는 게 너무 신기했는데 저는 일단 쓰고 싶은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작가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소재가 계속 튀어나오는데 저는 이거를 빨리 쓰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니까 네, 네. 그래서 하나를 더 시작하게 되거든요. 근데 원칙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겹치지 않는 배경일 것.
0: 네.
1: 그래야 헷갈리지 않고 네. 그다음에
0: 장르가 좀 틀리다.
1: 예. 네. 첫 번째 작품 쓰고 두 번째 작품 쓸 때 오히려 좀 리프레시가 됩니다.
0: 네, 네, 네.
1: 아까는 이거 썼고 두 번째는 시대극을 쓰면은 완전 새로운 걸 쓰는 느낌이 나고 또 세 번째는 뭐 법의학물을 쓰면 네. 또 완전 새로운 걸 쓰는 느낌이 나니까 좀 그렇게 관리를 하죠.
0: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와 그게 리프레시가 된다라는 게 되게 와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못하는 거지만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 집중했다가 다시 빠져나와서 여기에 네, 새로운 힘들을 다 쏟아붓네요.
1: 그리고 그 신작을 처음 시작할 때가 네. 너무 재밌어요. 근데 하나를 계속 쓰고 있으면 그거를 느낄 수가 없잖아요.
0: 나중에 좀
1: 예, 지치기도 하고 매너리즘에 빠질 때 새로운 걸 하나 들어가면은 그때는 뭐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0: 네.
1: 아, 빨리 들어가서 그거 쓰고 싶다 이런 생각
0: 그 정도로 막 예.
1: 그러니까 창작의 고통이라는 말은 있지만 그 말하는 사람 치고 그만하는 사람도 없거든요.
0: 네, 네.
1: 그러니까 그만큼 창작이 중독적이고 재밌는 일인 것 같습니다.
0: 참 작가님으로서 일을 사랑하는 게 막 느껴져서 너무 좋습니다. 네. 드라마 얘기를 또 하자면 증충배상센터가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부모님 덕분이라는 얘기 목사님도 하셨지만 아버님 목사님도 하셨지만

0: 이 말에 동의를 하시나요?
1: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동의를 하냐면 일단 네. 뭐 기도나 이런 거는 기본이니까 뒤로 하고 모든 작가는 원래 독자였잖아요.
0: 네.
1: 그러면 제가 원래 그런 이야기를 좋아했어야 이런 글을 쓸 수가 있는 거고
0: 네.
1: 사실은 그런 취향은 저는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배우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희 아버지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너무 좋은 게 많다. 근데 그것들 중에 내가 선별해서 좋아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너도 내가 좋아하는 거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0: 네.
1: 이거를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중요하게 아버지가 가르쳐줬던 거예요.
0: 네, 네.
1: 그중에는 뭐 클래식 음악도 있고 좀 실패하셨습니다.
0: 네.
1: 저는 뭐 아주 중요한 넘버 아니면 잘 안 듣는데
0: 네.
1: 그 다음에 고전 명작들,
0: 네.
1: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무협지 같은 것들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정말 아버지보다도 더 좋아하게 된 게 이제 무협지나 판타지 같은 장르 소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장르의 선생님 같은 분이셨어요, 사실.
0: 자식 빠지면 헤어나질 못해요.
1: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0: 네.
1: 저희 아버지는 그걸 되게 권장했을 뿐더러,
0: 네.
1: 저랑 그런 이야기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셨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런 쪽으로 훈련을 받고
0: 네.
1: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게 되고 언젠가는 또 이걸 만들고 싶다라는 꿈도 꾸게 만든 거니까 저희 부모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죠.
0: 야, 참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늘 놀라운 게 참 내 등 뒤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건 축복이고 은혜인데 부모님이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건 정말
1: 너무
0: 감사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하나님 아버지와 부모님의 지분이 크다라는 표현을
1: 그렇습니다.
0: 쓰고 싶네요.
1: 맞습니다.
0: 네.
1: 정확한.
0: 무협을 얘기해서 그런데 제가 무협 영화를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처음에 그 무협도 원작이 있어서 원작을 탁 넘기는데 첫 글에 무사는 울지 않는다. 다만 눈물을 흘릴 뿐.
1: 저 포스터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이렇게 눈 딱 부릅뜨고 있는 포스터. 엄청 명작이거든요. 그 영화가.
0: 야,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울지 않는데 눈물 흘리면 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 자체가 너무 멋있잖아요.
1: 예, 뉘앙스가 좀 예. 다르잖아요.
0: 야, 그래서 이 모든 게 진짜 뉘앙스구나. 그 눈빛 하나, 칼 하나, 걸음걸이 하나, 뉘앙스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야, 아이들하고 같이 무협을 보면서 이야기하신 목사님도 참 대단하시고 봉준호 감독님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대사처럼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1: 제가 봤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런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아닌데
0: 네.
1: 아마 좋아하는 걸 이렇게 저한테 전도하다가
0: 네.
1: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창의성이 엄청 커졌을 것 같아요. 재밌게 아빠랑 또 대화하면서.
1: 네, 어렸을 땐 또 아빠랑 얘기하는 게 더 재밌으니까.
0: 그쵸.
1: 나이가 들면 모르겠지만.
0: 그쵸. 저도 오늘 많이 아빠로서 또 많이 배우고 갑니다. 공부를 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하나님을 만나서라고 하던데요.
1: 저는 사실 진짜 공부 안 하는 애였거든요. 그냥 뭐 PC방, 완화방도 다니고 그다음에 친구들이랑 사실은 뭐 술도 좀 먹고 고등학교 때. 근데 그날 제 생일이었는데
0: 네.
1: 친구들이 이제 술 먹으러 가고 있었어요.
0: 네.
1: 근데 누가 저를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0: 네.
1: 뒤에서.
0: 네.
1: 제 이름을 누가 부르는 것 같아요.
0: 네.
1: 취해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뭐 골목이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야 가자 가는데 또 누가 부르는 것 같아요.
0: 네.
1: 봤는데 느낌 이상해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세 번째 들었을 때 딱
0: 네.
1: 들어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미안하다 그러고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0: 네. 야. 하나님이 진짜 무섭게 개입하셨네요.
1: 네, 누군가가 하나님이 나를 네. 지켜보고 있구나.
0: 네.
1: 그리고 내가 그런 데서 그렇게 어울리는 거를 지금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생각이 너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0: 저도 믿음 안에서 살 때 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되게 무서워요.
1: 네, 맞아요. 그게 되게 엄중한 일이죠.
0: 점점 더 바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 더 예뻐 보이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야,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네요. 그런 음성 듣기가 힘들잖아요. 특히. 네,
1: 그렇죠, 사실.
0: 야, 신나러 그 가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작가님에게 주신 축복 중에 아내분을 만난 축복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두 분은?
1: 이게 이제 영어로는 CMF인데.
0: 네.
1: 아마 의료 기독 학생회일 겁니다.
0: 네.
1: 거기에서 이제 이게 연합 동아리거든요. 저는 인하대고 이제 와이프는 이대인데.
0: 네.
1: 거기서 이제 처음에 만나게 됐어요.
0: 네. 근데
1: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뭐 연인 사이로 발전할 건 아니었고.
0: 네.
1: 그냥 어떤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임에 제가 조장이었고.
0: 네.
1: 와이프가 조원이었는데.
0: 네.
1: 저희 조는 둘이었어요.
0: 호감 같은 것도 없었고
1: 나머지 아무도 없고 제가 조장이요.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저는 성서에 있는 부활 증언들이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어떤 분들은 성경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되어 있으니 믿으면 되지 그 이상의 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되물으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성적 차원, 교양의 차원, 역사학적 차원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것이 사실이냐 물으면 사실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사전적으로 무엇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일 혹은 현재에 있는 일이 사전적 정의입니다. 사실에 대한.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할 때는 실제라는 말 그리고 있다, 있었다라는 말이 너무 간단한 말이지만요. 사실 학문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서양 철학사의 상당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이제 존재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연구가 서양 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일단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있다 하고 없다 라고 하는 거 제가 간략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는 관찰이 가능하죠. 이거를 계량할 수 있어요. 높이, 재질, 또 뭐 면적을 잴 수 있고요. 이 종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관찰 가능하며 계량화해서 수치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한 종류의 있답니다. 이것을 객관적 사실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다른 한편 다른 있다도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제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반복적으로 관찰 가능해서 계량해서 수치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을 하거나 말을 하죠. 제가 내 마음에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다 라고 말한 것은 주관적 사실일 거예요. 주관적으로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보고서 아, 저 사람 마음에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어 라고 상호 주관적으로 인정하려면 제가 그 말을 하고 거기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먹이고 자식을 입히고 자식이 잘 되도록 교육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저를 보고 아, 저 사람 마음에는 자식을 향한 사랑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상호 주관적인 사실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제가 내 마음엔 자식을 향한 사랑이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땐 잘 모르겠어요. 있는가? 저 사람이 평소 자식 대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랑하는 건지 집착하는 건지 어떨 때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 마음에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어 라고 하는 말은 오로지 주관적인 사실만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종이가 있습니다. 관찰이 가능하죠. 제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있죠. 그 말을 하고 거기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죠. 그러면 상호 주관적인 사실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이라는 것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종류의 사실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적 사실인데요. 종이가 여기 있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자연과학적 사실입니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관찰 가능하고 계량해서 수치로 나타낼 수가 있죠. 모든 자연과학의 대상들입니다. 반복적으로 관찰 가능하고 계량화해서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 그것을 흔히 객관적인 사실로 부르고 실증적 사실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은요, 이 과학적 사실, 실증적 사실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왜냐하면 단 한 번 일어난 일입니다. 역사는 흐르고 그 과정 중에 한 번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을 반복할 수 없죠. 반복적으로 관찰 가능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습니다. 계량화하기도 힘들어요. 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3.1운동하고 중국에 있었던 5.4운동하고 어떻게 계량하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 과학적 사실이 있고요. 다른 한편에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말이죠. 이 역사적 사실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 다른 하나는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라는 이 두 가지 차원을 겸해서 역사적 사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전자가 실증적으로 정말, 정말로 일어났느냐를 문제 삼는 거라면
다른 하나는 그것을 조사해서 기록하는 과거. 그러니까 이것은 해석입니다. 인간은요, 모든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해석하지 않는 역사적 사실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두고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과 그것을 기록한 과거. 요 실증과 과거를 해석을 하나로 묶어서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한 역사적 사실인가요? 라는 그 질문에 어느 정도 답할 전 단계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역사적 사실로서 자격을 갖춘다라고 얘기할 땐 어떤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다 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풀리는 숙제보다 풀어야 할 숙제가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건 풀리겠죠. 아니 세종이 그렇게 왕이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그걸 다 해? 혹은 야 세종이 그렇게 천재야? 아니 훈민정음을 어떻게 이런 의문점들은 풀리겠지만 조선왕조실록 그 다음에 뭐 훈민정음과 관련된 어마어마한 다른 역사적 자료들을 다 무시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말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방법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가정해보고 무엇이 더 설명하기가 편한가요? 이순신 장군은 없었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었대. 라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 많죠. 그럼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훨씬 더 그럴듯하죠. 개연성과 확률의 차원에서 훨씬 더 그럴듯합니다. 역사적 사실은 개연성과 확률에 놓여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역사적 사실 나름의 규범을 갖는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고 다음 말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론은 뭐냐면 어떤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하면 그것을 말하는 증언이나 기록이나 고고학적 유물들이 일관성을 갖고 적절한가를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라는 거, 이순신 장군은 정말로 있었다라고 말하는 기록들, 사료죠. 그 다음에 그 유물들, 증언들, 그것이 공적인 증언, 사적인 증언을 모두 포함하는 건데요. 그것이 일관성이 있고 적절한가? 이것을 묻고, 그래, 일관성이 있고 적절해요.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했고 이순신 장군 정말 계셨어요. 그 여러 사료를 보니까 일관성과 적절성을 갖췄어요. 그러면 그 역사적 사실로서 등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지 그 자격 조건을 갖췄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두 가지죠. 하나는 그 부활이 없었으면 더 설명하기 쉬운가 이거고 다른 하나는 일관성과 적절성을 갖췄나 이겁니다. 먼저 이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역사적 사실로 얘기할 수 있는가 사료가 있어야 되겠죠. 증인, 증언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그것을 나는 보았다라고 하는 증언이 구체적인 자료로 남아있는 게 있어야 되겠죠. 있는가 그런 게 있죠. 바로 신약성서 전체가 부활에 대한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신약성서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부활을 증언하는 몇몇 본문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활이라는 건 먼저 정의하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을 지니고 사시다가 십자가형을 당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전의 몸과 동일하고 또 동일하지 않은 어떤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이 이분들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전의 몸을 지니고 계셨는데 육을 지니고 계셨는데 이게 이 몸이 십자가형을 통해서
돌아가셨어요. 숨을 완전히 거두셨어요. 그런데 이 몸이 사라지고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몸은 이전에 생전에 예수님의 몸과 동일성도 있고 동시에 비동일성도 있다는 것이 이 부활의 증언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동일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 스스로 이 부활하신 분이 나는 예수님이라고 스스로 밝히셨고요. 그 다음에 그 밝히신 후에 제자들이 그분을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동일한데요. 어떤 부분에서 동일하지 않냐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분을 잘 못 알아봐요. 그리고 다 벽이 가로막혀 있고 문도 닫혀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셔요. 그리고 생생하게 대화를 나누다가 엠마오 같은 데에서는 생생하게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사라지셔요. 그러니까 성서에서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의 증언은 뭐냐면 1차적으로 이 몸은 예수의 육이 사라진 곳에서 나타난 거니까 같은 차원이 있고 동시에 같지 않은 차원이 있다는 걸 증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독교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주목해 볼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흔히 부활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개바에게 나타나시고, 개바는 베드로죠. 다음에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우리가 흔히 사도라고 부르는 열두 제자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났다. 한꺼번에, 한 번에 500명이 되는 형제자매들이 그것을 목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활체는 예전 예수님과 동일한 차원, 동일하지 않은 차원을 동시에 가진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더러운 세상을 떠나고 대부분 남아있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한 채로 태어난 것 같은 나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라고 바울이 증언을 합니다. 자, 이 증언은 믿을만한가요? 아닐까요? 라는 물음을 우리가 던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아까 방법론 사용한 거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바울이 부활한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다면 풀어야 할 숙제들이 갑자기 많이 생깁니다. 일단 굉장히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으로서 성실히 삶을 살아갔고요. 쭉. 그 다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으킨 운동, 그분의 복음이 유대교와 바리새파를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유대교 신앙을 망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박해를 하러 다녔단 말이죠. 바울이요. 그리고 바울이 속한 바리새파는 그 당시에 주류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력과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집단이에요. 거기서도 바울은 나름 엘리트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이란 분이 갑자기 사회에서 소수자고 사회에서 핍박의 대상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그리고 그 주장이 공공연하게 먹히지 않는 어떤 한 집단의 집단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박해했던 그리고 없애고자 했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옮겨간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지중해 전역을 누리면서 선교를 해요.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전승에 따르면 이분은 결국 순교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부활한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면 이것은 가능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형에 달리실 때 그 주변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거의 모든 제자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애제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제자 중에는 그 제자만 있었을 뿐이죠. 제자들은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바라볼 수 있었을지 몰라도 다 그 십자가 현장에는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무섭기 때문이죠. 두려웠기 때문이고 자기가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자기도 처형의 위험에 놓였기 때문에 도망갔죠. 그런데 예수님
그 십자가형이 입고 나서 처음으로 돌아오는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한복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형이 일어났던 바로 그 도시에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죽인 예수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전승에 따르면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이 겁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사실 겁쟁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미안하죠. 우리도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정말 겁쟁이 혹은 평범한 사람들이 왜 갑자기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가 됐을까요? 숨고 도망가고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자기 목숨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처럼 정면으로, 대로로 나섰을까요? 그것도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요. 그들에게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한 급격한 행동의 전환을 설명해 줄 무엇인가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면 자신들은 증인이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무엇의 증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것이 자연과학적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은 자연과학적 사실과는 달리 반복적으로 관찰 가능해서 계량화해서 수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연성과 확률을 갖고 우리가 판단하는 건데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의 그 급격한 행동의 변화는 무엇인가 있었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차원을 가진 몸으로 부활했다 라고 하는 그들의 증언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들이 집단적으로 착각했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거짓말했거나 아주 오래된 이야기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께서 부활했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혹은 예수께서 가사 상태에 빠져서 사람들이 죽은 줄로 착각했지만 결국 그분이 깨어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부활을 봤다고 하는 그 증언하는 제자들의 행동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신들이 지어낸 거짓말에 자신들이 목숨을 거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부활을 목격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스스로 대답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따져보면 최소한 부활이라는 사건은 상호주관적 사실에 해당하고 주관적 사실에 해당하는 거죠. 제가 아까 크게 사실을 세 가지로 나눴죠. 객관적 사실, 상호주관적 사실, 그 다음에 주관적 사실. 상호주관적 사실과 주관적 사실에는 해당하죠. 그리고 자연과학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이 있다고 하면 역사적 사실은 상호주관적 사실에 사실은 기반하고 있는 바가 큽니다. 저는 성서에 있는 부활 증언들이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증언대로 믿어줘야 그 후에 사람들의 변화와 그 행동의 양식을 이해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런 문제에 닥칠 수 있습니다. 신약성서 전체가 부활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데 부활 사건을 특별히 보도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인데요. 특별히 복음서들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은 복음서를 낱낱이 비교해서 보면 정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믿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전하는 부활의 소식이요 조금씩 다 달라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곧 두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마태복음서에 따르면 한 명의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알려주고요.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남성 제자들에게 가는 사이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여인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한 명의 천사를 만나서
가다가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뵙고 발을 붙잡고 경배해요. 그런데 마가는요, 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마가는 보면 세 명이 등장하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가 세 명이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서 빈무동을 발견하는데요. 거기는 한 천사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 청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는데 16장 8절로 끝나는 것을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6장 8절 이후로는 후대에 덧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서를 읽어보면 16장 8절 이후에는 늘 꺽쇠가 있어서 이 부분은 후대의 사본에 나오는 것이고 고대의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16장 8절은 어떻게 끝나냐면 여성들이 그 여자 제자들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밌죠? 근데 누가복음은요 또 달라집니다. 거기는 세 명인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는 같지만 마가복음서라 살로모 대신 요한나가 증인으로 등장하고요. 이분들이 빈무덤을 발견하는데 아주 화려한 옷을 입은 두 남자를 또 거기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돌아가서 남자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데 예수님을 처음 부활 목격한 분들은 누구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부활을 마태복음서 처음으로 목격한 분은 거기서는 여성들인데 여성 제자들인데 누가복음서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남성 제자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또 달라집니다.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무덤을 발견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애제자라고 흔히 부르는 그분에게 말하던데 그 둘이 막 달려가서요. 빈무덤에 실제로 들어간 분은 베드로입니다. 애제자는 밖에 서 있고요. 그리고 그 둘이 베드로하고 그 애제자가 돌아간 후에 마리아가 혼자 남아서 무덤 밖에 서서 울다가 흰옷 입은 천사 둘을 만나고요. 그 후에 곧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했으니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보도를 접하면 면면이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면 이거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야말로 이 부활의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것을 오히려 전달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역사학자들이 공통으로 인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충격적인 사건, 그러니까 일상적인 사건이 아니라요. 아주 충격적이고 예외적이고 압도하는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의 당사자들의 기억이 조금씩 다른 거를 발견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를 압도하는 사건, 충격적인 사건, 예외적인 사건을 만나면 정상적인 상황과 달리 기억을 세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코어만을 기억하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무 디테일들, 세부 사항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들 또 아주 기뻤던 사건들을 보면 기억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조선왕조실록이나 또 다른 그때 문집들을 보면 18세기에 콜레라가 돌았을 때 죽은 사람의 사망자 수가 조금씩 다 달라요. 이유는 뭐냐면 당시 통계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받은 심리적 충격 때문에 그 세부사항에 일정한 차이가 생깁니다. 성서학에서 신약학에서는 마태하고 누가는 마가를 참조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서를 아는 마태와 누가가요? 마가복음서랑 다르게 기록하잖아요. 이유는 뭘까요? 마태는 마태 자신에게 전해진 전승에 충실한 거예요. 마가를 봤지만. 누가는 자신에게 전해진 전승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를 보고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전해받은 것을 왜곡하거나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들은 전승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저는 이 네 진술이 모두 일치했으면 오히려 의심했을 것 같아요. 그 부활의 현장, 그 충격적이고 놀라운 현장을 목격한 그 목격에 대한 다른 증언들이 이렇게 고스란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이 사실이 증명해 준 바는 뭐냐? 부활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들이 달라진다. 라는 겁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 저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전제하는 것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역사적인 진실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이 어떤 몸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체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몸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 고수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의학적 상식이고 모든 인류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성서가 증언해 주는 바는 예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부활하신 몸이 그 이전의 몸과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차원을 동시에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충격적으로 본 그 부활의 사실을 가감없이 최대한 기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서와 서신서와 이 모두를 포함한 신약성서의 증언은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확신에 차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송강무 열무 포페츠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번대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오늘 저 우리 수원 영락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의지가 대단합니다. 반응도 네. 너무너무 좋고요. 네. 저희가 말 한마디 아까 할 때마다 다 이렇게 한마디씩 한마디씩 다 이렇게 거들어주시잖아요.
3: 피드백 해주시대요.
2: 그죠, 그죠.
3: 근데 살짝 예. 무섭더라고요.
2: 그럼요. 수원 빼먹기만 해봐요. 수원 빼먹기만 해봐요.
3: 그냥 영락교회 아니라고.
2: 네. 오늘 또 강의 또 생생하게 네. 살아있을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드리죠. 예.
3: 아, 가을은 뭐 하기에 좋은 계절이라고 하나요?
2: 가을이요? 독서.
3: 가을. 네, 가을은 독서. 지금 책 읽으신 지가 오래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아신데. 봄은 뭐 하기 좋은 계절일까요?
2: 여행?
3: 여행.
2: 또?
3: 또요?
2: 이사?
3: 이사.
2: 이사. 또?
4: 결혼.
2: 결혼. 결혼하기 좋은.
3: 결혼 또 하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결혼 한 번만 해야 됩니다. 근데, 봄은 안 하던 운동도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 운동.
2: 그렇죠.
3: 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좀 타고 있습니다. 네. 네, 자전거를 타면 그 이렇게 강변북로라든지 서울에 이렇게 타면 아주머니들이 엄청 많이 따라오십니다. 그냥 절 따라오는 게 아니라 원래 가시는 거죠. 그때 그 딱 붙는 그 자전거 옷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테러범 마스크 쓰시고 이렇게 막 따라오시는데 저도 이제 자전거를 저 좋아해서 자전거를 타는데요. 네. 며칠 전에는 친한 강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강사님 이번 주에 강의 없으시면 저희 자전거 좀 같이 타시죠. 그랬더니 아우 좋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기로 하고 하루 전이 됐는데 그 강사님한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아유 김창호 선생님 제가 좀 사정이 생겨서 자전거를 못 탈 것 같대요. 그래서 아,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그 어린이집을 마치고 유치원을 갔는데 유치원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선생님이 아이를 얼른 데려가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데리러 아빠가 가야 돼서 오늘 자전거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는 제 어렸을 적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학교를 조금 일찍 들어갔습니다.
2: 조금 일찍이요?
3: 네, 일찍. 그 한국은 원래 딱 뭐 1월 1일 날 태어났다 그러면 그 다음 이렇게 한 해 돼서 한 살을 먹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음력이 끼면서
2: 맞아요.
3: 태어나자마자 며칠 안 되고 나서
2: 바로 한
3: 두 살을 먹는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두 살을 먼저 먹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친구들은 8살에 가는데 저는 이제 6살에 가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치면. 그러니까 애가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 품에 있다가 초등학교를 가게 된 거죠.
2: 애들은 1년이 다르거든요.
3: 그 어렸을 때 네. 지금은 저기 우리 오 선생님하고 네. 저하고 한 살 차인데요.
2: 그렇죠.
3: 지금은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차이가
2: 있네요.
3: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차이가. 그런데
2: 없네요.
3: 그런데
2: 네.
3: 이제 어른이 되면 한 살 차이가 별게 아닌데 어렸을 적엔 한 살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두 살 차이였으니까 저는 너무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아이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지하철로 한 두 역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집하고 학교까지.
2: 아, 거리가.
3: 네. 그런데 이제 너무 애가 어리니까 학교를 못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저희 집에 이제 자가용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뭘로 해줬냐면 그 보대기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2: 아,
3: 네. 어렸을 적에 아이를
2: 그렇죠. 업을 때
3: 없는 때 이렇게 끈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가슴 탁 이렇게 묶는
2: 네.
3: 그거를 묶고 제 가방하고 신주머니를 쥐어주고 엄마가 학교 앞까지 보름을 데려다 줬습니다.
2: 업어서요?
3: 업어서
2: 6살짜리를
3: 6살짜리를 애가 너무 어리니까. 어리고 학교를 못 찾아가니까. 근데 거기 학교 앞에 한 100m 정도 도착하니까 창피한 걸 알겠더라고요.
2: 아니 죄송한데요. 네. 학교만 못 찾아가신 겁니까? 아니면 그때 혹시 대소변은 가르셨어요?
3: 대소변은 네 그건 했습니다. 아, 그건 했는데 너무 어려가지고 못 찾아가니까 이제 학교 앞 100m에서 엄마에게 내려달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제 또래 여자애들이 다 그냥 가는데
2: 자기만 엄마
3: 저는 이제 엄마가 이렇게 그걸 해주니까 네, 그래서 그 초등학교 때는 여기에 손수건을 달았었습니다. 흰색. 그때는 그걸 왜 하는지 몰랐는데 아마 코를 많이 흘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집사님, 권사님들 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적에 이렇게 코 흘리는 애들은 이렇게 노란 길이 두 개가 이렇게 납니다. 노란 길이 두 개가 이렇게 나고 그리고 이렇게 코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는 이게 손으로 그냥
2: 맞아 위에 옷에다가 그냥
3: 이렇게 닦으면 저녁에는 여기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2: 코팅.
3: 네? 코팅. 코로 코팅이 되어 있죠. 네.
2: 코로 코팅. 네.
3: 그래가지고 이제 고고를 하고 가방을 메고 신주머니를 들었는데 키가 너무 작으니까 신주머니가 땅에 이렇게 끌리는 거예요.
2: 끌게 있다.
3: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저는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는 계속 우는 거예요. 수업을 안 받고. 저 학교 뒤에 청소도구함을 놔두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갈색.
2: 그렇죠.
3: 그런 대야라고 하나요? 거기에 이제 그 마포걸레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딱 있는데 거기에서 애가 수업을 안 받고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하늘에 있더라고요. 창문에. 이렇게 영화처럼. 그럼 이제 계속 엄마 보고 싶다고 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야 창우가 이제 너 12시 넘으면 집에 가니까 너 울지 마. 엄마 조금 이따 오실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이 그 선생님의 아이가 유치원에 적응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2: 그렇죠. 그때 생각이 딱 나죠.
3: 제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은 언젠가 자기의 생명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뭔가 연결된 곳에서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엄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죠?
2: 그렇죠.
3: 그런 때가 있는데 어느 날 강제로 엄마하고
2: 떨어지게 되죠.
3: 네, 떨어지게 됩니다. 사연들은 다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갑자기 네, 돌아가셨거나 네, 그래서 새엄마가 들어오고 아니면 새아빠가 들어오면서 본인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그래서 아 이거는 나는 내 생명인데 난 여기랑 연합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제 끊어지는 때가 있죠. 혹시 우리 방청객 쪽에 특별히 거기 계신 우리 전 권사님 집사님 중에 나는 그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정말 생명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이렇게 좀 단절이 되거나 에? 내가 그 필요로 하는 거 공급받아야 할 때 그렇게 단절된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혹시
2: 목사님 혹시
3: 마이크 네. 왠지 눈망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으세요 목사님은?
4: 예 저는 20살에 제가 군대를 처음 갈 때 성인이었지만
2: 그렇죠.
4: 늘 어머니 아버지 보호 속에 있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부모님을 떠나본 그 경험이 늘 지금도 그때가 좀 많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청년 시절에 부모님 곁을 떠나본다는 것이 참 마음이 어렵고 네. 또 창밖에 어머니가 보였다라는 그 말씀이 좀 이렇게 새록새록 생각나는 시절이 군대 갈 때였던 것 같습니다.
2: 그래서 한 2년, 3년 정도를 떨어져 계셨던 거잖아요.
4: 예, 2년 2개월 동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3: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니까 군대에서 불렀던 노래가 생각납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현빈이 해병대에 입대하는 날입니다.
2: 네? 녹화날을
3: 오늘 이 녹화하는 날이 네. 현빈이라는 탤런트가 입대하는 날인데
2: 그래서 오늘 어머니도 표정이 별로 좀 이렇게 좋지 않으세요?
3: 입대 현빈 네, 입대하니까 네. 이게 그 군대에 가면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저는 목사님처럼 울었던 것 같아요. 노래가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면회 왔다 돌아가는 설조망박 어머님의 뒷모습.

0: 노래가 인사됩니다. 아주 가사가 아주 서정적이고 제대를 해서 불러도 슬프더라고요. 면회 왔다 돌아가는 철조망박 어머님의 뒷모습, 떡보따리 어머님의 정성. 근데 군대 갈 때 엄마가 이제 뭐를 사간 거죠? 뭐를 싸가지고 간 겁니까?
1: 떡.
0: 손수?
1: 떡을
0: 맞춰오신 거죠. 맞아요. 옛날 어머니들은 다 손수 떡을 맞춰오셨는데 요즘 엄마들은 페릭 하나를 시켜주세요. 페릭 하나. 페릭 하나하고 비비큐. 교촌치킨 이런 거를 요즘 엄마들이 시켜주는데
1: 배달시키죠.
0: 옛날 엄마들은 직접 본인이
1: 직접 다 하시고
0: 내 아들이 네. 먹을 거고 또 내 아들 잘 봐달라고 떡을 맞아요. 직접 어머니가 해가지고 보재기에다가 탁 싸가지고 그리고는 어머니는 떡보따리를 남겨놓고 가시는데 철조망 뒤로 어머님의 뒷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죄송합니다. 내가 이 다음에 효도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 엄마와의 단절. 사람이 어떤 때는 그 아빠와의 단절을 힘들어하고 어떤 때는 엄마와의 단절을 힘들어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게 평생의 상처로 쭉 남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단절은 어떤 단절일까요?
1: 첫 번째.
0: 누구나 겪는 단절. 누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단절을 겪기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모임하다 보면 동창회 하다 보면 친구는 계속 경제적인 것과 연관이 돼서 막 봄에 막 옷도 막 이렇게 네? 더 맞춰 입고 막 남편이 해주고 막 알반지 사주고 근데 우리 남편 집 잘 안 들어오고 막 이렇게
1: 집을 안 들어와.
0: 이 원수 같은 인간이 네? 네, 정말 너무 힘들고 그럼 뭐 무슨 단절입니까? 경제적
1: 단절.
0: 정서적
1: 단절.
0: 네. 그리고 관계가 단절되죠. 엄마가 필요한 때에 엄마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겪는 단절이 저는 딱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죽을 때 당연히 단절되죠.
1: 그렇죠.
0: 그렇지만 또 삶은 바로 언제 맨 처음 단절될까요? 네, 정답을 맞춰버리셨네요.
1: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와.
0: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얼룩말 권사님이 지금 맞춰버리셨어요.
1: 얼룩말.
0: 주로 얼룩말이나 표범 권사님들이 정답을 잘 하셨는데. 그렇죠. 엄마의 태에서 단절이 인간은 최초의 단절입니다. 모두나 겪는 그 단절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1: 홀로 섰을 수 있는?
0: 그렇죠. 만약 엄마의 태에서 단절되지 못했다면 지금 저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엄마의 뱃속에서 계속 큰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리 안 되잖아요. 막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불러오잖아요. 계속.
1: 그러니까.
0: 아이를 가지면. 그런데 권사님들 중에 계속 아이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 아이는 언제 나오려나요? 이거 아이가 안 나와.
1: 지금. 단절이 없었으면 어머니의 똥배가 될 뻔했네요, 저희가.
0: 그렇죠. 단절돼야죠. 그런데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 얼마나 큰 공포를 느끼겠습니까?
1: 맞아요. 네.
0: 엄청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1: 우나요? 그래서.
0: 울죠. 우리 권사님들 다 아이 낳으셨죠? 그 얼굴은 다 마리아 같네요, 지금. 뭐 이렇게. 다 또 뭐 한 번도 안 나본 것 같은 지금 몸은 나봤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1: 이미 증거는 여기 왔어
0: 여기 증거가 지금 확실하게 있는데 아이를 낳을 때 아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1: 울어요.
0: 울죠. 아이는 왜 울까요?
2: 세상에 나온 게 두려워.
0: 그렇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엄마하고 단절되는 게 극단의 싫어서.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하고 엄마하고의 그 생명줄,
1: 그렇죠.
0: 영양분을 연결하는 게 그게 뭡니까?
1: 탯줄.
0: 근데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리잖아요. 생명과 연결됐던 그 생명의 공급원을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너무 무서운 거죠.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는 애를 거꾸로 들고 엉덩이를
1: 맞아요.
0: 때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두려운 거죠. 아이는 엄마의 태에 있었습니다. 자궁은 아이의 궁전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아이의 궁전에서 아이가 엄마의 최고의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있죠. 이렇게.
1: 이렇게. 거꾸로, 거꾸로.
0: 아, 거꾸로?
1: 어. 그렇게 해서 거꾸로.
0: 거꾸로, 이렇게. 어. 이렇게 있죠?
1: 거꾸로죠.
0: 네. 네. 그리고, 그러고 거꾸로 있다가, 아이가 기분이 좋으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1: 막 이렇게 발도 차고,
0: 예? 네?
1: 막.
0: 그렇죠.
1: 네, 이렇게.
0: 마치 임신해본 분 같아요. 네. 임신해본 분 같네요. 지금.
1: 제 몸도 보통 예, 몸이 아니거든요.
0: 몸이 만삭이에요, 항상. 네. 그 아이가 기분이 좋으면 엄마가 이렇게 또 치고, 예. 네. 엄마가 웃으면 따라 웃고. 그리고 엄마가 맛있는 걸 그 시기에 되게 공급해준다고요. 보통은. 철분제도 더 많이 먹고.
1: 그렇죠.
0: 남편한테 페어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 모든 케어를 받던 이 아이가 몇 달 만에요?
1: 10개월.
0: 네, 10개월 만에 아이는 나가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엄마도 아이를 내보내려고 하죠. 근데 그래도 안 나오면 병원에서 분만 유도하는
1: 그렇죠.
0: 그 무언가를 또 주입합니다. 그럼 이제 아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완전히 보호받고 있었던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에너지원을 공급해줬던 그 탯줄을 끊어버리고 아이는 이제 세상으로 나와야 하는 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생명의 기쁨인 것 같지만 엄마하고의 아주 묘한 단절인 거죠. 그래서 아이는 우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웃는 애가 없잖아요.
1: 아우 해방이다 이런 건 없었어요.
0: 엄마가 딱 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애는 그 공포 영화죠.
1: 그렇다.
0: 애가 나오면서 웃어보세요.
1: 그러니까
0: 그 공포 영화예요. 사람은 그렇게 단절을 경험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건 단절인 것 같지만 새로운 세상과의 만나는 시작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저희가 잘 가고 있는데 뭔가 저희를 단절시키는 날이 오는 것 같아요. 아, 나 지금 잘 영양원 공급받고 있는데 잘 보호받고 있는데 여기서 잘 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관계를 매정하게 가위로 탁탁 잘라버리시는 날이 오죠. 그래서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이 날 때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 날 때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엄마하고 아이가
1: 다 위험해질 수 있죠. 위험하죠.
0: 다 위험해지는 거죠. 네. 네. 아이 셋 이상 나신 권사님, 집사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1: 셋.
0: 자,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요.
1: 네.
0: 자,
1: 한 분.
0: 두 분?
1: 두 분.
0: 두 분. 세 분.
1: 세 분.
0: 네 분.
1: 왜 이렇게 천천히 드세요?
0: 아니, 애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 많이 마셔서
0: 저서 넷인가? 잠깐만 있어봐, 다섯인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셋도 들어가고, 넷도 들어가고.
1: 그렇죠, 네.
0: 근데 아이가 첫 아이 날 때가 어렵나요? 둘째, 셋째가 어렵나요? 첫 아이가 어렵죠.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엄마는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힘을 주는 게 아닌데, 힘을 줘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힘을 주니까 아이 머리를 이렇게 쪼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더 힘들고 그 엄마는 또 힘들고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땐 누가 도와주나요? 지금 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라가지고 지금 오늘 이거 청년부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제 얼굴은 경험이
1: 좀 있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저희가 나쁜 적은 없어서.
0: 그렇죠. 그렇죠.
1: 응? 그 의사 선생님이나 옆에서 이제 간호사분들이 또 이렇게
0: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뭐.

0: 그리고 뭔가 그런 때가 오죠. 얘는 내 말이면 되게 잘 들었는데 어느 날 우리 애가 이제 내 말을
1: 안 들어.
0: 안 듣고 이제 새엄마 말을 아니야 이건 아니네. 그렇지만 보면 어느 날 내 말이면 그냥 다 들었던 애인데 내 말 안 들어. 비밀번호 엄마 생일이었는데 핸드폰 비밀번호 이제 누구 생일로 바뀌었어요?
2: 여자친구 생일.
0: 여자친구하고 남자친구 지들 이성 친구 그 생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그때 단절을 느끼죠. 아, 애가 나랑 단절이 된 건가? 그냥 얘는 내가 그냥 마음만 먹으면 항상 내 말대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항상 순종적으로 자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아이에 대해서 누구만 모르고 있었어요?
2: 나만 모르고 있어요.
0: 나만 모르고? 교회 집사님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2: 아, 남들은 다 아는데.
0: 우리 구역 집사님, 권사님 다 아는데 내 남편을 누구만 모른다고요? 나만 몰라. 내 애도 나만 모르고 내 남편도
2: 나만 몰라.
0: 나만 몰라. 난 너무 당황스러워. 아, 우리 교회 집사님 사정을 목사님만 모르고 다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어느 날 뭔가 단절됐다고 생각하는 날이 반드시 오는 거죠. 근데 이 단절은 어떻게 보면 단절이지만 다른 시선으로 보면 뭔가요?
2: 뭐 새로운 만남?
0: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세상과 시작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단절을 딱 보면 그게 단절이지만 새로운 시작의 관점으로 보면 단절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단절과 시작은 한 단어고 한 시점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프로이드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얻는 것이 없이 잃는 것은 없다. 네. 반대로 하면 잃는 것이 없이
2: 얻는 것도 없다.
0: 얻는 것은 없다. 얻는 것은 없이 잃는 것은 없고 잃는 것이 없이 얻는 것도 없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최근에 뭔가 단절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건강이 전에 좋았는데 마냥 좋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지방에 뭐가 꼈나요?
2: 네?
0: 지방에 간이 꼈네요. 야, 이렇게 말씀, 야, 제가.
2: 지방에 간이 끼면
0: 콩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네요.
2: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네요.
0: 야, 보세요. 야. 네? 지방에 뭐가 꼈냐고 했더니 간이 꼈다 그러잖아요. 야, 이거 다 알아들으세요. 다 알아들으세요. 자, 전 제가 얘기하고도 깜짝 놀랐네요. 지방에 간이 낀 거예요. 지방에 간이 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지방 간이 되는 거죠. 예? 네?
2: 간질환.
0: 그 어느 날 보니까 내 건강이 나만 모르게 안 좋아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남편하고 내 관계가 단절돼 있습니다. 애하고도 관계도 단절돼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잘 다니던 내 직장에서 내가 단절되기도 합니다.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리고 더 힘든 때는 내가 예상하지 않은 시기에 그런 일이 닥치는 겁니다. 언젠가 예상은 했죠. 우리 아이가 나를 떠나야 할 날이 온다라는 걸. 근데 그게 내가 예상한 시기가 아닌.
2: 그렇죠. 더 빨리 올 수 있는.
0: 되게 빨리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살을 하려고 할 때도 이렇게 죽으려고 벼랑에 서 있는데 친구가 그 사람 자살하는지 모르고 놀리려고 이렇게 하면은 죽을 뻔했잖아!
2: 아, 죽으려고 했던 사람도.
0: 아, 짜증나! 이씨!
2: 이렇게 죽기 싫은 거거든.
0: 그렇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죽고 싶은 겁니다.
2: 맞아.
0: 사람은 다 자기가 원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 내 마음이 준비가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에 오든 후에 오든 극도의 스트레스를 뇌가 받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단절하십니까? 어머니하고 왜 저는 단절되나요? 따뜻한 가정에서 전 왜 단절이 됐나요? 경제적으로 왜 저를 단절시키셨습니까? 건강이 왜 단절된 건가요? 사회에서 고립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나만 왕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CBS 올 때도 다른 권사님, 집사님들은 엄청 서로 얘기하는데 나만 창밖을 쳐다보고 왔습니다. 저는 엄청 단절된 것 같습니다.
2: 우리 목사님이 공감하시네요.
0: 근데 오늘 전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단절은 새로운 시작이다.

0: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단절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탯줄을 끊으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미국의 그 한 어떤 조그마한 주에 어느 날 갈매기들이 막 떨어져서 죽었더랍니다. 그래서 연구를 했대요. 물고기가 없어졌나 아니면 병이 도는 건가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마을에 예전부터 조그마한 포구가 있어서 새우를 털면서 그 새우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걸 그 갈매기들이 그걸 옆에서 노력하지 않고 잡아먹었는데 포구를 옮겨버린 거예요. 다른 주로. 그러니까 이 갈매기들은 수십 대, 수백 대에 걸쳐서 갈매기가 한 대가 되게 짧잖아요.
2: 그렇겠네요.
0: 그러니까 얘네는 노력하지 않고
2: 그걸
0: 이렇게 털면 쪼작쪼작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포구가
2: 옮겨졌어요.
0: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죽은 겁니까? 굶어 죽은 거.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와 수많은 새우가 있는데 그거를 잡는 법을 모르는 거죠. 전에 그냥 이렇게 옆에 있는 거 얼추얼추 주워서 작은 노력하면서 먹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처음 위문 온 교회가 이렇게 교회 주보지에 썼던 글입니다. 그리고는 그 글을 군대 앨범에 적어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죽을 것 같고 너무너무 후회되는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지. 아 그래. 그전에는 누가 이렇게 털어놓으면 그거 얼른 주워서 수고하지 않고 신앙도 먹고 경제적인 것도 먹고 그랬는데 그렇게 너 살지 마라. 너는 내가 너에게 준 힘으로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걸 사냥해서 먹어라. 언제까지 남이 수고해서 떨어진 거를 조금 주워서 먹는 그 수고하면서 살 거냐. 엄마의 공급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는. 그렇지만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엄마와 연결된 탯줄을
2: 끊어야죠.
0: 끊고 힘들고 슬프고 두렵고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모습으로 살아날 겁니다. 최근에 뭔가 단절됐다라고 하는 게 있으시면 다시 한번 이 봄에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저희가 가지면서 하나님 저를 어느 부분으로 삶의 어느 부분으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이것을 단절하셨는지 한번 저희가 생각해보고 아이들처럼 슬프면 어떻게 합니까? 울어야 합니다. 애가 태어나서 울어야 됩니다. 그때 긍정의 힘으로 웃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그렇죠.
0: 애가 긍정의 힘으로
2: 애가 너무 긍정적이어서
0: 그렇죠. 슬플 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2: 울어야죠.
0: 근데 그냥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울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슬픈 걸 다 토해내고 우시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와 연결되면 참으로 좋은 봄이 올 것 같습니다.
1: 네.
0: 겨울의 끝은 무엇인가요? 봄의
2: 시작.
0: 네, 시작입니다. 네. 지금 힘든 일, 단절된 일이 반드시 끝나고 새로운 삶의 봄이 시작될 것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저는 왜 이렇게 이 소리가 듣기 좋죠?
2: 아, 정말. 네. 다시 군대로 돌아간 것 네. 같아요. 아. 함성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1: 근데 이 우렁찬 함성과 함께 네. 우리 또 남선교회 교통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신 구호가 있답니다. 아. 어디 좀 준비를 좀, 네,
3: 보여주세요. 네, 준비됐습니다. 예, 예. 예. 남선교회,
1: 아. 네, 괜찮아요. 우리 실장님만 준비가 안 되셨군요. 아, 예.
3: 하겠습니다. 교통실 표요.
4: 교통실 표요.
3: 사랑으로 실천하는 청지기가 되자.
4: 사랑으로 실천하는 청지기가 되자. 아~
1: 자, 오늘 긴장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제가 실장님께 특별히
2: 바나나
1: 제가 선물로 좀 드릴게요.
2: 네네. 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희 장로님들, 집사님들 사실 외모는 이게 예비역이거든요. 아. 그렇지만 이게 함성은 현역이신 것 같아요.
1: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2: 그래요. 예. 정말 너무 함성이 좋으시고,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우리 바나나와 관련된 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은 혹시 바나나를 처음 언제 드셨는지 기억이 혹시 있으시죠?
1: 네. 시장님.
2: 우리 시장님 바나나
1: 우리. 한번 드시죠, 뭐.
2: 네, 언제 처음 드셨어요? 어떤 것 같으세요?
3: 제가 한 75년도쯤에 먹어본 것 같습니다.
2: 75년? 네. 어떤 상황이셨습니까? 어떻게?
3: 아, 그때 하시나요? 이제 형님이 도예지에 나가셨다가 이제 서울 갔다 오시면서 이게 바나나를 한 뭉태기 사오셨어요.
2: 한 뭉태기요? 뭉태기? 그때, 그러면 저 고향이 우리 장로님 어디세요?
3: 저는 서울 근교인 일산입니다.
2: 아, 그러면 서울 근데... 가셨다가 형님이 바나나를 이제 뭉태기로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때가 이제 그러면 학생 때셨어요?
3: 예.
2: 몇 학년?
3: 초등학교 5학년 때 했습니다.
2: 아, 그때. 네. 그때 바나나 좀 귀한 거였나요?
1: 아유, 엄청 귀했죠. 예,
3: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2: 그죠? 아, 바나나를 처음 보셨어요? 네. 첫 번째 바나나 드셨을 때 좀 맛은 어떠셨어요? 기억이 있으세요?
3: 입에서 사르르 녹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1: 지금 한번 좀 드셔보시고 어떤, 예. 네. 지금하고 어떤 좀 차이가 있는지. 그때 그 맛 하시세요? 아니면?
3: 바나나는 똑같은데 네. 맛은 그때하고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아~
2: 그때가 더 좋으신 것 같으시죠?
3: 예, 맞습니다.
2: 그렇죠. 네. 우리 오정철 네. 선생님은 우리 바나나 언제 처음 드셨습니까?
1: 저는 79년도였습니다.
2: 79년도에? 네. 어떤 상황에서 드시게 되셨죠?
1: 치과 가서 엄마가 안 울면 하나 사준다고 해서. 네.
2: 저는 바나나를 언제 처음 먹었는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요. 초등학교 때 정확하게 몇 학년인지 모르겠는데 저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건물에서 떨어지셨어요.
1: 아이고.
2: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원에 갔더니 그 바나나를 이제 이렇게 문병 오시면서 사오셨던 것 같아요. 황도하고 네. 바나나하고 그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치 않아서 그런 거를 이렇게 잘 못 먹어보는 거여서요. 그거를 이제 엄마가 이렇게 가져가서 먹어라 그래서 병원에 나와서 바나나하고 황도를 먹는데요. 네. 전 정말 아버지가 자주 입원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아버지가 입원하시니까 뭐 화도 안 내시죠. 네. 뭐 혼도 안 내시죠. 술도 안 잡수시죠. 바나나 먹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자주 떨어지시면 좋겠다. 아이고, 이런
1: 어린 마음.
2: 철없는 생각을.
1: 어린 마음.
2: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때 그 어린 마음에 바나나를 처음 먹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삶이라는 것은 바나나하고 참 비슷하대요. 바나나는 되게 쉽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뭐하고 뭐가 있을까요? 바나나는? 껍질하고
1: 알맹이하고.
2: 네. 야. 그래서요. 이제 어떤가 그 미국 그 만화를 보는데요. 어떤 분들이 바나나를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를 되게 샛노란 걸 이렇게 까더니 안에 있는 걸 던지고
1: 아 껍질을 먹습니다.
2: 뭘 먹습니까? 껍질을 막 이렇게 먹는 거예요.
1: 아, 처음 먹어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2: 이게 뭘 먹는 건지 모르니까요. 네. 그리고 사실 안에 있는 알맹이보다 색깔은
1: 더 예쁘고 노랗고
2: 화려하고 그런 거는 껍질이거든요.
1: 그렇죠.
2: 근데 최근에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한 몇 달 됐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큰 회사에 아주 좋은 자리를 그 맡고 계시던 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살했습니다.
1: 투신 자살을
2: 하셨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은행에 되게 중요한 맞아요. 포지션을 맡으신 분, 누구나 다 그 역할을 맡고 싶고 누구나 다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분은 또 한강에서 또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이라는 게 참 신앙의 관점으로 봤을 때 매우 좋지 않은, 가슴 아프지만 매우 좋지 않은 일인데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예전에는요, 돈이 없고 너무 힘들어서 절망해서 많이 죽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해서 많이 죽을까요?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낙담을 해서 되게 많이 사람들이 자살을 한대요. 근데 희한한 건 돈이 있는 분들보다, 없는 분들보다 돈이?
1: 맞아요.
2: 있는 분들이 훨씬 많이 그 어렵고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삶은 크게 두 가지래요. 본질인 바나나 알맹이하고 화려해 보이는
1: 껍데기하고.
2: 그래서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대요. 결국은 놔야 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결코 포기할 수
1: 없는 것.
2: 없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결국은 놔야 할 것들을 놓는 사람. 근데 지혜롭지 못한 자는 결국은 놔야 할 것을
1: 잡고 있죠.
2: 잡고 있고. 그리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그러는 게 지혜 없음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나나의 그 속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껍질을 먹고 안은 후딱후딱 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근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바나나를 먹다가 바나나 껍질 안에 붙어 있는 그걸 먹고 이거를 먹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아니야, 화려한 걸 먹는 걸 거야.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 돈이 어느 만큼 있으신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삶을 싸고 있는
1: 껍질이다.
2: 요런 거래요. 네.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사람을 속이는 31가지의 방법을 소개한 책이 있는데요.
1: 마귀요?
2: 예.
1: 마귀.
2: 마귀의 이름은 삼촌 마귀의 이름은 스크루 테이프래요.
1: 스크루 테이프.
2: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냥 테이프로 하겠습니다. 삼촌 마귀의 이름 뭐라고요?
1: 테이프.
2: 테이프 그냥 쉽게 청테이프, 청테이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 삼촌이
2: 청테이프가 청테이프가 잘못이니까. 그리고 그 조카 마귀의 이름은 웜 우드인데 이거는 그냥 우두라고 하신다. 우두. 그래가지고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사람을 속이는 방법을 소개해요.
1: 아, 마귀니까.
2: 네, 마귀니까. 사람을 이렇게 속여라. 그리고 그 중에 보면 어떤 편지가 나오냐면 자기 딴에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속일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영부영 살아라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속일 때는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래요. 어떻게 살아라고요?
1: 열심히 살아라.
2: 그냥 에너지를 올인하게 해서 살아라.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생긴대요.
1: 열심히 살다가
2: 첫 번째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열심히 일한다고 할 때 사모님이 우리 일 좀 하고 가족끼리 같이 좀 어디 가요.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 먹으려고 그러냐? 내가 나 혼자 잘 먹으려고 그래?
1: 그러니까.
2: 다 누구를 위한다고요?
1: 나죠.
2: 가족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먹은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나 혼자. 정말. 주여 내 속을 누가 합니까? 주여 그냥.
1: 맞아.
2: 자, 그 중요하다라고 하는 세 번째가 뭐라고요?
1: 가족.
2: 결국은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건데 사람이 열심히 살면서 돌보지 않는 것 세 가지랍니다. 다시 한번 처음에는 누구하고의 관계요?
1: 하나님과의 관계.
2: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일은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일은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올 때 그 성경의 두 여자가 한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접대하면서 입이 그냥 대빡 나와가지고 그냥 어우 정말 나 혼자 일을 해야 되나 진짜 정말 주여 정말 저 혼자 일을 해야 되니까 주여 정말 주일날 왜 이렇게 차들이 많이 기어옵니까 주여 정말 어우 주여 정말 헬기를 사주시든지 정말 내가 정말 너무 힘드네요. 나 이거 차량 이거 정말. 그리고는 본인이 마치 이제 예배 드릴 때는 속이 여러 가지 일로 막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렇죠. 네.
2: 그래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좋은 건
1: 아닙니다.
2: 아닐 수 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겠죠.
5: 아멘.
2: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좋은 건
5: 아니다.
2: 두 번째가 건강을 돌보지 않는데요.
1: 건강을 돌보자.
2: 건강. 열심히 살면서 뭘 돌보지 않으신다고요?
5: 건강.
2: 건강. 건강을 망치는 일은 일부러 나쁜 거 먹는 게 아니래요. 건강을 망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 돌보면 된대요.
1: 네. 아, 나쁜 거 먹거나 나쁜 거 하는 게 건강에 안 좋은 게 아니라.
2: 그렇죠.
1: 안 돌보면
2: 우리,
1: 되는 거죠.
2: 우리 여권사님들, 여집사님들 예. 이렇게 나 살쪄야지 이러고 먹을까요?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몸이 이렇게 장난이 심하게 돼버렸어요. 이게, 이게 에버랜드가 돼버린 거예요. 에버랜드 막 이렇게 동물들이 지나다니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돼버린 거야.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신 건 아니에요.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은요 돌보지 않으면 나빠지는 건데 사람들은 나는 안 좋은 걸 안 먹고 나는 안 좋은 걸 안 하니까 건강해 이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건강은 적극적으로 돌봐야 된대요.
5: 네.
2: 그래서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자기 딴에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돈 벌려고 해친 건강을 찾으려고 번 돈을 다시 쓴단다.
1: 이야, 맞아요.
2: 그리고 그 건강을 찾을 때가 되면 뒤질 때가 된다는 얘기. 자 보세요. 그래도 한 20년에서 30년은 열심히 사셔야 여의도에 웬만한 아파트는 하나 살 수 있거든요.
1: 맞습니다.
2: 그거 살라고 열심히 했는데 20년에서 30년 동안 건강을 한 번도 돌본 적이 없으니까 몸이 당연히 망가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암에 걸린 거예요. 어느 날. 아니면 몸을 너무 혹사시켜가지고 뭐 장기관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나으려면 뭘 써야 됩니까?
1: 돈 써야죠.
2: 돈. 근데 그 돈은 어떻게 해서 번 겁니까? 몸을 혹사해가지고 번 돈을 이제 고치려고 다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건강을 찾을 만한 때가 되면
1: 그러니까?
2: 사람은 죽을 때가 된대요. 편지의 추신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기뻐해라. 못 찾고 죽는 놈이 더 많단다. 찾으면 그나마
1: 다행.
2: 다행. 근데 아예 건강을
1: 그렇죠.
2: 찾기도 전에 그냥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이 40대, 50대에 갑자기 주무셨다가 그냥
1: 맞아요.
2: 확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그냥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항상 그러셔요. 저희 엄마는 전라도 분이신데요.
1: 네.
2: 제가 강의를 막 지방에 돌아다니면 아가 쌀쌀해라 쌀쌀 쌀쌀해
1: 쌀쌀해라 네,
2: 그게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1: 쌀쌀해라
2: 그러시죠? 네. 쌀쌀해라 응?
1: 쌀쌀해라
2: 어떤 년만 좋은 일 난다잉?
1: 너 감은?
2: 네 어떤 그 어떤 년이 어떤 년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어떤 그분도 남편이 먼저 갔는데 좋겠습니까?
1: 그렇죠.
2: 안 좋죠. 물론 좋은 권사님도 몇 분 계실 거예요. 남편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냥 그래도 안 좋죠. 남편이랑 그래도 좀 조그만한 거 먹으면서 오래 행복하게 살라고
1: 그렇죠.
2: 믿음으로 살라고 결혼했는데 그냥 남편이 그냥 그렇게 갑자기 가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건강을 돌보지 않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돌보지 않는 게 누구라고요?
1: 가족.
2: 가족이랍니다.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으신데요.
1: 네.
2: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셔서 전 아버지랑 대화를 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귀 들리는 아버지들도 애들하고 대화는 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귀가 들리는데도 뭘 안 한다고요?
1: 대화를 안 하죠.
2: 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대화를 안 한대요. 그래서 대화는 뭐고 말은 뭐냐고 했더니 말은 정보를 주고받는 거래요.
1: 말은?
2: 정보. 부부가 싸우면은요, 그 부부끼리 대화를 안 해요. 근데 이제 남편한테 그 아내가 뭐 얘기는 전달할 거 있잖아요.
1: 그렇죠.
2: 그럼 애를 시켜요.
1: 네
2: 애비한테 밥 먹으라고 그래라. 그럼 이제 애가 가서
1: 엄마 밥 먹으라고
2: 엄마가 저 식사하시래요. 밥 처먹고 왔다 그래라.
1: 아빠. 다 들리는데.
2: 다 들리는데. 다 들리는데.
6: 옆에
2: 다 들리는데. 네? 아빠, 엄마, 아빠가 식사하시고 오셨대. 그러면 자빠져서 자라고 그래라. 그 애가 바르게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 맞아요.
2: 없죠. 부모가 그냥 말은 하고 대화하는, 정보만 교환하는 거래요. 주일날 대화를 하시면서 안내를 하는 집사님들이 있대요. 근데 말이라는 건 뭐냐면 차 이쪽으로 대세요. 차 빼세요. 라이트 끄세요. 기아 왜 안 채워놨습니까? 수갑을 확 채워버립니다. 이 차 때문에 차가 그냥 못 빠져서 지금 제가 그냥 엄청 힘들었어요, 그냥. 요런 거는 말. 근데 이제 대화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저 또 오셨네요. 네, 차 이쪽으로 넣으셔요. 네. 아유, 차 바꾸셨네요. 어떻게 경차로 바꾸셨네요. 너무 보기 좋으시네, 우리 집사님. 아유, 안녕하세요. 요거는 대화래요.
1: 대화.
2: 대화는 말을 통해서 마음을 교환하는 게 대화고요. 말은 그냥 정보만 주고받는 거래요. 이쪽으로 넣으세요. 저쪽으로 빼세요.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마음이 안 열리거든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렇게 벌써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대화를 딱 하면 아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부 예배로 오셨네요. 그러면은 벌써 열려서 예배당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냥 설교의 은혜를 그냥 더 빨리 받아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은혜 받으러 딱 왔는데 그냥 저쪽으로 빼세요. 이게 정말 기아를 안 치고 그냥 목을 채워버릴까 그냥. 네, 그렇죠. 그럼 그냥 마음이 벌써
1: 마음부터가 벌써 그냥
2: 그래가지고 아무리 그냥, 네. 그냥 1분의 열릴 그냥 마음이 맞아. 예배 끝날 때 이제 축도합시다. 그럼 그때 열려요 그냥. 그래서 이게 아주 대화가 중요하대요. 우리 오늘 아버지들 많이 오셨으니까요. 자녀들하고 대화 좀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5: 네.
2: 대화. 그렇다고 또 오늘 이 얘기 듣고 집에 가서 대화하자 다 나와라. 대화. 자 저기 저 막내부터 돌아가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해봐. 대화하게. 그랬더니 애들이 저 할 말 없어요. 들어가서 공부해라. 자 이런 건 대화가 아니다.
1: 그것도 말이죠.
2: 그것도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관심 있는 거 이런 거. 애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 뭐 우리 아들 요즘에 뭐 사귀는 여자친구 있어? 또 이제 어머니들은 우리 아들 뭐 우리 딸 요즘에 사귀는 뭐 우리 남자 있니? 니 애비 같은 놈은 안 된다?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Yes,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o 입이 트이는 영어. I'm Jennifer Clyde.
2: 자, 입티영의 모든 주제는 여러분이 다 신청을 주제 신청방을 통해서 해주시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저작권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저작권 관련된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사연으로 올려주신 건 아닌데요. 익명으로 올려주셨어요. 자, 저작권 관련된 주제 자체를 저희가 그래서 영어로 설명하는 기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저작권을 일단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1: Copyright.
2: Copyright. 저작권을 보호한다고 하면 copyright protection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고. I guess things that are protected by copyrights are music, videos, books, and even articles, right?
1: Mm-hmm.
2: You have to get the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
1: Absolutely.
2: In order for you to use it somewhere, such as on an online blog or something.
1: Mm-hmm.
2: 여러분 이제 온라인상에 우리가 영상이나 글 이런 걸 이제 다양하게 포스팅하는 시대다 보니까 저작권이 보호되는 영상이나 음악 혹은 글귀 같은 것들을 조심해 잘 써야 되죠. 그렇죠? 본인이 허락을 받고 쓴다든가. 입지형 교재 내용과 방송 내용도 사실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1: 그렇죠.
2: 여러분이 네. 이제 자기 개인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 이제 그냥 다 전문을 막 포스팅하거나 이거는 조금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1: 네. 그러고 보니까 또 piracy, 뭐 plagiarism, plagiarize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는데 copyright, 뭐 저작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무단복제 이런 단어를 나올 법하잖아요.
2: 그렇죠.
1: 무단복제,
2: 그러니까 piracy.
1: 네, 맞아요. 네.
2: plagiarize는 약간 표절하다라는 뜻이죠.
1: Exactly.
2: plagiarize.
1: 아하.
2: 그러니까 음악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뭐
2: 논문에서 논문 표절.
1: 그렇죠. 논문 표절.
2: 논문 표절 진짜 많이 들어요.
1: 맞아요. plagiarize 그거를 표절 자체를 plagiarism이라고 하잖아요.
2: 그렇죠. Yeah.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맥락에서는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거든요.
1: Yes.
2: 이게 이제 지적 재산권인데 거기는 뭐 상표권도 있고 특허라고 하죠. patent도 있고요. 오늘 다루는 copyright 저작권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핵심 단어 몇 개 좀 만나봤고요. 저작권 관련된 글을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은 영어 문장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신청해 주신 주제 저작권 들어봅니다.
3: Talk about copyright protection.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2: 자,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저작권이 잘 보호가 됩니다.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1: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 우리가 이제 the 다음에 비교급을 쓰고 바로 뒤에 또 the 다음에 비교급을 쓰면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다다익선 예전에 저도 중고등학교 때 the more the better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뭘 붙여서 쓰는 문장인데요.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사회가 선진화되면 될수록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더 잘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The more, the better. 이거 쓰는 연습입니다.
1: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 자, 지적재산권 발음 다시 한 번만 드릴게요. 천천히요.
1: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 Mm-hmm. One more time.
1: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 자, 이런 이제 지적재산권 중에서 저작권이란 것은 누구의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1: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2: What is exclusive?
1: Exclusive. Pertaining to that person, okay. for example. That only. One thing. Only.
2: That person.
1: Yes.
2: 우리말에 약간 배타적이라는 얘기인데 독점적인, 배타적인의 의미가 exclusive입니다. 자, 발음 드릴게요.
1: Exclusive. E-X-C-L-U-S-I-V-E. Exclusive.
2: Exclusive right 하면 독점적 권리를 말하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저작권이 뭔가 하면은 refer to는 뭘 지칭한다라는 얘기니까 copyright.
1: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2: 누군가에 의해서 창작된 것에 대한 독점적 권리. 자, 음악이나 영상, 서적, 기사 등이 모두 이러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1: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2: Under the protection of 뭐뭐의 보호를 받는의 의미를 쓰실 때 앞에 under를 많이 쓰거든요. Something is under the protection of something.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요.
1: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2: 자, 요즘에는 인터넷에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이 상당히 좀 보편화된 시대입니다.
1: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2: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자, 온라인 상에 뭘 올린다고 할 때 문장 끝에 그냥 online 붙이면 되거든요. 요즘엔 인터넷상에 뭘 올리는 경우가 많다. 다시 한번요.
1: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2: 자, 그 다음 문장 잘 보세요. 그러나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음악을 마음대로 막 올려서는 안 된다.
1: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So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다른 사람의 뭐 영상이나 음악을 willy-nilly 하게 올릴 수 없다라는 건데 willy-nilly, W-I-L-L-Y hyphen N-I-L-L-Y, meaning carelessly, without thinking, 정말 아무 생각 없이.
2: 그러니까 약간 우리말에 무분별하게.
1: 아무렇게나.
2: 아무렇게나.
1: 막.
2: 약간 제멋대로.
1: 그렇죠.
2: 아, willy-nilly. 참 재밌는 단어네요. 발음이 또 라임도 돼요. willy-nilly. 자, 스펠링 중간에 하이픈을 넣어주시는 게 맞는데요. willy-nilly. You cannot do something willy-nilly 하면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1: Yes.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만약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받는 뭐 영상이나 음악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란 말이죠.
2: 그러니까 copyright에다가 protected 붙여주면
1: right.
2: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이라는 그렇죠. 형용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막 올려선 안 된다.
1: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2: 자, 이런 것을 막는 인공지능 기술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1: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2: 그러니까 뭐 영상이나 아니면 음악 같은 것이 배경에 있는데 그것이 저작권 침해인지를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1: 그리고 찾아내기도 해요.
2: 그렇죠. 네. AI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죠. 자, 인공지능 기술이 that can block such actions. 이와 같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을 게시하는 것을 말하죠. has become very advanced. 상당히 선진화됐습니다. 자, 출판된 책도 마찬가지예요.
1: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2: 자, published 자체가 출판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미 출간된 서적을 published books라고 합니다. 출판사는 뭐라고 하나요?
1: Publishing company or publisher.
2: Publisher.
1: Yeah.
2: 네, 출판사를 또 그렇게 부르죠. So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자,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출간된 서적도요. One more time.
1: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2: 자, 책의 내용을 이제 소셜 미디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그런 카페나 그런데 올리면 이것은 아주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입니다. So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자, take content from a book, 이 구조 잘 보세요. 책에서 콘텐츠를 따온 거죠.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r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자, 저작권 침해라는 말도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세요. Infringement 발음이요.
1: Infringement. Infringement. I-N-F-R-I-N-G-E-M-E-N-T. 해서 copyright infringement.
2: 저작권 침해죠.
1: Yes. 그러니까
2: 저작권 침해 사례가 될 수 있는데 clear case 그랬으니까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볼 수 있겠다. 자, if you take content, one more time.
1: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2: 자,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2: Okay?
1: 자,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행위는 is a big no-no. A big no-no 하면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안 돼요. 이런
2: no,
1: 거잖아요.
2: No. That's a big no-no.
1: Casual, informal 한 표현이긴 하지만 that's a big no-no 하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거든요.
2: 그쵸.
1: 절대 해서는 안 되며 and is punishable by law. Punishable, 처벌을 받을 수 있대요. 즉,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 Punish 하면 처벌하다.
1: Yeah.
2: Punishable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1: 있는.
2: 법으로, by law.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붙여서 많이 쓰죠. Is punishable by law.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입지형 책의 컨텐츠도 마찬가지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 마무리할게요. 자,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Talk about copyright protection.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2: 자, 입지형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제가 실시간 답변 드리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오픈 단톡방에 EB 튀는 영어 치시면 단톡방 두 개 나오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가 지적재산권 중 저작권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라는 단어부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자, 첫 번째 문장이요.
1: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2: 지적재산권을 이제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One more time.
1: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2: 그렇죠. 최근 몇 년간 지적재산에 대한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1: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2: One more time.
1: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2: Awareness란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이게 인식이란 얘기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awareness라고 많이 합니다. 자, 발음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1: Awareness.
2: 이음절 강세예요. Awareness.
1: Awareness.
2: 오케이. 자, 그다음에 willy-nilly란 단어 이해하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데 우리말로 제멋대로 무분별하게란 뜻입니다.
1: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2: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음악을 마음대로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 된다. Willy-nilly. 문장 끝에 one more time.
1: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2: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을 좀 후회할 수도 있을 거예요. You will regret.
1: You will regret saying things willy-nilly.
2: One more time.
1: You will regret saying things willy-nilly.
2: 아무 생각 안 하고 돈을 전부 흥청망청 써버렸습니다.
1: I spent all my money willy-nilly.
2: 어떻게 쓰시는지 감이 오시죠? One more time.
1: I spent all my money willy-nilly.
2: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Is a big no-no라고 하죠.
1: Posting the content from a book online without permission is a big no-no.
2: 자, 책의 내용을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One more time.
1: Posting the content from a book online without permission is a big no-no.
2: 한국에서는 실내에서 신발을 절대 신지 않습니다.
1: Wearing shoes indoors is a big no-no in Korea.
2: 그럴때도 쓰셔도 되겠네요. 자, 오늘 주제 관련된 대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Let's listen,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3: It was online, so I printed it.
1: Really? But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3: Oh, I suppose taking content from a book and posting it online can be a problem.
1: That's right.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3: You're right. I should tell the person who posted it to stop doing that.
2: Ja. 이제 출력을 어디에서 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디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걸 출력했다고 하니까 이제 저작권 위반 아니냐 이렇게 대화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그거 어디서 출력한 거니 영어로요?
1: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2: 그때 from이 좀 필요하거든요. 어디에서 출력한 거야?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자, 이게 조금 어렵죠? 끝에 전치다가 one more time.
1: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2: It was online, so I printed it. 온라인상에 있어서 내가 좀 그렇게 출력한 건데 그랬더니 이거 월간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1: But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2: Monthly publication이라고 하면 매월 출간되는 출간물을 말하죠. 다시 한번요.
1: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2: Okay. 그래서 온라인상에 이렇게 이런 내용을 올리는 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 I suppose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1: I suppose taking content from a book and posting it online can be a problem.
2: 그렇죠? 그러면서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지 영어로요.
1: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2: Clearly 하면 명백하게라는 뜻이죠. Clearly,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그랬더니요, 마무리요.
1: You're right. I should tell the person who posted it to stop doing that.
2: 이렇게 게시하는 사람한테 게시 중단하라고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서로 온라인상에서도 저작권을 보호하는 그런 문화를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1: Yes,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We hope you have a wonderful day.
2: Bye, everyone.
1: Bye-bye.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17번째 페이지. 그렇죠. 그렇죠. 천년도 더 된 종소리처럼 역사 이야기를 맑게 들려주는 분이죠. 광일레종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2: 네, 유행어입니다. 그렇죠.
3: 선생님. 그렇죠.
2: 자연스럽다. 예.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석굴암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그래서 신라 유산 시리즈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라 범종의 세계로 들어가 볼 텐데, 가장 널리 알려진 범종은 역시 에밀레종으로 알려진 성덕대왕 신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얘기도 많이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범종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개념입니까?
3: 그러니까 범종의 범은 브라흐마, 그러니까 진리를 가리키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진리, 그래서 불교 절에서 쓰는 종을 범종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 예, 예, 예.
3: 그러니까 이제 그 범종의 재료에 따라서 구리로 만들었으면 동종, 쇠로 만들었으면 철종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구리를 기반으로 물론 여러 가지 합금이 들어가지만 만들기 때문에 동종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2: 네. 그럼 우리나라 범종이 다른 나라 종과 구별되는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3: 일단 서양종하고 동양종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서양종은 네. 노틀담의 꼽추 같은 거 보면 그 안에 아무리 큰 종이라고 하더라도 추가 있잖아요.
2: 그 추를 직접 사람이 움직여야 되죠.
3: 직접 움직여서 어쨌든 이게 위 아래로 움직이면서
2: 그래, 파지모도 안을... 엄청 고생하잖아요.
3: 예, 예, 예. 그래서 안을 치잖아요. 이렇게. 예, 예. 안을 치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가 학교종이 땡땡땡 할 때도 역시 학교종이 땡땡땡.
2: 아, 그렇죠.
3: 이렇게 치는 예. 것들이 있는데 예. 동아시아의 종은 이제 중국에서 처음 시작할 때 그게 탁이나 용종이라고 하는 악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기에서 시작을 할 때는 악기는 우리가 종묘제례학할 때 보면은 편경도 있지만 편종이라는 악기가 있거든요. 아. 그럼 그거를 실로폰 같이 밖에서 통통통통 쳐요.
2: 아, 예, 예.
3: 그러니까 그게 확장된 개념이니까 동아시아 종은 보통은 밖에서 이렇게 덩
2: 타악기처럼
3: 하고 치는데 이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소리는 저음이 되고 크게 울려 퍼지니까 예. 이제 그런 종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2: 네.
3: 이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일정한 모양과 그다음에 일정한 재료를 쓰면서 중국 종하고 일본 종하고도 좀 구분이 돼요.
2: 아,
3: 그래서 예를 들어서 끝이 이렇게 벌어졌다. 그다음에 재료가 쇠다.
2: 네.
3: 그다음에 무늬가 별로 없다.
2: 네.
3: 이건 그러면 중국 아니면 일본 겁니다.
2: 아.
3: 한국 거는 무늬도 많고 그다음에 네. 끝을 이렇게 살짝 오므리는 항아리 같은
2: 느낌. 아, 그렇죠.
3: 그리고 네. 재료가 구리다.
2: 구리고.
3: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더 특별한 거는 이제 종을 이렇게 만들면 이걸 바닥에 놓고 칠 수는 없잖아요.
2: 아, 그렇죠.
3: 바닥에 놓고 울리질 않으니까.
2: 그렇죠.
3: 그러니까 위로 들어 올려야 되거든요.
2: 네.
3: 그럼 들어 올리는 고리를.
2: 걸어야죠. 사람이 못 들죠.
3: 고리에 예. 걸어놓고 네. 이제 종각 같은 데 걸어놓잖아요.
2: 예, 예, 예.
3: 이제 걸어놓을 때 그 고리를 이제 용고리가 있는데, 예, 그래서 그 용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2: 예, 예, 예.
3: 그 용의 이제 가슴 부분이나 아니면 그 배 부분을 고리처럼 만들어서 그걸 겁니다.
2: 아, 용유, 저 용이 고리 부분이구나.
3: 예, 그래서 예. 유자가 꼭진 유자니까 네. 용으로 만든 고리 꼭지 그런 의미를 볼 수가 있고.
2: 통이 진짜 있네요.
3: 근데 그 옆에 보면은 예. 대나무 문양의 통이 하나 꽂혀 있어요.
2: 예, 예.
3: 저 대나무 통이 용통 또는 음통이라고 하는 건데,
2: 예.
3: 저거는 우리나라에서만 만든.
2: 아, 그래요?
3: 네. 그래서 저것 덕분에 한국의 종이 조금 더 소리가 예쁘다라는 연구도 있기도 하거든요.
2: 아, 저 통은, 그러니까 조각 겸 어쩌면 소리를 더 예쁘게 하는 만드는. 용도도 있다.
3: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범종의 원형은 신라에서 시작된 걸로 보고 있거든요.
2: 아, 네네.
3: 그러면 신라 사람들이 저걸 왜 저기다 꽂았을까?
2: 그러니까요.
3: 그러니까 네. 저게 대나무니까 대나무로 만들 수 있는 악기가 피리.
2: 피리.
3: 근데 피리 중에서 신라의 보물. 만파식적.
2: 만파식적.
3: 그걸 꽂은 게 아닐까라는
2: 상징적으로
3: 주장도 있기도 한데
2: 네네네.
3: 이제 그걸 떠나서 제일 예뻐요. 그래서 신라 종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일본에 몇 개, 그 다음에 한국에 몇 개가 있는데, 네. 한국에 한 3점 정도 남아있고.
4: 3점밖에 없어요?
3: 신라 때 거잖아요.
4: 귀한 네. 거네.
3: 아주 귀합니다. 네. 그래서 상원사 동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주에서 이제 출토된 동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또 가장 널리 알려진 거는, 네. 이제 경주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성덕대왕 신종, 봉독세종, 그렇죠. 또 일명 에밀르종이라고 부르는 이 종이 이제 유명한데요. 네. 이들 신라 범종은 또 굉장히 나중에 고려나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종보다 아름답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일본에도 몇 점의 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대 어느 시기에 넘어간 걸로 보여져요.
4: 일본으로요?
3: 네. 다행스러운 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상원사 동종하고 성덕대왕 신종이 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국에 남아 있으니까 이 둘을 중심으로 예. 감상을 하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4: 그럼 본격적으로 성덕대왕 신종 알아보기 전에 그 못지않게 아름답다고 하셨던 상원사 동종도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 못지않다기보다는 상원사 동종이 더 예쁩니다. 성덕대왕 신종은 좀 커요.
4: 성덕대왕이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3: 좀 예. 섭섭해하셔도 좀 할 수가 없는데
4: 예쁘다 근데
3: 정말 예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종을 이제 그 보면은 네. 위에 아까 용으로 만든 용유라고 하는 게 있고 음통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 용 위에 보면은 상대라고 하는 고리가 그 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뭔가 위에도 묶고 아래도 묶고 했던 느낌으로 해서 지금 요 위에 거를 상대, 그다음에 밑에 거를 하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띠가 이제 크게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옛날 악기의 흔적이었던 그 유두라고 하는 것이 9개씩 3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딱 칠 만한 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당좌라고 해서 연꽃 무늬로 밑에서 한 3분의 1 되는 지점이 있고 그 당좌가 양쪽에 있는데 그 사이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를 묘사해 놓은 비천상 그림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비천상 그림이 정말 예쁘고 화려합니다. 저게 저 비천의 얼굴이 손톱만한데 네. 저 손톱만한 얼굴의 표정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예. 굉장히 화려하고 예. 이게 사진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저 상원사 동종을 가까이서 보면 아까 상대 그다음에 그 유두를 둘러싸고 있는 유곽 그다음에 하대가 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띠에 반원형 패턴이 있습니다. 예. 이 반원형 패턴은 신라 종에는 모두 나타나고
4: 그래요.
3: 그러니까 신라 종에 그러니까 저게 있으면 신라 종입니다. 물론 신라 종에 저게 없는 것도 있긴 한데
4: 네. 있으면 무조건 신라 종.
3: 네. 예. 그래서 일본에서도 저 반원형 패턴을 통해서 저게 신라 종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아니 저 세밀한 거를 또 어떻게 또 반원형 패턴을 만들었을까 볼 수가 있고 예. 전체적인 윤곽도 항아리를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굉장히 아름다워서 네. 참고로 저 위에 있는 용유에 해당하는 용을 포뢰라고 하는 용으로 보기도 합니다.
4: 포뢰.
3: 네, 그러니까 이 용 가운데 이 용은 되게 겁이 많아서 잘 울어요.
4: 예.
3: 그런데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냐면은 네. 고래를 제일 무서워해요.
4: 아, 용인데 고래를 제일 무서워해요.
3: 네, 납득이 예.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4: 예. 우리가 붙는 걸 못 봤으니까.
3: 네. 예. 그런데 우리가 그 범종을 치는 이렇게 당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4: 예.
3: 이 나무가 언뜻 보면 고래의 전체 윤곽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래가 와서 딱 하고 달려드니까 얘가 크게 울 거 아니에요. 무섭다고. 그래서 종소리가 크게 울리라는 뜻으로 포레라고 하는 용을 그 위에 올려놓았다라고 하는데
4: 용의 소리를 듣는 거네.
3: 네. 그게 이제 처음부터일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명나라 때 진주선이라는 책에 보면 용 구자설 가운데 네. 저 포레라는 용 이름이 이제 그렇게 묘사가 되고 되어서 종 위에 있다. 이렇게 네.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4: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성덕대왕 신종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풀어주시죠. 예.
3: 네, 성덕대왕 신종은 아름다운 면에서는 상원사 동종에 살짝 미치지 못하지만 그 규모 그리고 그 내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된 역사 사실과 연결해서 보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범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크기가 남다릅니다. 신라 시대 만들었다고 하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크기이고
4: 상원사 동종보다 훨씬 큰가요?
3: 훨씬 큽니다.
4: 훨씬 커요.
3: 네. 예. 그리고 현존하는 가장 동아시아에 만든 그러니까 수혜종 빼고요.
4: 네.
3: 구리종으로는
4: 동종 중엔
3: 저게 제일 큽니다.
4: 제일 커요.
3: 네. 그래서 얼마나 크냐면 예. 높이가 3.75m고요. 네. 그다음에 그 밑에 입구 부분이 2.27m 그리고 무게가 18.9톤 그리고 삼국유사 기록에 따르면은 또 저쪽에도 그 명문에도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은 구리를 한 27톤을 썼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주조를 하는 기술자들이 말씀하시기를 한 19톤 정도의 종을 만들려면 25톤에 30톤의 구리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하고도 일치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4: 그러네요.
3: 이제 문제는 이 이름이 성덕대왕 신종이니까 아들이었던 경도왕이 아버지 성덕대왕의 위협을 기리기 위해서 또는 명복을 빌기 위해서 만들었던 종인데 네. 이게 경도왕 때 완성을 못하고 또 그 아들인 해공왕 때까지
4: 해공왕 때.
3: 이어집니다. 그래서 네. 대략 그 기간이 한 34년 정도 걸렸다는 점에서
4: 시기가 석굴암이랑 비슷하네요.
3: 비슷해요. 예, 예. 그래서 국가적인 프로젝트였을 걸로 보여지고요.
4: 예, 예, 예.
3: 그런 면에서 이제 사람들은 궁금해하죠. 저렇게 큰 종을 왜 만들었으며 이제 어떻게 만들었으며 그리고 저게 현재까지 어떤 방식으로 전해졌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네. 받을 수밖에 없는 큰 종입니다.
4: 신라가 굉장히 신경을 썼던 종인 건 분명한데
3: 네.
4: 저 종에 글자가 굉장히 많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삼국유사를 쓴 일연 스님의 기록을 보면 삼국 그 불국사나 석굴암은 약간 자신이 없어요. 이런 전설이 있다.
4: 삼국유사는 고려 후기 때 쓴 거니까.
3: 1200년대 쓴 건데. 그런데 이거는 되게 자신 있게 쓰셨어요.
4: 확실한
3: 성덕대왕 신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 명문을 봤어요.
4: 정보, 출처 뭐 이런 게 확실해.
3: 명문하고 일치하거든요, 기록이.
4: 기록이 중요합니다. 네,
3: 그래서 종 표면에 1037자의 글자가 있는데 한 20여 자를 제외하고는 다 판독이 가능한. 그러니까 이제 그 글자를 통해서 이런 스님이 가만히 봐서 해갖고 그 내용을 일부를 그냥 적은.
4: 술술 쓸 수 있어요. 네. 예.
3: 그래서 771년 12월에 완성했다. 그 기록까지도 이제 명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4: 네.
3: 이 그 천자가 넘는 명문의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처음은 이제 종을 왜 만들었는가 어떻게 만들었는가
4: 예.
3: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도왕이 아버지 성덕대왕의 어떤
4: 업적을
3: 기리고 또 명복을 빌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관련된 불교 교리를 쭉 정리를 해서 이제 뭐 시처럼 이렇게 쭉 적어 내려가고요.
4: 네.
3: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명단이 수십 명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만드는 사람 누구, 기술자 누구, 후원자 누구 이렇게 쭉 적혀 있어요.
4: 영화 엔딩 크레딧처럼.
3: 맞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4: 이름 올라가는 거죠.
3: 그러니까 요즘에도 이제 뭐 비석을 만들거나 무슨 큰 건축물을 만들면 그 옆에 보면 그 뒤에 그러니까 앞면은 무슨 비 하지만 뒷면에 보면은
4: 만든 이들
3: 쭉 이름 적혀 있는 것과 비슷해서 이게 이제 당대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4: 고맙네.
3: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새겨져 있어서, 이 성덕대왕 신종의 내력은 다른 국가유산, 문화유산에 비해서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4: 저 명단에 좀 눈에 띄는 인물도 있습니까?
3: 네. 뭐, 김양상이나 이런 어떤 그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도 있는데,
4: 네.
3: 눈에 띄는 인물은 만월태후가 될 것 같아요.
4: 만월태후?
3: 네. 이제 경덕왕의 왕비인데 당시는 그냥 태후라는 표현도 썼었거든요.
4: 예.
3: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월태후 또는 만월왕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4: 네.
3: 이분이 이제 해공왕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4: 네.
3: 그런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게 경도왕 때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완성된 거는 해공왕 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완성의 막바지에 어쨌든 굉장히 힘든 작업을 이때 했을 거다. 왜냐하면 해공왕은 8살에 왕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를 주도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거네요.
4: 네.
3: 그러니까 섭정이었던 어머니가 그 역할을 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종이 경도왕이 아버지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종교적이었겠구나.
4: 네.
3: 이렇게 보다가 아닌가? 경도왕과 해공왕의 효도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4: 네.
3: 이 만월태후의 이름이 주도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 정권의 주체다. 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4: 위해서.
3: 싶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봉독사도 성덕왕 경도왕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절이거든요.
4: 네.
3: 이 종을 만들어 걸었던 절.
4: 예.
3: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게 이제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4: 네.
3: 한편으로는 경도왕의 전비, 그러니까 왕비가 두 분이었나 봐요. 처음에 한 분이셨다가 이분이 이제 쫓겨나고 이제 다시 이분이 들어오거든요.
4: 네.
3: 근데 그분이 만들었던 게 이거보다 훨씬 더 컸던 황룡사의 대종이에요.
4: 아, 그러니까.
3: 네 배 컸다고 합니다. 무게 기준으로.
4: 경도왕의 첫 번째 부인이 만든 게 네 배 컸고
3: 네.
4: 두 번째 부인의 이름을 올린 건
3: 성덕대왕
4: 신종이고.
3: 그러니까 막 약간의 경쟁심도 발동이 돼서 훨씬 더 잘 만들어야겠다. 이미 그거는 만들었으니까.
4: 네 배 컸지만 황룡사와 함께 소실됐겠죠?
3: 아니요. 중간에 뭔가 또 다른 이유로 사라진 걸로 보여요.
4: 다른 이유?
3: 네, 그래서 그게 종이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종과도 좀 비교를 하려고 했던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4: 네. 그렇다면 이제 다들 궁금해하실 에밀레 종 설화. 그러니까 이제 종에서 소리가 잘 안 나니까 아이를 그 쇠물에 같이 녹여서 종을 만들면 소리가 날 것이다 해서 해봤더니 뭐 에밀레, 에밀레.
3: 그래서 어미일레, 어미일레. 그래서 줄여서 에밀레.
4: 어미?
3: 어미, 엄마.
4: 아, 엄마라는 뜻이에요, 에밀레가?
3: 네. 엄마, 엄마 이렇게 부르죠.
4: 아, 맞다. 그랬던 것 같다. 설화가. 네. 아, 아이의 울음이죠.
3: 네, 아이의 울음이어서.
4: 좀 기괴합니다, 얘기가.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도 궁금하고.
3: 기괴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1920년대 70,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까지 동화책에 다 나왔어요.
4: 네, 맞아요.
3: 그러니까 그때는
4: 네.
3: 동화가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잔혹 동화들이
4: 많죠.
3: 많았었던 거고. 그런데 이거는 좀 더 심각한 부분이죠. 어머니가 이제 시주를 해서 아이가 들어가서 아들이 아이가 엄마를 울면서 찾았다.
4: 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시주를 한 거구나. 네. 아이를. 아,
3: 그러니까 이 그렇구나. 부분이 이제 역사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네. 일반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게 언제쯤이냐면 이제 막 그 역사도 그냥 처음에는 그 사실 기록을 하다가 네. 그 다음에 전달 하다가 깨닫고 보면서 이게 진짠가? 라고 돌아본 때가 한 90년대쯤인 거예요.
4: 1990년대?
3: 네. 이게 진짜겠어? 어. 라고 이제 의심을 품기 그렇죠. 시작한
4: 설마.
3: 거죠.
4: 예. 예.
3: 그때부터 이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4: 네.
3: 이제 그러면서
4: 사실일 이제,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3: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건 사실이 아닐 거야를 이제 믿고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근거를 이제 찾아내기도 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과학적으로 이 종 안에 성분 분석을 해보자. 그러면 사람 뼈에 인이라는 게 있는데 인 성분이
4: 인이 나오면
3: 여기 나오겠느냐? 그런데 예. 거의 출토되지 않는다.
4: 아, 해본 거예요?
3: 네, 해봤어요.
4: 성분 분석을.
3: 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4: 네.
3: 이 사실은 에밀레 종이라고 부르는 전설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거다를 가능하면 믿고 싶어하고 네. 그쪽으로 결론 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이야기가 처음으로 정리된 게 네. 일제강점기 전후라는 점에서
4: 아, 그래요?
3: 그 전 예를 들어서 동경잡기라든지 신증동국해지 승남이라든지 이후에 네. 지리지에 에밀레 종 설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 예.
3: 고려 조선 사람들 이런 내용 찾았으면 분명히 적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없고 삼국유사에도 이 내용이 없어요.
4: 그럼 구전도 안 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3: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거. 문제는 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돌출하는 건 좀 독특해요.
4: 그것 좀 이상하죠.
3: 왜냐하면 네. 이게 뭔가 창작을 했으면 처음에 그래서 창작설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1920년대에 이 에밀레 종 관련된 전설을 여러 기록과 책으로 일본까지 전달을 합니다.
4: 아, 그래요?
3: 그래서 처음에는 창작설이 등장을 했어요.
4: 예, 예, 예.
3: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1910년에 영어로 기록된 문서들이 나온 거예요.
4: 에밀레 종 설화가요?
3: 프레이스 알렌 이런 사람들이 네. 여러 지역을 답사를 하면서 네. 현지에 있었던 민담을 체록을 한 거예요.
4: 그럼 에밀레 번역 뭐 마미로 하나요?
3: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4: 마미 이러나요? 아, 궁금하네 그것도.
3: 그러니까 예. 1910년대의 영어 기록이 더 먼저인 거예요.
4: 어떻게 봐야 되죠?
3: 그러니까 이제 한글 기록은 1935년에 송석하라는 분이 신화전설의 신라라는 데서 처음으로 한글 기록으로는 등장을 하지만 네. 이미 1910년에 체록이 됐다는 얘기는 민간에서 전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우울해합니다. 이거 민담으로는 전해졌구나. 그러면은 이게 사실일 수도 있겠네?
4: 저 끔찍한 이야기가?
3: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네. 아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하면서 또 다양한 연구가 이제 추가로 이어지고 있는데
4: 네.
3: 이제 최근에 조금 흥미로운 연구가 나왔습니다.
4: 어떤 게 있습니까?
3: 바로 뭐냐면 이게 뭔가 이 전설이
4: 네.
3: 한국스럽지 않다라는 느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고
4: 네.
3: 그리고 보통의 민간 설화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웅녀와 같은 이야기들이 동아시아 전체에 퍼져 있던 전설이거든요.
4: 아, 그래요?
3: 네, 단군 신화와 관련된 것들이. 그러면은 이게 혹시 다른 나라에 있는지 좀 찾아보자.
4: 비슷한 설화가?
3: 있는지 찾아보자라는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4: 네.
3: 중국에 이와 비슷한 설화가 있다는 걸 찾아냈고 그것도 그 설화가 종과 관련됐다라는 설화를 찾아낸 겁니다.
4: 중국 어디요?
3: 중국의 감숙성의 무이시라고 하는 곳에 대운사라는 절이 있는데
4: 예, 예, 예.
3: 여기에 대운사 대종과 관련된 설화가 이 성덕대왕 신종 설화, 에밀레종 설화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4: 어떤 내용입니까?
3: 그래서 대운사에 어떤 얘기가 전해지냐면은 원래 이 절은 이제 그 절에 이제 그 중국의 당나라 때 황제입니다. 황제가 내 공이 크니까 전국의 절에서 큰 종을 만들어서 그 덕을 널리 펼쳐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감숙성의 무의시에 있었던 태수가 잘 보이고 싶은 거 아니에요, 황제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그 수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을.
4: 가장 멋지고 크기 만들고 소리도 크게 만들기 위해서.
3: 그렇게 하려면 이제 돈을 많이 끌어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수탈하기 위해서 승려와 함께 관리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시주를 강요하는 승려, 이제 시주를 받는 승려를 모연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연승이 가난한 집에 와서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으라고 거의 시주를 받는 거지만 약간 협박조로 했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그 주인이 가뭄으로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가 시주할 게 뭐가 있느냐. 있으면 하죠. 없으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주승이 들어가서 막 이불도 뒤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럼 우리 애라도 줄까요?
4: 라고 했다는 거죠.
3: 했죠. 그랬더니
4: 울분에 차서.
3: 울분에 차서. 그랬더니 그 승려가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하고 그냥 사라졌어요.
4: 뭐가 좋은 생각이야? 사라졌어. 그냥 사라졌어.
3: 네. 그러더니 저녁 때 관리들하고 온 겁니다. 군인들하고.
4: 애기 데리러?
3: 애기 데리러. 당신이 애라도 바칠까요? 라고 했잖아요.
4: 야, 폭력적이네.
3: 굉장히 폭력적이죠.
4: 예.
3: 그러니까 실제로 관리들이 나타나서 강제로 이 아이를 뺏어가고요.
4: 예.
3: 그리고 나서 이제 태수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를 넣으면 더 종소리가 좋아질 거다.
4: 아, 얘기가 비슷하네요, 진짜.
3: 네, 승려가. 예, 여기서는 이제 조금 내용들이 약간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거예요. 그랬더니 태수가, 그래, 아이 넣자. 라고 허락을 해서 그 아이를 넣어서 큰 종을 만드니까.
4: 소리도 나나요?
3: 소리가 났는데 나중에 랑 하고 소리 난답니다. 랑이 아이랑 자거든요.
4: 아이랑 자예요?
3: 어.
4: 똑같네요, 그럼. 아이고, 큰 줄기에서 비슷하네.
3: 네. 그러니까. 랑 하고 소리가 난다는 거고 댕, 덩, 랑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4: 큰 종소리가 랑은 좀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3: 그렇죠. 작은 종이었나
4: 봐요. 고증이죠. 랑 이런 느낌인데.
3: 그러니까 이제 랑이라는 소리가 나서 그게 엄마를 부르는 또는 아이의 안타까운 목소리다라는 게 이곳 감숙성 무위 시에 전해지고 대운사라는 절에 전해지고 있었던 건데.
4: 그럼 뭐 시기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이야기가 대운사 이야기가 성덕대왕 신종에 반영이 됐다고 볼 수도 있나요?
3: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쪽에서 영향을 끼쳤을지 저쪽에서 영향을 끼쳤을지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때 이제 대운사종을 만들도록 명령을 내린 게 전설에는 황제로 나오지만 사실은 이게 무측천 시절이고요. 측천무후 시절이고 그리고 대체로 한 700년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년 전후. 그런데 성덕대왕 신종이 771년 만들기 시작한 건 한 740년 50년경에 만들었으니까 이게 한 3, 40년 먼저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몇 번 뭐 지명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지만 성덕왕 경덕왕 때 특히 경덕왕 때 한화 정책이라 그래서 중국의 제도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지명도 다 바꿨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4: 한족할 때 한자죠.
3: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변화가 있었으니까 중국의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왔을 거고 신라의 승려들이 가장 폭넓게 활동했던 시기도 요 700년부터 770년 고사입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승려들이 가서 여러 절들을 봤을 텐데 이 무의시의 대운사가 굉장히 중요한 사찰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대운사도 갔었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전해져 오면서 그 얘기가 어느 정도 신라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4: 그러니까 않네요.
3: 그러니까 실행 여부와 별개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4: 지금처럼 OTT 플랫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 재밌는 콘텐츠 있으면 직접 가서 듣고 온 사람들이 구전하는
3: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일정 부분 신라 사회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4: 흥미로운 연구네요, 진짜. 아, 이런 역사 얘기를 듣다 보면 그 문화재를 빨리 좀 진작에 사실 맘만 먹으면 볼 수 있는 거였는데.
3: 그럼요.
4: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보고 싶어져요.
3: 국립경주박물관 가면은 언제든지.
4: 아, 지금 국립경주박물관에 있습니다.
3: 네,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들어가서 바로 오른쪽에, 그러니까 큰 그 본관 보기 전에 바로 오른쪽에 있어서 저는 항상 가면은 이제 한 바퀴를 삥 돌고 본관을 들어가거든요. 원래 이제 그 봉덕사라는 절이 한 700년 정도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4: 네.
3: 그러다가 조선 초에 큰 홍수로 이제 절이 허물어지면서 종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게 됐고요.
4: 네.
3: 그러니까 이제 세조 때 그 근처에 영묘사라는 절로 옮겼는데 그게 바로 또 얼마 뒤에 불에 타요.
4: 네.
3: 그래서 중종 때는 우리가 큰 무덤, 봉황대라고 하는 무덤 앞에다가 종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무덤 앞에다가 종각을 짓고 이제 경주 읍성문을 여닫는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다가
4: 중종 때.
3: 네. 그러다가 이제 1915년에 이거는 국가유산인데 그렇게 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4: 그렇죠. 네. 많이 치면 저것도 안 됩니다. 네. 관리가. 예.
3: 그래서 이제 경주 고적보존회로 옮겨가는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그리고 1975년 이제 지금 경주박물관을 지으면서 네. 다시 원래 자리,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다른 자리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되었고요.
4: 예.
3: 지금은 이제 녹음 소리로 그 종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4: 그렇죠.
3: 한국 범종이 예.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그 종소리도 함께 좀 시간이 지날 때마다 감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4: 대박입니다. 네. 국립경주박물관에 가시면 또 성덕대왕 신종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 이야기를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신라 범종과 성덕대왕 신종 이야기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온라인에서 찾아보시면 물론 성덕대왕 신종의 소리를 쉽게 들으실 수 있지만 직접 내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참 특별할 텐데요. 1992년까지는 뭐 성덕대왕 신종 제야 타종을 정기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의 보존을 위해서 중단했고요. 이후로는 아주 간헐적으로만 가령 2025년 9월 24일에는 국민 771명을 초청해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12번 타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박물관 측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2029년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종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타음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뭐 국보의 보존이 물론 최우선이겠습니다만 뭐 이왕 타음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면 국민들이 직접 에밀레의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종종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게 되네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총각무 열무 포페츠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번째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배우자 기도 제목이 무려 300개? 이정훈 사모입니다.
1: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박연혜입니다.
1: 가정은 안식처죠. 하지만 이 가정에서 사랑을 느껴야 할 곳에서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다면 정말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오늘 모실 분도요, 어머니께 수차례 가정폭력을 당하셨고 성인이 되기까지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3: 아, 참 이렇게 가슴 아픈 말이 있는데요. 폭력은 대물림 된다. 아, 네. 네, 이런 말이 참 속상한데 이런 모든 틀을 깨시고 두 자녀와 또 모든 사랑하는 자녀를 기도로 키우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은인의 무릎학교 운영자 이정훈 사모님 모셔보겠습니다.
1: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아,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아유,
1: 네. 오늘 우리 밖에 같이 온 딸이 하은이.
2: 네.
1: 네, 예쁜 자녀를 두시고. 아, 굉장히 우쌍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2: 아, 네.
1: 밝으셔서. 제가 이제 뭐 사전 인터뷰를 저희가 쭉 한번 훑어봤는데, 배우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제 네. 지금의 목사님을 만나셨다고 네. 하는데 배우자 기도 조건이 한 300개 됐나 봐요. 네.
3: 300개요? 어.
1: 근데도 만나셨네요. 어떻게 네. 하나님이 또 어떻게 300개 채우셨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199개 포기하신 거예요? 아.
2: 저희 그 남편이 목사인데 네네. 저희 그 목사님 만나고 바로 그 찢어가지고 버렸어요.
1: 아, 그래요?
2: 기도 응답.
1: 아, 응답이 찢은 거예요? 하나도 안 맞아. 딱. 아,
2: 기도 완벽히.
1: 300까지 다?
2: 네. 우와.
1: 아니, 보통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뭐가 이렇게 많았어요?
2: 아, 제가, 어릴 때부터 가정 형편이 좀 어렵고, 네. 좀 가정 내에서 상처가 많다 보니까, 네. 이런 나를 누가 결혼해 줄 수 있을까라는 네.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결혼도 못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배우자 기도를 적기 시작했던 게 조금씩 네. 조금씩 적어가면서 네. 그게 쌓인 게 300개 됐고.
1: 1번이 뭐였어요? 1번. 1번은 기억하잖아요.
2: 1번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1: 사람.
2: 네, 믿음의 동역자.
1: 네, 믿음의 동역자.
5: 외부적인 것도 쓰셨어요?
1: 써야지. 있지.
2: 썼는데 이게 네. 처음에는 좀 네. 외적인 걸로 먼저 써지게 되더라고요. 네,
1: 그렇죠. 근데 거기 뭐라고 썼는데 처음에? 키 180 이상 뭐 이런 거 썼어요?
2: 아니요. 키보다는 네. 그냥
1: 무쌈?
2: 저는 좀 특이하게 네. 저는 얼굴이 막 하얗고 네. 이런 여성스러운 남자 스타일보다 이렇게 다부지고 남자 같고 막
1: 남성미 있는
2: 피부가 예, 좀 구리피. 이렇게 뭐지? 울퉁불퉁 좀 여드름도 네. 나 있고 네. 좀 거칠고 이런 좀 그런 외모를 네, 네, 네. 좋아해서 네. 이제 그렇게 썼거든요.
1: 네,
2: 네. 네. 근데 정말 저희 남편은 처음 만났는데 네. 옆모습을 봤는데 여기 여드름 자국이 있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3: 한 2번까지
1: 예예 봤잖아. 내가 그랬지. 구체적으로 네. 하라고 그랬잖아. 아, 여드름까지 있잖아. 네. 점도 있다니까.
2: 그래야 될 것
1: 같아. 내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 네. 네.
2: 그래서 네. 아, 보고 아, 깜짝 놀랬거든요.
3: 300개면은 진짜 이거 되게 많을 것 같아.
1: 그중에 보통 사람들은 적지 않을 법한 좀 특이한 뭐 그 조건도 있었어요?
2: 네. 그 저를 첫눈에 네. 뿅 하고 반하는 사람. 왜냐면
3: 봤을 때?
2: 네, 저를 다 받아들여 주려면 네. 일단 콩깍지가 확 씌워야 된다 네. 해가지고 이제 첫눈에 보고 뿅 가서 그대로 이제 결혼했으면 좋겠다 네. 이 생각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정말 저희 남편을 만났는데 네. 저희 남편이 제가 이제 서로 소개팅으로 만났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천사가 걸어오는 줄 알았대요. 빛이 후광이
1: 막 비치면서. 보통 다 그렇게 얘기해요. 보통 얘기야 지금 악마가 걸어오는 줄 알았어요. 알겠어요. 아, 전 날개 어디다 두셨어요. 뭐 이상한 유머 날리고 보통 다 그러잖아요.
2: 네. 나도 본인도 그런 경험이 처음 그랬을까요? 네. 제가 순진하게 네. 믿었을까요? 네.
1: 그리고 또
2: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섬겼던 네.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인격적이시고 네. 정말 인품이 너무너무 좋으신 따뜻하신 목사님이셔서 네. 그때 그 목사님을 보고 아, 담임 목사님 같은 시아버지였으면 좋겠다라고 적었었어요. 네. 근데
1: 시아버지가
2: 정말 따뜻하신 시아버지이시고 인격적이신데 머리 스타일까지 머리가 여기가 벗겨지셨거든요.
1: 담임 목사님이 그랬는데 똑같은
2: 네 머리 스타일까지 똑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네 그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좀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좀 어렵게 살았고 그리고 좀 저희 엄마를 보여줬을 때 아, 이 사람이 떠나지 않고 제 옆에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1: 가슴이 어떻게 자랐길래 도대체 배우자 조건에 엄마를 보고도 떠나지 않을 사람이라고 적었을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니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2: 저희 엄마는 좀 화가 나면은 네. 좀 제어하기 어려워하는
1: 우리 흔한 말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2: 네. 그때는 그냥 엄마니까 잘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점점 크고 그런 것을 좀 더 생각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좀 분노가 일어나면 조절하기가 어렵고 그게 이제 폭력이나 욕이나 다른 사람들 비난하는 그런 말들로 이제 너무 자주 어릴 때부터 겪어와서 그리고 항상 밖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고 사람들과의 좀 관계가 되려고 하면 싸우고 항상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너희 엄마는 왜 그러니? 너희 엄마는 정말 이상하다. 왜 그러니? 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좀 듣고 자라서
3: 주변에 다 알고 있었네요. 어머니
1: 그런 거. 아무나 보면 막 다투시고 했나 봐요.
3: 아이고.
2: 그래서 좀 그런 엄마가 조금 엄마한테 죄송하지만 조금 부끄럽게 느껴졌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저랑 함께 살아가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엄마를 봤을 때 좀 충격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 가지고.
1: 아니 그럼 아빠랑의 관계는 어땠어요? 아버지랑?
2: 아빠의 관계는 너무 좋았어요.
1: 아니 아버지랑 어머니랑?
2: 아빠랑 엄마랑 정말 많이 싸우셨어요. 엄마가 이제 좀 관계적인 면에서 잘 안 되니까 늘 싸우던 게 이제 돈 가지고 싸웠어요.
1: 예, 왜요?
2: 아빠가 이제 장남이셨거든요. 네네. 위로 이제 누나가 한 분 계시고 아래로 이제 남동생 네 명이 있었는데 네. 아빠가 이제 좀 공부도 잘 하시고 또 돈도 잘 버셨대요. 그래서 생활비를 그 할머니도 갖다 드리고 동생들 다 학교 보내는데 많이 써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계속 그렇게 가정에 생활비를 조달하다 보니까 엄마가 거기서 이제 항상 그 돈 때문에 돈을 많이 갖다 준다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싸웠고 사실 아빠가 그래도 남자니까 힘이 더 세니까 이제 엄마가 여자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약해서 사실 말로 막 비난하고 폭언하고 이렇게 막 그 소리치고 하는 거는 잘 하시는데 아빠가 이제 참다가
1: 터지면
2: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아빠의 그런 큰 힘에는 이기지를 못해 근데 늘 거기까지 진짜 엄마가 그 정도까지 갈 때까지 아빠를 폭발할 정도로 이렇게 수많은 비난과 폭언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 풀리지 않으니까 이제 저희에게 저랑 또 남동생이 있거든요.
1: 남동생도 때려요?
2: 네, 7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1: 아주 어리네요.
2: 네, 근데 저를 더 많이 때리셨어요. 그렇게 때렸는데 어느 날은 이제 한참 엄청 그 맞은 날이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게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저랑 남동생도 학교를 안 갔어요. 제가 그때 고등학생 때였는데 학교를 안 가는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부터 해가지고 저를 한번 때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남동생 때리고 그다음에 한 타임 쉬었다가 또 저 때리고 남동생 때리고 이거 번갈아 가면서 계속 이제 하는 때가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담배를 피시거든요. 그러니까 때리고 들어가서 담배 한 대 피면 그 담배 한 대 피는 시간이 저희 유일한 휴전 시간, 휴식 시간인 거예요.
3: 근데 그때 아버님은 그러니까 아버지도 다 상황을 아셨을 텐데.
2: 네네. 이제 엄마가 이제 아빠한테 IMF 때 부도 나면서 집이 엄청 어려워지면서 더 많은 욕설. 그리고 하루에 수백 통이 넘는 욕이 담긴 문자를 보내시고, 전화하면 계속 욕하시고, 그리고 전화를 안 받으면 음성사서함에 녹음을 욕으로 하셔가지고.
3: 그러니까 아버지를 도발을 계속 하고,
1: 아니, 분노가 이렇게 정리가 안 돼요.
2: 근데 그게 끝이 없이 계속해가지고 아빠가 결국에 심장병이 생기셨어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심장질환이 생기시면서 이제 같이 살 수는 없겠다 느끼셨는지, 그리고 너무 아파하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게 좀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집을 나가셔서 따로 이제 그 사무실 일하시는 곳에 전기장판 깔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을 못 보니까. 근데 아빠가 자식들을 되게 그 아끼는 마음이 있으셔서 아침하고 오후에 등하교를 항상 차로 이렇게 저희를 등하교를 시켜주셨어요.
1: 그러니까 엄마를 안 보고 아이들만 네네. 보면서.
2: 네. 그래서 항상 그 등교하는 시간에 앞에 딱 차를 태고
1: 엄마 몰래 가서 타고 갔겠네요.
2: 엄마가 알아도 사실 엄마는 앞에서 막 대놓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전화 문자 이런 걸로 더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제 엄마가 항상 아빠가 차 대고 있는 걸 알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등교 시간에 딱 내려가면 아빠가 차 대고 있으면은 거기에 딱 타가지고 학교 가고, 그리고 학교 끝나면 아빠가 또 차에서 기다리시는데 그때 아빠가 트럭을 좀 이렇게 허름한 트럭을 몰고 다녔는데, 제가 그때 또 이제 사춘기 시기니까 또 제가 창피할까봐서 학교 멀찍이 떨어진 데다 트럭을 대가지고 걸어서 그 앞에서 이제 마중하셔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걸어서 그 트럭까지 타게 하셨거든요. 이렇게 살피시면서. 근데 그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저를 위한 배려가. 그래서 참 너무너무 감사했고, 제가 창피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아빠가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 엄마가 조금 정상적이지는 못하시니까 아침밥을 잘 못 챙겨주셨어요. 항상 아침에 주무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아빠가 그걸 알고 항상 차에 샌드위치나 김밥을 정성스럽게 포장된 걸 물과 함께 항상 그 옆에 놔두시고 먹으면서 가라 하면서, 아침에 배가 든든해야 공부도 잘하는 거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잘 먹고. 그래서 아빠랑 함께하는 시간은 거기가 뭐 트럭 아니어도 뭐 집이 가난해도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그 차 타고 가는 시간이. 그래서 그렇게 인격적이신 아빠였지만 사실 엄마가 이게 양육을 해주시고 엄마가 있는 집 안에서 살다 보니까 폭력적인 가정 안에서 지내는 게 이제 대부분의 시간이었어요.
1: 그 아버지가 사무실에서 주무시면서 그 이렇게 사랑하는 매일 김밥과 샌드위치를 준비하는 아버지이셨는데 그 지옥 같은 집에 내 새끼 둘을 두고 주무실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저 지옥에 내 새끼 둘을 내가 다 두고 내가 여기서 자고 있을 그 아버지 마음이 너무나 참 안타깝고 속상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엄마가 폭력적이고 이런 어머니면 이제 보통 그 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좀 어디가 아프시거나 뭐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도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트라우마 때문에 어떠셨어요?
2: 저도 어릴 때부터 잠자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맞고 잠자는 게 되게 많았어요.
3: 맞고
2: 울다가 자는 거. 근데 그래서 그런지 입을 맨날 뒤집어 쓰고 막 울고 자니까 눈이 아침에 일어나면 퉁퉁 부어 있고 얼굴도 부어 있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잠잘 때 되게 불을 끄면은 잠을 못 자겠고 너무 무섭고 막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가위 눌림도 엄청 심했어요. 진짜 그래서 잠이 들기 어려울 정도로 잠을 자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잠은 너무 오는데 무서우니까 막 눈 뜨면서 가위 안 눌려야지 하면서 이렇게 막 바락바락 하면서 잠이 들고 또 가위 눌리고 했었는데 또 자면서 갑자기 제가 돌아다닌 적도 있었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거나 자다가 막 얘기를 막 큰 소리로 막 말을 하거나.
1: 천만이네, 완전.
2: 네. 그때는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이것도 정신적인 질환 중에 하나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3: 안 그럴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잠을 뭐 편하게 잘 날이 며칠이 있었겠어요, 진짜.
2: 네. 아휴. 잠자는 게 너무 힘들었고 이제 나중에 돼서 이제 저희 결혼을 하고 저희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악몽을 엄청 꿨었어요. 근데 그 악몽의 주인공이 엄마였거든요. 저를 각종 도구를 가지고 와서 죽이려고 쫓아오는 꿈을 꿨는데, 제가 그때 아이를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컸는지 매일매일 그 꿈을 꾸면서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늘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그리고 아빠가 이제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때는 우울증이 극심해서 1년 동안 정말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지나가는 차가 나를 그냥 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아침에 눈 뜨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자면은 내일 아침에 또 눈 뜨면은 나는 또 힘들 텐데 하면서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고 힘들었었는데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이 찾아오더라고요.
1: 왜 아니겠어요. 아니 저희가 아까 배우자 기도할 때 우리 엄마를 보고도 떠나지 않을 사람이라고 적은 이유를 알겠네요. 네. 근데 지금 남편분이 그럼 이렇게 맞는 내 여자친구가 내 미래 장모님 되실 분이 이렇게 때리는데 어때 좀 많이 도움이 됐어요?
2: 네, 이제 엄마한테 맞는 건 아니까. 네. 이제 또 어떤 날은 엄마한테 많이 맞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고 얼굴이 이렇게 부어 있고 정말. 빨갛고 근데 머리도 진짜 많이 뽑혀가지고 이게 딱 보일 정도로 머리가 이제 비어 있는 모습을 남편이 보고는 이제. 그냥 꺼이꺼이 울더라고요.
3: 그렇죠. 아유.
2: 제 앞에서 막 울어주니까 그게 힘이 되고 또 되게 든든하고 나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 있네 하면서 되게 힘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배우자기도 정말 중요했던 하나 정말 날 떠나지 않는.
1: 아니 시댁 어른들에게는 어떠셨어요?
2: 네, 시부모님도 다 아시고 다 이해해 주셨어요.
1: 시댁 그 시부모님에게 뭐 실수했겠죠?
2: 거기까지 미치지는 않았지만.
1: 그래요?
2: 그래도 아실 만큼 왜냐하면 그 남편이 사역했던 교회가 그 행패를 부렸던 교회가 시부모님 다니시는 교회였거든요.
1: 다 아시겠죠.
2: 네, 다 알고 계셨지만 그것을 또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배우자 기도를 적었습니다.
1: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배우자 기도가.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오래 보냈는데도 우리 사모님 참 밝으시고 우리가 아까 뭐 우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늘 미소가 가득하신데 어떻게 회복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2: 교회를 이제 계속 다니게 되면서 집보다 너무 행복하고 좋은 곳이더라고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또 은혜의 그런 시간들을 교회 안에서 보내면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20살 때 이제 대학부 이제 수련회를 가서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저는 엄마한테 늘 너는 왜 그러니 너 같은 애는 이렇게 돼야 돼. 너 같은 애는 하면서 욕을 입에 달고 정말 말로 제가 표현할 수 없는 거친 욕들을 막 신체적인 욕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존감이 이제 낮아진 상태였는데 그래서 더 오히려 막 사람들 앞에서 이걸 감추기 위해서
3: 더 밝게 하고
2: 어둠을 감추기 위해서 막 더 밝게 막 목소리도 막 크게 하고 웃음소리도 엄청 크게 하고 그러면 친구들이 나의 그런 내면의 깊은 상처를 모르겠지 하면서 이제 더 밝게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넌 참 귀하다, 넌 참 소중한 존재야 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참 교회 안에서 집에서는 지옥 같고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그것이 정말 천국 같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앉아서 막 기도를 하고 가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근데 현실로 돌아오면 늘 여전히 불안하고 사람이 이제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면 근데 제가 나이가 먹고 시간이 갈수록 누군가 저한테 다가오면 저를 꼭 때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람을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정말 그냥 남자가 지나가기만 해도 어떤 아줌마가 지나가기만 해도 이렇게 움찔하게 됐어요. 뭔가 도구를 가지고 저를 공격할 것 같고 달려와서 저를 어떻게 해칠 것 같은
1: 공정해요.
2: 느낌이. 근데 또 저희 아이가 또 태어난 후로는 더 그게 심했어요. 첫째가 딸이다 보니까.
1: 아, 누가 딸을 해칠 것 같고?
2: 네. 딸을 잡아갈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저처럼 해칠 것 같고. 그래서 늘 딸을 이렇게 잘 못 내려놓고 이렇게 안고 다니거나 늘 손으로 감싸서 집 앞에 마트에 가는 것만 해도 너무 불안해서 막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좀 마음이 어렵구나 이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오후 예배 찬양 예배를 그 아이를 100일도 안 된 아이를 이렇게 안고 이제 찬양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었는데 그때 예배 시작 전에 찬양 연습을 찬양팀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찬양팀이 찬양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그 앞에서 찬양인도 하는 사람이 저를 마이크를 들고 때리러 올 것 같은 느낌이 확 들면서 제가 그때 심장이 멈출 것 같은 너무너무 두려움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사시나무 떨듯이 막 이렇게 떨면서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어떡하죠? 살려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아이를 안고 부들부들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귓가에 들렸던 찬양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라는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훈아, 네가 아픈 거 다 가지고 내가 손에 못 박았어. 네가 맞았던 거 모든 거 가지고 내가 다 발에 못 박고 내가 그렇게 죽었어. 너 이제 아픈 거 없다. 걱정하지 마. 너 이제 아픈 거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딱 위로해 주시고 제가 그때 아 내가 엄마한테 많이 맞아서 내가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많이 아팠었구나. 라는 정말 큰 하나님께서 위로와 큰 힘을 주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사람이 다가와도 한 번도.
1: 아, 그래요?
2: 네, 지금도 불안하거나 또 두렵거나 떨리지 않게 하나님 그걸 딱 치료를 해주시더라고요.
1: 뭐 약물의 힘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네. 음성을 통해서 고치셨네요.
2: 네.
1: 한숨 좀 한숨.

0: 맞으면 옷걸이로 맞았을 때는 그 순간 숨이 안 쉬어졌을 때도 있었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옷걸이를 보면 저건 매야. 그리고 파리채를 봐도 저건 매야. 효자손을 봐도 이렇게 등긁어주는 시원한 도구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매야. 이렇게 항상 어릴 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아이가 옷걸이를 보는데 엄마 이거 옷걸이야 하면서 옷을 막 거는데 그때 제가 그냥 모르게 눈물이 나는 아 쟤는 옷걸이를 그냥 옷걸이로 그치. 대하고 있구나. 나는 매로 대했는데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 그 순간 하나님 제가 대물림 안 하게 해주셔서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었어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기 전에 이렇게 말을 나눌 수 있도록 해결을 해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했어요.
1: 좀 감동파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부모님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은 그냥 전화 자주 통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보게 돼 마주치면 이게 그 애틋하고 또 안 보면 우리 부모한테 내가 죄스럽고 미안하고 또 왜 그랬을까 우리 엄마도 참 안 된 분인데 라는 용서의 마음이 만나면 이게 깨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전화를 자주 통화하면 눈에서 안 보면 그래도 그 애틋함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서로 만나면 이게 또 깨지기 때문에 그 회개했던 마음이 다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자주 통화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전 현실적인 얘기를 주로 하기 네.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 그 어른신들 말이 다 맞잖아요. 살아보니까. 근데 저 안 맞는 말이 너희들도 자식 낳아보면 내 맘 안다라고 하는데 자식 낳아보니까 더 모르겠어요. 더 이해가 안 가고 네. 뭐야 이거.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다 줘도 안 아깝고 이렇게 내 걸 다 주고 싶고 사랑만 하기에도 모자른 이 존재를 이렇게 대했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네. 전 그랬어요 정말. 예. 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도 어디선가 우리 사회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우리네 아이들에게 네.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0: 사실 가정폭력 그러니까 폭력은 누가 하든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랬지만 사실 누구에게 우리 엄마가 저를 때려요 우리 엄마가 이상해요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내 엄마니까 네. 사랑하는 그럼에도 사랑하는 우리 엄마니까 라고 생각해서 그런 어려움을 꺼내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정말 많이 그래요, 필요한 그래요.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도 주변에서 조금씩 말씀은 해주셨지만 사실 네. 안내를 받은 건 아니어서 네. 이제 주변에서 혹시 그런 아이들을 혹시 보게 되거나 느껴지거든요.
1: 느껴지죠.
0: 저도 병원에만 가도 네. 엄마가 조금 폭력적일 것 같다는 분위기가 느껴져요.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더 이제 영육간에 네, 그런 네. 살핌을 많이 받는 곳이니까 네. 그런 것을 잘 살펴주시고 네네, 그래요. 안내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요.
1: 저는 뭐 남의 일 간섭하면 뭐 오지랖이 넓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필요한 오지랖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우리 사회 우리 이웃들 중에 말씀하신 대로 혹시 우리 이웃 중에 뭐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2: 네. 관심을 가져줘
1: 관심을 갖고 맞춰줘서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우리 녹화 직전에 바로 또 사역지를 옮기셨다면서요?
0: 아, 네.
1: 예.
0: 네.
1: 그러니까 좋은 거죠?
0: 네.
1: 이게 좀 좋은 대로 하죠? 네, 네. 그러니까 다시 좀 말 표현하면 좀 승진한 거죠? 좋은 것으로.
0: 아, 그러기보다는. 네,
1: 그런 거 아니에요?
0: 네. 정말 좋은 교회, 이제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네. 네.
1: 목포 사랑의 교회 오래 계셨어요. 심호하시다가.
0: 네,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저희 남편 목사님이 예. 어린이 사역에 되게 관심 많으시고 되게 열정적이어가지고 이제 목포 사랑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정말 생각하고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큰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교회여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거기로 불러주셔서 거기서 신나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또 군산으로 부름을 받아서 네네. 이제 군산에 있는 드림교회에서
1: 아, 그래요?
0: 네,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1: 아 좋은 소식이네요. 네. 군산도 그래서 좋은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참 오늘 들으면서 한숨을 얼마나 쉬었는지 그냥 맞아요. 기운이 빠지네요. 연일 잼 어떻게 들으셨어요?
3: 저는 아까 그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어린아이를 통해 들었던 말씀 있잖아요. 민수기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 얼굴을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말씀처럼 너무 아픈 상처와 그런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0: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받은 상처와 아픔들을 아직도 회복 중에 있고 회복하지 못한 자녀들과 많은 사람들을 그 하은이와 그 우리 사모님 가정을 통해서 많은 가정이 일어나고 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또 기도하고 그래요. 또 소망합니다.
1: 네, 아멘.
2: 박유 목사님.
3: 그 이 정도의 정말 보통의 시간을 사실 다 몸으로 받으셨으면 그게 정말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막 우리 사모님 눈이 표정이 이렇게 돼야 맞아요, 이렇게.
0: 올라가요.
3: 이게 올라가고 사모님도 분노로 완전히 차여있어 맞는데 어떻게 여기 눈이 이렇게 됐잖아요.
1: 그 전에 아까 얘기 들었잖아요. 아버지 닮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맞았잖아요.
3: 근데 그게 더 속상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전 솔직히 제가 목사지만 성화가 덜 됐나 봐요. 저는 막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남편, 그러니까 아버님도 남편분도 우리 사모님도 그냥 그걸 다 묵묵히 다 받아내가지고 이게 더 악순환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결국에는 이제 하은이 무릎학교를 통해서 지금도 곳곳에 너무 많거든요. 드러내지 못하고 그런 아픈 사람들의 또 다른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네, 또 다른 역할을 하게 해주시려고 저는 이 과정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네. 저희도 같이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 네, 아멘. 앞으로도 뭐 프렌즈 교회, 컨산트링 교회 많은 곳에서 이렇게 우리 맞아가는 우리 아이들 오갈 데 없어서 내가 죽어가는 데로 터널 데가 없는 정신과를 어떻게 가겠어요? 이 엄마 손을 붙잡고 어떻게 정신과를 가겠어요? 교회 가야죠. 동네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교회 가서 누군가와 터놓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역할을 해줬으면 그것이 앞으로의 교회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은이네 무릎학교가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서 군산 드림교회에서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역에 있어서 저희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사모님 고맙습니다.

0: SBS의 대표 신앙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를 마칩니다.
1: K라디오

0: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1: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부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2차 세계대전 가운데 미국의 순양함이 일본 군함을 격추 침몰시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미국 순양함도 큰 타격을 받고 결국 그 다음 날 그 순양함도 침몰하게 되고 맙니다. 그때 통신병으로 일하고 있던 스테이플즈라는 군인이 두 다리를 다 부상을 입은 채 구명대에 자기 몸을 의지하며 결국 구조받게 됩니다. 이 스테이블즈라는 군인에게는 이 구명대가 장기 자기 생명은인과 같았어요. 그래서 그 구명대를 열심히 살펴보는데 보니까 오하이오주에 있던 당시에 파이어스톤 타이어 공장에서 만든 구명벨트였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마침 그 파이어스톤 타이어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반갑기도 했고 그래서 그 구명대를 자세히 보는데 거기 무슨 번호가 적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한 나머지 번호마저 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자기 어머니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머니 그 번호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번호는 이 안전대의 완벽한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 최종 제품의 최종 점검하는 사람들이 그 구명대에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하면서 완전한 그런 제품 만들기 위해서 각자 자기의 고유 번호를 그 구명 벨트에 적어놓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 아들이 외우고 있던 그 번호를 엄마에게 불러줬더니만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그 엄마가 점검한 구명대였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생명을 준 어머니가 청년이 되어 나라를 위해 군대에 가서 복무하던 아들을 다시 한번 구명대를 통해 생명을 구해주는 그런 사건, 실화라고 합니다. 이게 뭐 우연이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분명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터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직접 확인하지 못하지만 우리 삶 속에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다 기록할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가 여기저기서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를 만들고 이 땅에 파송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구명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또다시 구출하시며 구원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그렇게 찾아오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의 두 아침 이야기, 하나님의 승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곱 하나님과의 씨름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개명됩니다. 이제 29절에 보시면 이제 야복을 부니엘로 야곱이 개명합니다.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이 바뀌어진 야곱이 야복을 부니엘로 이름을 바꿉니다. 야곱이 29절에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사자에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 의미는 이름을 굳이 알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겠거니와 아니면 내가 누구인지 야곱아 내가 알지 않느냐 알지 않느냐 그 정도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사자는 곧바로 그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즉 얍복마루를 건너 자기 형 에서를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화해를 조성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약속의 땅에 야곱이 다시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니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 이제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었고 하나님과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 죽는다고 했지만 야곱 생명이 보전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에서를 만나도 그의 생명을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새 사람이 된 이스라엘의 찬양과 고백으로 야곱은 그 장소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명명합니다. 31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저는 다리로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밤이 끝나고 새 아침 태양이 떠오릅니다. 브니엘의 아침은 야곱에게는 승리의 아침이었습니다. 에서의 칼을 피해 창세기 18장에 에서의 칼을 피해 도망치던 그 아침과는 대조가 되는 새로운 시작의 아침이었으며 소망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기를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동시에 야곱은 절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이후로 평생을 절면서 즉 하나님과의 씨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타취를 상기하며 살게 됩니다. 그가 저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과거의 사람 야곱의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새 사람 이스라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으로 야곱은 절음발의 삶을 살아갑니다. 32절 에필로그죠.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습입니다. 야곱 사건의 역사성을 증명하기도 하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야곱의 승리가 되었으며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이스라엘 지파를 구성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장면인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임을 상기시켜주는 복된 구절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 97세쯤 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야곱이 147세에 죽으니까 이후로 50년 동안 야곱은 절며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저는 다리와 새 이스라엘 그리고 브니엘의 아침이 이 사실을 환영해 줍니다. 여기 야곱 97년의 인생의 결산입니다. 저는 다리와 새 이름 이스라엘.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요약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한번 결산해 봅시다. 야곱에게는 저는 다리와 새 이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결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저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새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은 우리의 저는 다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저는 다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승리로 우리의 인생을 덮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나를 점령하신 하나님의 승리, 나를 점령하신 하나님의 승리. 저는 다리는 우리 인생의 다양한 측면들을 상징할 수 있을 겁니다. 사업에 쫄딱 망하는 경우 해보셨어요? 갑자기 불치의 병에 걸려 앞이 깜깜해지는 경우, 가정적으로 또는 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는 경우 등등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저는 다리의 경험을 합니다. 다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의 저는 다리일 수 있습니다. 실상 우리 인생은 그 시작부터 저는 인생이었으며 우리 인생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됩니다. 저는 다리에 좀 더 심각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저는 다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한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항복 선언을 하며 주님 품 안에 안겼습니다. 우리의 저는 다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증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뵀습니다. 봤습니다. 만났습니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씀하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봤거늘 왜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보셨죠. 보셨습니다. 예수님 믿었다는 것, 하나님 얼굴을 봤고 하나님을 만났으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점령하셨음을 의미하며 그 와중에 우리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우리가 저는 인생을 그때부터 시작하며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저는 발로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복을 매일 매 순간 받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저는 인생, 복된 인생.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인생의 주권을 우리는 다 하나님께 기꺼운 마음으로 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벅다리 치셨습니다. 네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의 결과 더 이상 내가 내 인생 주인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셨음을 고백했고 경험했고 그렇게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리뿐이 아닙니다. 다리만 치신 게 아니고요. 우리 존재 전체를 다 당신의 은혜 터치로 치셨습니다. 다리뿐이 아니고 우리 몸 전체가 다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되는 상황으로 옮겨져 왔습니다. 그런즉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야곱이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즉 궁극적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평생 예수님 믿고 난 이후로부터 평생을 절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터치를 지닌 채 이쯤 되면 누군 또 그렇게 얘기할 수 병 주고 약 주냐 아니요. 병은 내가 얻은 것이고요. 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죽음은 내 죄의 결과이며 생명과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는 자기 꾀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들 야곱과 같이 평생 하나님과 싸우던 야곱의 모습 우리 속에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다리라 함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점령하신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승리하시며 점령하신 사실을 믿는 것이 곧 저는 다리이며 그 저는 다리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야곱에게 분열의 새 아침이 밝아왔듯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언제 하나님께 항복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항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제 하나님께 항복하려 하십니까? 야곱의 항복이 야곱의 승리였으며 하나님의 승리였으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경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의 이 저는 달이 이미 내 인생을 점령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임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 저는 다리를 가지고 인생의 새아침을 이미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저는 다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저는 다리는 오늘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 저는 다리도 인생을 전진해 나갑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만 저는 다리가 주어져 있고 그리스도인만 그 저는 다리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50년의 인생을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다리를 절룩거리며 약복나루에서 약복이 분엘로 바뀌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경험을 상기하고 또 상기했을 것입니다. 나 홀로는 결코 완전할 수 없음을 상기시켜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옛사람이 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 내세우는 그 모습이 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복이며 그것이 감사의 내용입니다. 남들은 혹시 우리가 저는 모습을 조롱할 수 있겠으나 예수님의 가치관을 위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저는 모습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타취의 결과이며 우리는 그 저는 발걸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 저는 발걸음으로 분야의 아침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함이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을 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분야의 아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호세아 12장 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야곱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인애와 정의를 삶 속에 보여주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우리가 절면 남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절면 우리가 남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조롱도 받겠으나 그러나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박수치며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예수님 믿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면 뭐 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능히 걸어가게 해 주십니다. 기우뚱 걸어도 십자가를 져서 기우뚱 걸어도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으로 갈아타야 될 곳을 향해 걷게 해 주십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새 사람의 삶 우리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야곱만큼 아니 그 이상 다리를 절면서 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자기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보내셨다고. 간질병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한 위장병으로 보는 분들 안질로 보는 분들도 있게 어쨌든 바울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질병이었지만 그는 평생 그것을 안고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같은 내용으로 주님께 간구했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너 바울의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주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글쎄요 절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는 것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우리보다 죄를 훨씬 더 덜 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주님 말씀에 바울이 응답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가 저는 것을 인하여 자랑하리니 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했습니다.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미 주어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마이웨이를 살아오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당신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습니다. 약복나루 동편에서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 불확실성 속에 끙끙거리던 우리의 모습을 찬란한 태양을 반겨주는 분이엘의 언덕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옛사람 야곱이 변하여 새사람 이스라엘로 우리는 변했습니다. 야곱을 환영하는 분이엘의 찬란한 아침과 다리를 절고 있는 야곱의 모습 이 얼마나 완벽한 조화입니까? 태양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데 그 아침에 야곱은 혀를 다리를 절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그림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인가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의 조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아름다움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우리의 모습 이 얼마나 멋진 복음의 조화 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분열의 아침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아멘.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찬란한 아침이 우리 인생을 환하게 비추어주고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 위에 살다 보니 마치 다리를 절듯이 이 세상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 제자로 인생 살아가며 그 여정 가운데 때로는 어두운 약복의 나루에서 밤을 새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열의 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구명대에는 하나님 고유의 번호가 적혀져 있으며 그 하나님 고유의 번호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어놓으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그 분열의 아침에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손과 발에 못자국을 지니신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하나씩 부르시면서 환영해 주실 겁니다. 그 영광의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경배하며 발에 입 맞추며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경배를 기뻐하며 받아 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혹 아직도 에서로부터 도망치는 아침의 분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까? 혹 무언가에 쫓기는 그 아침의 분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매일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침을, 분열의 찬란한 아침을 맞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날 궁극적인 분열의 언덕에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이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공감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치신 하나님의 사자는 성육신 전에 예수님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들 봅니다. 야곱의 관절을 치신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승리를 일궈내시기 위해 피를 쏟고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의 정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양하는 노래의 주제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스라엘로 바꾸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인생을 살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하는 인생의 모든 역경,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다 줄 전조 현상들입니다. 역경이 우리 다리를 절게 만든다면 곧 하나님의 터치가,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고 마음이 약해서 못 갑니다. 아니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바다로 남은 50년의 인생 마음껏 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러나 아직도 손과 발에 못자국을 지니신 채 허리에 창자국을 지니신 모습으로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영광의 분열의 아침을 맞이할 때까지 저희는 달려가겠습니다. 저는 다리로.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며 주님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의 뒤뚱거리는 모습 주님께서 아름답다 하실 것이기에 세상 사람들의 조롱소리를 전혀 개의치 아니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그 모습으로 그 가치관으로 그 삶을 추구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1: 때로는 솔로몬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3: 때로는 바나바처럼,
4: 때로는 다윗처럼.
0: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찬송.

0: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오나입니다. 우리 식구분들은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1: 네. 아니 저는 마음이 좀 시립고 허전하네요. 옆에 그 아름다운 여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여자친구가 없어서.
0: 하나님 계시잖아요.
1: 그걸로 위안 삼을게요.
2: 지금은 네. 아름다운 여성인데 몇 년 지나면 그냥 여성 있으면 좋겠다고.
1: 그렇죠. 네.
0: 네. 맞아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랑 목사님은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3: 네.
0: 좋아요.
1: 기존 제가 하는 거야?
0: 네, 네. 잘못 지내고 있습니다. 얘기 안 하죠.
4: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네. 저희 교회가 이제 새벽 기도에 특별 교실들을 하는데.
3: 맞아요.
4: 당연히 매일 해야 되는 것이지만. 또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레온 형제의 결혼과 또 우리 남희 씨의 결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5: 아멘. 이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1: 여기 둘이 하던데?
0: 네, 그럼 오늘의 질문 네. 들어볼까요?
1: 제가 20살 때부터 독립을 했는데 저는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갔어요.
0: 네.
1: 그 장학금이 국가 장학금이었어요.
0: 장학금?
2: 네.
1: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2: 네.
1: 월세 제 손으로 내고 학비 제 손으로 내면 이게 독립 아닙니까?
0: 아, 그럼 독립이죠.
1: 이게 독립이죠. 이게 독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5: 아니, 저도 3학년, 4학년 때 그 가요계 캐스팅을 받아서 찬양한 음반을 2년 준비하고 그때부터는 저도 독립을 했어요.
2: 진짜 훌륭하네요. 네. 저는 19살 때 독립했어요.
1: 아, 뭐야?
6: 안녕하세요. 평범한 50대 권사입니다. 아들과 대화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얼마 전 평범한 중소기업을 다니던 아들이 퇴사를 했습니다. 돌연 의대를 가겠다며 학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네요.
1: 학비를
6: 더 늦기 전에 안정적이고 인정받는 직업을 갖고 싶어서라고 하는데 네. 엄마로서 아들의 행복을 바라고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아들의 학비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놓고 두고 식구들 작은 자식 뒷바라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0: 네,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 다 큰 자식 뒷바라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입니다. 우리 막내 레온 씨는 네.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언제 하셨어요?
1: 제가 20살 때부터 독립을 했는데 그 독립하게 된 계기가 대학교, 근데 저는 이제 제 자랑일 수는 있는데 네. 저는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갔어요.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갔고 네. 그 장학금이 국가 장학금이었어요.
0: 와. 네. 잘하네.
1: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0: 예.
1: 네. 국가 장학금은 네. 대부분 받을 수 있어요.
0: 아, 진짜?
1: 네, 대부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2: 소득분위에만 네. 맞으면 이제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
5: 그렇죠. 경우가
1: 있어요. 정말요? 네. 왜냐면 국가장학금은
5: 다 마치고 알았지.
1: 공부를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이런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금 대출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학자금 대출 안에서 취업 후 상환이라는 제도가 또 따로 있어요.
2: 맞아요.
1: 취업하기 전까지는 힘들고 그래도 우리 학생이 잘 커서 취업을 한다면 또 저금리 저이자 뭐 국가장학금 뭐 얘기하는 사람인가요?
2: 홍보대사.
5: 홍보대사인데요.
1: 네, 뭐 장학재단 홍보대사 같은데 그런 식으로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등록금은 그렇게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을 하는 재능 그리고 에너지 있는 그 재능을 활용해서 교회 사역을 가서 하나님께 가서 재능을 그 드렸는데 또 차비도 챙겨주시고 우와. 사례비도 받고 그리고 또 곳곳에서 교수님들께서 행사도 보내주시고 하시면서 저는 그렇게 해서 독립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세를 벌고 추가적으로 많이 드는 것들 비용들은 어머니께서 그래도 해주셨죠.
0: 네.
1: 그래도 해주셨는데 그래도 월세 제 손으로 내고 학비 제 손으로 내면 이게 독립 아닙니까?
0: 아, 그럼 독립이에요. 아,
1: 이게 독립이.
0: 훌륭하네요.
1: 이게 독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2: 아들아, 뭐하니?
5: 기특하네. 아니 저도 네. 그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첫 음반이 나왔어요. 원래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좀 준비하다가 3학년, 4학년 때 그 가요계 캐스팅을 받아서 가요 음반 준비하다가 찬양한 음반을 2년 준비하고 그러니까 1년 휴학하고 그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첫 음반이 나와서 그때부터는 저도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활동을 하면서부터는 대학원을 제가 세 개를 공부를 했는데 다 그 제가 그냥 다 하고 그래서 공부도 제가 하고 네. 그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부터는 독립했던 것 같아요.
0: 와. 훌륭하다. 진짜 너무 훌륭하시네요.
2: 진짜 훌륭하네요. 네. 저는 19살 때 독립했어요.
1: 아, 뭐야? 아, 이거 나!
5: 아, 우리도 자꾸 네. 여기 봐.
2: 어. 어디 방금 아, 이게 독립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이 어려워지면 저절로 독립이 돼요. 아, 그렇죠. 예, 하필 제가 성장기에 부모님은 꼭 망하시고요. 네. 그리고 저는 또 터울 차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막내였기 때문에 부모님이 또 연로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또 쓰러지셨고 아이고. 사업은 또 망했고 그런 과정에 독립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저절로 독립이 되었어요. 저절로.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저는 학력고사를 봤는데 학력고사 본 다음 날부터 과외를 시작해가지고 대학 다닐 때는 이제 장학금을 받고 다녔고 대학원 석박사는 다 제가 장학금을 다녀서 학비 걱정은 없었는데 생활비가 들어가잖아요.
3: 그쵸.
2: 그래서 제가 보통 대학 다닐 때 여름방학기에는 아르바이트를 보통 9개씩 했어요. 뭐 그때 분식집, 호프집, 한식집 뭐 해가지고 뭐 과외부터 해가지고 심지어는 그 엑스트라 네. 엑스트라 아르바이트 해보고요. 안 해본 거는 이제 미장하고 용접은 안 해봤네요. 제가
3: 아,
2: 그거 제가 기술이어가지고 네. 저 안 시켜주더라고요.
1: 뜨거운 걸 안 하셨는데 네.
2: 아 보통 그거 잘하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배는 제가 또 해봤어요. 도배 이런 것도 해보고 그래서 그렇다고 저는 어려운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늘 여유 자금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조금은 뭐 이르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집 식구들은 전체적으로 다 굉장히 독립적이라서 자녀들이 좀 빨리 독립을 한 편이에요.
5: 이제 알겠네. 그때 왜 저기 예전에 집안의 전구 이런 거 다 제가 바꿔요.
2: 막 다. 저 대선도예요.
5: 아 그러니까 네. 그거 그 이유를 이제 알겠네.
2: 아 이게 다 피눈물이다.
5: 약간 그래서 피눈물 색깔로 네. 그냥 옷도 입으시고.
2: 네 성장을 많이 했죠.
4: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자연스럽게. 독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아, 아버지가 제가 23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네. 또 목회자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뭐 전혀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자립이라기보다는 어머니 저 동생이 이렇게 같이 살게 됐고 또 동생이 마침 이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취직을 하게 되고 저도 한 1, 2년 후에는 이제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파트타임 사역에서 사실은 그 받는 그 생활비로 어머니하고 살았습니다. 동생은 또 동생이 벌어왔으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사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을 또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고 또 그때 이제 저도 우리 교수님처럼 뭐 대학원을 신대원도 하고 이제 석사박사 계속 하게 됐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공부하는 동안은 이제 학교에서 장학금 받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네.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5: 남희 씨만 궁금해지는데요. 다 우리 일찍 독립했는데.
3: 저도 이제 20대 때 이제 대학생 때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요. 네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개그 지망생 그 활동을 하면서 제가 PC방에서 아르바이트 한 돈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네. 근데 이제 핸드폰 요금은 이제 어머니께서 내주셨고, 개그맨이 되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제가 가져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제가 그러면 20대 초반부터 이제 제가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보람된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5: 거의 다 알았습니다.
3: 그럼 이제 질문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제 해드릴 시간인데요. 다 큰 자식 뒷바라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5: 자식에 대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또 가족이 필요하다면, 뭐, 진짜 어려우면 고등학교 때 독립할 수도 있는 거고,
3: 네, 그쵸.
5: 또 좀 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랑 아내랑은 저희 아이들 대학 졸업 때까지만 우리가 뒷바라지를 해주자라고 했어요. 제 아내는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독립하자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자라고 미리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두 사람이서 약속을 한 거죠.
3: 네네네.
5: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 사연자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 힘들어서 여기까지 사연 보내실 정도면 그쵸.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그러면 학자금 대출도 잘 돼 있고 그리고 본인이 좋아서 다시 의대 가고 싶다면
3: 네.
5: 본인 지금까지 했었던 걸 다 이거 좋아서 대학 갔을 거고 다 지원해줬는데 다시 또 다른 거 좋아서 마음이 바뀌어서 한다고 하면 이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3: 아 이건 맞는 거
5: 네, 그러니까
3: 같아요.
5: 네. 내가 하고 싶어서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는 부모님이 해줘야 될 건 아니잖아요.
3: 그렇죠.
5: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자기가 여기에 대한 책임지고 정말 의대 가고 싶어서 공부하고 싶으면 장학금 타라. 제가 제 자랑을 아니면 저 대학은 세 개 했다고 했잖아요. 장학금 네. 한 번도 놓친 적 없었어요.
3: 와.
5: 교육학 갈 때는 전액 장학금 다 받았고,
3: 오.
5: 음대 다닐 때는 50% 이상은 다 받았고.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나이 들어서 그동안 해주셨던 것도 많은데, 내가 진짜 공부하고 싶으면 장학금을 받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아니면 학자금 대출을 받든지, 방법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가정 안에서 어떤 약속을 좀 하고, 자식에게도 네가 진짜 하고 싶으면 내가 첫 학기 정도 아니면 등록금 정도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네가 진짜 하고 싶으면 나머지는 해라. 그런 약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3: 그렇죠. 맞아요.
1: 그러니까 저는 될 때까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전사님 말씀처럼 그냥 진짜 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낌없이 해 주시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도 대신 전제 조건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노력을 했을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어머니가 지금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참 자식이기는 부모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이 뭐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예고를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랑 이혼을 하셨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근데 나는 꿈이 있고 나는 예고를 가면 내가 연예인 될 수 있을 것 같은 경우. 근데 진짜 연예인 됐잖아요, 나름.
3: 그쵸.
1: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엄마가 가지 말라고 오히려 우셨어. 제발 예고 안 가주면 안 되냐고.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엄마도 좀 생각해달라고. 엄마 돈이 없다고. 널 어떻게 예고를 가르치? 제가 예고 졸업하는데 6천만 원이 들었어요. 되게 많이 들어요. 이거.
5: 그렇게 많이 들어요?
1: 예, 되게 많이 들었어요. 레슨비. 왜냐면 저는 지방에서 서울 왔다 갔다 했잖아요. 차비, 방값. 서울에 두 달, 세 달 방학 때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 레슨비가 엄청 비싸요. 연기, 뮤지컬, 무용 레슨비가 한 달 10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또 좋은 선생님한테 배웠고 대학을 빨리 가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레슨비를 3년 동안 쓰다 보니까 6천만 원 정도가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3: 그쵸.
1: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지금 와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엄마가 혼자서 그걸 감당해냈는지 엄마는 도저히 지금 하라고 못할 것 같아.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그 회상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진짜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셨구나.
3: 그쵸.
1: 근데 방금 사연자이 말씀해주신 거 보면 아들이 확실히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고 중소기업을 갔다가 의대를 준비한다는 거. 근데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치를 확실히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의대를 준비하는데 나 1년만 도와주세요. 라든지 엄마 나 의대를 준비하는데 나 딱 두 번만 시험 보고 안 되면 나 다시 취직할게요. 이런 좀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2: 저는 일단 아들이 의대를 붙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 일단 의대에 붙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정말 어렵고요. 그리고 막상 의대에 들어가서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고 의대 가기 전에 지원을 해달라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인생에 이 아들이 했던 부모님에게 드렸던 기쁨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아들을 어떻게 어디까지 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부모님이 할 것이고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만약에 제 아들이 저한테 엄마 저 직장 다니는데 이거 잠시 그만두고 의대를 좀 가보고 싶고 준비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너무 긴데 아직 아들은 젊고 한 번쯤은 좀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올해 한 해, 2021년 소띠해에는 한번 지원을 해줘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의대를 가게 되면, 의대를 가게 되면 다 저절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마음이 생기더라도 저는 서로 간에 계약서는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졸업할 때까지 예과 본과 해가지고 6년이다. 그러면 해당 들어가는 각 학기당 최소한 1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1년이 2천만 원이고 이게 곱하기 6이면 1억 2천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부모님들이 이 돈을 만들어낸다는 건 나머지 나이 들어가는 동안에 써야 될 그 금액들을 내어서 인생의 적금을 깨야 되는 거예요.
3: 그렇죠.
2: 엄청난 거이기 때문에 대신에 나중에 의사가 돼서 그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이 부분을
5: 생겨라.
2: 갚아야죠. 그래서 등록금에 대해서 해당되는 비용을 지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갚는다라고 하는 일종의 뭐 계약서 같은 거를 저는 좀 써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야 자식은 좀 섭섭하지만 그래야 약간의 뭐랄까 감사함도 생겨나고 약간 부모님이 아 우리 부모님 너무 좀 치사한 거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인생을 더 열심히 살게 돼요.
5: 얼마나 큰 돈이
2: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 그리고 지금 그 전에 대학을 다닐 때 학자금 대출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받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받을 맞아요.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이 책임지는 것 플러스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부분을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된다면 자식도 좀 독립성이 생겨나고 자기 삶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부모님도 어쨌든 자식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약조가 있은 다음에 제공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양쪽이 윈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일 먼저 기억할 건 의대를 가야 된다는 거.
3: 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네. 네.
4: 제가 예전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제가 이제 호주로 어학연수를 갔어요. 제가 보내달라고 한 게 아니라 거꾸로 이제 저는 아버지가 저한테 그걸 해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녀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빚을 내서 그걸 해주신 거더라고요. 아이고.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 아이고. 그러니까 마지막 어떻게 보면 아들한테 선물을 주고 간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호주에 갔을 때 제가 어떤 광경을 봤냐면 제가 그 호주 분 집에 제가 하숙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들이 집에 같이 안 사는 거예요. 오늘 아들이 그냥 쓰고 왔다 가는데 어디 창고 같은 데 옆에 방이 있는데 거기 자다가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왜 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방을 안 줄까? 왜 같이 안 살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호주는 보니까 이 서구 사회는 고등학교만 돼도 벌써 맞아요. 독립하고 스스로 용돈도 벌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게 좀 이해는 잘 안 됐어요. 왜냐면 한국 사회는 조금 부모님들이 막 대학 갈 때 또 결혼할 때도 도와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아 맞다.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어렸을 때는 같이 있을 필요가 있지만 자라면 독립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또 마음으로도 독립이 되고 또 신앙적으로도 독립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경우 어떻게 보면 지금 독립이 안 돼서 심리적으로도 붙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붙어 있고 요즘 뭐 이분도 사연을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고민인 거잖아요.
5: 맞아요.
4: 아마 힘들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셨으면 이런 사연을 안 보내셨을 그럼. 것 같아요.
5: 맞아요.
4: 근데 뭔가 굉장히 힘든 거죠. 또 노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맞아요. 노년을 준비해야 될 아마 제가 볼 때 대부분의 비용이 학자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성경에 보면 이 성경적인 원리를 보면 결국은 부모로부터 잘 떠나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잠깐 하나 읽어드리면 창세기 12장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물론 여기에 아브라함은 75세 때 떠났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익숙한 부모님으로부터 떠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독립이 된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독립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자녀들이 떠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 방법론은 제가 볼 때 우리 교수님 또 전도사님 레온 형제가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쵸. 저는 그것들을 좀 잘 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그런 경계선을 짓고 얼만큼 어떻게 지원할지를 조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네, 우리 질문자 분께서도 여기 계신 우리 네 분의 조언 꼭 참고하셔서 자녀분과 적당한 합의점을 잘 찾으시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볼까요?
2: 저희 엄마가 어릴 때 창피하게 느껴진 적이 되게 많아요.
3: 왜요?
2: 밖에서는 안 그러는데 집에서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비어있어 파잖아요. 네. 다 안 파?
3: 아니요.
1: 겨드랑이도 파요.
2: 그쵸. 다 파잖아요.
5: 그냥 딱 11시 자 가자 바로 출발. 누가 오기로 했는데도 누가 온대요 그럼 바로 거기로 오라 그래.
3: 와 멋있다.
5: 추진력 있게 보지만 이게 제가 싫은 거예요. 제가
1: 회사 택시를 하다가 이틀하고 그만두셨대요.
3: 왜?
1: 못하겠다고.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모습이 너의 모습이 꼭 제가 고부를 그렇게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약속한 사람과 3년째 연애 중인 30대 남성입니다. 현재 너무 절망스럽고 막막한 가운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노크토크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은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드시는 술꾼이셨고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오시는 날이면 접시 깨지는 소리,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술에 취한 아버지를 피해 어머니와 늘 도망 다녀야 했고 그때마다 악마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절대 닮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30대가 된 지금은 독립해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엄마를 꼭 행복하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공부했고 그 결과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심리도 교회를 다니며 많이 완화되었고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교회에서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났고 3년이라는 시간을

0: 사과를 했지만 그때 모습을 떠올리면 아직도 죽을 것 같이 힘이 들고 도저히 여자친구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서 서로 대화만 한 끝에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모든 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토록 싫었던 아버지의 욱하는 모습들이 저에게도 있다는 사실이 정말 괴롭고 무섭습니다. 노크토크 식구들, 피는 못 속인다는 말처럼 부모님의 나쁜 행동도 대물림이 되는 걸까요? 순간적으로 나오는 욱하는 성격을 고치고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1: 네. 오늘의 사연은 가정폭력도 대물림이 되는지에 대한 30대 남성분의 고민 사연인데요. 오늘 사연은 마음이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우리 가족분들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싸우시는 걸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0: 저도 초등학교 때 네. 싸우시는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폭력적으로 싸우시는 게 아니라 언어적으로 네네네. 좀 폭언을 하시면서 왜 그러냐라고 싸우시면서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릴 때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싸우신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쵸. 무서웠고 그리고 그때는 아버지가 남성이다 보니까 같은 남자로서 왜 약한 여성인 엄마를 건들지? 라는 그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이 셌으면 아빠를 나도 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어릴 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의 모습은 약해. 어려. 키도 작고 등치도 작고. 근데 이 생각은 아마 사연자님도 하셨을 것 같아요. 저와 같은. 부모님이 싸우는데 당연히 엄마 편을 들어주지. 희한하게 엄마 편을 들더라고요. 때로는 제가 어릴 때 들어보면 엄마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야! 이렇게 하면 아빠가 왜 가만히 있는 사람 속을 긁고 그래?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어. 근데 내가 봐도 우리 엄마가 잘못은 한 것도 있어. 근데 희한하게 자식은 엄마 편.
1: 그런 게 희한하게 성이 그런 게 있어서
0: 우리 엄마 건들지 마. 그때 한 번은 아빠한테 싸울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엄마 건들지 마. 딱 이렇게 하니까 아빠가 뭐? 우리 엄마? 오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엄마잖아.
2: 나는 니네 아빠 아니냐 이거지.
0: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약간 기분이 좀 그러더라고요.
1: 아니 근데 실제로 이런 상황이라면 어디 말할 것도 없고 너무 무섭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교회 안에서도 이 사연자와 같은 문제로 기도를 요청하시거나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3: 많죠. 거의 똑같은 사연도 있어요.
4: 아, 정말요?
1: 네. 진짜로요?
3: 우리 한국 사회가 그때 폭력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4: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잖아요.
3: 그렇죠. 저는 사실은 상담까지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을 겪고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신앙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겨내려고 이렇게 잘 이겨내고 그걸 다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 교회 제가 만났던 성도님들 중에는 저한테 저런 얘기를 다 해주세요. 제가 그래서 사실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늘 집에 일찍 갈 수밖에 없었던 그날도 아버지가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보호자였고 그게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부부 갈등까지 되는 거죠.
1: 그렇죠.
3: 계속 어머니를 보호한 건데 나도 모르게 아내가 볼 때는 만만보이하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건 아닌데 그쵸. 그런 경우 많고 거꾸로 이제 자매 같은 경우도 또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조금 뭐 폭력적인 대우를 받아서 이제 힘들어하는 경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1: 네, 생각해 보면. 저희 어린 시절만 해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체벌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2: 맞아요.
1: 교수님, 그럼 정확하게 가정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5: 말 그대로 가정폭력이잖아요.
1: 네네네.
5: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아울러서 우리가 가정폭력이다 이렇게 네네네. 부르기 때문에 되게 그러면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가족에 같이 동거하지 않으면서 외부에 있는 친인척이나 가족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정폭력이라고 굳이 하지 않아요.
1: 그쵸.
5: 단 일촌, 이촌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정 내에서 어떤 폭행을 했을 때는 이건 네. 또 가정폭력이라고 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나눈 이야기들이 다 뭐냐면 세대 학습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로 정의가 될 것 같아요. 결국 윗세대에서 발생한 폭력이 아랫세대에 어떻게 반복되거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네. 관련된 이야기고, 그리고 이 가족들의 이야기가 지금 나온 얘기는 다 뭐냐면 다

아무한테나 이 얘기를 못해. 누군가 특별히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목사님이라든지 정말 친한 절친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에게만 이야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가족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떤 폭력을 어떻게 행했는지,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잔혹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는 건데 그렇다 보니 가정폭력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은폐예요. 은폐하다 보니까 반복이 돼요. 반복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세대를 통해서 순환이 돼요. 순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 아버지의 모습이 내 모습에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마치 일체가 되는 것 같은, 그러면서 이 두 개의 세대가 하나의 세대로 이렇게 겹쳐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이걸 우리가 중복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상황이 어떤 결과를 내느냐. 첫 번째, 보통 가정폭력이 가지고 있는 주요 특징 중에 하나 또 뭐겠어요? 장기적으로 일어납니다. 장기적으로. 두 번째로는 가정폭력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뭐 밀친다든지 아니면 말로 한다든지 했다가 그 다음에 폭력이 심화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 폭력이 심화된 것에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처음에 내 아내를 혹은 내 남편을 때렸던 게 내 자식으로 이어진 대상 연결이 발생해요. 대상 연결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이건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심리적인 손상이 총체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비극이에요. 전쟁만 비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일상에 매일같이 일어나는 두려움과 실질적인 폭력과 이 연결되는 끝나지 않는 이 폭력, 또 세대로 이어지는 폭력, 그게 바로 내가 가장 거부했던 게 나에게...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그게 바로 내가 가장 거부했던 게 나에게 나도 모르게 일어난다는 그 무의식적인 학습. 이런 공포가 또 있을까요? 전 너무 큰 아픔이자 너무 큰 비극이라고 봅니다.
2: 네. 가정폭력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걸 모두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자신의 모습 중에 가장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3: 저희 아버지가 네. 목회를 40년 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신방을 11시에 간다. 그러면 10시 한 반부터 교회에서 기다리셨다가 11시에 교회차 바로 출발하세요. 1분 뭐 몇 초 늦는 분 안 태워. 그냥 딱 11시 자 가자 바로 출발. 누가 오기로 했는데도 누가 온대요 그럼 바로 거기로 오라 그래.
2: 와 멋있다.
3: 이게 근데 너무 제가 볼 때 너무 급한 성격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게 나는 이거 너무 싫은데 어느 날 저의 급한 모습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남들은 좋게 보여. 야, 너 되게 추진력 있다.
2: 그렇죠.
3: 난 지금 뭐 전화해서 뭐 해야 돼? 그럼 지금 전화해서 바로 해결해야 되고 추진력 있게 보지만 이게 제가 싫은 거예요, 제가. 아, 아버지 이런 모습이 다 있네. 나는 이제 느긋해져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게 싫다 보니까 지금은 아내가 요즘은 아, 좀 빨리 좀 준비하라고 저한테 그런 모습이 싫어서 제가 이제 더 점점 느긋해지니까 오히려 지금은 이제 너무 제가 막 느긋해져서 좀 네, 그런 모습이 있죠.
2: 네, 저도 사실 제 모습 중에 좀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낯을 너무 많이 가려가지고 낯을 좀 안 가렸으면 좋겠다. 근데 애써 태어난 척 하지만 그게 표정에서 너무 보여요. 낯을 가려가지고. 근데 반면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낯을 안 가리시고 굉장히 활동적인 걸 많이 하셔서 지금은 또 방범대장으로.
4: 방범대장이요?
5: 그 정도
4: 통지의 방범대장?
5: 통장급이야, 통장급. 네,
2: 방범대장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렇게 감투 쓰는 것도 좋아하시고.
5: 맞아, 우리 어머니랑 똑같으시네.
2: 맞아.
5: 우리 어머니 통장님.
2: 통장님. 와.
4: 똑같아. 저희 엄마도 통장님.
2: 이렇게 다.
3: 아니, 그 시의원급들 아니신가요?
5: 거의 그렇죠. 의원님들 통장목 타세요.
3: 그렇죠. 네.
2: 근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그러면 배우고 싶다. 낯을 또 안 가리시고, 뭐, 그 취임식 때도 스케줄이 있다고 하는데도 자꾸 와서 좀 취임식에 참석해줬으면 좋겠다.
4: 아, 그 취임식도 있어요?
2: 취임식이 있었어요.
3: 방범
4: 네,
2: 대장 취임식이 있는데 인사하실 때도 대장처럼 하시더라고요. 방범? 네, 그런 게 의외로 저는 이제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5: 저는 이제 아버지의 모습과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모습은 끈기가 없다라는 거고 어머니의 모습은 너무 예민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예민한 거. 되게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막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막 걱정하고 막 뭐 벌벌 떨고 막 일어나지도 않는 일. 일어나지도 않는 일 가지고 일어난 것처럼 행동하고 그게 저희 어머니가 이게 항상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습성이 있고 그다음에 아버지의 끈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운전 쪽에서 되게 오랜 경력이 있으세요. 근데 오랜 경력이 있는 건 좋은데 그 경력이 하루도 못 가고 이틀도 못 가고 3일도 못 가요. 저희 아버지 금땡 고속이라고 되게 유명한 고속회사에 계셨고 시내버스도 하셨고 시외버스도 하셨고 굴삭기도 하셨고 포크레인도 하셨고 그리고 개인택시도 하시고 회사택시도 하시고 그다음에 포크레인 가능하시고 덤프트럭도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정말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과관이시더라고요.
2: 왜요?
5: 회사 택시를 하다가 이틀하고 그만두셨대요.
2: 왜?
5: 못하겠다고. 회사 택시는 그 뭔가 느낌이 안 산다고. 그러다가 멋있는 또 굴삭기를 해요. 자격증을 따가지고.
2: 네.
5: 굴삭기 하다가 이거 뭐 파봤자 뭐 돈도 안 되고 그래서 일주일 하고도 덤프트럭으로 넘어간대요.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모습이 너의 모습이 꼭 너희 아빠 같다. 제가 공부를 그렇게 했거든요. 어릴 때 공부를 그렇게 포기하고 끈기 없이 하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간증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전라북도 남원시 전체 부진하였어요. 수학 부진하. 수학을 너무 못해가지고 여
6: 대단하시네요.
5: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도
6: 대표 대단하시네요.
5: 학교를 다니시죠.
1: 아니 어떨 땐 시계를 못 보더라고요. 네.
5: 그러니까
6: 숫자 못 읽어?
5: 곱하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시계도 못 보고 곱하기.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네. 그래요. 아버지의 모습과 어머니의 모습이 나한테 있는데 이게 너무 싫은 거야. 가끔 하다가 이번에 논문을 통과를 했지만 논문을 쓰면서도 포기를 엄청나게 생각했어요. 아. 그만큼 끈기가 없는 거예요.
6: 해냈네요, 근데.
5: 근데 해낸 이유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회성이 있고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아. 내가 해야 될 거, 아. 살아야 될 거, 내가 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6: 3자가 됐으니까요.
5: 그러니까 3자 때문에 달라지네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1: 저는 저희 엄마가 어릴 때 창피하게 느껴진 적이 되게 많아요.
2: 왜요?
1: 우리 엄마는 그렇게 학교에 옛날에 파란 그 고무 쓰레빠 있어요. 예. 그걸 그렇게 신고 오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아, 엄마가 좀, 저 엄마 되게 예쁘게 생기셨거든요. 그런데 파란 그 슬리퍼가 모든 걸 다 흡수해요. 제 눈에 파란
3: 그것만.
1: 슬리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학교에서 다친 적이 있었는데, 체육을 하다가, 다쳤을 때도 엄마가 오는 게 너무 싫었어. 그럴 때 꼭 엄마가 와. 그랬는데, 지금은 저희 엄마가 그러진 않거든요. 제가 또 평생을 거쳐서, 어머니 80년 인생에 50년을 제가 잔소리를 했으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으시는데, 제가 정말 엄마랑 똑같은 부분이 있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네. 일단은 뭐 목소리 똑같은 건 다 당연하고요. 외모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중요한 건, 저는 제가 싫어했던 엄마 모습 중에 저희 엄마가 밖에서는 안 그랬는데 집에서 그렇게 코를 파세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 기어있어갖고 파잖아요, 다. 네. 안 파?
5: 아니요, 겨드랑이도 파요, 겨드랑이도.
1: 그쵸, 다 파잖아요. 이게 파는데, 그냥 전 집에 있을 땐 그런데 밖에서도 엄마가 가끔, 우리가 그 금요 철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가는데,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자꾸 파시더라고요. 주여! 하면 이제.
6: 답답하신 거야, 답답한 기도하는데. 얼마나 답답하니까 빠지는
1: 거야. 이게, 그냥 그랬는데, 저는 나중에 친구를 통해서 알아서, 아, 밖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코를 팔 때는 손을 가리고 팔 수 있는 거구나. 저희 집엔 누구도 손을 가리고 파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 코 파는 것의 새로운 영역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는 코를 이렇게 팔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40대에 들어오면서 저도 모르게 올렸던 손을 내리고 저도 모르게 무릎하고 있는 거예요. 40대가 넘어가고 갱년기에 가까우니까 그렇게 몸이 건조해지면서 코가 그렇게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모르게 저희 엄마가 주로 저는 엄마가 왼쪽 코를 파는 걸 못 봤어요. 늘 오른쪽 코였거든요. 어느 순간 제가 오른쪽 코를 계속 파고 있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야. 엄마 오른쪽 콧구멍이 더 넓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저도 지금 오른쪽 콧구멍이 더 넓어요. 오른쪽 한쪽 한 우물만 봐가지고. 그래서 이게 부끄러웠는데 너무 닮아가고. 그리고 지금은 엄마랑 같이 마주 앉아서 코를 파요. 근데 그게 지금은 엄마랑 그게 재밌고 좋아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팔 수 있는 게 좋은 게 엄마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2: 그렇죠.
1: 그렇게 닮아간다는 게 한 면은 싫지만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 제가 50줄에 들어서니까 이제 같이 파도 괜찮아요.
6: 이제 또 감동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
7: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누구한테 뭔가 이렇게 불편하거나 어려우면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뭐 성격적인 것도 있죠. 이렇게 참다가 끙끙거리고. 근데 이제 지금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도 사회 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못 하고 이제 참을 때가 있는 거죠. 그게 되게 힘들 때가 많아요. 스트레스가 이제 쌓이는 거죠, 뒤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너무 직면을 잘하는 거예요. 뭐가 아니다 싶으면 불러다가 아주 따박따박 이야기를 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안 힘드냐? 자기는 안 힘들대요. 저는 막 가슴 막 두근두근거리고 예를 들어서 불편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면 그런 게 저는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1: 그게 아버지를 닮으신 건가요?
7: 참는 거는 잘 참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 그런 게 아마 목회할 때 몸이 또 뭐 스트레스 받는데 많이 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1: 목사님이 그렇게 저만 붙잡으면 집을 보내질 않아요. 속 터지는 얘기 하느라고. 좀 참지 말고 그분들에게 화를 좀 내시도록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2: 네.
1: 아멘.
2: 네. 근데 실제로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대물림 얼마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6: 엄청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같은 식습관,
2: 네.
6: 또 뭐 생활환경, 습관, 정서, 또 무엇보다도 보아온 것들이 기억이 되고 몸이 기억한다는 게 사실은 전 대단히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요.
2: 그렇죠.
6: 군대에서도 맞은 사람이 때려요.
2: 아.
6: 군대에서도 고참한테 맞은 사람이 때리는데 그 짧은 순간 뭐 1년 그렇게 그 맞았으면 그 짧은 기간 맞은 걸 갖고 또 후임들 때리는데 십수년 수십년을 살아온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걸 눈으로 보하고 몸으로 그거를 체험했던 사람이면 그게 몸에 기억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 환경과 습관들이. 그렇죠. 근데 저는 저 군대 있을 때는 딱 두 가지였어요. 맞은 애들이 때리거나 맞은 애들이 멈추거나 했어요. 고참들 중에 내가 맞았어. 나 맞았으니까 나는 내 밑에 애들 절대 때리지 않을 거야. 하는 사람이 멈춰줘야 그게 멈춰지더라고요.
2: 아, 맞아.
6: 그러니까 이 부모님으로부터 대물림 맞는 것도 사실은 우리 그 사연자 형제가 그런 멈춤을 의도적으로 내가 해야겠다는 의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5: 이게 진짜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대물림 받은 게 많이 있어요. 재능들이.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신앙보다 인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2: 네.
5: 그 인성은 분명히 가정 환경에서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2: 네.
5: 어머니가 이제 교수님한테는 자주 방송 때 말씀드리지만 어머니가 항상 식당에 가시면 그런 걸 하세요. 우리 아들 개그맨, 개그맨. 우리 아들 개그맨.
2: 그쵸.
5: 우리 아들 몰라? 우리 아들 개그, 그 KBS 개그 콘서트. 그럼 또 옆에서 그래요. 개그 콘서트 없어졌잖아. 그랬더니 없어져도 어딘가 나와, 나와. 계속 이러니까 우리 엄마는 지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 자랑하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 제자를 만나가지고 제가 식당을 같이 갔어요. 근데 이모가 아유 누구야 뭐 동생이야 누구야 나도 모르게 내 제자 내 제자 내 제자 그때 또 에? 아니 어린 사람이 어린 사람을 가르쳐? 그래서 아니 저희 학교 교수예요 저 그랬을 때 어이 교수님이셔? 어 이거 어떻게 근데 제 제자인데요? 나도 모르게 엄마의 습성이 나오는 거야. 우리 엄마가 나를 우르르 했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내 제자 내 제자 어, 누가 말하지도 않는데 왜 내 제자 내 제자 이러는 거야.
6: 엄마는 성향이 딱
5: 엄마랑 저희 어머니가 노래 강사를 예전 하셨기 때문에 입담이 장난이 아니죠. 남을 씻는 것도 잘하시고 남을 그 천국을 보내고 지옥을 보내세요. 그렇다 났다. 그렇다 났다. 어머니한테 잘못 걸리면 인생이 바뀌어요.
2: 야,
5: 어, 근데 그 인생이 전환점도 되고 터닝포인트가 되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2: 네.
5: 저희 어머니의 이 대물림. 그래서 저도 왠지 이 언어로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친한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레오나 너는 저기 바다에 빠지면 입이 물에 뜨는 게 아니라 가라앉아. 또 왜 가라앉아요? 네가 말을 하도 많이 해서 물고기랑 얘기할 거야. 어, 저는 아, 우리 아, 어머니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어머니의 그 언어적인 대물림.
2: 아~
5: 이게 나는 무조건 영향이 있다고 봐요. 나도 그러고 있는데.
2: 그쵸.
6: 있죠.
7: 뭐 저도 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2: 그쵸.
7: 물론 그 무조건 대물림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다 보면 부모님의 말투, 뭐 말하는 방식, 생활 습관 이런 걸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흡수하게 되잖아요.
2: 그렇죠.
7: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익혀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코를 파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흡수해서 행동하다 보니까 그게 마치 이제 아 부모님을 대물림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7: 그 제가 이렇게 관찰을 많이 해보면 이렇게 조그만한 아이들 보면 아주 예의 바른 아이들이 있어요. 조그만한데도 아주 인사도 잘하고 근데 그 예의 바른 아이들 보면 반드시 부모님이 그렇게 예의 바르고 또 아이들한테 예절 교육도 잘 시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꼭 무조건 대물림 된다라기보다는 부모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좋지 않았던 것들이 내가 그걸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거나 성찰하지 않으면 나도 그것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1: 우리가 암기하는 것보다 스미는 게 더 무서워요. 내가 의도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 무의식적으로 내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스쳐간 것들이 훨씬 더 나에게 강력하게 마치 물을 마셔서 그 물이 내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하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과연 내가 본 것, 나에게 주어진 것만으로 사는가? 아, 저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정말 살아가면서 저는 저희 부모님이 서로 간에 야, 너, 뭐 혹은 욕 이런 걸 한 적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이 없어요. 전 욕 잘하거든요. 그러나 욕을 많이 뭐 제가 이제 태권도 선수 하면서 욕을 많이 들은 것도 있고 또 제가 언어 감각이 좋은 편이라 그 중에서도 욕은 가장 빠르게 습득이 되니까 저는 제가 하고 할 수 있는 언어가 꽤 여러 개인데 욕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워가는 그 과정에 사실 할 수도 있지만 욕을 제가 하나요? 안 하죠. 하지 않는 건 내 선택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다 욕할 수도 있고 좋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어느 곳에 가선 이 말을 하고 다른 곳에 가선 저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선택할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게 온 고통스러운 과거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진 것만으로 살아가진 않는다. 나머지 부분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창조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해서 의지를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두 가지는 기억하자. 하나, 가진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대단히 나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것을 아는 과정을 객관화라고 하는데 나를 객관적으로 살펴봤을 때 내가 정말 오롯이 받은 것만 가지고 살았는가? 내가 창조하는 것이 더 많았나? 이거를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이 객관화를 통해서 앞으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2: 맞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교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때린 사람은 계속 때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욱하는 성격 노력하면 고칠 수 있나요?
1: 당연히 고쳐지죠. 우리가 심리학이 발달한 이유는 그냥 학문으로서만 발달한 게 아니고요. 네네. 당연히 사람을 향하고 사람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여러 환경들 그리고 여러 조건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전도사님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군대에서 맞아본 사람이 모두가 때리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 내가 선택할 수 있고 특별히 이번 같은 경우 그 연인하고의 관계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3: 상처가 얼마나 뛰어. 그러니까.
1: 상처 큰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정말 대판 싸웠는데 그 첫 번째 싸움에서 폭력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이렇게 첫 번째 싸움에서 이 정도 하면 내가 과연 이 사람을 믿고 한평생 같이 내 남은 인생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다면 저는 첫 번째 꼭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상담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첫째 내 과거가 아팠다는 거 인정하고요. 두 번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확인하고요. 세 번째 내가 어느 시점에 어떤 말에 나도 모르게 울컥 올라오는가에 대한 특별한 상황이 있어요. 요걸 발견하는 거. 네 번째, 이렇게 내가 욱하는 상황이 생겨났을 때 어떤 대안이 있는가. 이를테면 그 자리를 잠시 야,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얘기 할 수 없거든 잠시 나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이를테면 우리가 때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올 때 자기 팔을 잡는 연습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놀랍죠? 이거 안 돼요. 이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습관이었다면 제2의 습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동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 중에 성공 영역들 살펴보는 것. 두 번째, 나 혼자 할 수 없다면 도움을 받아보는 것. 세 번째, 내가 이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걸 연인에게 알리는 것. 그리고 이 연인에게 내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화가 날 땐 이렇게 해줘라고 나를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
3: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1: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전문가의 도움과 연인의 도움을 함께 요청하시면서 스스로 노력하신다면 저는 이건 정말 100%라고 제가 담담을 못하겠는데요. 저는 98% 이상 전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2: 네, 교수님 말씀처럼 전문가분께 꼭 상담 받아보시고요. 지금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시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현재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사연자분에게 네.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7: 네, 제가 볼 때 우리 사연자가 정말 여러 가지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또 여자친구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네. 하나님 앞에서도 굉장히 이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말씀을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이 형제가 먼저 좀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마 자신에 대한 자책감도 너무 심할 것 같아요. 여자친구에 대한 미안함, 자책감,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죄책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사연자가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한번 상담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바로 오면 좋겠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을 이번 기회에 네. 상담을 통해서 상담 받으면서 좀 예, 자기도 돌아보고 그래서 저는 어쩌면 물론 지금 벌어진 상황은 안타깝지만 차라리 결혼하기 전에 이런 일이 그렇죠. 일어난 게 참 잘 된 거다.
6: 그렇지.
7: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잘 감출 수도 있었겠죠. 뭐 결혼 전에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 이게 터졌으면 아이고. 정말 더 힘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죠. 오히려 결혼하기 맞아요. 전에 이 일이 일어났고 아마 저는 이 형제가 그 아픔을 어떻게 보면 약간 숨기고 감추고 살았을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하고 그런데 그 상처는 해결하고 돌보기보다는 그냥 묻어두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번 기회에 나왔기 때문에 정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친구에게도 이런 걸 설명하고 충분히 내 가정사를 설명하고 내가 이런 노력을 하겠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좀 다시 한번 기다려주고 옆에서 지켜봐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 또 상담을 통해서도 이번 기회가 어쩌면 다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치료의 계기가 되고 다시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네,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의 기도로 사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6: 하나님, 참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끄러운 일을 할 때도 참 많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형제가 자기 자신도 힘들어할 만큼 이 벌어진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들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만져주시고 또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형제 행동을 통하여서 상처받은 그 자매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그 자매가 얼마나 큰 아픔과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 자매를 위로하시고 그 자매의 아픔도 하나님 만져주셔서 하나님 이 계기를 통하여 이 두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사람 관계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실 하나님 치유하실 하나님 회복시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다시 용기 잃고 저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하나님 이전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형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아픔들을 하나님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으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 아멘. 아멘. 오늘은 노크토크 48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레온 씨 어떠셨어요?
5: 저는요. 제가 지금 예술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2: 네.
5: 근데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무용이든 노래든 연기든 나를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게 가장 어렵거든요. 나를 표현해야 되고 나를 알리고 나를 보여주는 게 가장 어려워요.
2: 네.
5: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거나 모방을 하잖아요. 근데
2: 그쵸.
5: 내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분은 오늘 사연자분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저희한테 표현해 주셨어요. 근데 이 점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나를 표현했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형제님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우리 노크토크를 통해서 터닝포인트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반드시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2: 아멘. 아멘. 네, 오늘도 노크토크와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한 주간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은성 전도사님께서 준비한 사연자를 위한 축복송 함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7: 때로는 솔로몬처럼
1: 때로는 다비다처럼,
5: 때로는 바나바처럼,
6: 때로는 다윗처럼.
2: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8: 토크.
5: 다음 주에 만나요.

0: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아주 반가운 얼굴이 함께했습니다. 미국에서 왔어요.
2: 어, 미국에서.
1: 근데 한국 사람보다 더 구수한 매력이 있는 일명 서방이라고도 불리는 크리스존스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크스방 크리스 존슨이라고 합니다.
2: 아니, 크서방 제가 참 애끼는 동생인데.
1: 아끼진 않고 애껴요.
2: 아끼진 않아. 애껴.
1: 애껴요.
3: 한국말도 잘하신다.
2: 크서방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저랑도 기독교 연예 합창단도 같이 하면서, 네, 멤버로서. 굿TV 방송 나오니까 너무 반갑네요.
1: 아니,
2: 네.
1: 제가 여기 있게 된 이유가 선정 누나 덕분이에요.
2: 아이고.
1: 선정 누나가 잘 꽂아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빚만 지고, 평생 빚지다가 죽겠네요. 제가.
2: 아니, 근데 그 서방이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많대요. 아니, 근데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1: 그 계기가 그냥 제가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자연스럽게 외국인들도 만나고 한국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살다가 북한 사람들 좀 접할 일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뭐 밥자리도 하고 같이 뭐 영화도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북한 사람지도 모르고 있다가 우리 억양 좀 다른 사람도 있었고 완전 서울 말만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북한 출신이구나 알게 되고 한 명씩 이렇게 늘어나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 좀 가지게 되고
2: 그 본인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타지로 와서 약간 고향을 그리워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북한 분들도 이제 왔으니까 남한으로 남아있는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북한에도 약간 그리운 마음도 그런 게 약간 동질감이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오히려 더 잘 말이 더 잘 통할 때가 있어요 북한 사람이 잘 나오셨어요
4: 그러니까요
5: 사실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은 서방 국가들 좀 적대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특히 미국인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1: 아, 예. 압니다.
4: 아니, 뭐라고 해요?
1: 아, 여기 신체의 특징 하나 짚고요. 네. 뭐라고 해요? 코가 크니까 코쟁이.
2: 코쟁이.
1: 제일 먼저 들었던 게, 이 촌면인데, 미제숙 양이.
6: 양치놈.
1: 미제는 알겠지. 저 미국 그거 제품. 뭐 제품도 아니고 사람인데 미제 승냥이. 승냥이는 좀 생소했어요. 그 말이.
3: 와, 그러니까 인간의 탈을 쓴 승냥이라는 거죠. 네. 네, 늑대. 네. 그러다 보니까 양코백이 미국놈 막 그러고 뭐 철천지 원수 한 하늘을 이거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우리가 대를 이어가면서 싸워야 돼. 맨날 미제를 몰아내고 저국을 통일하자 이거를 부르면서 살다 보니까 미안해요. 북한에 있을 때 결국 그렇게 봤다 보니까 Our sworn enemy 그랬는데
1: Sworn enemy.
3: 근데 나 이제는 오빠고 enemy 아니에요. 이제는
1: friend?
3: 지금 프렌이고 와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막 북한에서는 뭐 아기들 우물에 빠뜨려 죽이고 뭐 통나무에 쳐서 죽이고 와보니까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4: 아니 진짜 주님 안에서는 다 모두가 친구죠. 그렇죠? 오늘 또 우리 크리스가 같이 또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 우리 새로운 가족이 또 한 분 계셔서 또 소개시켜드려야 되니까 우리 김유아 씨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7: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고향이 양강도 삼지연이군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017년도에 자유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또 이렇게 전문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안보 강의,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알리는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5: 대리 안보 강의를 하러 다니시면 반응이 좀 어떤지 궁금하고요. 사실 뭐 우리나라 학생들이 안보 강의를 들었을 때 북한에 대한
2: 많을 텐데
5: 그러니까 얼마나 알고 있는지
7: 아시는 분들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일부분이고 그 밑에 깔려있는 북한 주민들의 실상은 더 참혹하죠. 네.
4: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세요. 학생들한테.
7: 네. 얘기하고 있는데 애들이 엉뚱한 질문할 때도 굉장히
4: 어떤 질문은
7: 초등학교 갔는데 학생이 했던 질문이 뭐라고 하냐면요. 김정은이도 사람처럼 이렇게 내 소변을 보냐.
2: 어머.
7: 그래서
2: 남한의 초등학생이 그런 말을 해요.
7: 네.
1: 북한도 아니고.
2: 그러니까.
5: 잘 모르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2: 네. 맞아요. 그러게요. 아니 우리 유아 씨가 2017년도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럼 벌써 8년.
4: 네.
2: 꽤 됐습니다. 네. 유아 씨는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7: 네. 북한에 있을 때 1호 제품 공장이라는 데서 일을 했거든요.
8: 여기, 1호 제품?
7: 네, 1호. 북한에서는 김씨 일가를 1호라고 합니다. 1호. 1호 제품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다 네. 유기농입니다.
2: 지들은 유기농 못 보는
7: 당연하죠. 걔들은 오래 살아야 되니까요. 말 20강 해야 되잖아요. 아.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 비닐하우스로 관리를 하는데 누구나가 들어갈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신체 검사를 해야만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월급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월급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다 보니까 생계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3살부터 저는 살겠다고 가진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네, 12살 때 할머니가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2: 아이고.
7: 네, 굶어서 돌아갔는데 빨래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옷소피 막 그 벌레 이나 썩이나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사람이 신체가 식으면서 막 벌레가 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13살 나이에 나도 죽으면 저렇게 되겠네. 죽으면은 짐승이 돼버리네. 이 생각 해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골목골목 사거리 골목에 앉아서 까까오 사십시오. 까까오 사십시오.
3: 까까오라고 사셨구나.
7: 그러니까
8: 까까오가 뭐예요?
7: 아이스크림.
8: 아이스크림.
7: 네.
3: 아이스크림도 아니에요. 그냥 얼음에 탕 넣어서 사카딘 넣고 이게
7: 슈가 우리나라 네. 슈가를 넣고 이게 떡 얼려서 파는데 처음에는 아이스크림 까까오 장사를 할 때 냉장고 네. 얼려가지고 만드는 집들이 있는데 저한테 안 주셨어요. 너무 짭고마고 진짜 먹지 못해가지고 진짜 저울에다가 이렇게 호박을 끼워놓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니까 안 주시더라고요. 사정을 했어요. 엄마가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믿어서 좀 해달라고 하니까 전날에 10개 주시는 거예요.
8: 아유, 다행이다.
7: 근데 10개를 20분 만에 다 팔았어요.
2: 그거 하나가 얼만데요?
7: 그때가 기억이 잘 안 나요.
3: 5원에 사 먹었던 것 같아요.
7: 5원, 10원에 했던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5원에 10개면은 겨우 50원 버는데.
7: 그 20분 만에 다 팔 수 있던 그 이유가 너무 조그마잖아요. 지나가던 어르신들이 불쌍하게 생각하죠.
8: 그 와중에도 불쌍하다고 사주시는 거예요?
7: 그래서 하다가 17살부터는 또 살아가야 되니까 국경을 넘어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저이 북한 생활을 얘기하려면 하루가 모자라요.
2: 모자라서
7: 너무 배고파서 허덕이니까 아버지는 자식들이 불쌍하니까 쥐고기를 먹인 거예요.
8: 쥐고기?
9: 근데 처음엔 쥐고기.
8: 쥐?
7: 네, 그래 쥐고기도 먹다 17살 학교 졸업하고 밀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8: 아니 제가 이 오자유어를 하면서 듣는 그 어려움들, 고통들 정말 많이 들어보면 얼마나 진짜 고생 정말 많이 하시는구나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3: 근데 이제 네. 13살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의 13살 얼마나 작은 줄 압니까? 너무 마르고 정말 작아요.
7: 그러니까 정말 젓가락에 호박 얹혔다는 게.
3: 그거예요.
7: 국회의원이 네. 본인이 그렇게 마르고
3: 작고
7: 전 모든 사람이 다 그 모습이었어요.
8: 그러니까 저도 영상에서 네.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분명히 저 얼굴을 보면 아, 한 10살, 11살 됐겠구나 근데 그 18,
3: 맞아요.
8: 19살 맞아요. 이러니까 네. 우리가 엄청 놀란 거예요. 네. 그리고.
3: 근데 뭐 쥐고기도 없어서 못 먹는데요. 뭐.
8: 그러니까
3: 좀 안타깝지.
8: 아니 뭐 저 크리스 얼굴을 보면 정말 저렇다고? 뭐 그럴 수가 있지? 막 이런 표정이에요.
1: 북한 분들 많이 만나뵀는데 쥐꽂이는 총. 네, 해맑은 얼굴이었는데 네. 되게 슬픈 사연.
2: 그러니까.
7: 밝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북한 했을 때 웃음이란 게 없었거든요. 웃어본 적도 없고 뭐 누가 농담을 해주면 농담을 받을 그런 경황도
2: 여유가
7: 없었어요.
2: 여유가
7: 내가 먹고 하면. 살아야 되니까
8: 그러니까.
7: 주변이 다 그냥 시끄러운 거예요.
1: 아니, 저는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2: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 관심 있었어요?
1: 한국 관심 가지게 된 게 또 운명이었어요.
2: 오.
1: 학교 다니다가 한국 친구 만났는데 네. 그 친구 엄마가 막 냉장찌개 먹기를 해주고 그 냉장찌개도 얻어먹고 뭐 김치찌개도 얻어먹고
3: 그 맛보고 맛있었어요?
1: 너무 맛있는 거예요.
2: 어머!
1: 맛있어요.
3: 원래 크소방이 될 팔자잖아요.
1: 아, 그 팔자였나 봐요. 진짜. 아니 어떻게 한 입에 어떻게 마실 수 있지?
8: 그러니까.
1: 전혀 한국에 대한 생각 별로 없었고 관심 그렇게 크게 없었죠.
8: 네.
1: 밥만 먹기 전에.
8: 네. 밥 먹기 전에.
1: 여러분도 이런 정신 없는 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좀 듣게 된 계기 뭔지 아니면 원래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또 저랑 다를 수도 있으니까.
7: 네, 저 북한에 있을 때 중국이랑 밀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처음부터 한국을 안 건 아닙니다. 중국으로 밀수를 하면서 처음으로 접한 게 중국 문화를 접했습니다. 네, 중국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진짜 삐걱번쩍하고 중국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처음에요, 쇠덩이를 하나 주더라고요.
8: 쇠덩이요?
7: 예. 메모리 칩이 쇠잖아요.
8: 쇠덩이요
7: 안에 보면은 네. 너네가 싫어하는 조선이 싫어하는 남조선이란 나라의 모든 것이 있으니까 보라 하더라고요. 야, 너 지금 난 놀리니야? 철덩이 안에서 사람이 어떻게 나오니? 막 이렇게
1: 몸이 떴거나
7: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네. 넘어가면은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지 말라고 당국에서 엄청 통제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에요. 뇌는 하지 말란 쪽으로 빠져요.
10: 맞아.
7: 네. 이상해. 그래가지고 과연 저 쇠덩이 안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단속을 할까 하고 봤습니다.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8: 아 그냥 뭐.
7: 예, 쇠뇌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8: 얘기구나.
7: 예. 안 믿었고요. 그러다가 자꾸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뇌가 가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과 사회주의 국가라는 북한을 비교하게 됐습니다. 비교하면서 내가 자유롭게 살려면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댔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북한에서 너구리 라면을
8: 너구리 북한에서 우리 한국 라면을 드셔보셨어요?
7: 예, 어떻게 먹어봤냐면요. 저희 삼지연이 6.18 돌격대라고 전국에서 와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11: 네, 갔었어요.
7: 아, 진짜요? 아, 네. 네. 우리 다음에 만나서 네. 많은 얘기 합시다.
10: 몇 살인데 가지?
11: 저 그때 21살.
8: 그럴 때네.
7: 사람이 인산인해를 잃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엄청 해줬습니다. 대한민국 적십자사 쌀이
8: 40kg 하시네. 네.
7: 그 다음에 라면도 들어오고요. 네. 시멘트도 들어왔어요. 삼지연 씨가 우리나라의 도움으로 1도선 도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 노구리 라면 있잖아요. 네. 지역 사람들한테 준 게 아니고 돌격대원들한테 포상금으로 줬어요. 근데 그것도 지휘부 사람들만 먹을 수 있어요.
11: 그렇죠.
7: 대원들은 못 먹습니다.
11: 그렇죠. 저는 대원이었습니다. 국물도 없었습니다.
7: 안 돼요.
8: 경험자가.
11: 네. 지금도 노구리 라면 안 봅니다.
7: 아, 근데 봐봐요. 지휘부마다 버처병들이 있거든요. 네. 있죠?
11: 맞아요.
7: 버처병들이 있는데 얘들이 그걸 하나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장에 나가 팔게 됐는데 네. 저희 아버지가 맑은 정신에 그걸 사지 못하죠. 술 먹은 김에 맛있는 걸 먹어보고 그 비싸서 돈이 없어요. 북한은 물물교환이거든요. 네. 그래. 감자 한 포대를 지고 나갔어요.
11: 한 포대 너무
2: 그 정도로
8: 라면 한 봉지에 감자 한 포대.
7: 네, 술 드셨으니까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포대를 지고 가서 물물 교환하고 가지었는데 6.25 전쟁 난리도 아니었겠죠? 아니, 근데, 아빠 엄마가 싸우는데.
2: 아 진짜요?
7: 네.
2: 땡구리 라면 말고
7: 네.
2: 또 뭐 드셔봤어요?
7: 그 다음에 막대 커피. 그것도 한 잔만 먹어봤습니다. 믹스 커피.
10: 아, 네.
7: 믹스 커피.
10: 그것도
7: 먹어봤어요.
10: 최고의 뇌물.
2: 그렇죠.
7: 맞아요.
2: 그렇죠.
7: 네.
2: 아니, 네. 북한에서 땡구리 라면도 드시고 막대 커피도 먹었으면 네. 괜찮게 사신 거잖아요, 솔직히.
7: 한번부터는 괜찮아. 제가 밀수를 하면서.
2: 네. 한 번도 못 맛본 사람이 있는데.
7: 밀수를 하면서. 네.
8: 하시면서 조금 괜찮아요.
2: 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을 결심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7: 아우, 중국을 수없이 수만 번을 다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 지역에서는 중국 다니는 사람들을 자기네끼리 호칭이 있습니다.
8: 뭐라고 해요?
7: 비공식 방문자들.
8: 비공식 방문자들.
7: 비공식 방문자들 자기리끼리 모여서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장군님은 매일 중국을 다니지 못하는데 우리는 비공식적으로 매일 왔다 갔다 한다 하면서.
10: 장군님보다 더 많이
7: 갔다. 자기네끼리.
10: 세상에.
7: 근데 어느 날 여름철은 그나마 밀수가 활성화할 수 있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어려워요.
11: 추우니까.
7: 아니, 추운 거는 그나마 참을 수 있습니다.
8: 얼어서.
7: 아니요.
8: 그럼요.
7: 눈이 쌓이다 보니까 눈길을 걸어가면 그 길 따라 꽃옷이 보이브가 따라오거든요.
8: 가자고.
7: 그렇죠. 여름철 같은 거는 숲이 우거졌기 때문에 찾을 수도 없고 되게 수월해요. 근데 겨울철에는 발자국 따라오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에 들어와서 다 일을 합니다. 중국에 일을 들어와서 제가 한 몇 개월 일을 하다가 딱 나갔는데 버이브에서 백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8: 백호.
7: 와이파이
8: 백호?
7: 백까지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백호라고 합니다.
8: 백호 아니고? 오늘 많이 배웁니다. 백호. 네,
7: 백호라고 하는데 중국에 있다가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스파이가 벌써 알려버린 거예요. 엄마가 밖에 있다가 야 저기 백호 온다 빨리 숨어라 해서 숨었던 것이 북한은 집집마다 북 밑에 돼지를 기르거든요.
8: 부엌 밑에서. 아~
7: 짐승이랑 같이 삽니다. 예, 네, 아~ 같은 집안에서.
1: 부엌 밑에 돼지를?
7: 그래가지고, 돼지우리에 들어갔는데, 돼지는 이렇게 뚜지는 숲성이 있잖아요. 네. 막 제 옷을 뚜지면서 꿀꿀꿀꿀 막 날. 그걸 딱 보는 순간, 나 진짜 돼지보다도 못하구나. 빨리 떠나야지. 아~
8: 돼지를 보면서.
2: 그쵸.
5: 그러니까. 사실 근데 또 한국에 오셔서 믿음 생활도 시작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탈북 여정을 되돌아 봤을 때, 아,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7: 네,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탈북할 때 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3: 에? 그거 올 텐데?
8: 아니, 들고 올 수가 있어요?
7: 역시. 자. 봐요. 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인간이거든요. 네. 특히 북한은 더 합니다. 같이 오다가 잡히면은 적쳐요. 안 불고는 못 견딥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람을 데리고 갈 끼면 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떠났어요. 네. 염소는 너자 떠들었을 것이다. 아~ 생각이 기막혀요. 아주 그냥.
11: 염소가 또 풀만 먹으면 되잖아요.
7: 그리고 그렇죠. 내가 메고 가지 않아도 돼요.
11: 그렇죠.
7: 풀고 가면 돼요. 그렇게 하고.
3: 근데 걔네들 자꾸 울 텐데.
7: 근데 밤에 염소가 굉장히 겁이 많아요. 아~ 웬만해서 밤에는 울지 않습니다.
3: 어머, 진짜?
7: 압록강 쪽 길 보면 고불고불 하거든요. 압록강 딱 건넜는데 저 앞에 커브 길에서 잡불빛이 쫙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 연방대 요놈 새끼들이 또 지금 오늘 순찰하러 올라왔구나. 그래서 피해야겠다고 피해서 숲속에 들어갔는데
3: 염소하고
7: 일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서나 안 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얘들이 그 자리에 딱 차를 세우고 숲에 지금 전지 쫙 붙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2: 어머
7: 무서우니까 우리가 뭐 무서우면 아무거나 막 이렇게 붙잡는 습성이 있잖아요. 염소라는 걸 깜빡했습니다. 양 옆구리에 끼고 얼마나 힘주고 눌렀는지 얘들이 죽을 만큼 우는 거예요. 막 목소리가 안 나가지고
5: 염소는 까먹고
2: 울면 안 되는데
7: 까먹었어요 저. 막 이렇게 하고
2: 그러니까
7: 안고 있었는데 염소가 삐매 하니까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변방대가. 그러면서 총부리를 딱 겪고 있는데 와 중국말 뭐라고 하는데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거든요. 저도 북한말로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걔들이 살려줄 것 같아요. 차에 타라는 거예요.
3: 그러면 어떡해.
7: 아 죽었구나 하고 차에 타면서 북한에서 하나님 교육 한 번도 안 시키고요. 하나님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타자마자 하나님 어머. 제발 살려주세요.
2: 어머!
1: 아, 바로 기도.
7: 하나님 어머.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진짜 이거 타고 가면 죽습니다 라고 했는데 쫙 가다가 차가 처음으로 갑자기 처음에서 내리래요.
8: 내리래요?
7: 내리래요.
3: 왜?
7: 내리면서 거기 책임지고 왔던 사람이 저한테 중국 돈 300위원인 거 주면서 가래요.
3: 어머나.
7: 염소는 자기네가 염소는 자기네가 가지고 중국 돈 300원을 주는 거예요.
1: 아, 뭐. 샀어요? 염소를?
3: 싸게 산 거지 뭐.
7: 그래 가래요. 저도 지금 그게 아이러니.
8: 아직도 모르겠어요.
7: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입니다.
2: 그 간절한 상황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자체가 찾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3: 중국 사람들이 북한에서 넘어오는 거, 돼지, 뭐, 염소 이런 거 엄청 좋아한대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이 그거 약으로 쓰려고.
1: 그래. 약으로 쓰려고 염소.
7: 아, 그냥 나는 가져가도 별 쓸모가 없잖아요, 걔들 입장에서.
2: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의 방법.
3: 그래, 방법이야. 염소를 데려가게 한 거지.
2: 유아 씨 가족들을 신뢰하지만 아직 북한에 계신 거죠?
7: 가족 얘기를 하면 항상 죄스러운 마음이 응어리가.
2: 네. 연락이 좀 되세요?
7: 1년 반 만에 제가 연락을 어렵게 진짜 어렵게 했거든요. 네. 돈을 써가면서까지 사람 찾았는데 어머님이 저 때문에 감옥 생활을 하고 나오셨더라고요. 너무나도 죄스러운 거예요. 솔직히 엄마 잘못도 아니고 제 잘못도 아니고 북한 당국이 잘못인데 자기네 잘잘못을 개개인한테 넘긴다는 게 막연한 일이거든요. 어머님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좀 살아가는 데 보탬이 되라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셨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이젠 돈을 보내지 말래요.
8: 왜요?
7: 감옥에 가서 그만큼 죽을 고비를 겪었다는 겁니다. 어머니 연세가 70세가 넘으셨거든요. 아이고, 할머니가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네. 할머니가 감옥에 들어가셨으니까 북한에서 감옥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개나 고양이는 진짜 사람 북한 사람들보다 더 한 사랑을 받으면서 커요. 개 내지보다도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입에 담기 힘든 말을 담으면서 막 고문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엄마가 감옥 생활을 하시면서 느끼신 게 있겠죠. 맞아주구나. 굶어서 죽으나 두 가지 선택입니다. 차라리 나는 굶어 죽는 게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10: 돈을 갖다 벌리면.
7: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냥 그쪽에서 너만 행복하게 살아라. 저는 그래 보내도 걱정이고 오늘 안 보내면 굶어서 돌아가실까봐 그냥 만 지금 사는 게 겉모습은 진짜 행복해 보이지만은 이 안에는 진짜 제가 들어앉아가지고 어디 가서
5: 네, 네. 말을 네. 사실 그 예전만 해도 이렇게 탈북할 때는 좀 수월했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뭐 힘들지만 근데 지금은 그게 좀 많이 막혀 있잖아요.
7: 네. 그러니까
5: 지금 가족들을 데려오기가 좀 힘든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7: 제가 올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가족에서 한 명이 떠나면 나머지 가족은 그냥 감시만 했거든요. 아. 근데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로는 가족에서 한 명만 떠나면 나머지는 어디 가는지도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데려오려고 하면은 통째로 다 데려가야 돼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이 7명입니다. 그런데 두르는 금액대가 또 어마어마해요.
8: 아, 그러게요.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4: 그러게요.
7: 1인당 예. 1억을 달라 하거든요.
5: 1인당 1억?
2: 1억. 그러면 7명이면 7억.
8: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고요.
7: 포기를 한 상태. 못하죠. 그래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10: 근데 7억을 써도 온다라는
7: 그렇지. 안전성이 없죠.
10: 1억 대도 안 하니까. 네.
2: 아니 여기 계신 우리 지철호 씨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요즘에 탈북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때요?
1: 일단은 그게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그런 감시도 심각해지다 보니까
8: 중국 자체에서요? 네.
1: 그래서 일단은 사람이 이동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환경이나 인적인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일단 물리적인 환경으로는 다 철조망을 쳤고 지뢰를 깔았고 그리고 CCTV를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렵고 그리고 또 인적 그런 환경이라고 했을 때는 북한에 그 국경 경비대가 있어요. 이 한 사람이 탈북하는 것을 방조를 했거나 본인의 그 부주의로 인해서 탈북을 쳤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출당 생활재배 그리고 가족까지 탄강에 끌려가야 될 수 있는 정도로 너무나도 가혹하게 그 사람들의 강제적인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비대도 돈을 받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돈이라는 건 씹어먹으면 끝이지만 본인의 삶은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요걸 또 거간하는 브로커들도 진실된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 중에서도 또 사람을 못 믿어서 사기당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2: 다 속죠.
1: 중국에서는 또 중국대로 AI로

0: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다른 루트의 탈북길이 열리길 우리가 기도해야겠어요, 정말로. 예.
1: 얘기를 직접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2: 아니, 이 탈북 스토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다 들었다 생각할 법한데 매번 새롭게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놀랍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0: 완전 생생하죠.
2: 긴장했어요.
0: 오, 같이 마, 같이.
2: 마음이 쫄아쫄아했어요.
3: 들을 수 있어요?
2: 이 염소 얘기 엄청 생생하게 들렸어요. 잊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3: 100점 만점. 리스닝 100점 만점.
4: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매번 들어도 새로워요, 그죠? 새롭고 참 놀라운 이 탈북 이야기인데 우리 이야기 또 나눠주셔서 너무나 유아 씨한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가 또 우리 유아 씨의 앞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족 크리스, 김유아 씨 함께 한 시간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남북극장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북극장 나와주세요.
1: 왔다. 선정이 너 왔어. 너 아침 일찍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너 아침에 뭐 타고 왔니?
0: 아니, 나 당연히 11호차 타고 오지.
3: 11호차.
0: 튼튼하잖아.
1: 그렇지. 11호차 아주 튼튼하잖아. 튼튼해. 근데 너 요즘에 그 크리스랑 부쩍 좀 친해진 것 같아. 내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뭐 치즈 군빵을 서로 이렇게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니까 요즘 다시 그렇게 관계가 좋아진 거야? 친해진 거야?
0: 아니, 내가 크리스를 좀 오해한 게 있었더라고. 그래서 치즈 군빵을 먹으면서 이게 오해가 풀렸어. 그래서 다시 베프가 됐지. 내가 애끼는 동생이니.
1: 근데 내가 널 딱 보니까 북한이랑 러시아가 떠올라.
0: 왜?
1: 북한이랑 러시아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뭐 북러 동맹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가 많잖아. 근데 점점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게 우려가 되는 거야.
0: 왜?
1: 우리가 이 통일이 점점 멀어져. 그런 느낌이
0: 안 돼, 안 돼. 통일만은 지켜야 돼. 절대 통일만은 지켜야 돼. 그러면은 북한과 러시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볼까?
1: 궁금하지?
0: 좋지.
1: 그래서 내가 준비했잖아. 북한과 러시아
5: 둘 사이에 무슨 일이?
3: 빠밤. 오늘 빠밤은 다르네.
4: 잘 봤습니다. 크리스, 어때요?
2: 너무 즐겁게, 네. 활기차게 잘하시네요.
4: 활기차게 잘하네. 우리의 시그니처예요, 이게.
2: 저 이름도 그게 언급해가지고.
4: 그러니까.
2: 깜짝 놀랐어요. 사회가 서먹서먹 해줬다. 이거 실제 사회를 줄 알고. 네. 좀 긴장됐어요.
4: 아니.
0: 몰입을 엄청 하셨네요.
4: 그러니까. 자, 오늘 남북극장에서 보셨듯이 북한과 러시아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알아보기 전에. 꽁트 대산에 있는 그 북한말이 어떤 것인지 또 먼저 알아봐야겠죠. 자, 혹시 눈치를 채셨나요?
0: 저는 전철이 11호선이 있나요?
4: 11호선?
0: 나는 그래서 11호차라고 해서
4: 11호차.
0: 전철
3: 11호선 3호선까지밖에 없어요. 평양에.
4: 평양에?
3: 네네.
0: 11호차가 뭐예요?
6: 11호차. 11호차라는 건 이동을 할 때,
4: 이동할 때.
6: 네, 일단은 첫째로 도로가 안 좋고 기름이 없고
4: 기름도 없어요.
6: 차가 달리기 힘든 구조잖아요.
4: 그렇죠.
6: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직접 다리로, 두 다리로.
4: 두 다리로?
6: 그런.
4: 왜, 왜? 왜 두 다리인데?
3: 11이잖아요.
4: 아, 다리 하나하나 11호?
6: 이게 단점은 육체적으로 많이 필요한 것. 네. 그리고 장점은 산길을 갈 수 있어요. 질러 가다 보니까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네.
4: 11호차 괜찮은 차인데요?
1: 좋네, 11호차.
6: 네. 그래서 북한의 산들 보면 한국과 다르게 네. 골짜기마다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다녀서. 네. 그래서 그걸 등짐을 30kg, 50kg짜리 짐을 메고 네.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 고개가 또 눈물의 할딱 고개입니다. 네. 할딱 하면서 그 고개를 넘어서면 또 내리막이 있고
1: 우리는 헐떡헐떡인데 거기는 할딱할딱이에요. 할딱할딱. 숨차다고.
3: 헐떡보다 더한 게 할딱이야.
4: 할딱이야.
3: 진짜 숨 넘어가기 직전. 너무 가슴 아픈 거야.
4: 또 한 가지 뭐 하나 들어봤는데 뭐
0: 치즈군빵.
1: 치즈군빵.
2: 군빵? 건빵인가요?
4: 뭐예요? 크리스 뭔 것 같아요? 치즈 군빵?
2: 군대 많이 다니니까
4: 네,
2: 건빵 군대. 좋아하잖아요. 건빵.
3: 건빵. 오.
2: 북한식 건빵 치즈 추가.
4: 치즈 추가.
3: 진짜 이거.
4: 사람들이 보시고는 에이 말도 안 되는.
7: 군대에 치즈가 어디 있어요?
4: 그러니까.
2: 원래 치즈 영어 말이긴 한데 영어 안 쓰는 줄 알았더니.
4: 그러니까.
2: 이거 무슨 모순인가 했다.
3: 그랬다.
4: 자,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치즈 군빵.
3: 어느

0: 지역마다 이게 쓰는 게 다르겠죠. 네. 근데 치즈 군빵이나 뭐 빠다 군빵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드셔본 적은 없는데.
1: 빠다 군빵. 네. 네네.
0: 근데 제가 이제 평양에 갔을 때 이탈리아 식당을 아버지가 데려와서 가봤어요. 네네. 근데 피자를 삐짜라고 써놨더라고요. 삐짜.
2: 네.
0: 네. 그리고 이탈리아도 이탈리아 이렇게 써놨고 네. 스파게티 막 이런 식으로 써놨고 그래서 아마도 네. 이 영어를 찾아보다 보면 빠다 군빵, 치즈 군빵 이렇게 나오나 봅니다.
1: 덕분에 네. 또 북한 말을 또 재미있게 또 알게 돼서 아주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치 절친. 그죠? 아까 베프라고 했는데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번 움직임에 어떻게 대비하는지.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이번 움직임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은 예로부터 미국 최대의 적국이라고 다 여기잖아요. 그렇죠? 러시아와는 또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북한에서 과연 러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듣고 배우고 있는지 궁금하죠?
2: 네, 궁금해.
1: 궁금합니다.
2: 궁금해.
1: 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 드라스비지 라스비다 아냐. 드라스비지 라스비다 아냐.
1: 네, 예.
3: 드라스비지 라스비다 아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입니다.
4: 아, 드라스비지 라스비다 아냐.
3: 북한에 있을 때 로를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가 있을 때는 사실 최근에 보니까요, 북한도 로보다도 영어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 그래요?
3: 최근에는. 네.
5: 그게 이제 왜냐하면 90년도까지는 러시아하고 우방이었기 때문에 다섯 개 학급이 있다면 거기에 네 개 학급은 러시아어 학급이고 한 개 학급이 잉글리시 학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90년대에 러시아가 이제 망하면서 사회주의 깃발을 내리고 자본주의 깃발을 둔 다음부터는 영어 학급이 확
1: 반대로
5: 높아지고 러시아어 학급은 평양 외국어 대학이나 외국어 대학교에서만 배워주는 과목으로 취급되었습니다.
3: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나 러어 배웠다 그러면 나이를 딱 가늠할 수 있어요.
1: 나이?
3: 저희는 영어거든요.
5: 아~
3: 그래서 벌써 러어 배웠다고 하시면 저희보다 많이 선배십니다.
5: 아~
3: 네, 저희 때부터 나의 러어가 한 개 학급이나 있을까 말까 했기 때문에.
6: 그리고 북한에서는 주로 러시아라고 표현을 많이 하기보다는 소련이라고 표현을 많이
3: 했어요. 맞아.
6: 과거 북한에서도 러시아로부터 원조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북한 이게 공산주의 진영 간의 그런 외교는 자유 진영은 달러로 하잖아요. 네. 그런데 대부분 그 달러보다는 기축통화가 아니다 보니까 물물 거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석탄이나 아니면 마그네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나가면 러시아로부터 뭐 기름이나 그 외 뭐 버터, 식량 이런 것들을 대박 까오는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도 소련하면 뭔가 빠다.
3: 예. 네. 베개빵.
6: 네, 베개빵.
5: 밀가루.
6: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네. 우리 북한하면 흔히 영화에서 많이 보는 게 버드카에 절인 돼지고기 두개를 먹는 영화를 보던.
3: 그렇지.
6: 그걸 보면 아, 저건 어떤 맛일까? 저거 너무 먹고 싶다. 여기로 말하면 베이컨 같은 그런 건데. 그걸 보면서 너무 동경하고 정말 가보고 싶다, 먹어보고 싶다 이런. 네.
1: 아니 크리스가 딱 보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야. 그 러시아 뭐.
2: 아 눈치 빠르시네요. 네. 그렇죠.
1: 오. 네, 눈치가 좀 빨라요.
2: 아, 네. 네. 아니 러시아 말 듣자마자.
1: 네네.
2: 혹시 러시아에 대한 남다른 추억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좀 러시아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7: 거의 그 북한에서는 해외를 바라볼 수도 없잖아요. 네. 나갈 수도 없고.
1: 네, 네, 네.
7: 그런데 우리랑 같은 일반 주민들이 그래도 국가의 승인을 받아서 나가는 게 러시아였어요. 그래서 소련은 해외 뭐 벌목공도 나가고 일하러도 나가고 하는데 이 옆집에 사는 부부가
1: 네.
7: 러시아 벌목공을 관리하는 관리직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경찰하다가 네. 마누라 같이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일하게 부부가 갔다 왔는데 딱 갔다 오더니 와플 기계를 가져왔습니다.
1: 와플 기계?
3: 네. 그 시대.
7: 그때.
1: 네.
7: 그래서 와플 기계를 가져오다가 전기가 안 오니까
1: 네.
7: 가끔 전기 오면 동네 애들 불러요.
1: 네.
7: 자, 요거 봐라. 이게 바로 바깥 세상에 아주 신기한 물건이란다 하면서. 네, 근데 저희는 그때 이게 뭘까? 뭐 그냥 네. 뭐 납작지짐 뭔가 이런 식의
1: 납작지짐.
7: 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한국에 와보니까 이게 뻥뻥 들어간 것이 와플이었어요. 이러한 네,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1: 지혁씨도 그 엄청 있어. 관심 꽉 있어. 뭐예요?
5: 저희 아버지가 네. 75년도 후반에 제서생이었습니다. 제서는 소련에 거주했다. 있을 제자를 써서 제서생, 제서생 이러거든요. 아, 저 사람 제서생이야. 뭐 벌목공으로 3년 갔다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소련 가면 제일 먼저 가지는 게 손풍금입니다. 그러니까 딸들이 있는 아버지들은
2: 아, 콜대한?
5: 가져와서 아. 자기 딸이 음악제에 들어가는 걸 엄청 선호하고 아. 소련 3년간 했다고 하면 자기 부인 이제 쇠꼬시계 쇠꼬시계는 기본이고요.
8: 아, 시계.
9: 쇠꼬인기 많아요.
5: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님 뭐 자켓 같은 것도 이제 사오시고요. 사탕가루, 재봉기. 러시아 재봉기가 되게 튼튼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소련에 대한 부소련에 대한 친근감이 많이 남아있어요. 또 올 때 뭐 초콜릿도 가져와서 이거 소련제 초콜릿이야 이러면 친구들이 와 내 주변에 모여들고요. 그런 아~ 시절이 있었습니다.
10: 아니 근데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경제 외교를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 그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 안 되는데 북한 주민들이 러시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괜찮아요.
11: 맞죠. 그 러시아가 그거를 합법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네. 지금 이제 학생 비자로 놔대져요. 아~ 그래서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봐도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북 제재를 받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90년대 초반에 NPT 탈퇴하면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네. 그 살아남은 것도 사실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붕괴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췄어요,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붕괴되지 않는 이유가 중국이 혈관주 사놔주고 러시아가 먹을 거 대주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두 국가가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잖아요. 안보리 상임 이사국에서 그것도 두 완전 대두란 말이에요. 근데 버젓하게 이렇게 대북 제재를 어기면서 북한을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으니까 과연 안보리에서 채택된 이 대북 제재가 먹히고 있느냐 아... 이게 제대로 효과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 퀘스천 마크가 달아지는 거죠.
1: 그럴 것 같아요. 네.
8: 네. 사실 그 이제 러시아죠. 러시아가 북한 이 관계 언제부터 어떻게 이렇게 행보를 했는지 제가 한번 짧게 한번 정리를 아~ 한번 해드리도록
1: 하겠습니다. 정리해. 네.
8: 왜냐면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아니면.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948년 9월에 자, 김일성 주석은 북한 정권을 수립한 다음에 소련과 국교를 맺었습니다. 1965년에는 군사원조 협정까지 맺었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뭐 좋았어요. 네, 네, 좋아요, 좋아요. 그러다가 1988년에 소련이 서울 올림픽에 네. 참가를 하면서부터
11: 아이고 삐졌다.
8: 조금 그렇죠 삐졌어. 조금씩 북한과 소련의 사이가 점점 멀어졌어. 네, 멀어져 갔어요.
10: 그렇죠.
1: 아,
10: 자,
1: 봤던.
8: 자, 넘겨서 다음은 선정 씨가
10: 2000년도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고요.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네, 네, 네. 자 이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러시아를 공식 방문해서 네, 외교와 경제 협력 체제를 굳건히 다졌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에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이 처음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2024년 6월에 평양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네. 이때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 자, 저에게. 네, 2024년 작년입니다. 그죠? 평양에서 진행된 북러 정상회담. 그 모습을 여러분들 아마 뉴스에서 다 보셨을 건데요. 이때 탈북민 여러분들이 더 관심있게 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어떠셨어요? 보시고?
5: 저는 그때 보니까 김정은이랑 김여정이랑 그 평양 순안공항에 와서 그 기다리다가 그 새벽 2시 넘어서 도착했는데 김정은이가 그때까지 자지 않았다는 거는 그 대단한 사람을 지금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푸틴이 탁 내리니까 거기서 이제 막 군악대랑 같이 마주하면서 명예우병대가 이제 사열하면서 이제 진짜 붙잡아야 될 최고의 지금 고도를 붙잡는 거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아첨하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11: 저는 눈에 띄었던 게 7억을 호가하는 아우루스라는 차량이었거든요. 그 대북 제재에 엄연하게 어긋나는 겁니다. 멀리 줄 수도 있는데 너무 대놓고 국제사회에 아 완전히 이건 뭐 어긴다는 걸 보여줘. 그래서 저는 그 차량을 보면서 네. 아, 앞으로도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서는 저런 불법적인 행위들이 많이 일어날 거야 하는 징조의 시그널이구나 이렇게 봤죠.
2: 네. 저도 그걸 봤어요.
1: 보셨어요?
2: 그 푸틴 차가 네. 저 다운타운 평양인가 이거 한파기 그... 돌면서 그 도로가 양쪽에 고층 아파트 다 백퍼 그 빛이 반짝반짝 이렇게 나고 있고요.
11: 맞아요, 맞아요.
2: 근데 북한이 전략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혹시 그때만 그냥 보여주기 시기로 쇼하는 건가요? 아니면 항상 평양 이렇게 반짝반짝 나야 되니까 이거 좀 이해가 안 돼요.
6: 네, 북한에서 항상 불빛이 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1: 어디예요?
2: 어디요?
6: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
1: 동상.
6: 네, 여기만큼은 정말 특별 공급이라 해가지고 여기에 전기가 끊기면 그 사람은 정말 없어집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이 뭐 어떤 그 국가 원수가 왔다고 해서 평양 전체를 불밝힌다? 한국처럼 전체적으로 어디나 다 빛이 있다면 상관없어요. 네. 뭐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북한에서 이게 명절 공급입니다. 불도.
9: 명절?
6: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북한에서는 쌀 주는 거 못지않게 기쁜 것이 전기를 주는 것입니다. 밤에도 새벽 1시에 불이 오잖아요. 네. 자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외칩니다. 불이야! 아, 불이 왔다!
8: 아, 네. 근데 뭐 불 켜면 좋아하나요?
6: 그러니까 그게 뭐랄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무덤덤해지잖아요. 인간으로서. 네, 네. 하지만 어둡고 강설불 그리고 폐등유 밑에서 숙제를 하고 같이 밥 먹고 정말 사람 얼굴만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사람 형태가 밤에도 보인다. 이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주민들이네. 네.
11: 새벽 3시에 불 들어오면 아까 기쁘냐고 그러잖아요. 네. 너무 기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게임을 했어요. 저랑 저희 오빠는. 네, 그때는 또 전기불도 220V가 빵빵하게 들어와요. 대낮에 들어오면 수수도구로 들어오거든요. 다 공장 기업소가 끌어가니까.
10: 얼마나 귀하냐.
11: 너무 귀하니까.
10: 그 전기가 얼마나 귀하냐.
5: 충전이에요. 충전. 충전하고 저는 콩만 갈라 뛰어가야 돼요.
11: 아, 방금.
9: 지역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10: 그 정도로 국민들이 좋아하는 전기를 왕창 쓴 거네요.
9: 그렇죠.
10: 아, 장난이. 그런데 2024년 북러 정상회담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요거 뭘까요? 네,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누가.
9: 진짜 어렵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동반자.
7: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들 간에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이것이 좀 올라가면 약간 포괄적인 전략으로 가고 그다음 동맹으로 가는 건데 이것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협정 다 갖춘 거예요.
9: 동맹인가요?
7: 동맹입니다. 동맹 이상의 역할을 가지는 건데
11: 그럼 동맹이란 단어만 안 쓴 거네요.
7: 그렇죠. 근데 이 협정 안에 23개 조항이 있습니다.
9: 23개요?
7: 예, 23개. 그 중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 뭐냐면 4조에 보면 네. 북한이나 러시아 중에 어느 한 국가가 네. 침략을 당했을 시에는 네. 군사적인 지원을 무조건 한다가 돼요. 네. 그럼 이건 뭐냐면 우리가 군사 동맹이 만들어진 국가에서만 있을 수 있는 네, 일인데 그렇죠. 이거는 자동적인 군사 개입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시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 조항을 보게 되면 뭐 무역 뭐 투자라든가 경제라든가 군사 기술 이러한 거 지원을 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또 뭐냐면 김정은이가 완성하고 싶은 게 정찰 위성입니다.
8: 아, 위성?
7: 네, 이 위성에 대한 군사 기술도 협력을 해서 러시아가 지원해줄 의향이 있다라고 푸틴 입으로 직접 말을 했습니다.
8: 아, 위험한데.
9: 점차 이제 성사가 되겠네요.
8: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거 쉽게 풀면 네. 이거네요. 형! 얘가 나 때렸어! 뭐라고? 너 내 동생 건드렸어? 너 내가 바로 가서 혼내줄게. 너 가만히 있어.
7: 바로 가야 돼.
8: 이런 것처럼 양측이 한쪽에서 무력 침공을 하면 또 도와준다는
10: 무조건.
8: 거 아니야? 무조건. 아, 이거
10: 혈연 관계처럼.
8: 혈연 관계처럼.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로서는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생길 수 있는 맞아. 거네요.
5: 이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이제 적대적 부국가론을 외친 상황에서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뭐 한미일 협정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9: 네. 자,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동행. 왜 서로 이렇게 밀착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맹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요. 개인이나 단체가 서로의 이익이나 또 목적을 위해 맹세해서 맺는 약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관계라고 써 있는데요. 그렇다면 러시아는 북한에게 과연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11: 그런 맹세를 했을까?
9: 네, 그런 맹세 했을까?
7: 어떻게 보면 그 러시아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알기로는 장기 집권 독재 또 두 번째는 지금 이 평화론식이 우크라이나랑 지금 전쟁을 지금 발발을 해놨습니다. 그럼 국제적 고립을 스스로 자초한 건데 네. 이러한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이라는 요 축을 가지고 가는 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북한의 무기 탄약 전쟁 용이라고 늘 쌓아놨던 이런 것들을 네. 지금 러시아에 계속 싼값에 주고 있습니다. 병사들까지. 그러면 뭐냐면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면서 군수 이게 그 물자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는 거예요. 북한이 다 해주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되면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통일했을 때 우리 북방 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러시아가 위에 있으면서 우리가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이런 압박카드로도 북한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또 하나는 뭐냐. 서방에서 지금 러시아를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왜 이 전쟁을 해야 되냐, 너희가. 이러한 서방연대란 이런 정서적 감정을 키워가는데도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가져가는 메시지가 굉장히 이득이 많죠.
11: 근데 김정은이 너무 살판난 게 뭐냐면, 지금 러시아도 김정은을 원하고 있고, 중국이 지금 대만과의 전쟁하겠다 하잖아요. 그럼 누가 독을 보겠어요? 김정은은 지금 아주 너무 좋습니다.
9: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진짜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서 얻는 이득이 엄청날 건데
12: 어떤 게 있을까요?
9: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있을까?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5: 작년도에 보니까 이제 북한이 지금 최고의 그 배가 선박이 이제 5천 톤급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자기네가 ICBM을 배에서도 쏘고 뭐 이제 그 뭐 육지에서도 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건조 기술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북한이 우리나라 같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번에 뭐 핵 추진 뭐 그런 말이 나온 것처럼 북한도 러시아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거 기술 그리고 ICBM 같은 거는 이제 그게 이제 목표까지 정확하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재진입 기술 그런 거를 러시아로부터 전수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11: 근데 우리가 제일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건 이 군인들의 실전 경험이거든요. 실전.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실전 경험이 베트남 전쟁 참전 이후는 없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차세대 전쟁이 아니잖아요. 지금 북한군이 이번에 나가서 그 처음에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게 드론 공격으로 당했잖아요. 이번에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날 열병식 나오는데 드론을 엄청 공개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그럼 그 기술 어디서 왔겠어요? 러시아에서 오는 거죠. 근데 북한이 제일 잘하는 건 뭐냐? 남의 거 갖다가 분해해놓고 자기네 식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걸 잘해요. 그래서 이걸 해냈고 그다음에 이번에 열병식에서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인데 원래 장거리 미사일인데 앞에다 핵탄두를 탑재한 거예요. 어느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은 괴상한 무기가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런 기술이 솔직히 북한이 있느냐? 없잖아요. 러시아가 대놓고 도와주는 거. 우리 한반도 입장에서 볼 때는 안보가 그쵸.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8: 네. 불안한데요.
9: 아니,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뭐 인적 자원도 마찬가지지만 갖고 있는 재래식 무기들도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벌어들인 돈이 한 20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이에요?
11: 아, 그거보다 많을 수도 있죠.
9: 그렇죠. 아직 정확하게.
11: 아니, 왜냐면.
9: 통계가 나온 건 아니니까.
11: 북한은 이미 일경제라고 하는 국가경제는 내려놨어요. 90년대 초반에 대북제재 1차로 받으면서.
9: 네네.
11: 그때서부터 북한이 한 게 무기 밀매예요. 시리아 내전 때는 얘네들이 얼마나 양심을 내려놨냐면 한쪽에는 이스칸데르 계열 미사일을 팔고 한쪽에는 방어 시스템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양쪽을 싸움시키는데 그냥 팔아버리고.
12: 득이면 뭐든 다 된다.
8: 너무 얄미운데.
13: 사실 이제 러시아에서 뭐 북한에 좀 식량을 공급해 주면 북한 주민들의 삶이 좀 나아질 수가 있잖아요.
8: 그렇죠.
13: 네? 그런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9: 네. 그러니까
11: 말 싫어하지 말.
9: 네.
5: 그러니까 파병하고 북한 소식통을 들어보니까 북한에 이제 배급을 주더래요. 그래서 뭘 주는가 했더니 러시아 밀가루 들어왔어요. 러시아 밀가루. 그리고 시장에 사탕 가루랑 바다가 돌아다니고 4월 10일 김일성 생일날에 평양부터 지방까지 그 매 가정마다 이제 바다 200g씩 딱 공급을 했더라고요.
9: 바다. 바다를 바다. 네,
5: 보토를 바다.
9: 또 사탕 가루 뭐예요?
5: 네, 사탕 가루 설탕.
9: 아, 설탕.
5: 북한에서는 사탕가루라고 하지 설탕은 대한민국 편이에요.
9: 네.
5: 그러니까 설탕하고 보토가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는데 북한 주민들이 밀가루 주는 게 더 좋다. 아, 보토 요만큼 줬어요. 어디 코에 바르겠냐. 물론 뭐 지짐지짐 먹을 때 조금 뭐 효율적이긴 했겠지만 근데 김정은 좋은 일만 하는 거죠. 군인들이 가서 무조건 너희는 포로가 될 바엔 죽어라 하고 괜히 안 러시아에서 돈을 받겠죠. 그런 거 김정은 주머니 채우는 짓만 하는 것 같습니다.
9: 맞아요, 맞아요.
12: 북한은 지금 러시아에게 이렇게 한없이 퍼주고 관대한데 우리나라한테는 좀 아주 냉정하고
9: 냉랭하고
12: 왜 이렇게 선을 긋더라고요.
8: 그러니까.
13: 냉랭해.
9: 냉랭해 막 주세요. 거버려서 선을 긋죠.
8: 적대 국가라고 하고.
12: 근데 희망도 있는데 아직.
5: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북한에서 이제 보니까 미국의 식민지인 우리 대한민국이랑 뭐 대화하는 것은 자기네 국격이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짓거리더라고요.
11: 국격이라 있는 것들이
5: 이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너무 넘사벽이기 때문에
11: 맞아요.
5: 같은 동족이라고 하면 아니 같은 아래쪽은 아랫동네는 저렇게 잘 사는데 아니 우리는 이렇게 옥수수밥도 먹기 힘드냐. 이렇게 되면 이게 넘사벽이잖아요. 대한민국은 같은 동족이에요, 동족.
10: 맞아.
5: 동족이면 북한 사람들이 다 동경할 거잖아요. 이거를 딱 차단하기 위해서 적대적인 두 교전 관계, 적대적인 더 국가 관계,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도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북한 체제,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11: 맞아요. 맞아요.
10: 오래오래 본인이 독재를 해먹고 싶으니까.
5: 그렇죠.
14: 네네. 장애적만 해야 되니까.
9: 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통일을 논하는 데 있어서 김정일과 김일성 그 선대와는 좀 달라요.
13: 달라요.
9: 네, 완전 노선 자체가 다른데 어떤 노선을 걷고 있을까요?
11: 원래 선대들의 유군 통치 때문에 김정은이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던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걸 다 뒤집어 엎으면 사실 김정은은 내려놔야 돼요. 네. 아, 무슨 목록으로 제가 저기 갑니까?
10: 그렇죠.
11: 뭘 했어요? 우리 권한행군 겪을 때 제가 스위스 가가지고 놀고 있었잖아요. 아... 근데 두포잡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을 있었던 이유가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이유. 네. 그다음에 유은 통치를 이어받을 수 있는 뭐 유일한 백두혈통이라고 하면서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막 북한 주민들은 그 정권을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 다 똑같을 거예요. 우리는 통일을 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11년제 의무교육이었는데 네. 맨날 뭐 통일열차다 뭐 싣고 비단 뭐 천에다가 뭐 무슨 쌀을 싣고 남녘의 교례들 도와주러 간다고 그 명분이 없는 교육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2023년 12월달에 김정은이 한국이라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적대적인 두 국가다, 교전 중인 교전국 관계다, 한민족 동족 관계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적대국으로만 눈을 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도를 새롭게 만들어. 그래서 예전에는 조선지도 이랬는데 이제는 여기 조선 여기 한국 이렇게
9: 붙여버렸어요. 아, 예. 불리시겠어요? 네. 알아버렸네요.
11: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교육받는 애들은 대한민국을 더 이상 남조선이라 하지 않고 한국이라고 하겠죠. 아.
10: 적대국가로.
11: 그렇죠.
13: 근데 사실 뭐 세계 정세나 지금 국내 정세 등등등 뭘 지금의 현 상황을 봤을 때 통일이 점점 멀어진다. 아. 가까이 오다가 더 멀리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탈북 가족 여러분들은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7: 저는 그 요즘에 러시아에 지금 나와 있으니까 무역 경제라는 협력 아래서 한 5만 명의 노동자들 또 내보냈더라고요. 보이지도 하다가 제대하고 네. 올해 6월에 나온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봤는데 네. 이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동경하고 있고
11: 그럼요.
7: 본인들이 사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좌절을 하고 그렇죠. 대한민국을 좋아하는데 그 좋아한다는 표현이 어디서 나와서 네. 휴대폰을 다 뺏었답니다. 아. 옛날에는 줬는데 근데 그 휴대폰을 밥해주는 식모 있잖아요. 네. 식모 휴대폰을 가지고 밤새 이불 속에서 그 유튜브를 봐가지고요. 아침에 나오니까 눈이 빨갛더랍니다. 아. 그래서 눈에 빨갛냐 하니까 밤새 탈북민 유튜브, 탈북민 방송 다 봤다고. 그러니까 이 사실 우리가 마음은 한민족이란 마음은 지울 수 없잖아요.
11: 없어요.
7: 그죠?
11: 맞아요.
7: 이 순리를 거스르는 김정은이 정말 믿네.
10: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9: 유아 씨는 어떠세요?
15: 네, 김정은이 혼자 입장에서는 네. 두국가론을 발표하겠죠. 그렇지만 북한 주민들은 두국가론이 먹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멈출 수 없어요. 네. 일단 북한 사회에 들어간 자유, 민주주의, 그 유행은 그 무엇으로도 이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혼자 날쳐도 날갈로 바위치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의지만 있다면 맞아요. 통일은 진짜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네. 의지가 인간의, 없으면 영원히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0: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억압하니까.
15: 네. 네.
9: 맞아요.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 때 양반과 천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한 거예요.
7: 맞아요.
9: 근데 그걸 뭘로 아까 표현하신 게 자유거든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 자유가 분명히 북한에도 들어가면 그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야겠지.
10: 그렇죠.
9: 들어가면 진짜 틈이 확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딱 들긴 하더라고요.
12: 너무 그 구구절절 말씀이 맞습니다.
9: 완벽한 말씀.
10: 외국인 방송도 구구절절
12: 잘못 지켰습니다. 신경 형님으로.
9: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북한과 러시아 둘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위험한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굿TV에 또 우리 출연해주신 크서방님. 네, 오늘 어떠셨어요?
12: 아우, 형님 덕분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선전 누나.
14: 저 때문에?
12: 형님 먼저고요. 네. 그다음에 선전 누나. 네. 이 자리 꽂아주신 것도 있고.
10: 자리 네. 꽂아주신 것도
16: 있고.
12: 우리는요? 유나 씨.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셔가지고 네. 마음이 좀 편했습니다. 네. 긴장 많이 하고 왔는데 덕분에 더 편하게.
10: 긴장한 네. 거예요?
12: 긴장 많이 한 거예요.
10: 전혀 못 느꼈는데?
16: 한 사람보다 더 한 사람 같아요. 사회생활을 저렇게 완벽하게. 아유, 이야, 정말.
12: 아름다우세요.
16: 배워야겠습니다.
14: 덕분에 우리 크 서방님 덕분에 너무 유쾌한 방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유아 씨도 오늘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15: 아, 정말 떨렸거든요. 네. 어저께 한 3시간 정도밖에 솔직히 자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아, 보면은 짱짱한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저만 이렇게 왜 이 자리에 저를 앉혀주셨지? 아,
14: 오실 만하니까요. 네.
15: 걱정이 솔직히 90% 이상이었는데 앉아보니까 네. 너무 편합니다.
14: 아, 그래요?
15: 너무 편하고 아까 보니까 말을 안 끊으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또 여기 와서 너무 행복한 하루 보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6: 아, 감사합니다.
14: 덕분에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응답은 왜 안 될까? 사실 답답하지만 또 뒤돌아보면 기도가 놀랍게 이루어진 거를 또 예, 발견을 합니다. 통일이 왜 자꾸만 멀어지기만 할까 또 생각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또 쉬지 않고 기도하면 언젠가 통일이 가까워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6: 아멘.
14: 네, 한 주일도 통일을 위해 작은 실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정규입니다. 목사님, 사람의 예.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다. 예. 옛날 예. 어르신들은 그러셨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눈이 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예. 중요하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예.
0: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마태오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예.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네.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랬어.
1: 그러니까 그만큼 눈이 중요한 그렇습니다. 거네요.
0: 근데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력을 잃고 네. 어둠에 갇혀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육의 눈도 그리고 영의 눈까지 네. 밝혀주는데 앞장서 계시는 분이 계셔서 예. 오늘 매일 주와 함께 모셨어요.
1: 자, 어떤 네. 분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 평생을 암흑 속에 갇힌 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밝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사랑의 손길을 펼친 이가 있습니다. 바로 국제실명구호기구 비전케어의 김동혜 이사장인데요. 안과의사로 활동하다 의술로 사랑을 전하기 시작한 지 17년. 지구촌 38개국에서 1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해온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 김동혜 이사장을 만나봅니다.

0: 예, 명동 성모안과의 원장님이시고요. 비전케어의 이사장님이신 김동혜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네.
3: 자, 우리 원장님은 의사로서 일도 하시고, 또 비전케어 일도 겸해서 하시고,
1: 네.
3: 하고 있는 그 비전케어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1: 아, 비전케어는 뭐 말 그대로 비전을 케어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만든 단체입니다. 사실 제가 이사장으로 있긴 하지만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0: 예.
1: 많은 자원봉사자들, 특히 안과의사, 간호사, 또 안경사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안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그런 선교지를 가서 수술하고 또 의료진들을 교육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국제실명예방기구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그러면 그게 기독교인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느 종교에 있건 그냥 초교파적으로 하는 건가요?
1: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부터 선교지를, 선교사님들,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의료선교를 도울 목적으로 만들었던 거고요.
0: 예.
1: 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정부 기구와 또 다른 이제 그 관계한 안과 의사 또 병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된 그런 단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목적 자체는 선교사와 선교지를 돕는 것이 저희의 주 목적입니다.
0: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1: 2002년도부터 저희가 이 단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3: 그럼 15년.
1: 네, 이제 15년이 됐습니다.
0: 예. 우와.
3: 그럼 그 일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이렇게?
1: 저희가 이제 안과 수술하러 가는 그 일주일짜리, 단기 선교를 아이캠프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한 번 이상 오신 안과 의사들이 한 200여 명,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의 분들 합해서 한 200여 명 가까이 되고요.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이제 한 번 이상 와서 이 일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일반 자원봉사자들, 물론 이제 간호사들을 포함해서 학생들,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뭐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한 4천 명 가까이 오셔서 이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1: 저희는 이제 이거를 한 달에 두 주, 세 주 이렇게 가는데 같은 사람이 가면 힘들잖아요.
3: 그렇죠.
1: 근데 1년에 일주일씩 오는 사람들이 안과의사가 100명 모이면은 이걸 다 나눠갈 수 있고 또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계속 하게 되면은 이것들을 꾸준히 여러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3: 그럼 15년 가까이 해오셨으면 방문한 국가만 해도 엄청날 것 같은데 몇 개 국가나?
1: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역하는 나라는 38개 나라입니다.
3: 38개.
1: 네.
3: 그런데 38개를 방문하시면서 그러면은
0: 대략?
3: 치료한 사람의 수는요?
1: 일반 외래 진료를 통해서 치료한 사람은 한 지금 벌써 한 14만 명 가까이 되고요. 우리가 수술한 사람, 주로 이제 백내장 수술과 소아 안과 수술 이런 걸 하는데 한 19,000명 가까이 됩니다. 1년에 저희가 한 2,500명 정도 수술을 합니다.
0: 와,
3: 엄청난 숫자인데.
1: 네.
3: 그러면 그 선교 단체가 그냥 소규모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엄청난 많은.
1: 저희는 소규모죠, 사실은. 저희가
0: 그래요?
1: 이제, 뭐, 이렇게 대규모의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일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을 또 많은 선교지에서 만나고 있는 거죠.
0: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안과는 되게 그 섬세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자원봉사 할게요, 그러면, 가서 뭘 하나 궁금하거든요.
1: 안과 병원에 가보셨잖아요. 가보시면은 물론 이제 의사들이 많은 데도 있지만 의사가 한두 명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간호사들 또 접수 보는 사람들 또 이제 거만하는 사람들 또 소독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 비전케어는 사실 이것을 의료선교를 의사 혼자만 하면 너무 힘들고 사실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뭐 의사가 훌륭한 의사라도 선교지에 가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다른 자원봉사자들 팀들이 가기 전에 훈련을 받죠. 어떻게 환자들을 수술을 준비시키고 기구를 소독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 모임이 그렇죠. 준비 모임을 통해서 배우고 그분들이 또 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0: 이제 의사 그러면 되게 편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군데에 늘 가서 수술하고 이렇게 치료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사소 고생을 하나 편하게 사실.
1: 사실 저는 이제 이것이 제가 이제 의사가 된 소명이고 사실 저는 이게 좋습니다. 뭐 한국의 병원에서 환자 보고 수술하고 뭐 돈 벌고 사실 뭐 다 그것도 좋죠. 하지만 또 우리를 필요한 곳에 가서 예. 우리가 정말 수술했을 때 그 환자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 있는 저희 병원에서 환자들이 수술하고 느끼는 그런 감동하고는 조금
0: 또 다르니까 아, 예. 언제 그러면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됐어요 원장님께서는?
1: 제가 이제 언제 시작했냐면 2001년도에 네. 우리 9.11 사태라고 있었잖아요. 예, 예. 사실 그 전까지는 저는 이제 국내에서 뭐 우리 교회나 선교단체 뭐 무의촌으로 봉사 이런 걸 했었죠. 근데 예. 사실 그런 거 하면서 조금 아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여주기식으로 이런 그 단기 선교를 하는 것들이 좀 불만이기도 하고 예, 예.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9.11 사태 났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아 저 지금은 사실은 뭐 무슬림, 이슬람, 뭐 이런 테러, 빈라덴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그동안 많이 매스컴에 나왔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이슬람교가 뭔지 또 이슬람 국가가 어디에 있는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 벌써 한 예. 16년 전이니까. 예. 네. 근데 연일 그런 뉴스가 뭐 이렇게 그 뉴욕의 큰 빌딩에 비행기가 엄청난 뉴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거 도대체 이슬람교는 뭐고 저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제가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마침 그때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때 흑역권의 선교사로 가셨던 분들이 네. 다 이제 한국으로 철수
0: 그렇죠.
1: 좀 피난을 와 있는 예, 예.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모임에 가도 이슬람 선교 또 이슬람 선교사를 쉽게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네. 그런 모임에 계속 꾸준히 가면서 아, 이슬람교가 어떤 거고 이슬람 국가의 선교가 도대체 어떤 건지 아, 예. 또 어떻게 하면 또 나도 좀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듣고 그러면 중에 파키스탄에서 오신 그 한인교회 목사님과 또 선교사님들을 네. 만나게 됐고 예. 그분들 중에 이제 거기서 의료 선교 병원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가보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002년도 딱 요맘때 예. 구정을 앞두고 결심을 하고 구정 때 네. 한번 처음 파키스탄에 가봤죠.
0: 파키스탄이
3: 처음 방문한 경우 파키스탄이었네요.
1: 네, 처음 갔는데 네. 파키스탄이었습니다.
3: 그래서 예. 그럼 어떻게 그곳에서 시작을?
1: 근데 사실은 그 가면서 그냥 가면은 또 예전처럼 또 단기 선교를 또 제가 예. 뭐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가기 전에 저희 병원에 마침 간호사 중에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그런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 기왕에 선교사로 갈 거면은 파키스탄으로 가서 한번 너도 경험해 보고 간 김에 우리 안과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이기 때문에 그 동네 안과는 어떤지 또 안과 시설과 장비 또 어떤 수술을 하고 어떤 약을 쓰고 또 수술비는 얼마를 받고 이런 것들을 좀 가서 좀 미리
0: 사전 답사를
1: 좀 달라. 제가 이제 가기는 또 여러 가지 힘드니까 예. 기왕에 이제 가는 김에 글로 가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래서 제가 구정 때 가기 전에 한 두 달 전에 그 간호사가 갔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네. 다니면서 이제 리포트를 걔한테 보냈죠. 그래서 저도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가서 네.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그 병원도 갔지만 그 나라의 이제 정부병원, 네. 대학병원, 또 안과의사들, 보건국 관계자들 예. 이런 분들을 만나서 예.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수준인지 그게 뭐 적을 알아야지 뭘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 예. 가서 사실 진짜 놀랐습니다.
0: 왜요?
1: 공항에 딱 내렸는데 네. 남자들은 다 똑같은 옷 입고 있고 예.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있고 예. 여자들은 전부 시커먼 옷을 입고 예. 있고 예. 얼굴 다 가리고 있고 예. 물론 얘기는 다 듣고 뭐 그랬지만 진짜
0: 막상 가보니까
1: 그럴이라고는 사실 생각 안 했는데 가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길거리 갔는데도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이제 길거리에 있는 큰 스피커에서 시간이 되면은 이제 아잔이라고 해서 기도 예, 소리가 나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길을 멈추고 기도하고 그런 거 예. 보면서 정말 여기 이슬람 국가고 파키스탄 이슬람 종교가 예.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됐죠. 그래서 네. 그래도 긍정적이었던 것은 사실 성교병원에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안과 환자를 한다고 했을 때 본다고 했을 때 환자들이 이제 병원에 오죠.
0: 네.
1: 오면서 그 여자들이 이걸 안 열 줄 알았는데 예. 다 열고 자기 눈이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안과 진료를 한다 하면은 환자들이 오는구나. 그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안과 수술 장비를 보내기로 결심을 했죠.
3: 그런데 이제 막 장비까지 동원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1: 네네.
3: 그러면은 안과 수술하는 것은 좀 다른 거하고 좀 달리 좀 장비가 조금 단순한가요?
1: 단순하면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안과 제가 안과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도 네. 사실 뭐 대학병원에서 하는 진료하는 의사와 개인 병원에서 하는 의사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그 수술이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수술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른 과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게 대부분입니다. 예, 예, 요즘에 현대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방사선과 마취과 임장병이 내과 외과 이게 다 이 그렇죠. 협진을 해야지 이 치료를 하는데 다행히 안과는 약간 치과가랑 비슷합니다. 안과 의사 혼자가 가서 장비나 조금의 인력이 있으면은 대학병원에서 하던 걸 똑같이 할 수가 있고 그 수술의 그 수준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이 개인 병원과 대학 병원이 많이 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단기 선교에 어떻게 보면 안과가 굉장히
0: 유리한 거네요.
3: 근데
0: 네.
3: 처음에 안과 쪽을 선택하셨을 때 네. 그런 것까지 내다보고 선택한 건 아니시죠?
1: 혹시 뭐 안과 수술 받은 사람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술하면 바로 다음날 잘 보입니다.
0: 네.
1: 한국 사람은 사실 성격이 좀 빨리빨리 인기가 있잖아요.
0: 예.
3: 결과를 보고 싶어서.
1: 결과를 빨리 보고 싶은데 그리고 또 치료를 확실하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0: 예.
1: 사실 뭐 다른 과 의사들 시간이 많이 걸리고
0: 확 티가 나니까
1: 이거는 확 티가 나죠. 그래서 다음 날 바로 보이기 때문에
0: 예.
1: 그리고 뭐 보여도 이제 뭐 0.1이냐 0.5냐 이게 수치화 딱 되잖아요.
0: 예, 그래서 예.
1: 굉장히 이게 매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과를 좋아하는데
0: 예.
1: 뭐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도 안과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게 틀림없습니다.
3: 맞아요.
1: 우리
0: 그렇죠.
1: 네, 예. 성경에 보면 예. 이 안과 사역을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과 의사지만 예수님이 이걸 아셨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무기라는 걸 아셨던 거죠. 그래서
0: 예.
1: 그냥 단기 선교가 아닌 좀 제대로 준비해서 전문적으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겠다. 그때 결심을 하게 된 거죠.
0: 예.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아, 난 의사가 돼야지라고 꿈을 꾸고 진행을 하신 거예요?
1: 아닙니다.
0: 그래요? 네. 어릴 때 꿈은 다른 거였어요?
1: 네, 저는 뭐 과학자가 되고 싶고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죠. 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의과대학 갈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다. 근데 뭐 아마 목사님이나 뭐 지금 50대 저희 뭐 보면은 대부분 그때 학력고사 세대인데
0: 그렇죠.
1: 점수가 딱 나오면 이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그때 뭐 300점 이상은 어디 뭐 대부분 좀 이렇게 표가 딱 있지 않습니까?
0: 예, 예. 그래프가 있었어요.
1: 예, 그래서 또 그 학교에서도 뭐 어느 대학 몇 명 보내야지
3: 그렇죠,
1: 뭐 좋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아마 시험을 제가 좀 잘 봤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저는 전혀 의과대학 갈 생각이 없었는데
3: 그럼 뭘 전공할 생각이세요?
1: 저는 사실은 그 물리학과나 천문학과 그런 걸 사실 좋아했었거든요.
0: 예.
1: 근데 가고 싶었는데 이게 그 제 마음대로 잘 안 되게 되더라고요.
3: 그러면 성적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학교에서
1: 아니, 성적이 천문학과 물리학과로 갈 수 있는 데가 사실 많지 않았거든요.
0: 예.
1: 근데 그 아주 잘 본 건 아니고
0: 예.
1: 조금 못 봤는데
0: 예.
1: 그 점수에 맞게 간 의과대학에 이제 맞춰가게 된 거죠.
0: 그러니까 요 정도면 의과를 가면 되라고 그냥 찍어주신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1: 뭐 그러셨겠 쳤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렇고 제가 근데 사실 고3 때 시험 봐서 떨어졌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근데 떨어지고 나서 이제 제가 의과대학을 생각을 깊이 했던 것 같아요.
0: 네.
3: 근데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시잖아요.
1: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 뭐 원망하고 원통하고 뭐 나는 열심히 했는데
0: 네.
1: 뭐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조금 더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님하고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셨어요?
1: 저는 사실 굉장히 그 성실하고 모범생이었습니다.
0: 예, 예.
1: 그래서 엄마가 교회 가라 그러면 어렸을 때 교회 가고,
0: 예.
1: 뭐 숙제하라 그러면 숙제하고, 뭐 그 집이 지금 신촌인데 신촌 장로교회 제가 다니거든요. 근데
0: 예.
1: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 근처에서 교회 다녔고 지금 교회는 4학년 때. 우리 이사하면서부터 계속 다녀서 퇴근하다시피 계속 잘 다니고 그랬죠.
3: 우와. 그럼 몇 년째 다니고 계세요?
1: 뭐 지금 한 44년 됐나 봐요.
0: 네. 사춘기 이런 것도 없었어요? 엄마가 야 교회 가라 그러면 네 그러고 나와서 다른 데 가서 놀다가 교회 간 것처럼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1: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3: 반항해보신 적이 없으시네.
0: 왜 그러셨어요?
1: 뭐,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제가 사실 근데 대학 가서는 제가 84학번인데 네. 그 당시에 대모는 열심히 했습니다.
0: 아.
1: 그래서 학교 의과대학 다니면서 무슨 대모 했냐고 그랬지만 예. 그 당시에 뭐 다 대모 했잖아요.
0: 그렇죠. 예.
1: 사실 87년도에 뭐 이렇게 직선제 개헌하고 해서 굉장히 우리는 성공했다 싶었는데 결론적으로 그때 뭐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아 이게 아니었는데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이 그렇게 예. 생각했는데 정말 그때 제가 굉장히 낙담하고 4년 동안 열심히 뭐 한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낙담하던 중에 그 친구가
0: 예.
1: 그러지 말고 금식 기도회를 가자. 그래갖고 그때 CCC 제가 열심히 활동 안 했는데 CCC에서 원당 금식 기도회가 3박 4일 그런 게 있었어요.
0: 예.
1: 사실 처음인데 그때 너무 그 저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던 중에 친구가
0: 가자
1: 그래서 한번 가게 된 거죠.
0: 그래서 그 하루 버티기가 되게 힘들다 그러던데.
1: 3박 4일 딱 10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잘 지나갔어요.
0: 그래요?
1: 예. 네.
0: 기도가 나오던가요? 전 기운이 없어가지고.
1: 근데 한 며칠 지나니까 기운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그때 느꼈던 가장 큰 깨달음이라 그럴까 그런 거는 사실 저는 의과대학을 단과대학 다녀서 다른 과 학생들이랑 이렇게 교제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학생들이 천 몇백 명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금식 기도를 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의과대 학생들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너 의과대학 다니냐, 너 의사 될 거냐, 무슨 과를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정작 저는 그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의과대학을 가게 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의사로
0: 부르셨거든.
1: 쓰려고 하는 거구나. 그거를 대학교 4학년 때 그냥 졸업하려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깨달은 것 같아요.
0: 그래서 예.
1: 그때 제가 가장 큰 그 결심이 의사가 돼야 되겠구나. 의과대학교 4학년 때, 본과 네. 2학년 때 제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3: 이미 뭐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깊이 제 직업이나 이 소명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때 기도회에서 가장 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이 의사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4학년 동안은 공부를 그렇게 잘 못했고 간신히 그냥 낙지 않을 정도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막판 2년은 좀 열심히 해서 의과대학을 낙지 안 하고 6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3: 그럼 대학 졸업하고 바로 개원을 하셨어요? 아니면 다른 활동을 좀 하셨어요?
1: 그 졸업하면 이제 인턴을 1년 했어요. 인턴 1년 하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안과를 어플라이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그때 제가 마침 그 교제하는 여학생이 있었죠. 그래갖고 인턴 끝날 때쯤에 끝나고 보통 우리 안 되면은 군대 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 그럼 군대 가는데 결혼하자. 저랑 동갑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나이가 그때 제가 28, 28이었는데 네. 여자들 27이 그때는 보통 많이 결혼하는
0: 노처녀였어요. 되고 해서 조금만 지나면
1: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아 이게 나는 좀 어리지만은 여자가 동갑이니까 어차피 군대 가니까 군대 가서 그냥 결혼하자. 그래서 그때 인턴 끝날 때 결혼하고 군대로 갔어.
0: 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군대를 갔다 오셔서 개원을 하신 거예요?
1: 아니에요. 근데 안과 레지던트를 해야 되죠. 안과 레지던트 하는데 제가 군대를 가려고 했는데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이제 이 군대에서 적정 인원을 뽑아가고 남은 사람은 이제 무이촌으로 보내는 공중 보건이 이렇게 훈련을 마치면 그렇게 나눕니다.
0: 예, 군대하죠.
1: 저는 어떻게 했는데 하여튼 군대로 빠졌어요. 그 공중 보건을 배치를 받은 거예요. 저는 사실 결혼할 때 돈도 없고 그래서 그 군대 가면 관사도 주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살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사실 저는 서울에서만 계속 살고 그래서 뭐 기왕에 그렇게 된 거 지방에 한번 살아보자. 근데 보니까 저 너무 먼 건 그렇고 해서 경기도 너무 가깝고 그래서 예. 충청도 정도 가면 예. 좋겠다 해서 예. 충청도를 예. 지원을 했어요. 예. 그 충청 북도에 배치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배치를 받아서 도청에서 무슨 교육을 하고 시험을 봐갖고 성적 순서대로다가 이 병원을 선정한대요. 그래서 언제 전 결혼을 했으니까 예. 그래서 아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 시험을 잘 봤어요. 그래서 예. 그때 2등을 했는데 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마침 그 기간 중에 가야 되는 곳들 중에 이제 뭐 보건소, 병원 막 이런 게 있는데. 꽃동네라는 곳이 거기 있어요, 충청북도에. 네. 근데, 아, 저게 뭐 하는 건가 봤더니만, 뭐, 이렇게, 불황인, 노인, 장애인, 이런 예, 시설인데, 예. 다들 이렇게 별로, 거기 일이 많고, 뭐, 힘들어서 안 간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결혼해서 철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 내가 이제 의사로 살기로 했으면은, 뭐, 교회 가면 우리 11조 하잖아요. 근데, 예. 돈도 11조지만은, 인생의 11조. 한 10년 의사 생활하면 1년 정도는 봉사활동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1년 가 있을 생각하고 또 거기서 예. 1년 하면은 거기가 약간 오지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갈 때는 원하는 대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원을 했죠.
0: 네.
1: 그래서 거기서 가서 일을 하시고. 하게 됐는데 예. 제가 거기가 좋아서 예. 3년 동안 거기 살게 됐어요.
3: 아, 그 동네에서? 예.

0: 얘기하는 것처럼
1: 그렇죠.
0: 제가 그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수녀님, 수사님 말고 일반 자원봉사자들 같은 분들도 많이 오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 아픈 분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이 있고 우리가 같이 이제 제가 그 안에서 같이 살기 때문에
1: 네.
0: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에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거기 돌아가시면은 이제 사실 의사가 환자 바로 죽을 때 옆에 있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1: 그렇죠.
0: 제가 거기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도 벌어질 수 있고 나도 장애인이 될수 있고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그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좋았던 것 같고 또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도 저는 수녀님, 수사님들하고 친하게 그때 인연이 계속 있는데 참 좋았던 것 같고 또 마침 제가 안과 뭐 성적도 안 좋고 해서 안과를 떨어졌었는데 저희 대학의 교수님들이 거기 1년에 몇 번씩 무의천 수술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수님들하고 친하게 되고 제가 안과 떨어졌다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그때 인연이 또 안과를 또더잘 선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거기서 사실은 그 당시에 꽃동네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안구 기증을 많이 했거든요. 네,
1: 그래요.
0: 그래서 눈을 적출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의사들이 오기도 하고 또 돌아가신 분을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거기 있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많이 가르쳐 주셔서 돌아가시면 제가 눈을 적출하는 걸 했죠. 그래서 아마 제가 뭐 수술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안구 적출을 제일 많이 한 의사가 됐죠.
2: 그럼 누구보다도 이렇게 안구 이식 수술은 또 탁월하게 잘 하시겠네?
0: 각막이식도 많이 했었죠. 근데 요새는 잘 이제 하기 어려운 이제 상황이죠. 한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뭐 그런 경험들이 제가 안과 수술을 더 잘할 수 있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안과 의사가 되기 전부터 시키지 않으셨나. 뭐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1: 그러면서 첫 스타트는 파키스탄으로.
0: 아니, 안과 레지던트를 4년을 전공을 했는데요.
1: 네.
0: 제가 이제 강남성모병원에 있었는데, 레지던트를 마치고 그냥 대학병원에 남아서 계속 일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게 잘안 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 그 다른 사람이 다 취직이 될 때까지 저는 취직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아, 참 힘들게 이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우연히 그 의사 신문에서 나온 광고를 보고 간 곳이 실로암 안과병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지방 무의천 이런 수술을 하러 다니는 그런 병원이었고 또 장로교 교단에서 선교 100주년 기념 병원으로 만든 병원이고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됐죠. 근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지방을 다니면서 이동 진료하고 수술했던 것이 지금 비전 케어 사역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1: 그러네요.
0: 그 경험을 뭐 장비를 싸갖고 가고 뭐 짐을 싸고 또 이런 것들이 거기도 팀으로 움직이고 그런 것 때문에 좋았고 근데 사실 지금은 벌써 뭐 오래됐지만 국내에는 이제 무의촌이 없고 그런 이동 진료 버스 같은 것이 거의 이제 필요가 없죠.
1: 제일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디예요?
0: 제가 처음 시작 갔던 파키스탄이 제일 많이 남죠. 제가 환자하고 친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현지 말로다가 눈을 뜨세요, 감으세요.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미경에다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뭐, 눈 떠라 감아라. 그 앞에 보아라. 움직이지 말아라.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환자가 안심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환자는 수술하는 것도 불안한데다가 외국 사람한테 받으면 더 불안하잖아요. 근데 자기네 나라 말로다가 한번 해주면은 이게
1: 맞아요.
0: 환자가 갑자기 이제 기분이 싹
1: 편안해져요.
0: 편안해지죠.
2: 의료 선교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은요.
0: 네.
2: 보람된 일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시죠.
0: 아유, 모든 게 보람이죠. 모든 게 은혜고 감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아까 파키스탄에서 사실 저희가 한 4, 5년 전에 동티모르 가서 아이 캠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만났던 사람이 누가 왔냐면은 파키스탄 사람이 진료를 하러 온 거예요.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 저 끝에 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거기서 파키스탄 사람 만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1: 그렇죠.
0: 그 진료를 하는데 또 어떻게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자기 파키스탄 선교사로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파키스탄 사람이 무슨 선교사가 있냐? 네. 그러니까 네. 자기 선교사라는 거예요. 어. 저는 사실 파키스탄 선교사 처음 봤고 지금도 다른 선교사 못 봤어요. 근데 네. 그 양반이 선교사고 이 우리 사역하는 거 보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반갑다. 나도 네. 파키스탄 잘 알고 나도 거기 많이 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양반이 이제...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그 양반이 얘기하는 게 자기 아버지가 파키스탄에서 한국 사람들이 와서 수술했다는 거예요. 너 아버지 어디 살아? 자기 집이 라오르라는 거야. 예. 우리 병원이 라오르에 있어요. 야, 뭐 제가 너무 반갑더라고요.
2: 예.
1: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선교사들이 와서 이런 일 하는 거 보고 자기도 선교의 꿈을 갖게 됐는데 저 때문에 선교사가 온 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그 사역을 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동티모르까지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조금 우리를 사용하셨다.
2: 아프리카도 다녀오셨다면서요?
1: 네, 아프리카는 저희가 2007년도부터 사실 파키스탄 이렇게 서남아시아라 그러거든요. 이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요쪽까지 정도면 생각했었는데 제가 아는 이제 장로님, 안과의사 분이시기도 하고 교수님이신데 아프리카의 뭐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선교팀의 안과의사가 뭐 두고 이런 요청을 계속 하셔갖고 저희가 남아공에 가려고 그러다가 못 가고 스와질랜드에 처음 그 아이 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 아프리카에 집중해서 많이 가고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장기 사업으로다가 많이 요새하는 게 아프리카는 안과 의사가 인구 100만 명당 한 명도 안 됩니다.
2: 그래요?
1: 네, 전반적으로. 아프리카 저도 다니면서 알게 됐지만 이 나라가 이 대륙이 그렇게 크고 나라가 많고 사람이 많은지 몰랐거든요. 근데 뭐 많은 이제 인터넷에 지도가 나오는데 아프리카 대륙에 미국, 중국, 뭐 유럽을 다 집어넣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대륙이고 인구가 13억이 넘고 나라가 50몇 개, 54개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큰 나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장기 사업을 한 게 2010년도에 이디오피아에 또 거기 선교사님 요청을 해서 처음 이제 갔었어요. 근데 처음 이디오피아 갔는데 사실 이디오피아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이디오피아 갔는데 거기 한국 전쟁, 6.25 때 참전했던 군인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분들이 아직 살아계신가. 그게 이제 6.25 끝난 지 지금 6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80세, 뭐 90세 다 된 분이 진료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근데 보통 그 정도면 다 백내장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첫 캠프에서 저희가 20명 정도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야, 정말 그 분들을 다시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감동이었는데, 저희가 마지막 날, 저희가 모든 환자를 다 봐서 마지막 날은 다 한꺼번에 한번 다시 보고, 약이 필요하면 약을 더 주고 이렇게 하고, 이제 뭐 기념 촬영도 하고 이렇게 오는데, 마지막 날 이분들이 다 군복을 입고 오신 거예요.
2: 옛날 생각하시면서.
1: 근데 제가 그때 저도 놀랐고, 많은 그 같이 갔던 우리 팀원들도 너무 놀란 거예요. 그 군복이 여태 있었다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 군복을 입고 왔다는 게 근데 너무 그 가슴이 찡한 거 있죠. 우리 60년 동안 그분들이 와갖고 한국전에서 싸우고 우리를 위해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어떻게 보면 많은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나라는 지금 아프리카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너무 감동이 되고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저희들한테 경례를 하면서 한국 사람 자기 만날 줄은 몰랐지만 만나서 반갑고 너무 고맙고 한국에 전쟁이 나면은 그분이 85세인가 그랬는데 전쟁 나면 자기는 또 참전하겠다.
3: 또 참.
1: 그러니까 우리는 갔던 사람들이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한국에서 정말 너무 우리가 이디오피아에 무관심했구나. 사실 거긴 선교사님들도 많지 않아요.
2: 근데
1: 그런데 야 이거 뭔가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디오피아를 꾸준히 더 가게 됐죠. 가면서 지금 장기 사업을 하면서 의사들을 교육하고 간호사들 훈련하고 또 꾸준히 그 안에서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디오피아, 우간다, 장기 사업. 아프리카에는 단기 이런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고 병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한 계기가 이디오피아의 그 6.25 참전용사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된 건데 지금 이제 몇 분 안 계세요? 한 200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하지만 벌써 시작한 지가 이제 7년 되고 그랬으니까 매년 뭐 많이 먼저 가신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 계기로 해서 아프리카에 저희가 눈을 뜨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2: 네, 자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 거기 가시면 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 아, 그건 작년에 예. 처음 저희가 한 거예요.
2: 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게 네. 됐어요?
1: 사실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예. 그 아프리카의 상황을 좀 세상에 많이 알리고 싶은 거예요. 예. 제가 예. 안과적으로 많이 도움이 필요하고 아프리카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걸 알리고 싶었는데 뭐 사실 제가 이렇게 뭐 매스컴이나 뭐 이런 저희는 비전기관 사실 그런 걸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나 후원 개발을 잘 안 하는데 뭐 좀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걸 좀 아이디어를 냈죠. 그래서 예. 아프리카에서 사실 제일 필요한 게 운송 수단이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여러 다른 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 간의 분쟁도 많아요.
2: 그렇겠죠.
1: 그래서 예. 뭐 케냐만 해도 부족이 한 80, 90개 됩니다. 이디오피아도 80, 90개. 근데 사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른 부족이 사는 곳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 저는 그런 걸 잘 몰랐죠. 그래서 환자들이 이 병원에 있으니까 와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그분들은 이동수단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위험 이런 것들이 항상 같이 있는 거더라고요.
2: 그래서
1: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병원을 좀 해야 되겠다.
2: 아.
1: 제가 여기 옛날에 실로만까지 일할 때 버스 타고 다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하려고 했죠. 그런데 보니까 이동이 너무 힘든 거예요. 길이 일단 안 좋고.
2: 그렇죠.
1: 그리고 또 정말 100만 명에 한두 명밖에 없는 의사들이 예. 병원을 비우고 가게 되면은 그 병원이 또
2: 어떻게 해요?
1: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보니까 저 같은 생각을 했던 선교사들이 또 있어요.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2: 네.
1: 한국 의사 선교사들이 탄자니아에도 한 명,
2: 예.
1: 우간다에도 한 명. 이번에 또 우리 비전교회에서 의사가 이디오피아에 또 한 명 한국 의사 갑니다.
2: 예.
1: 근데 그분들 말고도 미국 선교사, 남아공 선교사, 안과 의사들이 영국 선교사 각각 나라에 조금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돕고 또 비전케어는 발런티어나 후원하시는 분들이 그 병원을 같이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을 잘 엮어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동을 육로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고 사실 제가 국내에서도 오토바이 좀 타거든요.
3: 좋아하셨구나.
1: 네,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죠. 저희 집사람부터 시작해서
2: 그렇죠.
1: 뭐
2: 예.
1: 선교사님들도 다 거기 아프리카 길도 없고 위험하고
3: 그렇지, 위험하지.
1: 그랬는데
2: 내비도 없는데
1: 예,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결심을 하고 가자 해서 갔는데
2: 예.
1: 예상보다 너무 좋았어요. 길도 좋았고 내비게이션이 없었는데 어디 가나 아프리카 핸드폰 다 터져갖고 구글 맵이 다 되더라고요. 야 이렇게 하여튼 뭐 그리고 예상외로 안전하고 뭐 경치도 날씨도 너무 좋아서 제가 이번에 가면서 아프리카를 정말 깊숙이 이해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좋은 기회가 됐고.
2: 얘기 들으면서 예, 저희요 얼른 가봐야 되겠다라는 얘기 드리거든요. 저희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뜨거운 뙤약볕, 8,000km가 넘는 거리, 제대로 길도 닦여지지 않은 비포장 도로. 지난 여름 김동해 이사장은 두 달간 오토바이를 타고 아프리카 10개국을 종단했습니다. 안과 치료를 받기 힘든 아프리카 주민들을 위해 눈을 떠요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인데요. 간단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시력을 잃은 사람들. 이들에게 빛을 찾아주고 현지의 의료기술을 전하는 비전케어의 사역을 통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2: 따라가고 싶습니다, 저희도.
1: 한번 가시면 좋아요. 제가 좋은 데 많이 알아놨어요.
2: 예.
1: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2: 네. 근데 이렇게 다니시면 병원 비워야 되지 않아요?
1: 거의 뭐 절반 이상 병원을 비우니까.
2: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3: 근데 운영이 되나요?
1: 네. 비전 케어를 하면서 가장 큰 소득은,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도, 저희들을 맞아주고, 함께 일하는 분들이 생긴 거죠.
3: 예, 예.
1: 그리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자원봉사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의사가 5명이 있는데
2: 네.
1: 다 비전케어 때문에 같이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죠. 아. 간호사들도.
2: 한 또. 팀이네요.
1: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어떤 사람은 예. 중국 담당, 예. 어떤 사람은 소아안과 담당, 녹내장 담당, 망막 담당, 예. 이렇게 다 역할 분담을 해서, 이게 가장 큰 성과죠. 사실, 저 혼자 하는 일이면은, 이거는 개인 사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없어도, 뭐, 목사님이 더 잘 아시지만은, 제자들을 만들어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없어도 이 일이 되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
3: 그럼 아프리카에서 특별히 치료한 환자들 중에서 네.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으시다면?
1: 뭐, 많은 환자들이 눈을 떠서 좋아하는 환자들은 네. 여태까지 많이 있었는데요. 네, 네. 요번에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제가 환자들을 통해서 얻었던 거는 뭐냐면은 제가 많이 제일 많이 했던 환자들 보면서 했던 게 too late. 너무 늦었다.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다 놓친 환자들을 매번 만났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 두 달 동안에 저희가 뭐 450명 수술하고 환자도 많이 받고 했지만, 저희 팀 내에서는 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을 예방하고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는 그런 걸 좀 개발해야 되겠다. 정말 안과 의료진들 의사가 부족하면은 간호사나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교육해야 되겠다. 아프리카에는 아이들 선천성 백내장 환자가 우리나라보다 몇 배 많습니다. 선천성 백내장을 치료하는 의사도 물론 없지만 그 선천성 백내장이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뭐 풍진 루벨라 예방 접종을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는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저는 다니면서 생각했거든요. 왜 이렇게 애들이 선천성 백내장이 많은가? 20살, 30살이 돼도 선천성 백내장을 치료 못 받아서 보지 못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안과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려서 예방 접종을 안 해서 또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병원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이
3: 그러면 다니시면서 예방접종도 많이 이렇게 해주시는
1: 아니에요. 건가? 저희는 그런 걸 안 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소아과나 다른 사업하는 분들한테 더 많이 하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많이 이미 됐어요.
2: 네.
1: 그래서 뭐 우리 아프리카 생각하면 뭐 다 걱정하는 분들이 거기 가면 뭐 말라리아 많고 에이즈 뭐 이런 거 뭐 그 걱정 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너무 잘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에이즈 치료나 말라리아 치료가 한국의 대학병원보다 더 잘하죠. 왜냐면 경험이 너무 많거든. 그 사람들은
3: 넘쳐나니까.
1: 환자가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많고 약제도 국가 단위로 뭐 빌게이츠 멜린다 재단의 가장 큰 사업이 에이즈 퇴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아프리카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걱정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느꼈던 거는 그런 큰 빅 프로젝트에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안과 환자 돕는 사람 없고 치과 환자, 뭐 피부과 환자 이거는 원조나 지원이 없는 거예요.
3: 그 병에 비하면은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 거죠.
2: 네, 한 사람을 위해서 가시는 거네요.
1: 네, 그래서 저희는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에이즈, 말라리아 이런 빅 프로젝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는 이제 미국, 중국, 일본에서 한국보다 수십 배 많은 돈을 거기다 쏟아붓고 있거든요. 한국은 사실은 그 굉장히 작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해서 효과적인 사역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들 안 하는 거, 뭐 안과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치과, 정형외과 의사 없어요. 뭐 이런 것,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거기는 사실 예산이 별로 많이 안 들거든요.
3: 근데 막 사역하다 보면 많은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충당을 하시면서 하세요?
1: 돈을 저희가 1년에 한 20억 정도 쓰거든요. 비정케어에서.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0억 정도 써요. 그래서 코이카 같은 데서 우리 장기 사업하고 또 코피 보건복지부 이런 데도 하고 또 기업 후원도 받고 교회에서도 후원 받고 뭐 하는데 이 예산으로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하죠. 왜냐하면 저희는 의사들이나 다 발런티어거든요. 그 언제 미국에 이런 일 한 사람 만났더니 어떻게 이거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의사들이 돈 안 내요 우리는 그러니까 돈을 안 주거든요.
2: 예.
1: 의사들한테 이런 내는 돈이 사실 제일 큰 예산이거든요.
2: 그렇죠.
1: 근데 의사들이 다 자비량으로 와요. 비행기 값도 다 자기가 내고 저도 물론 제가 내고 비전 케어는 다 이 자비량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그 예산 갖고 그 많은 나라에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네. 사실 항상 재정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2: 네. 그래도
1: 정말 제가 비전 케어를 15년 하면서 가장 큰 간증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는 우리의 어떤 핑계 같다는 생각을 비전 케어 사업을 통해서 정말 매년 매번 느끼는 거죠. 항상 저희는 통장은 빵꾸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어떻게 또 이게 다
2: 돌아가고
1: 결산하면 또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 그러면 앞으로 기도 제목이 많으실 것 같은데 기도 제목 좀 나눠주세요.
1: 모든 선교 사역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모두 협력하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교지에서 이런 협력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또 한국 교회도 같이 협력하여 선교하고 네. 선교의 열매를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언제까지 이 비전 케어가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곳에서 이 일들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들과 재정들과 또 협력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네. 우리 김동희 원장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1: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제가 아까 재수를 하고 안과 레지던트 떨어지고 아프리카에서 길이 없는 곳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확실히 인도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저의 간증이고 하나님에 대한 저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2: 그래서 오늘 찬양을 길로 정하신 거예요?
1: 네, 제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 찬양을 들으면서 힘을 얻었거든요. 제가 사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아프리카 갈 생각도 없었거든요. 파키스탄도 사실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그곳에 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삶을 이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저의 간증이 된 것 같습니다.
2: 오늘 그러면 한부영의 길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목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3: 저는 오늘 이 시대의 사마리아인을 본 모습 같아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있거든요. 그 핵심은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우리의 선한 행동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촌이 명하신 대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도 작은 거 하나하나 이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뭐가 됐나 그러면 그쪽으로 막 달려가고요. 또 뭐가 떴다 그러면 막 그쪽으로 가서 한꺼번에 뭔가 폭발할 것처럼 무리지어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꾸준히 내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소명을 향해서 가는 한 분을 오늘 만나면서 나는 정말 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한부영의 길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송강무 열무 풋배추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번들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잭슨 폴락이 살아있던 1950년대 미국의 한 명문 여자대학교에는 새로운 미술사 교수 캐서린이 부임합니다. 보수적이고 틀에 박힌 교육이 정답이던 시대에 자유로운 그녀의 수업 방식은 곧 난관에 부딪히죠. 사회가 정해놓은 그대로 학생들은 현모양처가 여성의 목적지라고 믿고 스스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달달 외운 미술사가 예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그림은 아름다운가요? 아름답지 않다면 이건 미술인가요? 아닌가요? 난 미래의 지도자를 키워내고 싶었어요. 지도자의 부인이 아니라. 틀을 깨는 질문이 나의 세상을 뒤흔들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오셨나요? 용기를 내어 벽을 넘어서도 좋고 흔들리는 채로 서서히 변하는 유연함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 고이지 않고 흘러서 스스로 선택한 길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시작곡으로는 영화 모나리자 스마일 중에서 들었습니다. 씨뿜. 네. 2004년 개봉작이죠. 줄리아 로버츠 또 커스틴 던스트 주연의 영화 모나리자 스마일 이야기로 시작해봤어요. 1950년대가 배경이다 보니까 이런 예스러운 음악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모두가 맞다고 하는 길을 다 같이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아니라고 하면, 또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면요. 매 시대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을까요? 그랬겠죠?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처음 살면서 누구나 그렇듯 이런 순간순간들을 많이 느끼고, 또 이렇게 오늘 오프닝에서 들었듯이 이런 질문이 나에게 왔을 때 나도 순간 얼어버리고 이렇게 반감이 들고, 왜냐면 살던 대로 살아온 거에서 내가 아니라는 그런 타격을 딱 받았을 때 뭔가 누군가 공격하는 느낌이 들고, 그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변화라는 게 되게 무섭잖아요. 또 나만 변화하는 거 아닌가? 내가 소수인 게 아닌가? 라고 할 때 또 위축이 되기도 하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또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면요. 영화 모나리자 스마일에서는 결국 모든 학생이 캡서린 선생님의 말을 따라가진 않아요.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게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가치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네, 유리님. 저는 장애물을 못 넘고 그 앞에서 주저앉고 안절부절 한든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가정 중에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어떻게 잘 설명할 자신은 지금 없지만, 그 소주전쟁이라는 영화 보면서도 그 유해진 씨랑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 옛날 시대 나라가 나고 조국이 나이던 그 시대의 그 남자 어른들과 가장과 가장으로서 살지만 그 기업이 나고 나라가 나인 그 주인공과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부딪혔을 때, 그랬을 때, 그때 그런 순간순간도 많은 것을 영화에서 느끼게 했던 것 같아요. 좀 정리해서 잘 얘기하고 싶지만 아마 영화 보신 분들 그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런 순간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니라고? 지금이 아니라고? 저게 좋은 것 같긴 한데? 라면서 불안감이 밀려들 때. 맞다. 이재훈님. 이재훈님이 거기서 또 나오셨었죠.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훌륭한 배우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재훈님 그러니까요. 아는데 이렇게 자꾸 생각이 안 난다고요. 네. 네, 변화는 무섭고 두려워요. 맞아요. 모두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쉐리댄스를 보셨다고 오체법칙님이 그래서 더 반가운 OST라고 하셨네요. 옆 사람한테 손 내밀어야 할것 같죠? 쉐리 하면서 영화 쉐리댄스 중에서 오누키 타이코 쉐리댄스 네, 2004년에 스토리를 살짝 각색한 버전으로 리메이크돼서 나오기도 했었어요. 리처드 기어, 제니퍼 로페즈, 수잔 서랜든 모르셨다고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몰랐었거든요. 수호 마사유키 감독의 쉐리 댄스와는 아무래도 정서가 달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리메이크는 원래 원작이랑 비교해서 보는 재미가 또 있는 거니까 그 재미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들으신 곡은 내 안의 모든 것, 앙브라스 무아, 나에게 키스해줘, 나에게 입 맞춰줘 였습니다. 네. 벌써 배고프신가요? 청개구리님. 강짱 언니 먹었던 제가 최근에 송은이 씨그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히츠마보시 먹었거든요. 그거 먹고 싶어요. 하셨네요. 네. 저도 이 얘기 들으니까 너무 먹고 싶네요. 배고프네요. 네. 1980CCC님. 강희님, 저 내년 2월 본업 시작하기 전까지, 네, 새 직장에 취업해서 이제 못 들어요.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네, 오, 카르페디엠 16님, 네, 조원생님, 암튼 화이팅입니다. 저도 원생님이 지금 매일 오셔서 아쉬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노래 들을게요. 또이 노래 오늘 나오나요? 쇼퍼스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 오늘이랑 잘 어울렸으면 좋겠네요. 스콧 매튜, 랭귀지 이어서 미 비포 유 중에서 에드 시런 포토그래프

대체불가님, 참 노래가 좋네요. 물결 4개 해주셨네요. 대체불가님도 오랜만에 뵙네요. 아니, 최근에. 그쵸? 네, 노래 들을 때마다 Me Before You 봐야 하는데 하는 중 짱바님. 네, 언제든 보면 되죠. 옛날 영화도 이제 처음 보고, 그쵸? 또 요즘 영화도 보고. 사연 하나 소개하고 음악 들을게요. 신청곡이고요. 3408님. 녹음 준비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딸 이대 대학원 졸업식이 있어서 참석했어요. 중학교 때 공부에 뜻이 없는 줄 알고 많이 속상했는데 사회생활하면서 본인의 의지로 공부 결심했을 때 너무 놀랐어요. 2년 동안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도 흐뭇했었는데 결실을 맺게 돼 너무 기쁩니다. 울 딸 시원아, 너의 멋진 모습이 너무 고맙다. 사랑한다. 엄만 너의 모든 걸 응원해. 저 녹음할 거예요. 꼭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영화 워킹걸 중에서 칼리 사이먼 Let the River Run 신청하셔서 띄웁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네, 들으신 곡은 세인트 엘머의 열정 중에서 존파, 세인트 엘머스 파이어였습니다. 워킹걸, 칼리 사이먼, 렛더 리버런 그 전에 들으셨는데 두 곡 참 잘 어울렸나요? 네, 하나는 사회 초년생이 열심히 일한 모습과 또 그 세인트 엘머의 열정, 그런 일하는 그 사회생들의 모습들, 그런 그 어우러짐 어떠셨나요? 네, 네. 네. 아, 음악을 듣는 중간에 5413님. 안녕하세요, 최강희님. 첫 방송부터 계속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문자 드려요. 아, 무슨 문자인가 하고 봤어요. 강희님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요. 1년도 못하실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긴장하시는 모습 보면서 안타깝고 또 그만두시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했네요. 너무 착하신 분 같아요. 네, 근데 웬걸요. 이번 개편 이후로 정말 편안하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시면서 노력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5413님. 그래서 자연스럽게 재방송까지 찾게 되고요. 즐기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강희님 오래오래 하시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막 뭉클한데요? 네. 네. 알면서 왜 계속 했느냐. 아, 제가 막 우겨서 계속 한 건 아니고. 저는 1년이 아니라 그 1년을 봐주셨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운명처럼 하게 됐고, 또 함부로 관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고는 한 거는 맞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 또 사랑하는 마음도 맞고, 또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청취율도 많이 좋게 나와주고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참 신기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자 주신 5413님 같은 분들의 이 마음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너무 착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1년을 보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을까요? 7510님, 첫사랑은 실패한다고 하죠? 97년에 영화 접속을 봤는데 영화 안에서 유니땡으로 PC통신을 하고 결말에 주인공이 만났는데 저도 그 PC통신으로 연락하다가 실제로 만났어요. 진짜요? 신기해요. 그럼 지금 결혼하신 건가요? 우와, 너무 신기하다. 살아보네, 러버스 콘체르토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안 들을 수가 없겠는데요. 지금 듣겠습니다.

네,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농당곰님, 요즘은 너무 편하게 잘하셔서 예전에 긴장하시던 때는 기억도 잘 안 나는 먼 옛날 같이 느껴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제가 영화를 하는데요. 영화에는 이런 기분 느끼게 해드리면 안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A desert road from there. 네, 오늘 끝곡입니다. 0224님 신청곡 영화 바흐다드 카페 중에서 제베타 스틸 콜린요입니다.

0: You're free and heart's right. You are the same.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노래 두 곡 감상하셨죠? JS의 종로에서 오진미 씨가 신청하셨고요. 8932번으로 정해주신 변진섭 숙녀에게였습니다. 이창은 씨, 생각해봤는데요. 가을을 맞는 첫 느낌은 아마도 새벽 한기에 이불 끌어다가 발치를 덮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딱이네요. 나도 모르게 아침에 눈을 떠보면 덮고 있는 이불, 이게 보이죠. 가을인가 봅니다. 변희경 씨, 혼자 걸으니까 외로울 뻔했는데요. 가요 속으로 들으면서 걸으니까 너무 좋아요. 노래도 좋고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벼워지죠. 내가 여기까지 걸었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오늘 변희경 씨 조금 더 가보실까요? 차분하게 걸음을 걷게 해주는 노래 두 곡 이어드립니다. 장필순,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홍영미 씨가 신청하셨고요. 동물원,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김성환 씨입니다.

송유나 분홍 립스틱 8932 손순남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때로는 아주 천천히 걸을 때 좋고요. 또 리듬감 있는 노래로 산책길에 흥겨운 발걸음이 되기도 하죠.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일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종현 씨 오늘 출근 중이시네요. 교대 근무라서 휴일과는 상관이 없답니다. 그래도 평일 근무보다는 업무 부담이 덜하긴 합니다. 라는 글을 보내주셨어요. 박종현 씨 오늘도 수고하셔야죠. 얼른 가셔서 가볍게 일 마치시죠. 1187번. 지난달에 퇴직하고 아내와 같이 여행 갔다 왔어요. 이제부터는요. 집에서 휴식하면서 공인중개사 공부하며 방송 듣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이거 쉽지 않다고 제가 얘기 들었었는데 1187님 잘 해내실 겁니다. 응원하고 있을게요. 네, 한혜진 씨의 노래 갈색 추억 준비했는데요. 0700번으로 가을을 부르는 노래라고 하셨어요. 자, 감상하시죠.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아유, 음악에 쑥 빠져듭니다. 최광민 씨가 신청하신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어요. 저만 푹 빠진 게 아니네요. 진윤기 씨, 역시. 주유하러 가는 중인데 나오는 노래 듣다가 주유소를 지나쳤어요. 이럴 때 나오는 소리 있죠. 으악! 아이! 아, 이런 거. 내비게이션으로 빨리 가까운 주유소 검색하시고 얼른 주유하십시오. 이 기름이 바닥까지 갈 때 주유하는 게 차에 좋지 않다고 하더군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가요 속으로 2부 함께합니다.

정태춘 씨의 노래 북한강에서 최미숙 씨 9095번으로 신청하셨네요. 그리고 이광조 씨의 나들이는 4902번으로 정해 주셨고요. 3759번 딸하고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올 11월에 딸이 결혼을 하게 돼서 몸 관리하느라 같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딸이 사위랑 고등학교 때 만나서 인연을 맺어오다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결혼식 날 따님과 함께 입장하시는 3759님의 모습,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멋지실 거예요. 따님의 결혼 미리 축하드립니다. 운동하십시오. 7175원. 1년 넘게 암투병 중인 남편 병원에 두고 돌아설 때마다 쓸쓸해요. 모처럼 푸근한 방송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7175님이 건강하셔야 아시죠? 모든 게 잘 된다는 거. 남편 되시는 분의 건강 그리고 쾌유를 기원합니다. 살짝 기분 좋아지는 노래 두 곡 이어드리죠. 이범학 이별 아닌 이별 5949번 민혜경 사랑은 이제 그만 6732번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은요 임주빈 씨가 신청하신 노래예요. 민들레 난 너에게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FM 팝스 한동준입니다.